0: 어떤 직업?
1: 자, 어제와 관련이 밀접히 있습니다.
0: 오!
1: 다래끼 짰잖아요.
0: 네네.
1: 오늘은 다래끼보다 무서운 의사 선생님 파트 2에서 실제로 그 의사 선생님 얘기를 해보려고
0: 아, 의사 선생님이 정말 짜려고
1: 합니다.
0: 할때저 기절할 뻔했다
1: 아, 그렇죠.
0: 그랬잖아요.
1: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다래끼 때문에 병원에 간 상황. 이번에는 친구와의 대화가 아니라 선생님과 의사 선생님과 나의
0: 대화.
1: 대화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0: 좋습니다.
1: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0: 공개!
1: 공개!

0: 첫 번째 미션은요.
1: 네.
0: 그걸 짜서 터뜨린다고요? 그러니까 방금 얘기를 들은 거예요.
1: 그쵸, 그쵸.
0: 뭔가 나는 여기 와서 약을 먹을 줄 알았는데, 안 된다는 겁니다. 네. 자, 두 번째 미션.
1: 네.
0: 잠깐, 저 준비 안 됐어요. 아파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1: 네.
0: 연기를 많이 해야 될것
1: 아,
0: 같아요.
1: 그러네요.
0: 네.
1: 예, 정말 실감나게 뭔가 이 다래끼가 탁 터지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0: 그런
1: 오늘
0: 느낌으로,
1: 한번
0: 뭐,
1: 접근을 해볼게요.
0: 낭독도 하고, 뭐,
1: 네.
0: 표현도 알아가고, 다 하는 거죠.
1: 사실 영어도 그렇고
0: 네.
1: 기세고 연기입니다. 네.
0: 그렇습니다.
1: 자, 다래끼, 나서 아픈 그런 연기 영어로 한번 표현해볼게요.
0: Alright.
1: 슬기롭게 도전!
2: 도전! I'm going to drain your sty. I'm going to drain your sty.
1: Drain? 이거?
2: Like take out the liquid. Okay, drain your sty.
1: 뭐, 테이크아웃 한다고, 이거를? 진짜. 커피만 테이크아웃 해봤지.
2: I'm going to drain it.
1: 이걸 짜서 터트린다고요? 이렇게?
2: Do you speak English, ma'am?
1: Yeah. 봄. 유?
2: I might pop it, yes. Maybe. Yes, it'll be over before you know it. It'll be over
1: Over
2: before you
1: before
2: know
1: you
2: it.
1: know. 내가 알기 전에 끝난다는
2: It'll be
1: 건가?
2: very quick. Okay?
1: 잠깐만. 저 준비 안 됐어요. 잠깐만요.
2: Is there a problem? Is there a problem?
1: 잠깐만. 네, yes. I'm not ready.
2: Oh.
1: No.
2: It's okay, ma'am. Don't worry, don't worry.
0: 아이고, 다래끼 짰던 그날의 악몽이 밀려옵니다.
1: 네.
0: 아픈 것 같은데요.
1: 선생님,
0: 네,
1: 정말.
0: 단어 위주로 배우시겠어요? 아니면 덩어리 표현 위주로 배우시겠어요?
1: 저는 원래 꿩 먹고 알 먹고를 좋아해요.
0: 네.
1: 둘다 갈게요.
0: 알겠습니다. 다 알려드리도록
1: 네.
0: 할게요. 트레이닝 같이 볼게요.
1: 네.
0: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3: I'm going to drain your sty.
4: Are you saying you're going to squeeze it and pop it?
3: Yes, it'll be over before you know it.
4: Wait, I'm not ready. That hurts.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1: 네.
0: 자, 첫 번째 문장부터 가보겠습니다. 자, 지금 다래끼 짜내겠습니다. 와, 이 목소리 알죠?
1: 에.
0: 빛 비치고 있고요,
1: 누워 있을 거
0: 눈에.
1: 아니야 또.
0: 그럼요.
1: 아이고. 자, I'm going to your style.
0: 네.
1: 아, 이거는 또 어제 배웠던 거랑 연결을 해가지고 또 생각을 할수 있으니까요.
0: Right.
1: 이제 당신의 다래끼를 터뜨리겠습니다.
0: 와.
1: 여기에 팝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I'm going to pop your style.
0: 맞아요. 우리가 꼭 이런 거 있는 것 같아요. 배우고 나서 금방 또 써먹으면
1: 네.
0: 이게 금방 굳어서 들어가 있게 돼요, 머리에.
1: 그거를 그래서 몇번더 반복하면 내게 되는 건데,
0: 오케이.
1: 그게 참 어려워요.
0: Alright. 자, 일단 오늘은요, 죄송하지만
1: 네.
0: 또 다른 단어를
1: 왜
0: 가져왔습니다.
1: 그러세요?
0: 그런데요, 그런데
1: 예.
0: 팝도 돼요. 왜? 우리 어제 뭔가를 터뜨린다라고 할때 팝 쓴다고 했었잖아요. So I'm
1: 네.
0: going to pop your style 라고 해도 되는데, 의사 선생님이 팝을 쓰면 환자가 무섭지 않을까요?
1: 아,
0: 아,
1: 그러네요.
0: 잠시만요. 터뜨릴게요. 이러면은 무섭단 말이에요.
1: 그쵸.
0: 그래서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전문적인 느낌이나, 조금
1: 아.
0: 부드러운 느낌의 동사를 쓰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었어요.
1: 맞아요. 선생님, 만약에
0: 네.
1: 팝하셨으면은 팝콘 생각 많이 났을 것 같아요.
0: 그러니까요.
1: 예.
0: 상상을 할 거잖아요.

0: 자,
1: 그렇죠.
0: 그래서 이거 좋은데 오늘은요. 드레인을
1: 어머,
0: 써봤습니다. 자,
1: 오.
0: 전문용어로 조금 이렇게 더 많이 쓰는 편이인데요. 이 드레인이라고 하는 거 물을 드레인한다. 이런 거 들어본 적 있나요?
1: 아,
0: Right.
1: 네네네.
0: 물이 빠지는 것을 사실 드레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1: 아,
0: 물 같은 액체가 어디 이렇게 배수구 같은 데로 빠지다도 되고요.
1: 예.
0: 그쪽으로 빼내다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안에 있는 액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막 고름이
1: 있죠,
0: 있던가
1: 있죠.
0: 그런 것을 이렇게 빼낸다, 고갈시킨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1: 아,
0: 드레인을 써봤습니다. 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가는 게 좋잖아요, 그렇죠?
1: 그쵸.
0: Okay, so drain이라는 단어, 뭐물 등등을 빼내다. 자, 그리고요 여기서 자기가 뭐할 거라고 할때 이것을 썼죠.
1: 네.
0: I'm going to do something이라고 하는 것을 썼습니다. 자, be going to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사전에 계획을 했고 그걸 이룰 것이다라고 해서 계획을 이룬다는 것을 상대방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일단은 be going to 동사 원형으로 이병자를 하고 나서 조금 더 extra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1: 네.
0: So I'm going to do something. We are going to do something. 원래 사전 계획 있었고 그리고 이룰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은 짜낼 그런 계획이 있었던 거죠. 의사 선생님은.
1: 네.
0: Right. So 예를 들어서 청혼하다가 뭘까요?
1: Propose.
0: 그렇죠.
1: 네.
0: Propose to someone이에요. 자, 그러면 나 있잖아. 그녀에게 청혼할 거야. 그런 계획이 있었고 그걸 할 거라고 이렇게.
1: I'm going to propose to her.
0: 그렇죠. Propose도 to를 빼먹는 실수가 엄청 많아요.
1: 그러게요.
0: 주의하셔야 돼요.
1: 우리 그냥 항상 프로포즈라고만 쓰니까.
0: 맞아요. 그냥
1: 예.
0: propose her 쓰는데 그러면 안 돼요.
1: 네.
0: 자, how about this? 이번에는 주어를 우리로 잡아볼게요.
1: Yep.
0: 자, 파티를 연다라고 할때그 열다, 개최하다, 이거 뭐 쓰는지 혹시 아세요?
1: 열다?
0: 네, 이거는 덩어리로 오늘 몰라도 오늘부터 알면 돼요.
1: behold, beheld.
0: 자, throw라는 게 있어요.
1: 아, 틀렸네요.
0: 희한하게 던진다라는 표현을 같이 써서
1: throw
0: throw a
1: a
0: party
1: party.
0: 이 표현 알아두면
1: 오.
0: 나중에 진짜 후회 없습니다. So throw
1: 네.
0: a party라고 하는 게 파티를
1: throw a
0: 연다.
1: party.
0: 자, 그러면은 우리 있잖아. 파티 열 거야. 우리 파티 열 거야.
1: We are going to throw a
0: There you
1: party.
0: go. We are going to throw a party. 이거는 그런 계획이 있었고 우리 뭐 다음 달쯤에 그럴 것이다라고 계획을
1: 네.
0: 상대방한테 전달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You got it, right? Okay, so 이왕이면 이 패턴 안에서도 propose to 그리고 throw a party라는 표현까지 알아두면
1: 너무
0: 최고죠.
1: 좋은데요?
0: 최고입니다.
1: 네,
0: 자,
1: 기억하겠습니다.
0: alright, 같이 한번 낭독해 볼게요. I'm going to propose to her.
1: I'm going to propose to her.
0: We are going to throw a party.
1: We're going to throw a
0: 네.
1: party.
0: 자, 그리고 이쯤 돼서 제가 조금 더 추가적인 설명 드린다고 했었잖아요.
1: 네.
0: 이거는 제가 사실 나올 때마다 설명을 좀 드리고 싶기는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익숙해질 수 있게. Be going to 뭐뭐 할 것이다. 그런데 혹시 will 들어봤나요? Will? 우리
1: 그럼요.
0: 항상 쓰잖아요. 그렇죠?
1: 네.
0: 이것도 우리말로 하면 뭐뭐 할
1: 할
0: 것이다.
1: 것이다.
0: 아, 그러면 똑같네라고 생각하실까봐
1: 예.
0: 걱정이 돼서 제가 잠깐 조금 얘기를 더 하면 be going to는 내가 하려고 이미 계획했고 그거 진짜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1: 그쵸.
0: 하지만 will 같은 경우에는 뭔가 계획성이 떨어져요. 하지만 의지는 강해요. 그래서 순간적인 의지다라고 제가 강조하는 이유가 계획성은 떨어지지만 의지는 불타 있다라는 느낌인
1: 아,
0: 거예요. 오케이?
1: 네.
0: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I will drain 이걸 쓸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의사 선생님이 다른 치료를 하려다가, 아, 요, 짜야겠다 하면서 그
1: 아.
0: 자리에서 의지를 확 보여주고 싶을 때는 I will drain. 이것도 괜찮습니다.
1: 예.
0: Okay? So, 대표적인 케이스가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보면 돼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레스토랑 같은 데서,
1: 네.
0: 스푼이 떨어졌어요. 그랬을 때 그걸 딱 보고, 웨이터분이,
1: 예.
0: 가져다 드릴게요.
1: 어?
0: 이건 순간적으로 의지를 얘기를 한 거죠.
1: 그쵸.
0: 이미 아, 저 사람 떨어뜨릴 거니까 떨어뜨릴 거야. 그러니까 계획하에서 이렇게 이런 생각 안 하잖아요.
1: 아, 그렇죠.
0: 그렇게 되면 그때는 보통 I'll get you a new spoon. 그때는 will 보통 많이 쓰는 거죠. So again,
1: 네.
0: 얘는 미리 계획한 걸 이룰 거다. 그리고 얘는 순간적으로 좀 정한 느낌.
1: 네.
0: Alright,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I'm going to drain your sty.
1: I'm going to drain your sty.
0: 자, 이랬을 때이 얘기를 듣고 완전 기절하겠죠, 그렇죠? 자,
1: 오,
0: 그래서
1: 떨려요.
0: 그걸 짜서 터뜨린다고요? 막 이러면서
1: Are you saying? 여기서 왠지 끊어야 될것 같은 예감이 들어요.
0: Mm-hmm.
1: You are going to eat and pop it?
0: Yes.
1: 그걸
0: 뭐뭐
1: 짜서
0: 하고 터뜨린다고요?
1: 터뜨린다고요?
0: 이거는 그래도 우리 했었죠?

0: 방금 얘기도 했지만.
1: 네네네. 팝빗.
0: 아하. 여기는 정말 말 그대로 제가 사실 지난 시간에도 살짝 얘기했었어요.
1: 아!
0: 기억 짜는 거.
1: 스퀴즈가 되겠네요, 요번이. 네, 이제 또 스펠링이.
0: 그럼 같이 교재에 써주세요.
1: 뭐 이런 느낌이 아닐까 싶어요.
0: 오케이.
1: 네.
0: Squeeze. S-Q-U-E-E-Z-E. Is that right?
1: 예.
0: Okay. So are you saying you're going to squeeze it and pop it? 정답? 맞습니다.
1: 맞았다.
0: 쥐어짜다 네. 라고 하는 것을 squeeze라고 씁니다. 그런데 이거는 본인이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사실. 의사 선생님이 제가요 그걸 스퀴즈 탄 다음에 팝이 탈 겁니다.
1: 너무 뭔가 잔인하게 들릴 것 같아요.
0: 그러면은 패닉하죠, 그렇죠?
1: 그렇죠.
0: 그래서 의사 선생님은 그거를 빼낸다라는 느낌으로 드레인을 쓴 거고요.
1: 다른 단어가 이렇게 그 당사자에게는 맞아요. 뭔가 안도감도 줄 수 있거든요.
0: 그렇죠. 근데 이게 본인 얘기면 당황을 해버리면 최악의 상황을 생각하잖아요.
1: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말이 나오죠.
0: 이런 단어가 막 나오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오늘 뭐 squeeze, 뭐 pop, drain 다 나왔네요. 그렇죠? 오케이. 그리고 발음 주의하셔야 됩니다. 스퀴가 아니라 쿠이로 다 나눠서 하셔야 돼요. 스퀴즈 아니라 squeeze.
1: squeeze.
0: 대신에 좀 빠르게 부드럽게 연결한다는 느낌이에요.
1: 네.
0: 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squeeze, squeeze.
1: Squeeze. Squeeze.
0: 좋아요. 자, 비슷하게 이런 것도 같이 연습해 보세요. 그러니까 모음이 이렇게 붙어 있다고, 아, 우이니까 위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1: 아.
0: 그럼 퀸 이러잖아요.
1: 따로따로.
0: Queen. Queen. Queen. 대신에 그걸 빠르게 Queen. 하는 것 뿐이죠. 한번 해 보실래요?
1: Queen.
0: 한번 더?
1: Queen.
0: 오, 좋아요, 좋아요. 오케이. 이것도 question. I have a question. 이렇게 하지 마시고.
1: 네네.
0: 퀘가 아니라 question. 하지만 빠르고 부드럽게 하는 거기 때문에 한번 해보시면
1: question.
0: Yes.
1: question.
0: question. 훨씬 좋아요. 이것도 quick 아니라 quick. quick.
1: quick. quick.
0: 오, 훨씬 좋습니다. 오케이? 예. 연습을 많이 해보세요.
1: 어렵긴 하네요.
0: Right. 자, 그리고 지금 보면 믿을 수 없는 거예요. 분명히 짠다고 했는데 내가 잘못 들었나? 이런 느낌 주려고 어떻게 했어요?
1: Are you saying?
0: 이렇게 했어요. 당신은 말하고 있나요? 이렇게 할 거라고. 그래서 뭔가 믿을 수 없는 거에 대해서 다시 확인해보는 느낌이 있죠?
1: 네.
0: 그래서 Are you saying? 하고 나서 뒤에도 질문형으로 가면 안 돼요.
1: 어허.
0: 평소문일 거라고 이렇게 만들면 이 행동을 할 거라고 당신 말하고 있는 건가요? 나 진짜 못 믿겠어요. 이런 느낌을 줄 수가 있겠죠, 그렇죠? So, 예를 들어서 너 내가 싫다는 거야? 이거 쓸 수 있단 말이에요. 너는 말하고 있니? 그럼 어떻게 해요?
1: Are you saying?
0: 넌 날 싫어한다. 평소문으로.
1: You don't like me?
0: 오, 그것도 좋아요. Or 네. you hate me.
1: You hate
0: 더
1: me?
0: 더 과하게. 그러면 Are you saying you hate me? 이렇게. 그럼 상대가 No, no, no. I'm not saying that.
1: 네.
0: 이런 식으로 될 수 있겠죠. 이거 한번 해볼게요.
1: 네.
0: 예쁜 건 pretty인데 더 예쁜 건 뭐예요?
1: Prettier.
0: Prettier. Okay.
1: Yes.
0: 자기 지금 그녀가 더 예쁘다는 거야?
1: 와.
0: 이거 한번 해볼게요. 지금 화가 났어요. 자.
1: Are you saying she is prettier than me?
0: than me까지. 오케이. 저는 그냥 prettier까지 기대했는데 더 좋아요, 더 좋아요.
1: 예, 예.
0: 근데 이게 약간 화난 느낌으로 가는 거죠.
1: 그렇죠.
0: Are you saying she is prettier? 이렇게
1: 아하.
0: 쓸 수 있겠습니다.
1: 네.
0: 여기서 핵심은 이 뒤에, are you saying 뒤에 질문형을 또 쓰지 말라는 거예요.
1: 평서문으로.
0: That's right. 읽어보겠습니다. Are you saying you hate me?
1: Are you saying you hate me?
0: Are you saying she is prettier?
1: Are you saying she's prettier?
0: Okay. 자, 읽어보겠습니다. Are you saying you're going to squeeze it and pop it?
1: Are you saying you were going to squeeze it and pop it?
0: Alright. 두 문장 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I'm going to drain your sty. I'm going to drain your sty. Are you saying you're going to squeeze it and pop it? Are you saying you're going to squeeze it and pop it?
0: 네, 자 의사 선생님이 네 순식간에 끝날 겁니다.
1: 오.
0: 참고로 저는 순식간이 아니었어요 느낌이.
1: 아, 그렇죠. Yes, it'll be before you know it.
0: 자. 어순대로 한번 가볼게요.
1: 네, 여기서 끊어볼까요?
0: 오케이. 그거는 뭐 할 거가 나와요?
1: 끝날
0: 나와야겠어요.
1: 겁니다.
0: 끝날 거다. 그 뒤에는 뭐인 거예요?
1: 당신이 그걸? 알기 전에.
0: 오케이.
1: 그걸 알기도 전에.
0: 직역으로 일단은 갈게요.
1: 네, 그게 이제 뭐 굉장히 알아채기도 전에

0: 뭐 끝난다 순식간에 그런 의미인가
1: 오케이.
0: 봐요. 그러면 it will be 저는
1: 끝나는
0: be
1: 게 뭐죠?
0: over.
1: Over. 오케이.
0: 끝난다.
1: Alright. Okay. 자, 보겠습니다. Yes, it'll be over before you know it. 오, 깔끔한데요?
0: 네?
1: 정답? 맞습니다.
0: 오.
1: Over이라고 하는 거는 진짜 특히나 완전히 끝났다는 거를 또 강조를 해줄 수가 있어요. 오케이?
0: Ah.
1: So it'll be over. 끝나버릴 것이다. Before you know it. 여기서 지금 아주 좋은 게스였어요.
0: 예.
1: 아마 많은 분들도, 아, 그 정도 추측이 되는데 생각하실 건데요.
0: 네.
1: Before you know it은 뗄수 없는, 이렇게 나눌 수 없는 거의 관용적인 동어
0: 아,
1: 표현입니다. So
0: 네네.
1: 당신이 그걸 알기 전에라고 하는 거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뭔가 그 사실을 깨닫기도 전에 갑자기 띵!
0: 후다닥.
1: 끝나버린 거예요.
0: 아.
1: Okay? So 순식간에 정도로 쓸수 있는 덩어리 표현이 되겠습니다.
0: 네.
1: 이게 좀 길어서 그렇지, 사실 한번 쓰기 시작하면 다른 거 쓰는 거좀
0: 그쵸,
1: 별로거든요.
0: 그쵸.
1: 자, 예를 들어서, 아, 이거 한번 해볼게요.
0: 응?
1: 여름이 순식간에 여기에 올 거야. 이거는
0: 아.
1: 진짜 여름이 금방 찾아올 거다라는
0: 그쵸.
1: 얘기인데요. 일단은 will be를 드릴게요. will be
0: 예.
1: 힌트. 여름은 여기에 있을 것이다라고 해야겠죠?
0: Summer will be here
1: Okay, 순식간에.
0: before you know it.
1: 그렇죠. 당신이 그거 알기도 전에 이거예요. 자, how about this? Surgery가 그 수술이죠.
0: 네.
1: Okay, 그 수술은 끝날 겁니다. 순식간에 말이죠.
0: The surgery will be over
1: Over.
0: before you know
1: 좋아요.
0: it.
1: Before you know it. 이렇게 쓸수 있겠습니다.
0: 네.
1: 그래서 이 정도가 되겠죠? 이 정도.
0: Yes.
1: 이거는 문장이 엄청 길어 보이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before이라고 하는 거는 확장형 패턴이에요.
0: 네.
1: 그래서 이걸 쓰는 순간 문장이 더 이상 짧을 수가 없어요. 두 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라도 아 before 뭐뭐 이거를 연습을 좀 해두는 게 좋아요. 미리미리.
0: 네네.
1: Okay? So 여러분 낭독 한번 해볼게요. Summer will be here before you know it.
0: Summer will be here before you know it.
1: The surgery will be over before you know it.
0: The surgery will be over before you know it.
1: Alright? 자, 그리고 참고로 여러분들 같이 알아두시면 좋은 거는 in no time이라는 표현도 있어요. 네, 그래서 시간이 정말 걸리지가 않는 거예요. Right?
0: 그러네요.
1: 원래 in 하고 어떤 기간을 쓰면 얼마 있다가잖아요.
0: 네.
1: 근데 no time이니까 아예 그런 기간조차 없는 거예요. Right? 그래서
0: 그러네요.
1: in no time 얘도 굉장히
0: Time,
1: 간편하게 또쓸수 있는
0: you know
1: 표현
0: it.
1: 중에
0: Okay.
1: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이건 큰건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들 이거 있죠?
0: 네.
1: 이거 뭘 줄인 거죠?
0: It
1: It
0: will.
1: will. 이거 이렇게 줄여서 되어 있을 때 제가 추천하는 거는
0: 네.
1: 이 T 사운드가 약간 플랫이 나요. 그러니까 늘 비슷하게 발음이 돼요.
0: 네.
1: 그래서 저는 it will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0: It'll.
1: it'll be over 이런 식으로 이럴 수가 하는 것처럼
0: 아.
1: 이렇게 부드럽게 읽어달라는 거예요. it'll
0: 예.
1: be 이렇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Yes, it'll be over before you know it.
0: Yes, it'll be over before you know it.
1: Alright, 자 이랬을 때 마지막
0: 네.
1: 눈물의 문장.
0: 어떡해.
1: 잠깐, 저 준비 안 됐어요. 아,
0: 아!
1: 아빠 이미 시작됐어요?
0: 제 생각엔 아직 찌르기 전인 것
1: 아,
0: 같은데.
1: 그럴 수도 있어요. 아직 시작 안
0: 예,
1: 했어요. 이랬을 때.
0: 설레발이 좀 많으신 분일 수도 있어요. 예. Wait, I'm not, 아, that hurts. 아파요. 까지. 그럼 여기 준비가 안 됐다니까, I'm not ready겠네요. 준비를 뜻하는 ready.
1: 오케이.
0: 네.
1: Alright, so, wait, I'm not ready. 아! That hurts.
0: 어이구.
1: 가보겠습니다. That's right.
0: Yes.
1: 얘는 비교적 그래도 쉬운 단어죠.
0: 네네.
1: 준비된이라는 형용사 썼고요. 아, 그러면서 that hurts라고 했습니다. 이 hurt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동사일까요? 뭐 형용사일까요? 명사일까요? 뭘까요?
0: 동사인데요?
1: 그게 아프다.
0: 그쵸?
1: 동사,
0: 네.
1: right? 자, 맞습니다. hurt는 정말 아프다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이거 사실 왜 주의하셔야 되냐면요.
0: 예.
1: 이 sick 있죠, sick. 아픈 거.
0: 예.
1: 그거는 형용사이고 의미도 사실은 달라요. 자, 일단은 hold on. hurt. 아픈 것을 활용을 해서 그냥 동사라고 했습니다. 여기 목이 아픈 거예요.
0: 오.
1: 나의 목이 아프다.
0: 오.
1: 현재형으로 어떻게 해요?
0: My neck hurts.
1: 그렇죠. My neck은 3인칭 단수니까 my
0: 네.
1: neck hurts.
0: hurts.
1: 자, 그리고 나의 손가락들이 아프다. 그럼 어떻게 해요?
0: My fingers hurt.
1: My fingers hurt. fingers는 복수니까요.
0: 네.
1: 혹은 이 hurt는 과거도 hurt이기 때문에 아팠다라는 뜻이 될 수도 있어요. 이
0: 네.
1: 상황에서는 이렇게 완성이 될수 있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Oh, my neck hurts.
0: My neck hurts.
1: Ah, my fingers hurt.
0: My fingers hurt.
1: Alright? 자, 그렇게 해서 주의해야 되는 거. hurt라는 동사를 아는 건 너무나 좋은데 네. 제가 이거 두 번째 거는 과거형일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자, 이거 꼭 알아둬야 됩니다. 현재 hurt고 과거형 뭐라고요?
0: hurt.
1: 그리고 PP 형태도
0: 아예 힌트를 큰 힌트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아, 또 그래야 되군요.
0: 어리둥절해 있었는데.
1: 아, 알겠습니다. 예. 맞아요. 예. Okay. hurt, hurt, hurt. 아프다, 아팠다, 그리고 PP 형태. 네. 같이 세트로 알아두셔야 되고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헷갈려요. 말을 할 때.
0: 맞아요.
1: 오케이. 자, 마무리로 제가 이거 다시 한번 강조를 좀 하고 싶은 거는 that hurts라고 했죠?
0: 네.
1: 제가 아까 sick이랑 좀 다르다고 하지 않았나요?
0: 그렇죠.
1: 물론 hurt는 아프다라는 동사고
0: 네.
1: sick은 뭐예요?
0: sick도 아프단데.
1: 아프다. I sick 이러나요?
0: I'm sick.
1: 그러면은
0: 아픈.
1: 아픈. 네. 얘는 형용사예요.
0: 아, 그러네.
1: 그런 차이도 있지만 그것은 그냥 품사의 차이일 뿐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hurt는 통증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0: 예.
1: 누가 여기를 딱 때렸어요. 아! hurts!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sick은 몸 상태가 안 좋은 상태를 강조를 해주는
0: 컨디션이.
1: 거예요.
0: 컨디션이.
1: Exactly. 아. 누가 여기를 딱 때렸는데 oh, I'm sick! 이거 이상하죠?
0: 이상하네.
1: 네, 그런 차이가
0: 아, 그렇군요.
1: 있습니다.
0: 네네.
1: 그래서 여기서는 갑자기 몸의 컨디션이 안 좋아졌다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0: 그렇죠.
1: 그래서 저는 hurt는 통증이 있다로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0: 그렇게 생각하면 좀 더 쓸 때 편하겠다.
1: 그럼요.
0: 그죠?
1: Right? 자, 읽어볼게요. Wait, I'm not ready. Ah, that hurts.
0: Wait, I'm not ready. Ah, that hurts.
1: 좋아요. 두 문장이었으니까 비트워 트레이닝 할게요.
2: Yes. It'll be over before you know it. Yes, it'll be over before you know it. 'Wait, I'm not ready. Ah, that hurts. Wait, I'm not ready. Ah, that hurts.
1: 네, 미션 정리할게요. 그걸 짜서 터뜨린다고요?
0: Are you saying you are going to squeeze it and pop it?
1: Alright, 두 번째. 잠깐, 저 준비 안 됐어요. 아, 아파요.
0: Wait, I'm not ready. 아, it hurts.
1: Alright,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I'm going to drain your sty. I'm going to drain your sty.
2: Are you saying you're going to squeeze it and pop it? Are you saying you're going to squeeze it and pop it?
3: Yes, it'll be over before you know it. Yes, it'll be over before you know it.
2: Wait, I'm not ready. Ah, that hurts. Wait, I'm not ready. Ah, that hurts.
1: 네, 입으로 영작하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0: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볼까요?
1: 네, 첫 번째도부터 이제 벌써 연기가 좀 필요한데요.
0: 그렇죠.
1: Are you saying? 하고 평소문을 써서
0: 예.
1: 이렇다라는 말이야? 이렇다라는 거야?
0: 오케이. 네. 나는 배우다.
1: 들어가세요.
0: 나는 여배우다.
1: 오케이. 내가 싫다는 거야? 자, 넌 말하고 있니?
0: Are you saying?
1: 네가, 아, 내가 날 싫어한다고?
0: You hate me?
1: 합쳐서 어떻게
0: 해요? Are you saying you hate me?
1: 그렇죠. 와, 듣는 사람이 엄청 무서울 네. 것 같은데. 자, 두 번째. 걔가, 그녀가 더 예쁘다는 거야?
0: Hi. Are you saying she is prettier?
1: 오케이. 오, 이런 말 네. 듣지 않게 해야 됩니다.
0: 그렇죠, 그렇죠.
1: 자, 세 번째는요. 좀 길어요. 그걸 짜서 터뜨린다고요? 이거 나눠드릴 거예요. 당신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0: Are you saying?
1: 당신이 그걸 이렇게 쥐어 짤 거라고.
0: You are going to squeeze it?
1: 그리고 그걸 터뜨릴 거라고.
0: And pop it?
1: Yes. 엄청 길긴 한데
0: 네.
1: 괜찮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Are you saying you hate me? Are you saying she is prettier?
3: Are you saying you're going to squeeze it and pop it?

0: Alright. 자, 다음은요. Hurt.
1: Mm-hmm.
0: 아프다. 중요한 거. 동사고 3단이 완전히 다 똑같죠. Hurt, hurt, hurt.
1: 네.
0: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아, 아파요. 자, that을 주어로 잡아서. 아, 그거 아파요.
1: That hurts.
0: That hurts. That은 3인칭 단수니까요. 자, 아, 목이 아파. 내 목이 아, 아파.
1: My neck hurts.
0: My neck hurts. 세 번째. 손가락이 아파요. 내 손가락들이라고 해볼게요. 내 손가락들이 아파요.
1: My fingers hurt.
0: 그쵸? My fingers hurt. 복수니까요.
1: Mm-hmm.
0: 읽어볼게요. That hurts. My neck hurts. My fingers hurt. 너무너무 좋습니다.
1: 네.
0: 자, 오늘 배운 거 잘 생각해 보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2: I'm going to drain your sty.
3: Are you saying you're going to squeeze it and pop it?
2: Yes, it'll be over before you know it.
3: Wait, I'm not ready. Ah, that hurts!
0: 네, 어제 오늘 어휘를 많이 배웠는데요.
1: 맞아요.
0: 이거 그대로 두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1: 네.
0: 문장에 넣어서 꼭 복습하셔야 돼요.
1: Sty, eyelid. 생각 막 나는데요.
0: So many, so many.
1: 네, 네. Right.
0: 자, 미션 해결할게요.
1: 슬기롭게 미션
4: 해결!
5: I'm going to drain your sty.
1: Are you saying you are going to squeeze it and pop it?
5: Yes, it'll be over before you know it.
1: I'm not ready. Ah, that hurts.
5: I didn't touch you yet.
1: Ah, hurts.
5: So calm down.
0: Great job, you guys.
1: 항상 감동입니다.
0: 아, 여기가 좀 시원해요, 이제 눈이. 네. 자, 그럼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1: 내 아들이 달에 끼가 났어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My son has a sty.
0: 그렇습니다. 지금 있으면 has가 되는 거고요. 그냥
1: 네.
0: 과거 얘기를 하고 싶었다 나는. 그러면 had로 쓰시면 되겠죠.
1: 네.
0: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운 이병적 패턴입니다. Are you saying? 하고 뒤에 평소문 넣는 거 사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지금... 내가 귀엽다는 거야? 친구가 갑자기 아니 뭐 나 있잖아 인기도 많고 막 이러면서 귀여운 척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가 귀엽다는 거니?
1: 오,
0: 이거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1: 많이 들어봤어요 저. 예.
0: 확실해요.
1: 예. 영어 문장 여러분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0: 네, 많이 많이 도전해 주세요.
1: 네.
0: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tomorrow.
1: See you every day.

군산 원도심의 골목 끝. 100년 된 적산 가옥을 개조한 책방이 있습니다. 적의 재산을 뜻하는 말, 적산. 이 땅을 수탈한 이들이 남기고 간 상흔이지요. 1930년대 나라 잃은 슬픔 속에서도 치열하게 고뇌하던 지식인의 서재로 재해석했습니다. 오래된 건물에서 책을 펼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살아 숨쉬는 역사와 마주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독서는 시대를 건너온 이들과 나누는 가장 뜨거운 대화입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0: 특별한 날, 데이트, 파티, 쇼핑, 기다리던 새 영화 개봉, 너무 기대된다 는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까요? I'm hoping, I'm waiting. 카툰으로 정답 확인해 볼게요.
1: Kevin, where are you taking me today?
2: We're going to Dongdaemun. It's a big shopping district. Think of it as a fashion center.
1: Fashion? Shopping?

0: I thought so. You came such a long way, so I want to buy you something.
1: Really? Aw, that's so sweet. Do you go to this place often?
0: Yep. I like to look around when I'm alone.
1: Oh, you're into window shopping. So am I.
2: This stop is Dongdaemun. Dongdaemun, you may exit on the right.
0: This is our stop. Are you ready to have some fun? Hey, are you coming or not?
1: Oh, whoops. Wait for me.
3: Hello, everyone. 카툰으로 배우는 영어, 카툰 잉글리시 2.0의 니콜입니다.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오늘은요, 케빈이 크리스틴을 데리고 동대문에 쇼핑을 가고 있어요. 전철 타고 가고 있고요. 이 쇼핑의 현장에서도 아이 쇼핑하다, 둘러보다 재미난 영어 표현들이 많이 있거든요. 하나도 놓치면 안 되겠죠? 카툰 한 장면씩 보면서 오늘도 생생한 영어의 묘미 느껴볼게요. 이곳은 전철 아닙니다. 둘이 동대문에 가고 있죠. 동대문 하면 쇼핑! 크리스틴이 쇼핑을 좋아하나 봐요. 패션? 쇼핑? I love it! 너무 기대된다! 너무 기대된다가 바로 오늘의 한 문장입니다. 기억하시나요? Yes! I can't wait! I can't wait! 오늘의 한 문장! 나는 can't! 못해. Wait. 기다리다 네요. 말 그대로 하면 나는 기다릴 수가 없다라는 건데요. 속뜻은 너무나 설레서 이 일이 일어나기까지 도저히 못 기다리겠다. 정말 기대된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말해볼게요. I can't wait. 노란 부분 강조해서 감정을 실어서 한 번 더 말해보겠습니다. I can't wait. 손을 모으고 I can't wait. Very good. 너무너무 설레는 이유가요. 크리스틴이 쇼핑을 좋아하기 때문이에요. 아, 그럴 줄 알았어. 너 이렇게 멀리까지 왔는데 내가 뭐 하나 사주고 싶어서 데리고 가는 거야. 이 말을 들은 크리스틴이 또 감동을 하죠. Really? That's so sweet. That's so sweet. Sweet가 좀 낯서신가요? 우리 sweet는요, 고맙다라는 표현으로도 쓸 수 있어요. 어떻게요? 맛으로는 달콤한이지만 사람을 표현할 때는 다정한, 친절한, 상냥한 등의 뜻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that's so sweet 또는 정말 친절하시네요. You're so sweet.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케빈이 뭔가를 사준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크리스틴이 고마움을 표현했고요. 그런데 너는 이 동대문이라는 데를 자주 가는 거야? 이렇게 물어봤더니 나는 혼자 와서 돌아보는 걸 좋아해 라고 얘기를 하네요. I like to look around when I'm alone. 나는 혼자 구경하는 거 좋아해. 아, 너 아이 쇼핑 좋아하는구나. 나도 그런데 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You're into window shopping. You're into window shopping. 잘못 들었나? 아이 쇼핑이라고 했는데 왜 window shopping일까? 궁금하시죠? 우리말로는 눈으로만 물건을 보기 때문에 eye shopping이라고 하지만 영어 표현으로는요, 쇼윈도에 진열되어 있는 걸 둘러보는 게 eye shopping이잖아요. Window shopping. Window shopping 이라고 표현합니다. Oh, you're into window shopping. 너 아이 쇼핑하는 거 좋아하는구나.

내릴 때가 되었네요. This stop is 동대문. 익숙하시죠? 이제 내려야 되는데요. 우리 크리스틴이 막 쇼핑할 생각에 너무 설레가지고 공상을 하느라고 내릴 걸 깜빡했어요. 그죠? 그래서 케빈이 내릴 거야 말 거야 했더니 Oops, wait for me!

wait, 기다려줘, for me, 나를 위해서. 즉, 나 기다려, 먼저 가 있는 친구에게 같이 가자라고 얘기할 때 쓰는 말이 wait for me입니다. Oops, wait for me. 아, 잠깐만, 같이 가. 둘은 즐겁게 쇼핑을 할 수 있을까요? 자, 이렇게 오늘의 카툰 한 장면씩 살펴봤고요. 이제는 오늘의 한 문장, I can't wait를 한 번 더 씹고 뜯고 맛보고 즐겨볼게요. 오늘의 한 문장 다시 한 번요. 너무 기대된다. I can't wait. 비슷하게 쓸 수 있는 말 있는데요. 바로 많이 알고 있는 excited를 사용하는 겁니다. excited는 설레고 흥분되고 신나는 감정이죠. 너무 신나, 설레. I'm so excited. 같이 말해볼까요? I'm so excited. 한 번 더. I'm so excited. 자, 그럼 여러분 상황을 따라서 여러분이 직접 말씀해 보세요. 오늘은 처음으로 해외여행 가는 날이에요. 너무 신나고 설레겠죠? 첫 해외여행 어떻게 말한다고요? I'm so excited. I'm so excited. Very good. 이번에는 조금 새로운 표현 배워볼게요. 누군가가 이렇게 설레고 기대할 때 아, 너무 기대하지 마 라고 조언해줄 수도 있잖아요. Don't get your hopes too high. Don't get your hopes too high 입니다. Hope는 희망이고요. Too high는 너무 높이 잡아놓는 거. 내가 기대하는 바를 너무 높이 잡아놓지 말라는 뜻이 되겠죠. 말해볼게요. Don't get your hopes too high. Don't get your hopes too high. 자, 이 문장도 상황 속에서 사용해 볼게요. 내일은 여사친이랑 영화를 보러 가기로 했어요. 너무 설레겠죠? 우리 이러다가 사귀는 거 아닐까? 이럴 때 친구에게 조언해 줄 수 있는 말. 야, 너무 기대하지 마. 어떻게? Don't get your hopes too high. Don't get your hopes too high. Excellent. So, how did you like it today? 오늘 카툰도 재미있었죠? 재미만 있는 게 아니라 쇼핑에 관련된 다양한 표현들도 배울 수 있어서 더욱 유용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표현을 배우더라도 내가 써보지 않으면 휘리릭 날아가는 거 다 알고 계시죠? 적당한 때가 되었을 때 배웠던 표현 꼭 내 입으로 말해보는 거 잊지 마세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생생한 카툰으로 또 영어 표현으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

0: Welcome to EBS 초딩 발음 클리닉. 저는 여러분의 영어 발음 고민 해결사 헤일리 선생님입니다. 자, 그럼 우리 오늘도 본격적인 수업에 들어가기 앞서서 원어민 발음으로 오늘의 문장들, 단어들 한번 들어보고 올까요? Let's take a listen.
1: Water. Can I get some water? About it. Don't worry about it. At all. Not at all.

여러분, 잘 들으셨나요? 우리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확인해 볼게요. 어떤 표현들 나왔는지. Water, about it, 그리고 at all. 자, 이세 표현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발견하셨나요? 맞습니다. 자, 중간에 지금 다 하나씩 T가 들어가 있네요. 자, 그런데 이 T 소리 여러분, 어떻게 발음되던가요? 선생님, 이거 당연히 T니까 T 소리 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셨다면, Nope! 그렇지가 않았죠. 지금 이 T 소리들은 모두 리을처럼 소리가 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미스터리인데요? 자, 이런 걸 바로 연음이라고 한답니다. 연결되어 나는 소리라는 뜻이에요. 연음. 마치 시냇물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시냇물. 시냇물이 흐르듯이 중간에 물이 흘러서 이렇게 따로따로 있던 소리들이 서로 만나서 섞이도록 이어주는 거예요. 이런 걸 연음이라고 하는데 영어 발음을 잘 하려면 이 시냇물 소리, 연음 친구가 정말 정말 중요하답니다. 자, 그러면 이 친구 도대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어떤 소리 나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알아볼까요? 자, 먼저 첫 번째 단어, water. water. 우리 정말 흔하게 말하는 아주 흔한 단어죠. water. 좀 분석을 해보면 중간에 t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중간 t 하나만 중요한 게 아니라 양옆 친구들까지 중요합니다. t와 양옆 친구들의 만남이 중요한데 양옆에는 지금 a와 e 이렇게 모음이 있죠. 모음 소리 사이에 지금처럼 t가 섞이면 여러분 영어에서는 희한하게 시냇물이 흘러요. 졸졸졸 이렇게 시냇물이 흘러서 소리가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water보다 훨씬 더 부드럽게 water. water 이 소리가 이렇게 완성이 되는 거랍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water 문장으로 한번 만나볼게요. 나물좀 줄래? 목마를 때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Can I get some water? 이럴 때 water보다 훨씬 더 흔한 발음 water 한번 해보세요. Can I get some water? water. okay? 자, 두 번째 표현 넘어가 볼까요? about it. about it. 자, 이건요, water랑 다르게 지금 두 단어지만 똑같아요. 어차피 다 T가 지금 가운데 있고 양옆에 모음 친구들이 둘러싸고 있다면 시냇물 흘러야겠죠. 시냇물 흘러서 소리 어떻게 날까요? About it이 아니라 부드럽게 about it 이렇게 나는 거죠. About it. 자, 이것도 문장 한번 가볼게요. 걱정하지 마. Don't worry about it. 걱정하지 마. 자, 이 말은요, 정말 많이 쓰는데, 진짜 친구가 걱정을 하고 있을 때, 걱정하지 마. 이럴 때 써도 되고, 미안해라고 했을 때 우리 뭐라고 해요, 보통? 야, 괜찮아. 라고 말하죠. 그럴 때 영어에서 이 표현 정말 많이 씁니다. Don't worry about it. 걱정 마. 괜찮아. 라는 뜻으로. 자, 이렇게 많이 쓰는 문장, 지금, 시냇물 소리로 연음해서 자연스럽게 말해봐야겠죠? Don't worry about it. Don't worry about it. 자, 마지막 표현, at all. 자, 이 at all이라는 표현은 조금이라도라는 뜻인데, 이따가 예문 보면서 조금 더 확실하게 익혀볼게요. 일단 발음. 발음이 중요하죠, 우리 수업. 지금 중간에 T 있고요. 양옆에 모음 소리 있습니다. 그래서, at all. at all. 이렇게 시냇물 흘러야겠죠? 리을 소리 난다는 거. at all. 자, 이 at all이라는 단어는 not이랑 굉장히 자주 붙어요. 그래서 not at all 하면 조금도 아니다 라는 거니까 전혀 라는 뜻이 되죠. 만약에 누가 문제 있어 라고 말했을 때 아니 없어. no. 이렇게 간단하게 말해도 되지만 아니 전혀 없어. 이렇게 강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럴 때 not at all이라고 표현해 주면 제격이거든요. not at all. 그리고 지금 not과 all 부분은 길어야 돼요. 길게도 좀 끌어주세요. not at all. 리을 소리.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이 발음 교정 시간으로 넘어가서요. 지금 다룬 문장들, 단어들 같이 한번 연습해 볼게요. Let's practice the pronunciation together.

0: 여러분, 그러면 이제 우리 배운 단어들, 문장들 이제부터 무한 반복하면서 우리 입에 찹쌀떡처럼 찰싹 붙여볼 거예요. 준비됐나요? Are you ready? 가겠습니다. 선생님의 말을 듣고 큰 소리로 따라해주세요. 첫 번째 단어, water였죠? Water. 듣고 따라해주세요. Water. Water. Great job. 자, 두 번째 표현, about it. 가볼게요. About it. About it. Well done. 자, 마지막. At all 갑니다. 조금이라도 듣고 바로 큰 소리로 따라해 주세요. At all. 한 번 더. At all. All right. 자, 우리 이제 단어 훈련 넘어가서 문장으로도 만나봐야겠죠. 영어는 문장이 중요하니까요. 같이 한번 여러분 소리 내서 따라해 주세요. 나 물 좀 줄래? Can I get some water? 선생님 속도랑 최대한 비슷하게 여러분 소리 내서 말해보세요. One more time. Can I get some water? Great job! 두 번째 문장. 걱정하지 마. 정말 유용한 문장이었죠. Don't worry about it. 한 번 더. Don't worry about it. 잘하셨어요. 자, 마지막 문장 갑니다. 전혀. Not at all. 한 번 더. Not과 all 부분도 길게요. One more time. Not at all. Well done. 아주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다시 맨 처음에 들었던 원어민 발음 다시 한번 들어보러 갈까요? 얼마나 잘 들리는지 다시 한번 확인도 하고 큰 소리로 따라 말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Let's do it one last time.
1: Water. Water. Can I get some water? Can I get some water? About it. About it. Don't worry about it. Don't worry about it. At all. At all. Not at all. Not at all.
0: 영어 발음이 고민인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 헤일리 선생님이 언제나 여기 이곳 EBS 초등발음 코너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바이바이.

0: 뜨거운 물을 들던 루시. 저런, 사고가 나고 말았어요.
1: 로보카 폴리 안전스쿨.
2: 화상을 입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찬물이나 식염수로 열기를 식힌다. 2번, 물집이 생기면 터뜨린다. 정답은 1번. 찬물이나 식염수로 열기를 식히고 깨끗한 거즈로 상처 부위를 감싸줘요.
0: 불 근처에선 뛰지 말고 뜨거운 음식은 식혀서 먹어야 해요.
1: 로보카 폴리랑 꼭꼭 약속!

0: 친구들 안녕. Hello everyone. Welcome to 초등형 단어 801. I'm Sunny. 저는 Sunny예요. 오늘도 저와 함께 우리가 매일매일 쓸 수 있는 영어 단어를 재밌게 배워볼 거예요. Today we will learn new words that you can use every day. 그럼 먼저 오늘의 단어 원어민 발음으로 들어볼까요? Let's get started.
1: Cell. S-E-L-L. Cell. Cell.

0: Save. S-A-V-E. Save. Save. Same. S-A-M-E. Same. Same.
1: 자, 같이 오늘의 주제 알아봐요. 오늘은 쇼핑, 쇼핑 2편이에요. 친구들, 지난 시간에 저와 함께 쇼핑 갔죠? 아주 즐거웠어요. 우리 또 쇼핑하러 가볼까요? Let's go. 자, 첫 번째 단어는 sell, 팔다예요. 우리가 물건을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해요. 영어로 sell. 그 다음은 save, 모으다 또는 구하다 라는 뜻이에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시간을 모으다, 돈을 모으다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사람을 구하다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어요. 그 다음은 same, 똑같은 또는 동일한이란 뜻이에요. Look, they look the same. 아주 똑같네요. 여러분, 이제 pronunciation을 같이 연습해봐요. 팔다, sell. 끝에 o 발음까지 정확하게 내보세요. sell. That's right. 모으다, 구하다. Save. V 소리 들리죠? 같이 다시 따라해볼까요? Save. That's right. 똑같은, 동일한, same. A 소리가 나네요. One more time. Same. 너무 잘하는데요? 이제 단어를 다시 들어볼게요.
0: Sell. Sell. Save. Save. Same. Same.
1: 자, 예문으로 같이 연습해봐요. How many cookies did you sell? 너는 쿠키를 몇 개 팔았니? 우와, 재밌었겠다. 아주 맛있었겠는데요. 자, how many는 몇 개란 뜻이에요. 그리고 sell, 팔다, 아까 배웠죠? 기억하고 있죠? 같이 말해볼게요. How many cookies did you sell? Very good. I'm going to save money to buy a computer. 나는 컴퓨터를 사기 위해 돈을 모을 거야. 와우, 돈을 많이 모아야겠는데요. 그쵸? 여러분도 save money 하고 있나요? 돈을 모으다 라는 뜻이에요. 같이 말해봐요. I'm going to save money to buy a computer. Good job. Next. I have the same hat as you. 나는 너랑 똑같은 모자를 갖고 있어. 와우, 뭔가 통했네요. 그쵸? 자, 여러분, same hat as you. same이랑 as랑 같이 써야 돼요. 너랑 똑같다. as you. 이렇게 쓰면 되고요. 자, 같이 한번 말해봐요. I have the same hat as you. Good job, everyone. Now let's learn some more new words.
0: Clerk. C-L-E-R-K. Clerk. Clerk. Busy. B-U-S-Y. Busy. Busy. Use. U-S-E. Use. Use.
1: 자, 다음 단어는 clerk. 상점의 점원 또는 직원이에요. 우리가 가게 가면 항상 이런 직원분이 계시죠? clerk라고 해요. 그 다음은 busy. 바쁜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are you busy these days? 요즘 바쁜가요? 그 다음은 use, 사용하다 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살면서 여러 가지를 사용해요. 뭐 연필도 사용하고 컴퓨터도 사용하고 use. Okay, now let's practice some pronunciation together. 상점의 점원, 직원, clerk. 발음을 정확하게 내보세요. clerk. Good job. 바쁜, busy. 친구들, S 발음은 Z 발음이랑 똑같이 나요. Busy. 잘하는데요? 사용하다, use. 좀 길게 말해볼까요? Use. Good job, everyone. Now, let's listen to the words one more time.

0: Clerk. Clerk. Busy. Busy. Use. Use.
1: Our next sentence is, the clerk showed me the way. 점원이 나에게 길을 가르쳐 주었다. 친구들, showed me는 나한테 가르쳐 줬다, 나한테 보여줬다 라는 뜻이고요. The way, 자, 방법이란 뜻도 있지만 길이라는 뜻으로 써도 돼요. The way. 자, 같이 말해 볼게요. The clerk showed me the way. Perfect. Next. This city is busy all year round. 이 도시는 1년 내내 바쁘다. 사람들이 바쁘게 일하고 있어요. 자, all year round. 처음 들어봤죠? 1년 내내란 뜻이에요. 항상 바쁘다는 거예요. 같이 말해봐요. This city is busy all year round. Good. Let's look at our last sentence. Do you know how to use this machine? 너는 이 기계를 사용할 줄 아니? 친구들 중요해요. 뭐뭐 할 줄 알아? Do you know how to? 하고 동사를 쓰면 돼요. 그럼 아까 배웠죠? Use, 사용하다, 쓰다 라는 뜻이에요. 이제 같이 말해봐요. Do you know how to use this machine? Wow, you guys are getting better every day. 매일매일 늘고 있는 게 보여요. 잘했고요. 우리 단어를 다 복습하는 시간 가져봐요.
0: Sell, sell. Save, save. Same, same. Clerk. Clerk. Busy. Busy. Use. Use.
1: 친구들 오늘 어땠나요? Did you have fun today? 즐거웠나요? 이렇게 저와 매일매일 영어 공부해요. 그럼 여러분도 영어를 잘할 수 있어요. Have a great day, everyone. I will see you again next time. Goodbye.

장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전기사고. 안녕하세요. 전기점검하러 왔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아니, 이러시면 큰일 납니다. 잘못된 전기 사용은 화재로 이어질 수 있고, 우리 몸에 진료가 흐르게 되면 화상을 입거나 심장마비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고요.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하지만 때로는 목숨을 위협하는 전기. 안전하게 잘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기 코드는 전선이 아닌 플러그를 잡고 뽑아주세요. 낡거나 손상된 전기선은 새 걸로 교체하거나 손상된 부분에 절연 테이프를 감아서 사용합니다. 전기장판처럼 열선이나 전기선이 포함된 제품은 원통형으로 돌돌 말아서 압력을 받지 않게 보관해주세요. 코드 하나에 많은 기기를 꽂아서 사용하지 마세요. 소비 전력이 높은 가전제품은 멀티탭이 아닌 벽체 콘센트에 꽂아서 사용해주세요. 콘센트에 먼지가 쌓여있다면 사용하기 전 청소기와 면봉으로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콘센트 안전덮개나 구멍마개를 꼭 사용해서 아이들을 보호해주세요. 당신이 매일 쓰는 전기, 당신을 위협하는 후기가 되기 전에 미리미리 대비하기!

0: Unit 28. E.
1: Let's go! Phonics chant A.

0: Factory, Phonics Factory에 온 걸 환영해요. I'm Sunny. 저는 Sunny예요. 오늘도 저와 함께 재미있는 fun Phonics를 배우게 될 거예요. 오늘은 과연 어떤 신기한 소리를 만날까요? 너무 기대되는데요. 그럼 여러분 준비됐나요? Are you ready? Let's start! 친구들, 우리가 배운 알파벳 A, E, I, O, U 이 다섯 개를 우리는 모음 vowel이라고 해요. 영어 단어에는요, 꼭 모음과 자음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단어의 소리가 나고 단어가 완성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써니와 함께 모음 친구를 만나볼 건데요. 오늘 만날 두 번째 모음은 바로 E예요. E 우리가 지난 수업 때 배웠죠? E에는 과연 어떤 신기한 소리가 나죠? 에 에 Very good! 그럼 모음 에 소리가 나는 단어는 과연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 단어는 바로 암탉, hen이에요. 암탉이라서 달걀을 날 수 있죠. 암탉, 영어로 hen. hen. Very good. 자, 또 에 소리가 나는 단어가 있어요. 바로 숫자 10이에요. 10. 5 더하기 5는 10이죠? 10, 영어로 10. 10. Very good. 자, 다음 단어는요. 침대, bed예요. 우리가 잘 때 푹신푹신한 침대에서 자면 아주 편안하게 잘 수 있죠. 침대, 영어로 bed. bed. 너무 잘했어요. 자, 또 에 소리가 나는 단어가 있어요. 바로 빨간색. red이에요. 자, 우리가 사과를 볼 때 아주 예쁜 빨간색이죠. 빨강, 영어로 red. red. Very good. 또 어떤 단어가 에 소리가 날까요? 네, 바로 애완동물. pets이에요. 우리가 흔히 강아지나 고양이 또는 햄스터를 집에서 키우죠? 애완동물, 영어로 pet. pet. Excellent! 에 소리가 나는 오늘의 마지막 단어, 바로 수의사 vet예요. 동물이 아프면 동물병원 가서 수의사가 치료해주죠. 네, 수의사, 영어로 vet. Vet. Great job! 와우! 이렇게 에 소리 나는 단어가 많아요. 그럼 오늘 배운 단어를 우리 친구 로건과 함께 재미있는 fun playtime을 가져볼게요. Let's go! Wow! Look at this! 이것 봐요. 오늘도 러근과 함께 재미있는 플레이타임을 가질 거예요. 자, 오늘 배운 모음 바로 E였는데요. 러근, what sound does the letter E make?
1: A, A, A.
0: Very good. 자, 오늘 배운 첫 번째 단어 바로 암탉이었는데요. 러근, this is a quiz. 이거는 퀴즈인데요. 암탉, 영어로 뭐게요?
1: Hen.
0: Yes, hen. 그럼 로건이 세 번 말해주세요.
1: A, a, hen. A, a, hen. A, a, hen.
0: Great job. 자, 다음 단어는요. 로건, what's 5 plus 5? 5 더하기 5는?
1: 10.
0: 네, 10. 숫자 10이에요. 10. 그럼 로건, 우리가 짠! 이 화이트보드에

N을 쓸 건데요. T 소리 나는 T를 붙일 거예요. T, T, T. 그리고 N, N. 오! N, N, N으로 끝나죠?

0: 다음 단어는 우리가 빨간색을 배웠는데요. Logan, 여기 크레용 중에 빨간색을 골라주세요. 오, 너무 잘했어요. 자, 빨간색, Logan, 이거 영어로 뭐라 그래요?
1: Red.
0: Good, let's say it 3 times.
1: Red. Red. Red.
0: Good job! 다음 단어는요, 우리 아까 배운 침대였어요. 자, 그래서 써니가 짠! 침대 그림을 가지고 왔는데요. 우리 로그니가 아까 이거를 골랐죠? 이거 무슨 색깔이었죠?
1: Red.
0: Yes! Red로 침대를 color 할 거예요. 그래서 here you go. 네, 우리 침대를 빨간색으로 열심히 색칠하고 있어요. 자, 짠! 로건이가 색칠한 침대. Let's say it 3 times. 시작!
1: Bed. Bed. Bed.
0: Great job! 자, 다음 단어는요. 이건 퀴즈예요. 한번 맞춰봐요. 우리가 집에서 강아지나 고양이를 키울 때 애완동물이라고 하는데 이거 영어로 뭘까요?
1: Pet.
0: Yes! 이제 로건이가 세 번 발음해 주세요.
1: A pet. A pet. A pet.
0: Great job! 오늘의 마지막 단어. 우리가 동물병원 가면 수의사가 동물을 치료해 주죠. 수의사, 영어로 뭐예요, 로건?
1: A vet. A vet. A vet.
0: Great job! 와우, 너무 잘했어요. 그럼 우리 로건과 함께 신나게 노래 불러볼 거예요.
2: Let's chant.
3: Let's go. Phonics chant A. A, A, A. A, hen.
1: A, hen.
3: A, ten.
1: A, ten.
3: A, bed.
1: A, bed.
3: A,
1: A vet.
0: 친구들, 오늘 즐거웠나요? Did you have fun today? Now we can all say the E sound. 이제 우리 모두가 E 소리를 낼 수 있어요. 그럼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is a coin. This coin has gold. Gold.

0: 저는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업업업 시켜줄 케일린쌤이에요. 우리 친구들은 친척들하고 자주 만나나요? 자, 오늘은 친척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또 어디에 살고 있는지 이런 얘기들을 한번 해볼게요. 오늘의 학습 목표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1: Week 27 Introducing my family. I can tell you about my relatives.
0: 자, 본격적으로 영어 표현 배우기 전에 warm-up부터 한번 해볼게요. It's Grandpa Bear and Grandma Bear. 할아버지, 할머니 곰이 맛있게 커피를 드시고 계시네요. Oh, but I think they miss their grandson. 아기 곰이 보고 싶은가 봐요, 그쵸? 그런데 look closely. 자세히 봐봐요. 동굴 뒤에 아기 곰이 빼꼼하고 있는데 surprise!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곰을 놀래켜주러 왔나 봐요. 그죠? 자, 이렇게 우리가 친척들, 물론 할머니 할아버지

0: 또뭐 사촌들 만나러 갈수 있는데 그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들 같이 한번 배워볼게요. 먼저 오늘의 대화부터 들어보겠습니다.
1: My cousins live in Busan.
2: Really?
1: They like to swim in the ocean.
2: Do you visit them often?
1: Yes, every summer.
0: 자, 대화 내용 한번 어떤 내용인지 살펴볼게요. 처음에 이렇게 얘기하죠. My cousins live in Busan. My cousins라고 했는데 이 cousin 뭐였나요? 우리 배웠었는데 바로 사촌이라는 뜻이죠. 그렇죠? 그리고 누구누구 live in 어디어디라고 하면 누구누구가 어디어디에 살아요. 뭐 이런 말이겠죠. in 부산이니까 부산에라는 말이겠네요. 자, 그러면 이 문장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누구누구가 live in 혹은 이 누구누구가 누구냐에 따라서 lives in이 될 수도 있고요. 도시나 국가를 한번 넣어볼게요. 자, 예를 들어 나는 서울에 살아라고 하면 I live in Seoul이라고 하면 되겠죠? I live in Seoul. 여러분이 실제로 살고 있는 도시를 서울 대신에 한번 넣어보세요. 자, 그리고 my grandparents. grandparents는 조부모님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를 하나로 표현할 때 grandparents라고 해요. 자, grandparents는 live in 이렇게 오고요. 청주. 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청주에 살고 계세요라는 말이겠죠. My grandparents live in 청주. 나의 제일 친한 친구, my best friend는, 자, 요때는 lives in, s를 붙여줘야 합니다. Italy. Italy는 어디예요? 바로 이탈리아죠. 영어로는 Italy라고 하고요. My best friend lives in Italy. 이렇게 말하면 돼요. 자, 마지막으로 나의 친척들은, 자, 여기도 친척들이죠. live in Argentina. Argentina는 어딜 것 같아요? 아르헨티나입니다. 영어로는 Argentina.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자, 그래서 my cousins live in Argentina.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도시, 국가 앞에는 in이 붙는다. 요것도 잘 기억해 주면 좋겠네요. Really? 정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They like to swim in the ocean 이라고 대답을 했죠. 아무래도 부산에 사니까 수영하는 걸 좋아할 수 있겠죠. 자, swim이 바로 수영하다라는 표현이었고요. In the ocean은 바다에서라는 뜻입니다. They like to swim in the ocean. 그들은 바다에서 수영하는 걸 좋아해. 라는 의미겠죠. 자, 누구누구 like to 혹은 likes to 어떤 행동이나 활동 한번 넣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나는 공부하는 걸 좋아해. I like to study 라고 하면 되겠죠. 자, 우리 공부하는 걸 좋아하죠, 친구들? 자, 그럼 큰 목소리로 따라해볼까요? I like to study. Good job. 그는 달리는 걸 좋아해요. He, 그쵸, likes to run. Likes가 됩니다. He likes to run. 큰 소리로 따라해볼까요? 잘했어요. 자, 그들은 게임하는 거를 좋아해요. They like to play games. 자, 게임을 하다라고 할 때는 play games라고 하죠. They like to play games. Good job. 그래서 like to와 likes to 요거 많이 연습해 주셔야 돼요. 자, do you visit them often? 또 이렇게 물어봤어요. 너는 그들을 자주 방문하니? 자주 찾아가니? 이런 질문이에요. 자, visit이라는 표현이 방문하다라는 뜻이지만 그냥 가다라는 의미로도 쓰여요. 그래서 좀 고급스럽게 저는 내일 당신의 집에 방문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말로는 조금 어색하죠. 네, 그냥 가다라고 할때 visit도 쓰지만 고급스럽게 방문하다도 visit을 쓰니까 다 사용해 보시면 돼요. 자, do you visit them often이라고 했는데 이 often은 자주라는 뜻이에요. 근데 왜 T를 발음 안 할까요?

0: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often이라고 해도 되고요. often이라고 해도 돼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해주시면 돼요. 자, do you visit them often? Do you visit them often?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yes, every summer라고 대답을 했죠. yes는 뭐 라는 뜻이고요. every summer는 매 여름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매해 여름 내가 간다라는 의미로 every summer라는 표현을 썼죠. 매 겨울은 every winter 이렇게도 쓸수 있겠죠. 그래서 every 뒤에 어떤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이 오면 그때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화 내용 쭉 봤고요. 다시 한번더 들어보겠습니다.
1: My cousins live in Busan.
2: Really?
1: They like to swim in the ocean.
2: Do you visit them often?
1: Yes, every summer.
0: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켜줄 Level Up 시간이에요. Oh, looking at the picture again. 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곰이 있네요. 그쵸?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곰은 어디에 살고 있을까요? 산에 살고 있네요. My grandparents live in the mountain. 자, 우리는 아까 in 뒤에 도시나 국가를 넣었지만 이렇게 산에라는 뜻도 in the mountain이라는 표현을 쓸수 있어요. My grandparents live in the mountain.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까요? My grandparents live in the mountain. 네, 뭐 곰뿐만이 아니라 집이 산 위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산에 있는 집에 살고 계신 할머니, 할아버지도 계실 수 있죠. 그럴 때는 이 표현 그대로 쓰시면 돼요. 자, 그런데 그들은 산에 있는 동굴 안에서 살아라고 하는 표현은 They live inside a cave. 자, 동굴도 뭐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그 중에 하나에 살기 때문에 inside a cave라고 꼭 넣어줘야 돼요. They live inside a cave.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까요? They live inside a cave. 네, 저 어가 잘안 들리죠? Inside a 이렇게 연음이 되기 때문에 마치 하나의 단어처럼 발음이 되기 때문에 잘안 들릴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도 그렇게 연습을 해주면 점차 잘 들리게 될 거예요. They live inside a cave. 자, 그런데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뭐 하고 계시죠? 커피를 드시고 계시네요. 그쵸? 그들은 커피 마시는 걸 좋아해. They like to drink coffee라고 하면 되겠네요. 우리 like to 배웠었잖아요. 그쵸? They like to drink coffee. Good job. 근데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우리 손자가 보고 싶으신가 봐요. 생각을 하고 있네요. 근데 우리 손자는 I like to visit them. 나는 그들을 방문하는 거, 그들에게 가는 거를 좋아해 라는 말이겠죠, 그쵸? I like to visit them. 여기서 them은 my grandparents를 얘기하는 거고요. I like to visit them. 큰 목소리로 해볼까요? I like to visit them. Good job. 그런데 아직 우리 아기 곰이 온줄 할머니, 할아버지가 모르세요. 뒤에서 서프라이즈! 깜짝 놀래키려고 하고 있죠. I like to surprise them.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네요. 자, 이것도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게요. I like to surprise them. Good job. 자, 그리고 우리 아기 곰은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있는 걸 좋아해요. I like to be with them. 이것도 큰 목소리로 볼게요. I like to be with them. 자, 우리 친구들도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가는 거 좋아하죠? 그러면 I like to be with them. 이런 표현들 많이 써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뭐뭐 like to 뭐뭐라는 표현도 많이 연습해봤고 They like to drink coffee. I like to surprise them. 이렇게 앞에 누가 like를 하는지 이거 바꿔가면서 연습해봤죠? 많이 연습해주세요. It's volume up time. Ready? All right. It's time to

chant. Follow me. My cousins live in Busan. My cousins live in Busan. Okay. They like to swim in the ocean. They like to swim in the ocean. Good job. My grandparents live in the mountain. My grandparents live in the mountain. Very good. They like to drink coffee. They like to drink coffee. Awesome. Do you visit them often? Do you visit them often? Next. I like to visit them. I like to visit them. What else do you like to do? I like to surprise them. I like to surprise them. What else? I like to be with them. I like to be with them. Me too. Good job, everyone.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미있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자, 오늘의 학습 목표는 I can tell you about my relatives. 내 친척들에 대해서 얘기해 줄 수 있어요 라는 말이었죠. 자, 요 학습 목표 여러분 다 했죠? 그러면 check. 자, 얼마만큼 기억나는지 제가 그럼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내 사촌들은 부산에 살아. 어떻게 말한다고요? 맞아요. My cousins live in Busan. 이렇게 부산처럼 도시도 in 뒤에 올 수 있고 Italy, 이탈리아처럼 국가도 in 뒤에 올 수 있다고 했어요. 자, 그리고 나는 그들을 놀래키는 걸 좋아해. I like to surprise them. 이렇게 like도 응용을 해서 우리가 문장을 연습해봤죠. 다 잘 기억나죠? 자, 그러면 오늘 배운 표현들 다 복습 잘해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바이바이!

0: Hello, my shining stars. Welcome to our English class. I'm your English teacher, Chrissy. 우리 친구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고 있었나요? 쌤이랑 오늘도 즐겁게 영어 공부해보자. 자, 우리 친구들 준비됐다면 All eyes on Chrissy. 우리 학습 목표부터 들어보고 올게요.
1: Week 27. How I spent my summer. Wednesday. I took a trip to Jeju. I can say where I went.
0: 우리의 첫 번째 코너는 Look and Talk. 얘들아, 오늘은 어떤 그림이 나올지 궁금하죠, 그쵸? 자, 쌤이랑 얼른 보러 가겠습니다. Here we go. 짜잔. Oh, this is today's picture. 오늘의 그림입니다. 오늘은 여자아이와 남자아이가 사진을 보면서 방학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 같아요. 여름방학을 어떻게 지냈는지 서로 나누고 있는 것 같습니다. A boy and a girl are talking about their summer vacation, right? 자, 우리 그러면은 단어들을 보면서 사진은 그림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해 볼게요. 빠밤. 짜잔! 첫 번째 단어는 trip입니다. One more time.

0: trap. 여행이란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거 정말 재밌는 여행이었어. 라고 한다면, It was a fun trip.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자, trip은 여행이란 뜻입니다. 오케이? 지금 보아하니, 남자아이, 여자아이 둘다다 trip. 여행을 다녀온 것 같아요. 그쵸? trip, trip. 꼭 기억할게요. 오케이. 그 다음은요. 오, 비슷한 단어인데, 동사 여행하다란 단어를 소개할게. 자, travel입니다. travel 많이 들어봤죠? 특히나 공항 쪽에 이 단어가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그쵸? travel, travel. 여행하다예요. 그럼 나는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제주도로 여행 가요. 한다면 I travel to 제주 Island.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죠? travel는 바로 동사라는 걸꼭 기억할게요. 여행하다. 바로 끝나니까, 오케이? 좋습니다. 짜잔. 오, 세 번째는요. mountain 나왔어요. 산이네요. mountain, mountain. 이 단어도 꼭 기억할게요. 여름방학 때 산으로 많이 가잖아요. 그쵸? 산으로 가서 좋은 공기도 마시고 그럼 너무 즐겁잖아요. 자, mountain, mountain. 기억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family 단어 나왔네요. family. Family, 가족이에요. 지금 남자아이가 보여주는 그림을 보니까는 저기 그림 안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시죠? 그래서 보니까 남자아이가 할아버지, 할머니, family와 함께 다녀온 것 같습니다. That sounds fun and that seems fun, right? 좋습니다. 우리 그러면은 우리 한번 다이얼로그 들어보고 올게요.
1: Where did you go in summer?
2: I took a trip to Jeju.
1: Sounds fun. Who did you go with?
2: I went with my grandparents.
0: 자, 우리 친구들 잘 들어봤나요? 쌤이랑 read and speak time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표현은요. Where did you go in summer? 나왔습니다. One more time. Where did you go in summer? 자, 얘들아, go가 무슨 뜻이었죠? 그렇지, 가다라는 뜻이죠. Summer는 여름입니다. 자, 그래서 이 뜻은 어떻게 되냐면 너 여름에 어디 다녀왔니? 라는 뜻이 완성이 돼요. Where는 어디에란 뜻이고 바로 뒤에 있는 did 있죠? 그 did가 문장을 과거형으로 바꿔주거든. 그래서 너 여름에 어디 다녀왔어? 라고 물어보는 문장이 됩니다. Where did you go in summer? 좋습니다. Did가 이미 과거형이기 때문에 go가 went, 과거형으로 바뀌지 않았어요. go로 쓰였습니다. 자, 선생님이랑 한 단어씩 한번 학습해 볼게요. 짜잔. Where? Where? 좋아요. Where did you? Where did you? 좋아요. 추가해서. Where did you go? Where did you go? 잘했어요. 자, 그래서 마지막 통문장으로는 Where did you go in summer? 우리 해볼게요. 시작. Where did you go in summer? 좋습니다. 자, 이게 문장이 무슨 뜻이라고요? 너 여름에 어디 갔다 왔어? 라는 뜻이 됩니다. 오케이. 꼭 기억했다가 한번 사용해 보세요. 자, 그 다음 또 볼게요. vocabulary입니다. 선생님이 아까 사파 보면서 우리 네 가지 단어를 선생님이랑 이야기했죠. 첫 번째 뭐였지? 짜잔. trip이었습니다. 여행이라는 뜻이죠. trip, trip. 좋아요. 자, 두 번째는요. travel 나왔어요. 여행하다라고 동사로 쓰여졌네, 얘들아. 그쵸? 여행하다. travel, travel. 좋아요. 자, 세 번째는요. mountain 나왔어요. 산이란 뜻이죠. mountain, mountain. 좋아요. 마지막은 family, family. 우리가 잘 아는 가족이란 단어죠. family, family. 그럼 이네 가지 단어를 한번 기억하고 선생님이랑 또 패턴을 학습해 보자. 자, 또 뭐가 나올지 볼게요. 자, 첫 번째 단어, trip을 기억해 보겠습니다. 여행. 오케이. 짜잔. took a trip to 나왔어요. One more time. took a trip to. 자, trip이 여행이라는 뜻이죠. 자, took a trip to 하게 되면은 어디 어디로 여행을 갔다라는 뜻이 돼요. 갔다네, 얘들아. 그러면은 과거형이네. 자, 이게 사실 현재형으로는 take

trip to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난 방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장을 과거형으로 만들어줘 볼게. Took a trip to 문장 보겠습니다. 짜잔. I took a trip to 제주 하게 되면은 나는 제주로 여행을 갔다 왔어. 라는 뜻이 되겠죠. 과거형이지 took가 됐으니까. I took a trip to 제주. 좋아요. 자, 또 보겠습니다. She took a trip to 부산 나왔어요. 부산이네요. 자, 그녀는 부산으로 여행을 갔다 왔어입니다. She took a trip to 부산. 좋아요. 또 볼게요. My family took a trip to the beach. 나왔습니다. 자, 내 가족은 어디로 여행을 갔다 왔대요? Beach. 해변으로 여행을 다녀왔대요. 그쵸? Took a trip to 어디 어디로 여행을 갔다. 꼭 기억할게요. 오케이? 과거형이야, 얘들아. 자, 또 보겠습니다. I went with my 나왔네요. 자, went가 무슨 뜻이었냐면 go, 가다의 과거형이었어요. 그래서 갔다라는 뜻이죠. with는 누구와 함께예요. 그래서 누구와 함께 갔다. 그러니까 여행을 누구랑 갔는지 이야기를 하고 싶을 때이 패턴 쓰면 되겠죠. I went with my 좋습니다. 자, 한번 문장에서 보자. I went with my grandparents. Grandparents는 조부모님들, 그쵸? 할아버지, 할머니를 뜻하는 거죠? 나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갔다 왔어! 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I went with my grandparents. Okay? 또 볼게요. I went with my family. 자, 나의 가족이죠. My family. 나는 나의 가족과 함께 다녀왔어. 라는 뜻이 됩니다. 자, 또 볼게요. I went with my friends 나왔어요. My friends 하면 나의 친구들이지. 그래서 나는 내 친구들과 함께 갔다 왔어라는 뜻이 완성이 되겠죠. I went with my. 꼭 기억했다가 한번 써보세요. 오케이. 자, 좋습니다. 그럼 read it. 우리 한번 quiz time 가져볼게요. Q&A time. 자,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한테 질문을 할게요. 짜잔. Where did you go in summer? 자, 너 여름에 어디 갔다 왔어? 우리 친구들 여름에 어디 갔다 왔나요? 라고 물어볼게요. 자,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대답을 할 거냐면, 나 어디로 여행을 갔다 왔어? 라고 대답을 하겠습니다. 자, 어떤 패턴 쓰면 될까요?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짜잔! I took a trip to 하면 돼요. 자, 첫 번째는 제주. 우리 아까 나온 단어였죠. 제주. 그 다음에 강릉, 부산. 셋 중에 하나를 골라서 한번 문장을 만들어 볼까요? I took a trip to 시작. I took a trip to 너무 잘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자, 우리 그러면 dialogue 다시 한번 볼게요. Where did you go in summer? 너 여름에 어디 갔다 왔어? 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I took a trip to 제주. 나 제주도로 여행 갔다 왔어. 라고 하죠. 그랬더니, 여자애가, Sounds fun. Who did you go with? 재밌었겠다. 너 누구랑 다녀왔어? 라고 하죠. 그랬더니, 남자애가, I went with my grandparents 라고 합니다. I went with my. 자, 누구와 함께 다녀왔어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다녀왔어 라고 하네요. 자, 우리 친구들 이해가 쏙쏙 잘 됐나요? 여기까지가 read and speak time 이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우리 chant time 한번 가져볼까요? Drop the beat! Where did you go in summer? Your turn. Where did you go in summer? Good job! Now, this one. I took a trip to Jeju. I took a trip to Jeju. Good job! Who did you go with? Who did you go with? Good job! I went with my family. I went with my family. Excellent! Good job, everyone! 신나는 cartoon talk 시작해 보겠습니다. 짜자잔!
This is today's picture. 오늘의 그림이었죠? A girl and a boy. 남자아이와 여자아이. 여자아이와 남자아이가 지금 사진을 보면서 여름방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They're talking about their summer vacation. 자, 우리 한번 대화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빠바밤. 자, 여자아이가 대화를 시작해 주더라. Hi, where did you go in summer? 안녕, 너 여름방학에 여름에 어디 갔다 왔어? 여름에 어디 갔다 왔어? 라고 하네요. Where did you go in summer? 쌤이랑 배운 표현이죠, 그쵸? 배운 문장이야. 자, 남자아이가 말합니다. I took a trip to 제주. 어? Took a trip to가 무슨 뜻이었지? 어디 어디로 여행을 갔다 라는 뜻이었죠. 과거형으로 쓰였죠. I took a trip to 제주. 나 제주로 여행 갔다 왔어. How about you? 라고 합니다. 너는 어디 갔다 왔어? 라고 하죠. 자, 그랬더니 여자아이가 I went to 부산이라고 해요. 자, 얘들아, I took a trip to 라고도 말하면 좋지만 더 간단하게 말하고 싶다면은 그냥 I went to, 나는 어디로 갔다 왔어 라고 해도 좋습니다. 자, 이 여자아이는 I went to 부산, 나 부산 다녀왔어 라고 하네요. 아, 좋겠다, 그쵸? Who did you go with? 라고 또 아이가 물어봐요. 너 누구랑 다녀왔어? 라고 여자아이가 남자아이한테 물어보죠. 자, 그랬더니 남자아이가 Oh, I went with my grandparents 라고 합니다. 자, went는 무슨 뜻? 그쵸, go의 과거형이죠. 그러니까 갔다 라는 뜻이죠. 자, 누구랑 갔다 왔대요?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다녀왔다고 하네요. 그쵸? 자, 이런 내용이었군요. 아, 여기까지가 Cartoon Talk이었습니다.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밌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I can say where I went. 나는 내가 어디를 갔다 왔는지 어디 다녀왔는지 말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쭉 가겠습니다. 얘들아, 오늘도 정말 고생 많았어요. 좋은 하루 보내고요. 쌤이랑 내일 또 이 시간에 만나서 즐겁게 영어 공부할게요. Bye bye, butterfly!

never to run anymore. Video games.

钱，你一直张着。

棒。So loud. Well, now it is for sure game over.

0: 5교시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미술 시간. 게다가 오늘은 자유 그리기 날이다. 옆자리에 앉은 은우가 무엇을 그릴 건지 물었다. 바다에 비친 하늘을 그릴 거야. I like blue.
1: What's your favorite color?
2: I like green.
0: 그래서 숲을 그리는구나. 은우는 색칠을 하려고 물감을 꺼내더니 얼굴을 찡그리며 말했다.
3: 아, 초록색 다 썼네.
0: 내 거 빌려줄까?
1: I have green paint.
0: 그런데 물감통을 열어보니 내 초록색 물감도 다 쓰고 없었다.
3: 아, 나도 다 썼네.
0: 괜찮아. 빨강 노랑으로 칠하고 가을산이라고 하지 뭐.
1: That sounds great.
0: 와, 은우 천재인가 봐. 은우의 아이디어에 정말 놀라고 감탄했다.
4: Hi, 친구들. 우리 친구들의 영화 친구 니콜 선생님이에요. 오늘 일기도 재밌죠? 오늘은 지후의 아마 단짝 친구 짝꿍일 것 같아요. 친구인 은우가 등장을 했어요. 두 친구 모두 그리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Do you like drawing? Do you like painting? 선생님은 그리기를 잘하지는 못하지만 좋아하긴 하거든요. 아 참! 친구들 지난 시간 마지막에 선생님이 drawing quiz 해준 거 풀어봤어요? 우리 홈페이지 가서 활동지 다운로드 받아서 써봤나요? 선생님이 그렸던 그림에 어울리는 문장 무엇이었을까요? 맞아요! 너무 더운 걸 표현했잖아요.
1: It's so hot.
4: It's so hot이 정답이었네요. Did you get it right? Excellent. 그럼 오늘은요, 세 번째 만화 일기, 미술은 즐거워 함께 읽어볼 거예요. 먼저 일기 읽기를 도와줄 단어 배워볼게요. 오늘의 단어. 네 개의 단어가 있네요. 하나씩 하나씩 잘 듣고 단어 찾아볼게요. 첫 번째, favorite. favorite. 첫 번째 소리가 하는 소리예요. favorite. 여기 있네요. 두 번째 단어, color. color. 소리로 시작하고 소리로 끝났어요. color. 찾았나요? 여기. 세 번째 단어, paint. paint. 첫 소리가 paint. 네요. 맞아요. 여기 있죠? 마지막 단어는 sound 또는 sounds. 여기 있네요. 좋아요, 친구들. 이제는 그림을 보면서 각 단어의 뜻도 알아볼게요. 첫 번째 그림. 슥싹슥싹. 뭐 하고 있죠? 오, 페인트 칠하고 있어요. 이 페인트 또는 페인트를 칠하다 또는 물감이라는 뜻도 되는 단어 무엇일까요? That's right. Paint. Paint. 우리말로는 페인트 이렇게 말하지만 영어로는 페인트라고 발음해야겠죠? 써있는 것처럼 벽에 칠하는 페인트도 될 수 있고 친구들이 수업시간에 사용하는 물감도 될 수 있어요. 두 번째 그림, 이거 뭐예요? 최고 같은데? 아, 가장 좋아하는 이라는 뜻인가 봐요. 가장 좋아하는 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 찾을 수 있나요? Yes, favorite. favorite. 이 favorite 뒤에 favorite color, favorite number, favorite subject 해서 가장 좋아하는 색깔, 숫자, 과목, 다양한 말 만들 수 있죠. 가장 좋아하는 favorite. 이번 그림은 서로 귀에 손을 대고 있어요. 아마 아이가 얘기하는 걸 할머니가 들으시면서 와, 좋은 생각인데 이렇게 놀라시는 것 같아요. 여기에 어울리는 말 무엇이 있을까요? 아하, sound 또는 sounds 라고 문장에서 쓰이기도 해요. sound는 소리란 뜻도 있지만 뭐뭐처럼 들리다, 즉 뭐뭐인 것 같다. 상대방이 어떤 이야기를 하거나 의견을 냈을 때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그런 말이에요. sound, sounds.
0: 마지막 그림은 와 여러 가지 색깔이 있네요. 색깔 color color. Well done. 자 이제는 친구들 우리 단어 두 번씩 크게 읽어볼 텐데요. 빨간 점 보이죠? 이 빨간 점은요 단어의 박자가 하나보다 더 많다는 뜻이에요. 빨간 점이 있는 부분을 강조해서 읽어볼게요. 첫 번째 단어는 favorite. 세 박자예요. 그 중에 첫 번째 fave 요 부분을 강조해 주세요. favorite favorite. 잘했어요. 두 번째 단어도 color 두 박자죠. 앞부분에 강조해서 color color. good. 세 번째, 네 번째는요. 단어가 길어 보여도 한 박자예요. paint 이렇게 세

철자하지 않도록 조심. paint. paint. 마지막 단어는 sound. sounds. excellent. 자, 우리 이제 단어는 확실히 알았고, 일기 속에 숨어있던 영어 문장들 콕콕 뽑아서 함께 배워볼게요. 뜻도 알아볼 거고요. 또 비슷하게 쓸수 있는 말, 또뭐 반대되는 말 다양하게 배워볼 거예요. 오늘의 첫 번째 문장은 두구두구두구두구. I like blue네요. I, 나는 like, 좋아해, blue. 파란색을, 나 파란색 좋아해! 라는 문장이죠. I like blue. 색깔뿐만 아니라 blue 자리에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라든지, 뭐 숫자라든지, 과목이라든지, 스포츠 이름이라든지, 또는 어떤 사람 이름도 다 넣어서 내가 좋아하는 것 말할 수 있어요. 반대로 나는 뭐뭐 안 좋아해 하려면, 아, don't 넣는 거 우리 친구들 기억나나요? 1학기 때 배웠는데, I don't like blue 라고 하면 나는 파란색 안 좋아해 라는 뜻이 되겠네요. 다음 문장은요, What's your favorite color? 이에요. What니까 무엇이니? 물어보는 말이잖아요. 우리 일기에서 지후가 짝꿍 은우한테 너는 좋아하는 색깔이 뭐야? 이렇게 물어봤었어요. What's your, 너의 favorite 가장 좋아하는 color 색깔이죠. 네가 가장 좋아하는 색깔이 뭐야? What's your favorite color? 이렇게 물어보네요. 그랬더니 은우의 대답이 I like green. 우리 첫 번째 봤던 I like blue에서 green만 달라졌죠. I like green. green 무슨 색? 초록색. 그죠? 나는 초록색을 좋아해. 라는 문장이 되겠네요. 이 초록색을 좋아해서 칠하려고 하다 보니까 은우는 초록색을 다 썼어요. 그랬더니 우리 지우가 나 초록색 있는데 내거 빌려줄게 하면서 초록색을 꺼내려고 하죠. 나 초록색 물감 가지고 있어라는 뜻이에요. 가지고 있어가 바로 have가 되겠죠. I 나는 have 갖고 있어. green paint 초록색 물감을 이렇게 문장 만들 수 있어요. I have green paint. 또는, 나 그거 있는데? I have green paint.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네요. 이 paint라는 말은 우리 친구들 단어에서 본 것처럼 진짜 페인트, 벽에 칠하는 그런 페인트도 되고요. 미술 시간에 쓰는 물감도 페인트라고 표현할 수 있다. 같이 꼭 알아두고요. 마지막 문장이에요. 우리 초록색 물감이 없으니까 그 짝꿍이, 은우가 좋은 생각을 했죠. 무슨 생각? 아, 그러면 산을 빨강 노랑으로 칠하고 단풍이든 가을산이라고 할게. 이랬어요. 그 말을 듣고 지우가, 너무 좋은 생각인데! 라고 하는 말이 That sounds great. 에요. That은 바로 지금 은우가 했던 말이겠죠. 그거 sounds, 뭐뭐처럼 들리는데, great. 훌륭하게 들리는데, 즉, 와, 멋지다. 좋은 생각이다. 라고 상대방의 말을 칭찬하는 말이에요. That sounds great. That sounds great. 이렇게 우리 문장 뜻도 알아봤네요. 자, 그럼 이 많고 많은 영어 문장 중에서 딱네 개만 뽑아서 친구들, 우리 리듬 살려서 읽고 챈트하기 연습해 볼게요. 리듬 살려 말하기 첫 번째 문장. What's your favorite color? 자, 어디 강조하면 좋을까요, 친구들? 세 부분 찾아볼게요. 그렇지. What? 무엇이니? favorite. 가장 좋아하는 color. 색깔. 요렇게 강조해서 읽어볼게요. What's your favorite color? 좋아요. 친구들 입으로 따라 해야 돼요. 두 번째 문장은 I like green. 이건 어디 강조할까요? 내가 얘기하는 거니까 좋아해. 초록색. 나 굳이 얘기 안 해도 되겠죠. I like green. 좋아요. 리듬 타는 거예요. 세 번째 문장은 I have green paint예요. 우리 보통은 나는, 너는, 그들은, 그는 이런 건잘 강조 안 하는데요. 오늘 우리 일기에서는 나 초록 물감 있어라고 나를 강조했어요. 그쵸, 지우가?
그래서

오늘은 다 강조를 해볼게요. I have green paint. I have green paint. Very good. 마지막 문장. 그거 좋은 생각인데. That sounds great. 두 군데만 강조? 그렇죠. That sounds great. That sounds great. 친구들도 잘했어요. 이렇게 밀고 당기고 밀고 당기고 리듬 살려서 연습해 봤으니까 이 리듬 가지고 그대로 챈트 불러볼게요. Here we go. What's your favorite color? I like green. I have green paint. That sounds great. Yay! 짜잔! 오늘도 돌아온 Drawing Quiz! 자, 오늘 일기에 나왔던 여러 가지 영어 문장 중에서 선생님이 오늘은 Yes! 이걸 그려볼게요. 자, It's a big... 어머, 이거 뭐야, 친구들? 아직 잘 모르겠죠? 오케이. 그리고 뿅뿅뿅뿅 그리고 여기 이렇게 손이 손가락이 다섯 개. 맞아요. 최고 엄지척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아! 이 문장을 나타내는 그림이에요. 누군가가 어떤 의견을 말했을 때,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가 동의하거나 칭찬할 때 쓸 수 있는 말. 아! 이 문장 우리 친구들 오늘 일기에서 찾아서 써주세요. 활동지는 홈페이지에 있는 거 알죠? 선생님, 우리 친구들의 정답 기다릴게요. 잘했어요, 친구들. 오늘은 세 번째 만화 일기, 미술은 즐거워 함께 해봤어요. 오늘도 우리가 매일매일 쓸 수 있는 문장들 많았죠? 친구들도 말을 할 때, 또 나만의 일기 쓸 때 내가 아는 문장들을 영어로 바꿔보는 노력 꼭 해보게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일기로 만나요. 안녕!

0: How was your holiday?
1: It was great.
0: Where is your seat?
1: Where is your seat?
2: 이게 무슨 말이지?
0: What does that mean? 여러분, 안녕, 반가워요. 믿음 소망 자랑, 미소랑이에요. Hi, I'm 미소랑. And I'm here at home.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방학이 끝나고 새로운 학기가 시작된 만큼 자리가 바뀌었을 텐데요. 친구한테 너는 자리가 어디야? 라고 물어보는 걸 영어로 해보겠습니다. But to do that, we need to go to our magic box and grab two cards. 카드 두 개를 뽑아볼게요. So here is the first card. Alright. I think you might know this word. 아마 아는 단어일 거예요. Let's have a look. Let's spell it out. 한 글자 한 글자 읽어볼게요. 소리 내서 W H E R E. Once again. W H E R E. And sound it out. 소리도 내볼게요. W니까 W W 이런 소리 나고 H H and R, R, R 이런 소리 나서 where.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광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0: 영어의 반하는 시간! 반짝반짝 샤이니와 함께요! 예이! 자, 우리 친구들 오늘도 어서 오세요. 자, 친구들 저 질문 있어요. 궁금한 거. 친구들한테 궁금한 거. 여러분, 혹시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세요? 뽕! 오! 다양한 답변들! 와우! That early? Oh my goodness! 지금 방금 어떤 친구가요?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1: 나는 5시에 일어나요.
0: 라고요? 허, 진짜 그렇게 일찍 일어나세요? 잠깐만, 그러면 이 말을 영어로 우리 해보자. 나는 5시에 일어나? 알았던 것 같기도 한데 잘 또 모르겠고 정확하게 모르겠고 친구들 혹시 그런 건 아닌가요? 자, 잠시 후면 정확하게 말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우리 먼저 단어 친구들부터 만나봐요. 단어부터 알아야지. 맞아요. 자, 과연 어떤 어휘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단어야! 나라! 나왔어 벌써. 오오오. 여러분, 이건 어떤 아주 자주 쓰이는 표현이네요.
1: Work out. Work out
0: 이라고 하는데요. 친구들, actually he's working out. 지금 딱 이렇게 운동을 하고 계십니다. 어때요? 운동하다라고 할 때 여러분 보통 exercise 이런 단어로 많이

0: 말하셨죠? 그런데 exercise보다 오히려 보통 회화 말하기 할때 편하게 더 자주 쓰이는 게이 work out입니다. 오케이? 이걸 보고 밖에서 일하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돼요. 오케이? 운동하다. 요분처럼 운동하다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말해보세요. Work out. Work out. Very good. And next. Diligent. Diligent. 라고 하는 단어인데, 자, 여러분, 요 분을 보세요. 오! 굉장히 부지런히 저기 밑에서부터 요 공을, 조만했던 공을 굴려와서, 이게 공이 점점 이렇게 커졌고, 위로 갈수록 점점 커진대요. 보니까 이분은 굉장히 부지런한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굉장히 근면하고 부지런한이라고 말할 때, diligent라고 말해요. 따라서 말해보세요. Diligent. Very good. And next. Oh, noon. Noon. 이라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시계를 보실까요? 지금 몇 시예요? 맞아요. 12시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루에 12시가 쭉쭉쭉쭉 총두 번이 오죠. 그 중에서 noon 하면 낮 12시. 정오라고 하는 말입니다. 보통 우리 점심 먹는 시간 많은 분들이 이때 점심을 드시죠? 맞아요. 그때를 noon이라고 말해요. 따라해볼까요? Noon. Very good. And next. 아, upload. Upload. 라고 합니다. 사실 워낙 요즘에는요, 여러분이 컴퓨터도 많이 사용하시고, 어떤 자료, 영상 등을 만들어서 업로드 많이 하시잖아요. 익숙하실 거예요. 맞아요. 업로드하다라는 영어 단어 upload. 정말 쉽죠? upload. Very good. 자, 이렇게 아주 중요한 네 가지의 어휘 살펴봤으니까 이제 여러분은 준비가 되셨습니다. 영어의 바늘 준비.
1: What time do you get up?
2: I get up at 5. I study English and work out in the morning.
1: Wow, you're so diligent.
0: 와, 진짜. 새벽 5시. 사실 5시는 우리가 아침이라고도 할수 있지만 누군가는 새벽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죠. 그렇게 5시에 일어나서 공부도 하고, 그쵸, 영어 공부, 그리고 운동도 하고. 정말 부지런한 친구 맞네요. 자, 여러분, 자세한 대화 내용 확인합니다. 자라. 자, A가 이렇게 묻습니다. What time do you get up? 이라고요. 잠깐만. What time 하면 무슨 말이에요? 몇 시. 그쵸? What time? 몇 시에? Do you get up? 자, 친구들 get up 하면? 이렇게 자다가? 이제 일어날 시간이다. 이렇게. 기지개를 켜면서 일어나는 거 있죠? Get up 이라고 합니다. 야, 너는 몇 시에 일어나? 라고 질문하는 거죠? 따라서 말해보세요.
2: Oh, yeah. What time do you get up?
1: What time do you get up?
0: Okay. 자, 그랬더니 B가 대답을 합니다.
2: Oh, I get up at 5.
0: 라고 하죠. 내가 5시에 일어난다. 사실 여기서 5 o'clock. 뒤에 o'clock 붙여도 돼요. 하지만 굳이 말하지 않아도 다알수 있어요. 최대한 간단하게 말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 자, 여러분 보세요. 나는 일어난다 at 5, 5시에. 잠깐만. 여기 at에 빨간색 표시가 돼 있어요. 그쵸, 여러분? 자,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는 시간의 전치사를 배웁니다. 가장 먼저 지지난 시간에 in이라는 전치사 배웠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on 배웠어요. 오늘은 at 나왔습니다. In,

0: 뭐가 다를까요? 자, 1은 그 뒤에 비교적 긴 시간이 온댔어요. In 2004, in summer, 그쵸? In October 이런 식으로 연도, 계절, 몇 월, 이런 긴 시간이 온댔고, on 하면 어떤 날짜, 요일이 온댔죠. 자, 오늘은요, 이제 at인데, 이때는 시간이 더 좁아들어요. 쭉쭉쭉쭉쭉쭉쭉, 더 짧아져, 짧아져. 뿅! 그래서, 바로 정확하게 몇 시, 그쵸? 또는 몇 시, 몇 분, 요렇게 구체적인 시, 각이 나옵니다. 지금처럼, at 5, 5시에, 라는 말이죠. 나는 5시에 일어나. I study English. 그리고 영어 공부를 하고 and work out in the morning. Work out. 운동을 해. 근데 언제? In the morning. 아침에. 그렇구나. 와. 5시에 일어나서 영어 공부도 하고 운동도 하고 야, 이런 훌륭한 친구가 있네요. 자, 여러분 따라서 말해 볼까요? I get up at 5. I get up at 5. I study English and work out in the morning. I get up at 5. I study English and work out in the morning. 좋아요. 자, 친구들, 이렇게 우리 at 다음에 구체적인 시각 나오는 거더 만나볼까요? 예를 들어서, 이따가 봐. 우리 12시에 보자. 라고 하는 말. I'll see you at noon. I'll see you at noon. Very good. How about this one? 저요? 그거 비디오 영상 올렸는데? 10시에 올렸어요. 네, 10시에 업로드 했어요. I uploaded the video at 10. I uploaded the video at 10. 잘하고 있어요. How about this one? 우리는요, 저녁을 7시에 먹어요. We have dinner at 7. We have dinner at 7. 다 모두 다 at 다음에 어떤 시각이 나왔습니다. 친구들, 어렵지 않죠? 잘하고 있습니다. 자, 대화 내용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5시에 일어나서 영어 공부하고 운동도 하고 그런 말 듣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Wow, you're so diligent. 라고요. 와, 너 정말 어떻다? 부지런하구나. 저라도 누군가 이런 이렇게 일찍 일어나고 막 공부도 하고 그러면 너 정말 부지런하다 라고 말해줄 것 같아요. 친구들 따라서 말해볼까요? Wow, you're so diligent. Wow, you're so diligent. Very good. 잘했어요. 자, 친구들, 이제는 준비가 된것 같죠? 바로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어서 영어로 말할 준비. 너몇 시에 일어나?
1: Speak. What time do you get up?
0: 나는 5시에 일어나. 그리고 영어 공부하고, 그리고 운동하지, 아침에. Speak. Wow, 너 정말 부지런하구나.
1: Speak.
0: Diligent. 친구들, 힘내라. 자, 영어에 반하는 퀴즈 시간입니다. 문제 세 가지 준비되어 있거든요. 다 맞춰보세요. Okay, here goes the first question. 나는 5시에 일어나. 오늘의 미션 문장이잖아요. 과연 빈칸에 들어갈 말은 뭘까요? 3, 2, 1, 띵! Time's up! 자, 바로 이렇게 시각 앞에는

0: 맞췄죠? 자, 읽어볼게요. I get up at five.
1: I get up at five. 그렇죠, 좋아요. And the next question. 정오에 만나자. 잠깐만. 그러면 빈칸에는요, 정오뿐만 아니라 에, 정오에 요렇게 들어가야 돼요. 두 단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3, 2, 1, 띵! Time's up. 자, 시간 다 됐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 여러분 뭐예요? 바로 at noon! 정답 맞추셨죠? 읽어볼게요.
0: I'll see you at noon.
1: I'll see you at noon.
0: I'll see you at noon.
1: Okay, good. Next question. 자, 어떤 단어가 떠오르나요? 굉장히 부지런한 사람인 것 같아요. 3, 2, 1, 띵! Time's up. Okay. 부지런한이라고 할 때? That's right. Woo! Diligent. Wonderful. 네, 친구들 오늘 이렇게 해서 시간을 나타내는 전치사 중에서 at 배워봤습니다. at 다음에 구체적인 시각이 나오죠. at 5, 5시에. 물론 여러분이 at 5 o'clock 해도 되지만 그냥 편하게 at 5, at 7, at 10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in, on, 그리고 오늘 at 이렇게 다양한 시간 앞에 쓸 수 있는 전치사들을 배웠습니다. 세 가지 헷갈리지 않게 잘 기억해 두세요. 왜냐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조금 예외적인 경우까지 살펴볼 것이니까요. Okay,

0: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영어를 해드리겠습니다. 중앙영어 클리어 1학년의 지원쌤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이제 문제를 푸는 방식에 조금씩 익숙해지고 있죠? 오늘은 비동사 의문문입니다. 오랜만에 복습하는 느낌 살려서 한번 새 문제 풀어보도록 합시다. 오늘은 몇 개나 정답이 나올까요? 가보시죠.

오늘은 몇 개나 여러분들이 정답을 맞췄을까요? 선생님 생각에 오늘은 잘하면 다 맞았을지도, 여러분들이 다 맞는 그날까지 선생님이 아주 열심히 가르쳐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학교 시험 출제 유형의 포인트는요, 바로 요겁니다. 기억하나요, 여러분? 비동사의 의문문 만드는 법, 선생님이 맨날 이야 하면서

0: 외쳤던 거 기억하는 친구들이 많았으면 좋겠는데요. 많았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없더라도 오늘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비동사의 의문문을 만드는 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주어랑 비동사의 순서를 바꿔주면 됩니다. 원래 주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동사가 나오잖아요. 이 순서를 cross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에 문장 맨 끝에 물음표를 찍어주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비동사 의문문을 만드는 방법이에요. 요거를 계속 기억하면서 한번 학교 시험 문제 풀어보자고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이것은 내 휴대폰이니? 라는 건데요. 자, 주어랑 비동사의 위치가 바뀌고 그 다음에 끝에 물음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쉬워요. 그쵸? 자, 주어 동사 순서가 아니라 그럼 동사 주어 순서가 맞겠죠? 그래서 is this 요런 순서로 쓰는 게 맞겠습니다. 만약에 this is 이렇게 쓰면은 그냥 물음표가 없는 문장이 돼야겠죠? This is your phone. 이거는 의문문이 아니에요. Is this? 이렇게 순서를 바꿔줘야만이 의문문이 된다는 거. 자, 그럼 다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너는 진심이니? 뭔가 이렇게 상대방이 그거를 정말 진심으로 하는 말인지 아니면 지금 이 상황에서 상대방의 행동이 진지한지를 물어볼 때쓸 법한 그런 질문이죠. 자, 여기도 주어 동사의 위치가 중요할 텐데요. 답이 뭘까요? 그쵸. 자, 주어 동사의 위치가 일단 바뀌어야죠. You are 하게 되면은 원래대로 주어 동사 순서인데 의문문을 만들려면 cross 돼야겠죠. 그래서 Are you serious? 요 순서가 돼야겠습니다. 자, 주어가 you이기 때문에 동사가 are 되는 거는 우리 이제는 외울 때가 됐다. 그쵸? 요 정도는 괜찮을 거고요. Are you serious? 이게 너는 진심이니? 라는 뜻이라는 거잘 기억하고요.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거는 지금까지 우리가 풀었던 1, 2번 문제랑 살짝 결이 다른데요. 그녀는 인기가 많니? 자, 요건 답이 뭘까요? 조금 어려운가요? 자, 일단은 보기 첫 번째, 두 번째 다 주어랑 비동사의 위치는 바뀌어 있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두 번째 거는 여기 is가 하나 더 붙어 있네요. 그죠? 정답이 뭘까요? 일단은 낯선 거는 좀 아니다 싶죠? 그래요. 낯선 거를 봤을 때 여러분 학교 시험 문제를 풀 때도 이건 좀 낯선데요? 이건 선생님 저본 적이 없어요. 하는 거는 웬만하면 안 고르는 게 안전합니다. 낯선 게 정답일 리는 거의 없습니다. 자, 우선은 주어랑 비동사 위치 바꿔주고 끝에 물음표를 찍은 요첫 번째 게 정답이 되겠고요. 포인트가 이겁니다. 동사는 한 번만 써야 돼요, 여러분. 많은 친구들이 주어 동사, 이 어순이 워낙 익숙하다 보니까 is she 쓴 다음에 바로 popular 쓰는 게 너무 어색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is she is popular? 이런 식으로 특히 말할 때 실수를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문법 문제 실수로도 이어지거든요. 하지만 문장의 동사는 한 번만 써야 합니다. 이미 의문문 맨 앞에 동사를 썼기 때문에 뒤에 is she 한 다음에 또 is를 쓰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동사 한 번만 쓴다는 걸 꼭꼭 기억하면서요. 우리 주어 비동사 크로스 되는 거 계속 계속 유의하면서 listening 포인트로 넘어가도록 하죠.
1: Listening point one. Is this your phone? Is this your phone? Listening point two. Are you serious? Are you serious? Listening point three. Is she popular? Is she popular?
0: 의문문 같은 경우는 이 높낮이를 잘 chunk by chunk로 듣는 게 중요합니다. Is this? Is this? Is this your phone? Is this your phone? 이것은 내 휴대폰이니 두번 듣겠습니다.
1: Is this your phone? Is this your phone?
0: Are you? Are you? Are you serious? Are you serious? 너는 진심이니? 두 번 드릴게요.
1: Are you serious? Are you serious?
0: Is she? Is she?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방금 전까지 열심히 듣고 문제 푼 거 말할 건데요. 선생님이 이 높낮이 차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자, 이것은 내 휴대폰이니 해보죠. 이것은 이니? 여기죠? Is this? Is this? 이것은 이니? Is this? 내 휴대폰, your phone? Your phone? 이것은 내 휴대폰이니? Is this your phone? 끝에도 올려주세요. Is this your phone? 한 번 더. Is this your phone? Very good. 너무 좋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자, 너는 진심이니인데요. 자, 이것도 이 앞과 뒤의 높낮이가 중요합니다. Are you? 유가 더 높고요. Serious? 끝을 올려줘야 의문문처럼 들립니다. Are you? 너는 뭐뭐이니? Are you? Are you? 한 번 더. Are you? 끝에 진심인 serious? Serious? 붙여볼게요. 너는 진심이니? Are you serious? 한 번 더. Are you serious? Okay, good. 자, 그러면은 너는 피곤하니? 이런 건 어떻게 할까요? Are you tired? 이렇게 붙이면 되겠죠. Are you tired? Are you tired? Very good. 자, 그럼 뭔가 행복하니? Are you happy? 한 번 더. Are you happy? 오, 이렇게 are you 하고 뭔가 형용사를 붙이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그녀는 인기가 많니? 인데요. 자, 요것도 is she popular? 이렇게 올라갑니다. Is she popular? Is she popular? 앞부분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앞부분 다시 잘라볼게요. 그녀는 뭐뭐이니? Is she? Is she? 인기가 많은 popular? Popular? 붙여봅니다. Is she popular? Is she popular? 자, 인기가 많은 거랑 비슷한 걸로 유명한이라는 거 있죠. famous입니다. 끝에를 famous로 바꿔볼게요. 그녀는 유명하니? Is she famous? Is she famous? Wonderful! 너무 잘했습니다. 자, 이제 복습하겠습니다. 한국어, 영어 번갈아 보여드릴 테니까 말하는 시간 가질게요.

0: 브리핑 시간입니다. 먼저 지문 전체를 원어민 선생님 목소리로 들어보세요. 선생님이 이따 해설해 드릴게요.
1: It is impossible to remove all the insect parts in the cocoa beans and tomatoes. But don't worry, you won't die. Actually, they are good for your health. You shouldn't cry. It's totally safe.
0: 자, 여러분, 어때요? 지난 시간과도 이어지는 글인데요. 왜 음식에 벌레가 들어간다고? 저는 그거를 먹을 바에는 차라리 죽겠어요. 이런 글이 나왔잖아요. 자,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그 내용 다음에 이어집니다. 자, 먼저 단어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Remove라는 단어가 중간에 나오는데요. 제거하다.

0: 라는 뜻입니다. remove 따라해보죠. remove. 좋아요. 그 다음은 cocoa beans 라고 나오는데요. 코코아가 이거를 카카오라고 이제 우리는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beans 하면은 콩입니다. 그래서 우리 초콜릿을 만들 때 쓰는 콩, 초콜릿의 원료를 카카오 콩이라고 해요. 자, 그럼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It is impossible 하면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To remove,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All the insect parts 하면은 모든 곤충 부분을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And the cocoa beans, 그 카카오 콩 안에 있는 모든 그 곤충 파트를 제거하는 건 불가능하대요. 그러니까 카카오 콩 안에 생각보다 곤충 파트가 좀 많은가 봐요. And tomatoes라고 되어 있죠. 토마토 안에도 생각보다 곤충 파트가 꽤나 많은가 봅니다. But don't worry.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You won't die. 당신은 죽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안심시켜주고 있네요. 자, 다음 글입니다. Actually, 사실, 실제로 They are good. 그것들은 좋습니다. For your health. 당신의 건강에 좋습니다. You shouldn't cry. 당신은 울면 안 됩니다. It's totally safe. 그것은 완전히 안전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뭔가 벌레가 들어가 있는 신선한 벌레로 만든 음식이 매우 매우 무섭고 먹기가 싫고 그럴 수 있겠지만 사실 그것들은 건강에도 좋고 안전하다. 그러니까 울지 마라. 뭐 이런 글이었네요. 자, 여기까지의 질문 원어민 선생님 목소리로 들어볼까요?
1: It is impossible to remove all the insect parts in the cocoa beans and tomatoes. But don't worry, you won't die. Actually, they are good for your health. You shouldn't cry. It's totally safe.
0: Writing입니다. 자, 총 세 문장을 영작해 볼 건데요. 오늘도 주어, 동사, 보어, 순의 영작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의문문이니까요. 주어, 동사가 아니라 동사 주어겠네요. 그 어순에 집중해 보자고요. 자, 첫 번째 문장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한가? 라는 문장입니다. 자, 내가 뭐뭐한가? 이 부분부터 집중해 보자고요. 자, 먼저 비동사가 나와야 되니까 뭐뭐한가? am이겠죠. 왜냐하면 지금 주어가 I니까요. Am I? 친절한. Kind. 다른 사람들에게. To other people.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너무 어렵다면 주어랑 동사 파트 먼저 떼어내보세요. 두 번째 볼게요. 너 괜찮아? 입니다. 자, 너는 괜찮아겠죠. 자, 그러면은 주어가 너고 동사가 뭐뭐이다겠죠. 그러니까 주어 you, 동사는 are 되겠네요. 자, 요거를 순서 바꿔보세요. Are you 괜찮아? Okay,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Are you okay? 이렇게 물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 영작입니다. 그녀는 사랑스럽지 않니? 인데요. 여기는 조금의 난이도가 있네요. 자, 우선은 주어가 뭐예요? 그녀는, 동사는요? 뭐뭐지 않니? 여기죠. 자, 근데 동사에 부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주어는 she일 거고, 동사는 뭐뭐이지 않다니까? is not이겠죠. 줄이면 isn't일 거고요. 자, cross에서 의문문으로 만듭시다. Isn't she lovely 라는 노래가 생각나는 그런 영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부정 의문문이라고 해서 시작이 부정의 그런 표현으로 시작하는 의문문이었네요.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비동사 의문문 파트도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너무너무 오늘도 고생 많았고요. 열심히 복습하고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해요. 그럼

한 해 평균 엘리베이터 관련 출동 건수 약 3만여 건. 침수로 인해 엘리베이터가 멈추면서 인명사고가 발생했기에 더욱 주의를 요합니다. 엘리베이터 안전사고, 이렇게 예방합시다. 엘리베이터 이용 시 출입문에 기대거나 출입문 틈에 이물질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엘리베이터 내에서 뛰거나 문을 두드리는 과격한 행동은 금지입니다. 반려견은 출입문에 목줄이 걸리지 않도록 안고 탑승합니다. 화재, 지진, 폭우로 인한 침수 발생 시 엘리베이터는 이용 금지입니다.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멈추었다면 충격을 가하거나 억지로 문을 열지 말고 비상벨을 누른 후 현재 상황과 승강기 고유 번호를 전달합니다. 이후 자세를 낮추고 안전 손잡이를 잡고 대기합니다. 엘리베이터 안전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기억하세요.

0: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중앙영어 클리어 2학년 함께하고 있는 전은정쌤입니다. 자, 우리 오늘도요, 현재 완료 시제에서 중요한, 특히나 현재 완료 시제는 과거 시제랑 함께 비교해서 시험에 출제가 자주 되게 되는데 그 내용들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할 거고요. 자, 그 전에 우리 듣기 문제 하나 풀고 갈게요. 우리 오늘은 마지막 말의 의도를 파악하는 유형입니다. 대화를 듣고 여자의 마지막 말의 의도로 알맞은 걸 골라볼 텐데, 이런 유형의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전반적인 대화의 분위기를 잘 파악해 보시고, 마지막 여자의 목소리입니다. 어떤 의도의 말이었는지 지금 바로 풀어보겠습니다. Listen up.
1: You look so sad. What's the problem?
2: Oh, it's awful.
1: What is it? Please tell me.
2: I was cleaning the living room and I broke my mother's favorite vase by accident.
1: Don't be so depressed. It was just a mistake. She'll forgive you.
0: 자, 정답 그렇게 어렵지 않게 찾으셨죠, 여러분들?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의도였는지 정답 골라보죠.
1: You look so sad.
0: 자, 빈칸에 들어갈 두 단어 들으셨죠? You look so sad. 였죠? 야, 너좀 슬퍼 보인다. 너 아주 슬퍼 보이는구나.
1: What's the problem?
0: What's the problem? 상대가 좀 우울해 보이거나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일 때 자주 쓰이는 표현입니다. What's the problem? 말 그대로 뭐가 문제야? 라는 뜻이고요. Problem 대신에 matter 써서 What's the matter? 이렇게도 많이 묻고 아니면은 두 단어로 What's wrong? 이 부분을 형용사 이렇게 쓰면 뭐가 문제니? 또 같은 의미의 표현이 되겠습니다.
2: Oh, it's awful.
0: 이거 어떤 뜻일까? It's awful 이렇게 들렸는데요. 스펠링은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끔찍한, 정말 최악의 약간 이런 느낌이야. 그래서 아 진짜 지금 완전 최악이야 이런 느낌이에요.
1: What is it? Please tell me.
0: 뭔데 그래? 나한테 말해봐.
2: I was cleaning the living room.
0: I was cleaning the living room. 이렇게 들렸죠? Cleaning. 그래서 clean에다 ing 형태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Living room. 그럼 거실이니까 내가 거실을 청소하고 있었거든?
2: And I broke my mother's favorite vase by accident.
0: And I broke. 들으셨죠? Break의 과거.

0: 형태죠. And I broke my mother's favorite vase. 자, 그 다음에 중요한 표현. By accident 였는데, 자, by accident 그럼 두 단어로 우연이란 뜻이야. 그러니까 일부러가 아니라 실수로, 우연히 이런 뜻이에요. 내가 실수로 엄마의 가장 좋아하는 꽃병을 깨뜨렸지 뭐야.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1: Don't be so depressed.
0: 자, 들었니 얘들아? Don't be so depressed. Depressed. 끝에 두 발음 아주 살짝 났고요. 이렇게 쓰이고요. 우울한이라는 뜻입니다. 야, 너무 우울해하지 마.
1: It was just a mistake.
0: It was just a mistake. 들으셨죠? 실수였을 뿐이잖아. 그러니까는 실수라는 단어에 mistake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 She'll forgive you.
0: She will forgive you. Forgive you. 연음이 돼서 귀에 들릴 때는 forgive you 이렇게 들렸는데요. Forgive, 용서하다, you. 너를 용서해 주실 거야. 실수였을 뿐이니까. 자, 이 여자의 말의 의도는 당연히 위로가 되겠습니다. 정답 잘 찾으셨죠? 잠깐 쉬었다가 우리 현재 완료와 과거 시제 비교하는 출제 포인트 만나보죠. 자, 2분 포카 시간입니다. 우리 오늘은요, 앞에 TE, D 또는 D라고 발음되는 이 접두어가 붙었을 때의 단어들 한번 정리를 해볼 텐데요. 먼저 DE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첫 번째로는 down, 아래로라는 의미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떨어져서, 그러니까 무언가로부터 떨어져 있는 그런 그림의 뜻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away from 또는 removed, 제거되는. 그러니까 단지 떨어져 나가는 것뿐 아니라 제거되는 그런 의미도 D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어떤 단어의 그냥 반대말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 단어의 반대말을 만들려고 바로 앞에 그냥 D를 붙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니어를 만들 때도 얘를 쓰더라. 이렇게 세 가지 기억해 주시고 예시 단어들 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depress인데요. 이건 우리 아까 전에 우리 대화문에서도 들렸었죠? 그때는 depressed 이렇게 들렸고 걔가 우울한이라는 뜻이었잖아. 빈칸도 넣어봤었고요. 자, 그래서 원래 이 press가 누르다라는 뜻이 있죠. press. 그리고 아까 이 de가 붙여서 아래로 down의 의미가 있었거든. 그러니까 아래로 막 내리 누르는 거야. 근데 내 마음을 그렇게 내리 누르면 엄청 슬프겠죠. 그래서 마음을 내리누르는 거라는 건 상대를 낙담시키다 또는 우울하게 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어떤 상황을 아래로 내리누르는 거면 불경기로 만들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depressed, ED 붙이면 감정이 되면서 우울해진 게 됩니다. 그래서 우울하니 영어로 depressed가 되는 거죠. 그쵸? 자, 또 다른 단어는 depart입니다. 이때 D는 떨어져 나가는, 어디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away from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part 하면 이렇게 갈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갈라져서 멀어지는 거, 떠나다, 출발하다 라는 단어로 depart가 쓰이죠. 자, 그 다음에 detect입니다. 이때 D는 removed에 가까워요. 그래서 removed 하면 제거된 거였잖아. 그 다음에 tact가 cover 이렇게 감싸는 해석이 있는데 detect 하게 되면 그 감싸진 것을 제거하고 밝혀내버리는 거. 그래서 발견하다, 찾아내다. detect, 발견해다, 찾아내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가 detective, IV 붙이면 탐정이 되는 거죠. 발견하는 사람들, 찾아내는 사람, 탐정이 되는 겁니다. 자, 하나만 더 보죠. detach, 얘는 반대말을 만들 때 붙여주는 D가 되겠습니다. 우리 attach가 붙이다거든요. attach 하면 착 붙는 거. 근데 이 A, T를 좀 떼고요. 여기다가 detach를 만들어주면 attach의 반대말, 분리하다, 떼어내다 라는 뜻으로 정말 많이 쓰여요. D의 느낌이 좀 공통점이 있죠. 뭔가 떨어뜨려내는 거 이런 느낌도 있고 내리 누르는 이런 느낌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단어는 여기까지 보고 우리 현재 완료의 출제 포인트 중에서

특별히 과거 시제와 비교하는 문제들 한번 살펴보고 다시 한번 중요한 내용들 짚어가 볼 텐데요. 자, 이게 진짜 많이 나와요. 여기 최빈출이라고 써 있죠? 이거 여러분 개념 정리할 때도 열심히 했었는데, 현재 완료 시제 자체가 사실은 과거에 일어난 일이죠. 그치만 관심이 현재에 있는 그런 시제를 우리가 현재 완료로 활용을 하는데요. 그러면 어찌됐든 과거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러면 과거 시제랑은 뭐가 다른데? 라고 궁금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험에서 과거 시제와 현재 완료를 묻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는데요. A에서 E 중 어법상 옳은 문장의 개수를 골라볼게요. 뭐, 개수 맞추는 게 중요하다기보다는 실제 A, B, C, D가 어디가 틀렸고, 그리고 어디를 어떻게 고쳐야 할지 그걸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선생님이 쭉 문장을 좀 읽어볼게. 여러분들이, 저기 틀렸다라는 걸 내가 지금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I met him at the park 2 years ago. 이 문장 맞았을까요? 그 다음 B번. Mom has had this bag for 20 years. 이 문장은 어떠니? 그 다음, She has been to Japan last year. 그 다음, We've known each other since more than 10 years. 마지막에, She has studied for the test yesterday. 자, 이렇게 다섯 개 문장 중에서 과연 맞는 문장은 어떤 거였을지 잠시 후에 정답 확인해 볼게요. 자, 우리 이 과거 시제와 그러니까 이 형태로 따지자면 주로 동사에 ed가 붙는 형태가 과거 시제이고요. 그 다음에 현재 완료는 have 플러스 pp의 형태인데요. 둘 중에 어떤 걸 쓸지를 구분할 때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할 것이 바로 과거 시제와 꼭 함께 쓰이는 부사구입니다. 지금 다섯 개 나와 있나요? 요거 반드시 기억해 두시고, 이런 게 눈에 띈다. 그러면 have pp가 아니라 무조건 ed다. 이렇게 기억해 주셔도 돼요. 자, 첫 번째는 ago. 앞에 숫자가 붙어요, 보통. 그래서 뭐 2 years ago. 그럼 2년 전에, 뭐뭐 전에란 뜻입니다. 자, 그다음에 last가 붙어서 뭐 last night 어젯밤에, last year 작년에. 그래서 지난 뭐뭐뭐. 요거 또 무조건 과거 시제 쓰고요. 자, 그다음에 yesterday 어제란 뜻이죠. 어제는 당연히 과거의 일이죠.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in 플러스 과거 연도를 써도 아주 아주 구체적인 과거로 확 타임머신을 타버리죠. 그래서 뭐 in 2000, 2000년도에 라고 하면서 그때 그 과거 시점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과거로만 나타나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when절을 쓸 때, when이 이제 뭐뭐 할 때란 뜻이 있는데 그때 주어 동사 자리에 이렇게 과거 시제를 쓰게 되면 요것도 무조건 과거 시제하고만 짝꿍이 돼야 되지 절대 주절에 현재 완료를 쓰면 안 됩니다. 주어가 동사했을 때, 그때, 이 때의 느낌도 전부 다 과거의 점의 느낌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과거 시제를 반드시 써야 되는 부사구를 기억하자. 첫 번째 예문. The girl lost her computer 2 years ago. 그 소녀가 2년 전에 컴퓨터를 잃어버렸어요. 라는 문장인데요. 여기에 만약에 has lost가 있어. 그러면, 아, 뭘 써야 되지? 헷갈리지 마시고, 여기에 어고를 보고, 아, 2년 전이니까 과거 일이구나. 해서 정답을 과거로 찾아주는 거야. Jason played soccer with friends yesterday. 자, 마찬가지 여기 yesterday가 눈에 확 들어와야 되고요. 어제 제이슨이 친구들과 축구를 했대 하는 문장인데요. 어제라고 하는 과거의 점이 딱 보이죠? She met Peter last year. 자, 여기에서는 또 last가 눈에 띕니다. 그녀는 작년에 피터를 만났어요. 라는 문장인데 last 요게 눈에 띄는 순간 has met 아니죠. 그냥 met 이렇게 써야 되는구나. 자, 그러면 어느 정도 감이 왔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하나만 더 보고 문제 다시 풀어볼 텐데 He went to the park very often when he was young. 이 느낌도 과거라 그랬죠? 그가 어렸을 때 완전 과거로 확 넘어가잖아. 그때 그는 그 공원에 자주 갔다. 이 문장에서도 has gone, has been 다안 되고요. 그냥 he went 이렇게 과거 시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엔 인플러스 과거형도 보이는 문장입니다. She graduated from middle school in 2004. 그녀는 2004년도에 중학교를 졸업했대요. 라는 문장인데요. 네, 2004년도 과거 아니니, 그러니까 당연히 그냥 현재와 관련이 없는 과거 시제로 완성을 해주시면 된다. 라는 거. 자, 요거 기억해 주시고, 그럼 이제 눈에 좀 들어올 것 같습니다. 옳은 문장의 개수였어요. A번은 I met him at the park 2 years ago. 요거 맞지? 뭐가 보여요? ago 보였고, 시제도 과거 시제입니다. 맞는 문장. 나는 그를 2년 전에 그 공원에서 만났어. 그 다음, Mom has had this bag for 20 years. 자, 이번에는 for 플러스 시간의 길입니다. 20년 동안이라고 하는 시간의 길이. 지난 시간에도 봤었죠? 그래서 우리 엄마는 20년 동안 이 가방을 가지고 계셔. 라는 뜻으로 20년 전부터 지금까지 쭉 이것도 맞는 문장이네요. 그 다음, She has been to Japan last year. 이거 틀렸다, 일단. 자, 어디가 틀렸을까? 그렇지. 여기 last가 보여요. 그러면 과거 시제라니까? 그럼 어떻게 붙여야 돼? 현재 완료가 아니라 그냥 단순 과거 동사를 써주시면 됩니다. She went to Japan last year. 그녀는 작년에 일본에 갔다. 라는 문장으로 틀린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We've known each other since more than 10 years. 우리는 10년 이상 이래로. 이 좀 이상한데? 그치? 자, 이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으니까 이거 어디 틀렸는지 알겠죠? since를 for로 고쳐줄게요. 우리는 10년 이상 동안 서로를 알아왔습니다. 라는 문장이고 since를 for로 바꿨어야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She has studied for the test yesterday. 틀렸죠? yesterday 보이니까 정답은 과거 시제만 돼야 해서 has만 지우면 과거 동사 완성이 됐죠? She studied for the test yesterday. 그녀는 어제 시험을 위해 공부했습니다. 라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맞는 문장은 하나, 둘, 두 개네요. 정답은 3번이 아니고 얘들아? 이거 아니야? 2번이야. 2번으로 두 개로 정답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출제 포인트로 넘어갈게요. 이번에는 이러한 과거 시제와 현재 시제가 각각 나와 있는 문장을 두 개를 줍니다. 그리고 이 두 개의 문장을 하나의 현재 완료 시제 문장으로 전환하는 게 또 빈번하게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그 유형 한번 보죠. 먼저 첫 번째 나와 있는 문장은 Liz started playing tennis last month. 그래서 리즈가 지난달에 테니스 치는 걸 시작했습니다. 우리 last 보이면 과거니까 이렇게 과거 시제를 쓴 문장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She still plays tennis. 그리고 여전히 테니스를 치고 있습니다. 라는 문장이 있어요. 그러면 결국 하고자 하는 말은 리즈가 지난달부터 지금까지도 테니스를 치고 있다. 라는 말로 한 문장으로 연결해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연결을 할 수가 있냐면 Liz has played tennis since last month. 이렇게 쓰게 되면 리즈가 지난달부터 지난달 이후로 계속 쭉 테니스를 치고 있어요. 이런 문장이 되는 거지. 이때 여러분이 가장 많이 틀리는 오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 start가 보여서 has started 이렇게 쓰는 친구들이 있어. has started playing tennis 이렇게 쓰는데 그럼 절대 안 돼요. 그렇게 쓰게 되면 지난달부터 테니스를 시작만 계속하는 거야. 치지는 않고 시작만 계속. 말이 안 되잖아. 그치? 그래서 start를 현재 완료로 쓰면 절대 안 되고요. play를 현재 완료로 만들어서 완성을 해줘야 된다. 이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랄게요. 자, 우리 그러면 문제 한번 풀어보죠. 어법상 틀린 부분을 찾아 바르게 고치시오 그랬는데 자, 방금 본 것처럼 과거 시제 문장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재 시제 문장 하나 있고요. 이 두 개를 하나로 합친 이 문장이 결과적으로 잘 만들어졌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Liz started raising a dog in 2015. 리즈는 2015년도에 강아지를 기르기 시작했고요. She still raises the dog. 여전히 길러요. 자, 그럼 이 두 문장을 합치면 Liz has raised a dog. 강아지를 기르고 있습니다. For 2015. 그러면 일단 말이 안 돼. 2015년도 동안. 이 아니고요. 2015년도부터 지금까지
길러오는 거죠. 그래서 과거의 시점을 주어줬기 때문에 이거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for이 아니라

특정 시점 뒤에 앞에 붙을 수 있는 since를 넣어서 2015년도부터가 됩니다. for를 since로 고쳐주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문장도 볼게요. Jason went to his cousin's place last week. Jason은 지난주에 사촌네 댁에 갔었다. 그리고 he isn't here now. 지금 여기 없다라는 건 결국 Jason 자, 이거는 약간 결과적 용법을 떠올려 보면 Jason이 사촌네 집에 갔어. 그래서 여기 없어. 라는 결과적 용법으로 만들어줄 때 has been을 써버리면 사촌네 집에 갔다 왔대가 되고요. has을 그렇지, gone을 써야죠. Jason has gone to his cousin's place 라고 써야 아, 그래서 지금 없구나 라는 문장이 완성되는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자, been을 has been을 has gone으로 고쳐주면 되는 문장이었습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 현재 완료의 중요한 문법 포인트를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문법 포인트 여러분들 시험에 꼭 나오니까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기억해 주시고, 우리 다음 시간부터는 조동사에서 또 나올 수 있는 출제 포인트 짚어볼게요. 수고 많았습니다. See you next time.

0: Hi everyone, 여러분의 영어 고민 지우는 지우쌤입니다. 오늘 쌤과 함께 영어 걱정 클리어 지금 시작합니다. 자, 오늘 다룰 토픽은 바로 짜잔! 맞아요. 말을 타고 있는 사람, 카우보이입니다. 자, 카우보이 is kind of special or interesting people. 아주 흥미로운 사람들인데요. 자, 어떤 내용이 펼쳐질지 우리 vocabulary 클리어에서 단어 먼저 확인해 볼게요. 자, 카우보이라는 것을 우리말로도 어떤 고유명사처럼 카우보이라고 하죠. 자, 주로 북미 그런 대륙에서 소떼를 돌보는 그런 사람들을 카우보이라고 합니다. 자, 랜치라고 하면 목장인데요. 꽤 커다란 규모의 그러한 어떤 farm, 농장을 특히나 랜치라고 해요. 다음 수거, look after. look after는 돌보다라는 뜻입니다. cattle. cattle 혹은 cattle이라고도 발음이 되고요. 소가 이렇게 무리지어 다니는 그런 소떼를 cattle이라고 해요. leather. leather는 가죽이라는 뜻인데요. 자, 특이하게 발음이 leather가 아니라 leather, leather라고 된다라는 거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단어 bush. bush라는 단어는요, 덤불이라는 뜻인데요. 왜 우리 종아리 높이까지 올라오는 그런 식물들, 그런 관목들을 주로 bush라고 합니다. 자, 우리 앞에 봤었던 카우보이를 떠올리면서 어떤 내용이 전개될지, listening clear로 먼저 확인해 볼게요.
1: You can still see some cowboys today. Cowboys live on a ranch. They look after cattle and they ride horses. They wake up early in the morning. They wear big hats and boots with pointed toes. Cowboys also wear jeans most of the time. Some of them have leather pant legs on. These leather pant legs are called chaps. Cowboys put on chaps when they go through sharp bushes. Wow! They live very interesting lives. How about meeting some cowboys this weekend?
0: Reading clear 시간입니다. 자, 여기 사진을 보니까요, 정말 뭔가 말 옆에 있는 카우보이가 보입니다. You can still see some cowboys today. 자, 오늘날에도 이와 같은 카우보이들을 여전히 볼 수 있습니다. Cowboys live on a ranch. 자, 주로 카우보이들은요, 목장에서 살아요. They look after cattle and they ride horses. 자, 그래서 카우보이라고 하면은 얘들아, 뭔가 소와 관련된 일을 할것 같아. 그치? 그럼 특이하게 뭘 탄다고요? 맞아요. 소떼들을 돌보는데, 자, 주로 어떻게 하냐면요. ride horses. 아, 말을 탄답니다. 자, 그러니까 말을 타서 이런 소떼, 이런 무리들을 잘 이렇게 돌보고 뭔가 이렇게 케어하는 그런 걸 생각하시면 돼요. They wake up early in the morning. 자, 여기서 they는요, 당연히 앞에 얘기를 하고 있는, 계속해서 뭘 가리키고 있는 거다? 그렇죠. 카우보이를 가리키고 있는 거죠. Cowboys wake up early in the morning. 자, 카우보이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요. They wear big hats and boots with pointed toes. 자, wear는 입다란 뜻이죠. 자, 그런데 옷을 입는 것뿐만이 아니라 hat도 얘들아 모자잖아요. 자, 모자를 쓰다라고도 할 때 wear a hat이라고도 해요. 자, 참고로 안경을 쓰는 것도 wear glasses라고 하지요. 자, 다시 돌아와서 카우보이들은요, wear big hats, 커다란 모자들을 쓴답니다. And boots, 그리고 부츠를 신는데요. 부츠의 모양이 pointed라고 하면 뾰족한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앞에 토는 발가락이니까 앞쪽 모양이 뭔가 뾰족한 그런 모양의 부츠를 신는데요. Cowboys also wear jeans most of the time. 자, jean은 얘들아 청바지를 말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카우보이들은요 대부분 청바지들을 입습니다. 자, 다시 대부분의 시간 동안 청바지를 입어요. Some of them have leather pant legs on. 자, 여기에서 보았을 때 some of them은 아무래도 jeans를 가리키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럽죠. 그래서 그 카우보이들이 입는 청바지들을 보면요. 그 청바지들에는 가죽으로 되어 있는 그런 어떤 다리 부분들이 있답니다. These leather pant legs are called chaps. 자, 이렇게 가죽으로 만들어진, 가죽으로 되어 있는 다리 부분을 chaps라고 한대요. 자,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혹시 얘들아 그림 잘 보이나요? 청바지에 뭔가 덧대어 있는 것처럼 보이죠? 이게 가죽으로 만들어져 있고 이게 바로 chaps라는 거래요. 자, 이게 왜 입는지 한번 볼게요. Cowboys put on chaps when they go through sharp bushes. 자, 여기에서 sharp는 날카로운 혹은 뾰족한이라는 뜻이니까 아무래도 얘들아 목장이면 뭐가 많겠어요? 그렇죠. 소떼들이 뭔가 뜯어먹는 풀들이 많겠죠. 그런데 그 풀 중에서도 뭔가 날카로운 그런 관목들, 그런 덤불들을 이렇게 헤집고 들어갈 일들이 많기 때문에 가죽으로 된 이런 chaps들을 주로 카우보이들은 입는데요. Wow, they live very interesting lives. 그들은 매우 흥미로운 삶을 삽니다. 자, 왜냐하면 하루 종일 들어 목장에서 소떼를 돌보면서 그렇게 뭔가 야생과 함께 살아가니까 아마도 필자는 그런 의미에서 interesting lives라고 표현을 한 것 같아요. How about meeting some cowboys this weekend? 자, 이번 주말에 카우보이를 만나보는 건 어떨까요? 하고 이 글은 끝납니다. 자, 주로 전통적으로 미국 대륙 혹은 남아메리카, 중아메리카에서 주로 활동했던 그런 카우보이들의 이야기를 다루어 보았는데요. 자, 지금 현재에도 있는지 그 부분 선생님 조금 이따가 확인해 줄게요. 먼저 true or false로 여러분 잘 독해를 했는지 같이 확인해 볼게요. Number one, cowboys live on a large farm. 자, 얘들아, 농장이긴 한데 규모가 굉장히 큰 농장을 맞아요. 우리 앞에서 봤던 단어 ranch라는 단어가 있었죠. 그리고 카우보이들은 어디에서 산다? 맞아요. 커다란 농장에서 사는 게 당연히 정답이죠. 정답은 네, true입니다. 자, 이런 a large farm 자체를 ranch라는 단어로 쓸 수 있다라는 거 챙기면 돼요. Number two, they look after bugs. 자, look after는 돌보다라는 뜻이었고요. 얘들아, bug는 벌레들을 말하죠. 그래서 곤충들을 말하는 건데 실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카우보이는 뭘 돌보는 거예요? 그렇죠. Look after cows.

0: 어떤 cattle이 되는 거죠. 정답은 false, 거짓입니다. 3번. Cowboys wear big glasses. 쌤이 앞에서 있었죠? 자, wear glasses라는 표현을 보았을 때, glass는 원래 유리란 뜻인데요. glass에 이렇게 es가 붙어 있으면은 유리알이 두 개인 거예요. 바로 안경이라는 그런 단어인 거죠. 그래서 wear big glasses라고 하면 카우보이들은 커다란 안경들을 쓴대요. 자, 이 사람들이 커다란 안경을 쓴다고 했나요? 아니요. They wear big hats, 커다란 이런 모자를 쓴다고 했죠. 자, 아무래도 이 사람들이 주로 어디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주로 야외에서, 이런 목장에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뭔가 커다란 챙의 모자가 필요하나 봐. 정답은 false, 거짓입니다. 커다란 안경을 쓰는 게 아니죠? Number four. Some cowboys put on leather pant legs. 자, 어떤 카우보이들은요, 가죽으로 만들어진 그런 다리 부분들을 이렇게 잘 챙겨 입는데요. 맞아요. 이런 것을 특히나 chaps라고 한다고 했었고요. 그러니까 정답은 당연히 true, 참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 내용 이해를 함께 해 보았고요. 바로 이어서 speaking clear로 발음 연습해 볼게요. 자, 그럼 선생님이 이렇게 표시를 하는 부분에서 먼저 여기를 볼게요. 이게 무슨 뜻이죠? 그쵸? big이라고 하면 큰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렇게 큰 혹은 작은 혹은 무언가 사물의 이름, 자, 이러한 것들은 의미가 있는 내용어라고 해요. 뭔가 아주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는 내용어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필자는요, 이걸 강조를 했겠죠. They wear big hats and boots with pointed toes. 자, 다시 영어에서는 뭔가 강약으로 인해서 뭔가 리듬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이건 우리말에서도 마찬가지로 특히나 중요한 부분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더 강하게 말하는 포인트가 있잖아요. 자, 여기에서도 자연스럽게 어떤 의미가 되는 거다? 카우보이들은 모자를 쓰긴 쓰는데 big hat, 뭔가 커다란 챙의 모자를 쓴다. 이런 말을 강조하려는 그런 의도가 다분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읽으면서도 they wear big hats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They wear big hats라고 해서 뭔가 강조해서 읽는 것이 조금 더 원어민처럼 뭔가 플런트하게 말할 수 있는 팁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 pointed toes입니다. 자, pointed라는 단어가 뾰족한이라는 뜻이었죠? 근데 끝 사운드가 d로 끝나네요. 자, 그리고 뒤에 나와 있는 toes는 발가락들이라는 뜻인데요. toes는 t의 사운드입니다. 자, 그래서 d와 t, 얘들아 사운드가 어때요? 자, 다시. 드 사운드와 트 사운드는 매우 유사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포인티드 토스라고 하는 것보다 마치 자연스럽게 이어서 연처럼 포인티드 토스 다시 포인티드 토스라고 하고 연습하는 게 조금 더 원어민에 가까운 그런 소리로 연습할 수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전체 문장 읽어 볼게요. They wear big hats and boots with pointed toes. 원어민 소리를 함께 들어볼게요.
1: They wear big hats and boots with pointed toes.
0: 네, 정말로 뭔가 big이라는 형용사를 강조했고요. 뒤에 부분 pointed toes, pointed toes. 여러분도 지금 소리 내서 연습해 보세요. 영어도 배우고 상식도 쌓이고 Into the World 시간입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카우보이의 삶에 대해서 보고 있었는데요. 실은 이 글의 마지막 부분에서 자, 이번 주말에 우리 카우보이를 만나러 가볼까요? 하고 글이 끝났습니다. 선생님이 또 열심히 검색을 해봤죠. 자, 그랬더니 짜잔! 실제로 바로 올해에 있는 카우보이 페스티벌이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실제 포스터를 가지고 왔는데, 자, 이렇게 포스터를 보고 우리가 아주 중요한 정보들을 잘 파악할 수 있어야 하죠. 자, 그래서 그 부분 중심으로 함께 볼게요. 자, 여기에 보면 November라고 보이죠? 노벰버는요, 우리 달 중에서도 11월을 말하는 거고요. 영어에서는 날짜를 이야기할 때 숫자 뒤에 이렇게 th를 붙어서 서수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서수라고 하면요, 우리말로 했을 때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시 말해 순서를 말하는 그런 수를 서수라고 하죠. 그 영어에서는 first, second, third로 가지만 4부터는 뒤에 TH를 붙여주

보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5th 다시 한번 날짜 뒤에 th를 붙여서 November 5th and 6th 라고 하면은 11월 5일과 6일에 개최가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AM과 PM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요, 일반적으로 숫자 뒤에 쓰는 것이 조금 더 많이 쓰이는 방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열리는 그런 시간이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열린답니다. 자,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활동들이 쭉 나와 있죠. 어떤 것들 하는지 가볍게 볼게요. 뭔가 Western Music and Entertainment. 자, 여기서 Western이라고 하면 서부라는 뜻이 되는 건데, 우리가 미국이라는 나라를 떠올렸을 때 주로 서부와 남부 쪽이 뭔가 더운 기후, 그래서 사막이 많이 있죠. 이런 곳에서 주로 활동하는 그런 카우보이들의 삶의 특징을 반영해서 Western, 어떤 서부 음악을 지금 틀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뭔가 좀 특이한 부분은 Ranch Life Exhibits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앞에서 배웠던 단어 ranch가 뭐였죠? 그렇죠. ranch가 바로 목장이기 때문에 목장에서 할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체험도 할수 있고, 그리고 목장 삶에서 많이 쓰이는 그런 전시품들을 이렇게 해놓았다, 전열해 놓았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어디에서 이게 지금 페스티벌이 지금 진행이 되는지 가장 중요한 정보죠. 자, 그럼 여기를 볼게요. 여기에서 끝에 이 AZ라는 게 얘들아 보입니까? 자, 여기에서 뭘 뜻하는 거냐면 미국에서는 50개의 주가 있는데요. 그 주의 이름을 전체를 쓰기 힘드니까, 그쵸? 전체 쓰기 힘들기 때문에 약자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AZ라고 하면요, 바로 애리조나 주의 그 약자가 되는 겁니다. Grammar Clear 시간입니다. 자, 어떤 문제인지 또 확인해 볼게요. 다음 주어진 문장이 들어갈게 가장 적절한 곳은, 자, 바로 이 문제의 문장 삽입 문제 되겠습니다. 자, 문장 삽입 문제를 풀 때는요, 이와 같이 주어진 문장 안에 단서가 있는지 잘 보셔야 돼요. 먼저 연결사가 있는지 혹은 지시어, 다시 말해서 앞에 있는 걸 대신 가리킬 수 있는 대명사 같은 그런 지시어가 있는지 잘 보셔야 되고요. 세 번째는 such와 같은 아이들. 왜냐면 해석이 그러한 명사들이라고 주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such가 들어있다면 큰 단서가 될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these라는 단어가 보이죠? 자, these랑 가장 쌍을 이루어서 다니는 단어는 이겁니다. this라는 단어. This는 가까이 있는 것을 가리킬 때쓸수 있는 대명사이고요. 혹은 앞에 있는 것과 그대로 받아서 어떠어떠한 이러한 물건이라고 해서 물건이라는 명사 혹은 사람이라는 명사를 꾸며줄 수 있는 지시 형용사로도 쓰일 수 있어요. 뭔가 가까운 걸 가리킬 때쓸수 있는 아이인데요. This의 가장 큰 특징은 뒤에 단수 형태가 온다라는 겁니다. 복수 형태가 아니라 단수의 형태가 오고, 자, 여기 나와 있는 것. 이게 플러스고요. 여기 뒤에 나와 있는 these의 가장 큰 특징은 복수 형태의 명사 혹은 복수 형태의 I와 쓰인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꾹 눌러서 써볼게요. 네. 복수. 그래서 these의 해석은 이러한 것. 혹은 이러한 어떤 땡땡땡들이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These leather pant legs라고 하면요, 맞아요. 이 다리 부분들을 말하는 거죠. 자, 얘들아, 다리가 한 개예요, 아니면 복수예요? 그렇죠. 당연히 다리가 두 개이기 때문에 쓸수 있는 명사, 복수형의 명사지요. 그래서 이렇게 this가 아니라 these라는 아이가 쓰였고요. 그래서 이와 같이 가죽으로 만들어진 다리 부분들이 chaps라고 불리워집니다라는 문장이죠. 자, 그렇다면 이러한 leather pant legs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 문장 앞에는 일반적으로 언급되어 있는 leather pant legs라는 게 언급이 되어야 하겠죠. 자, 그래서 이게 나왔던 부분들을 우리 찾아서 가볼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요. 지시 형용사는 가까이 있는 것들 혹은 가까이 있는 어떤 사람들을 가리킬 때 쓰이고요. 특이한 건 뒤에 복수의 명사가 쓰인다라는 것만 챙기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leather pant legs가 있는 부분 어디였었죠?
당연히 뭔가 다리 부분과 관련된 거니까 바지가 나와야 하겠네. 근데 나 청바지가 어디 있었죠? 자, 청바지라는 단어, 그렇죠. jeans 여기 보이죠? 여기부터 볼게요. Cowboys also wear jeans most of the time. 자, 대부분의 시간 동안 카우보이들은 청바지를 입습니다. Some of them have leather pant legs on. 오, 얘들아 드디어 나왔다. 그쵸? 이렇게 this something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앞에 반드시 이렇게 똑같은 명사가 한 번쯤은 언급이 돼야 this 이런 것들로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답 몇 번이다? 맞아요. 이 문장 바로 뒤에 들어갈 정답은 3번으로 고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한 대로 이렇게 지시어가 가장 큰 힌트가 되었네요. 자, 이렇게 우리 오늘 카우보이에 대해서 함께 보았었고요. 지난 시간 always quiz 정답 확인해 볼게요. they는 일반적으로 복수의 대명사이다. 맞아요. 정답은 5입니다. 아주 예외적으로 성별이 불분명할 때 they를 단수 형태로 쓰기도 하지만요. 일반적으로는 복수의 대명사로 표현할 수 있죠. 자, 오늘의 always quiz는 이겁니다. this는 복수명사와 함께 쓰일 수 있다. 자, 정답이 5인지 X인지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자, 오늘은요, 카우보이와 관련된 내용으로 다뤄보았고요. 이와 관련된 포스터, 실용문 문제까지 함께 보았습니다. Thank you for listening so far. I'll see you guys right next time. Bye bye.

0: 했죠? 꼭 외워두세요. 오늘의 핵심 표현입니다. 그러자 케빈, 마로, 모델, it totally suits you. 정말 너한테 어울린다. I wanted to be a b-boy. 난 b-boy 되는 게 꿈이었어. But I knew it would be hard. 하지만 어렵다는 걸 느꼈지. 그러자 크리스틴이 nothing is easy in life. 인생에 쉬운 건 없어. If you work hard, anything is possible. 하지만 노력을 하면 불가능이란 없어. 그러자 케빈이 you think so? 정말 그렇게 생각해? Do you think it's still not too late? 아직 늦었다고 생각 안 돼? 그러자 크리스틴이 if you think it's late, 늦었다고 생각할 때 it's the perfect time to begin. 시작하기 딱 좋은 시기야. Why don't you start today? 오늘부터 시작하지 그래? 그러자 케빈이 I watched some videos. 내가 동영상 몇 개 봤는데 and practiced on my own. 그리고 나 스스로 연습을 많이 했어. Can I show you? 혹시 내가 좀 보여줘도 될까? 와, 오호호, windmill. 어때? 어때? 오호! 아! 어! 아! 크리스틴! I think I hurt my back. I should stretch before doing this. 나 등이 너무 아픈데. 이거 하기 전에 스트레치 좀 할 걸. 준비 운동 안 했어. 그러자 크리스틴이 tell me about it. 두 말 하면 잔소리지. You should never rush into things. 급하게 하면 안 돼. Tell me about it. 두 말 하면 잔소리지. 이거 정말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Tell me about it. 꼭 외워주세요. 그러자 케빈이 울면서 I know. Oh, my back. It hurts. 내 등 너무 아파. 자업자득이죠, 여러분. 하지만 꿈을 또 실천하려는 케빈의 모습 멋졌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핵심 표현을 디테일하게 배워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Let's go, go, go. Alright, guys. 오늘의 핵심 표현 디테일하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도와줄 my best friend. Come on in, Jamie.
1: Hello, my name is Jamie. I'm a crocodile. 나는 악어야.
0: 잘 지냈니?
1: Yeah.
0: 오늘의 핵심 표현은 바로 I always dreamed about. I've always dreamed about. 난 항상 뭐뭐 하는 걸 꿈꿨어 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1: I've always dreamed about. I've always dreamed about.
0: 난 항상 뭐뭐 하는 걸 꿈꿨어. 따라해 볼까요?
1: I've always dreamed about.
0: One more time. I've always dreamed about. 좋습니다. 자, I've always dreamed about. 응용해 볼까요? I've always dreamed about being a doctor. 난 의사가 되는 게 꿈이었어. 한번 따라해 볼까요? I've always dreamed about being a doctor. 베리 굿. 우리 제이미는 꿈이 있었나요? 꿈이 있나요?
1: I've always dreamed about being a president.
0: 오,
1: 난 대통령이 되는 게 꿈이었어. 그리고 꿈이에요.
0: 와우, I've always dreamed about being a president. 따라해볼까요?
1: I've always dreamed about being a president.
0: 오,
1: 근데 그냥 대통령 아니야. 나 무슨 색깔이야?
0: Green.
1: 초록색. 그래서 초통령.
0: 초통령은 그 뜻이 아니...
1: 내가 초록색이니까 초통령.
0: 오케이, 오케이. 아무튼 오늘의 핵심 표현을 많이 배웠죠? 자, 이제 카툰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go, go!
2: What's on your mind?
3: I'm thinking about my dreams.
2: Dreams? When I was young, I've always dreamed about being a model.
3: Model? It totally suits you. I want to be a bee.

8월 20일 오후 2시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을 실시합니다. 공습 경보가 울리면 가까운 대피소로 대피하고 소방차, 앰뷸런스가 오면 꼭 양보 운전해주세요. 적극적인 참여가 우리 모두의 안전을 지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영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영단어 믹스앤매치 지원쌤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요. 이 단어 중간에 down이 들어가는 표현 두 가지를 볼 겁니다. 뭔가 down 하면 이렇게 내려가는 느낌을 주고 있는 단어인데요. 어떻게 해서 이 표현들이 완성되는지 일단 다이얼로그부터 들어볼게요. Let's get down to business. Are you feeling okay, Mark? 자, 우리 이제 일에 착수해 봅시다. 어, Mark, 기분 괜찮은 거예요? No, not really. I think I came down with a cold. 아니요, 사실 아닙니다. 제 생각엔요, 제가 감기에 걸려온 것 같습니다. Oh my, are you vaccinated? 오, 저런, 백신은 맞으셨어요? 자, 뭔가 요즘 상황에 있을 법한 대화죠. 선생님의 이 중간에 깨알 같은 그 감기 연기 잘 보셨나요? 자, 여튼 지금 상황을 종합을 해보면 야, 막 일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친구가 컨디션도 안 좋아 보이고 그래서 물어봤더니 감기에 걸린 것 같다. 근데 또 요즘이 어떤 시대입니까? 이 또 이제 우리 그 감염병 사태가 굉장히 우려되는 시대니까 백신은 맞으신 거예요? 이제 요런 대화인 것이죠. 실제로 요즘 미드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장면이라고 하는데요. 자, 오늘은 이렇게 down이 중간에 들어간 표현들을 배우게 될 겁니다. 하나는 come down with 이고요. 두 번째는 get down to 인데요. down이 아까 선생님 보여줬던 것처럼 이렇게 내려간다 하는 그 표현인 걸 기억하면은 둘 다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자, 일단 첫 번째 거부터 보죠. 자, come down with은요. 주로 감기에 걸렸을 때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그냥 사전을 찾아보면 뭐뭐에 걸리다 라고 나오는데요. 이게 보통 감기, 독감, 아니면 이런 감염병 같은 것들 있죠. 그래서 그런 특정한 어떤 질병이라던가 바이러스라던가 그런 거에 걸렸을 때 주로 이 표현을 많이 사용하는데 뭔가 사용이 굉장히 제한적인 거에 비해서 일상생활에서 워낙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교과서에서도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요거는 뜻을 생각하면요. 우리 윗이 뭐였어요? 선생님이 왜 윗하면 이렇게 팔짱 탁 끼는 거라고 했잖아요. 자, come은 고가 이렇게 가는 거라면 come은 이렇게 내 쪽으로 오는 거였죠. 자, 내 쪽으로 누가 오는데 팔짱을 끼고 와. 근데 내 쪽으로 와가지고 풀썩 주저앉은 거예요. 감기가 이게 누 감기를 데리고 내 쪽으로 와. 이렇게 와가지고 내 쪽에 풀썩 주저앉았어.

0: 시작해버렸네? 그래서 감기에 걸리다 라는 뜻이 된다 생각하면 됩니다. 불청객을 데리고 왔네요. 그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같이 왔는데 고개 내한테 톡 떨어졌는데 하필 감기.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아까 이렇게 나왔죠? I think, 내 생각에 내가 came down with a cold, 감기에 걸려온 것 같아요. 라는 뜻이고요. 자, 또 다른 예문입니다. Amanda 라는 친구가요. came down with a terrible cold. 이런 식으로 꼭 a cold가 아니라 a terrible cold 혹은 a flu 이런 식으로 뒤에는 뭐 감기, 독감, 심한 감기 이런 단어 다 쓸 수 있습니다. 해석을 하면 Amanda가 심각한 감기에 걸려왔어. 그래서 그녀는 오늘 여기에 있지 않을 거야. 즉, 여기 오지 않을 거야 라는 뜻입니다. 자, 두 번째 표현은요. get down to 입니다. 이것도요. 요 down 떨어져요. 요거 알고 있으면 좀 이해하기가 쉬운데요. 자, to는요. 어디어디에, 어디어디에게 라는 뜻이었죠. 우리 편지 쓸 때 to를 많이 쓰잖아. 자, 근데 어디어디에 톡 내려가는 거예요. get이 어디 도착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또박또박 가가지고 어디로 이렇게 다. 자, 이제 우리 일을 하러 갑시다. 일에 탁 빠져듭시다. 본론으로 탁 들어갑시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막 이렇게 헤매다가 탁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요게 바로 get down to him이에요. 이렇게 막 서서 막 이렇게 서성거리다가 회의실 의자에 탁 앉은 거지. 공부하려고 딱 앉은 거야. 그래서 착수하다, 본론으로 들어가다 라는 뜻입니다. 주로는요, let's get down to business 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그래서 요거를 해석을 다양하게 할 수 있는데요. 뭐 정말 말 그대로 사업을 시작하자 라고 해석을 하셔도 되고요. 그냥 일을 시작하자, 일에 착수하자 라고 해석하셔도 되고요. 본론으로 들어가자 라고 해석하셔도 됩니다. 앞뒤의 맥락에 따라서 조금씩 의미는 달라질 수가 있고요. 자, 요것과 비슷한 이디엄을 하나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Let's get down to brass tacks. 원어민들이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요거는 Let's get serious. 자자자자. 자, 떠들지 말고 장난하지 말고 우리 좀 진지하게 얘기해 봅시다. 진지하게 본론으로 들어가 봅시다. 라는 뜻의 그런 이디엄입니다. 그러니까 Let's get down to business나 Let's get down to brass tacks나 거의 비슷한 느낌이죠. 우리 그만 헤매고 본론으로 좀 들어갑시다. 일 좀 시작합시다. 라는 의미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두 가지 표현을 공부하지요. down 둘 다 톡 떨어지는 건데 뭐가 같이 와서 톡 떨어지는 거랑 헤매다가 촥 골로 톡 떨어지는 거랑 그런 의미 차이가 있다는 거 기억하면서요. 퀴즈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믹스앤매치 퀴즈 타임! 자, 오늘도 네 문제의 퀴즈를 풀어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문제 볼게요. 너 감기 걸려온 거 아니야? 코 막힌 소리 나는데. 실제로 약간 비염 있고 그러면 약간 코 막힌 소리 나죠. 자, 뭔가 같이 불청객을 데리고 왔어요? Calm down 이렇게 쓰면 되죠. Came down 쓰면 안 됩니다. 앞에 did라고 이미 과거를 써줬기 때문이죠. 뒤에 your nose sounds congested라고 나오는데 congested가 꽉 막힌 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코맹맹이 소리 나는데 라는 의미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독감 예방 주사를 맞았는데도 여전히 독감에 걸린다. 뭐 그쵸. 뭐 백신을 맞았다고 전부 다 예방되는 건 아니라고 하니까요. 자, 걸리는 게 뭐예요? Calm down with 입니다. Calm down with 하나의 표현으로 아, 요 뒤에는 주로 a flu 혹은 the flu 혹은 뭐 a cold 이런 것들이 오든구나 기억을 하고 있는 게 좋겠고요. 세 번째 문제 보죠.
1: 나는 9시에 일을 시작하고 싶어. 9시에 딱 본론으로 들어가고 싶다고.
0: 그쵸. get down to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보죠.
1: 내 생각에 우리가 시간 낭비 중인 것 같은데 본론으로 들어가면 안 될까?
0: 자, 이것도 이렇게 헤매다가 자, 우리 자리에 앉읍시다.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그쵸. Get down to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We're wasting time 자체가

0: 낭비 중이다 라는 뜻으로 사용한 거고요. 아까 전에도 설명드렸듯이 get down to the business는 의미가 다양해요. 뭐 본론으로 들어가요, 일에 착수해요. 요 경우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자라는 의미로 해석을 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원어민 선생님 목소리로 대화 들어보고 수업 마칠게요.
1: Let's get down to business. Are you feeling okay, Mark? No, not really. I think I came down with a cold. Oh my, are you vaccinated?
0: 자, 이렇게 오늘 down과 관련된 두 가지 표현을 봤습니다. Come down with, 불청객과 함께 왔어요. 감기에 걸리다 라는 의미로 주로 사용한다고 했고, 또 get down to 였습니다. 어떤 일을 막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의자에 탁 앉아요. 본론으로 들어가다, 일에 착수하다 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도 재밌는 표현 공부해요. 안녕!

0: 친구들, 안녕. Hello, everyone. Welcome to 초등영 단어 801. I'm Sunny. 저는 Sunny예요. 오늘도 저와 함께 우리가 매일매일 쓸 수 있는 영어 단어를 재밌게 배워볼 거예요. Today, we will learn new words that you can use every day. 그럼 먼저 오늘의 단어 원어민 발음으로 들어볼까요? Let's get started.
1: Cell. S-E-L-L. Cell. Cell. Save. S-A-V-E. Save. Save. Same. S-A-M-E. Same. Same.
0: 자, 같이 오늘의 주제 알아봐요. 오늘은 쇼핑! 쇼핑 2편이에요. 친구들, 지난 시간에 저와 함께 쇼핑 갔죠? 아주 즐거웠어요. 우리 또 쇼핑하러 가볼까요? Let's go! 자, 첫 번째 단어는 sell, 팔다예요. 우리가 물건을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해요. 영어로 sell. 그 다음은 save, 모으다 또는 구하다 라는 뜻이에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시간을 모으다, 뭐 돈을 모으다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사람을 구하다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어요. 그 다음은 same, 똑같은 또는 동일한이란 뜻이에요. Look, they look the same. 아주 똑같네요. 여러분, 이제 pronunciation을 같이 연습해봐요. 팔다, sell. 끝에 어 발음까지 정확하게 내보세요. Sell. That's right. 모으다, 구하다. Save. V 소리 들리죠? 같이 다시 따라해볼까요? Save. That's right. 똑같은, 동일한, same. A 소리가 나네요. One more time. Same. 너무 잘하는데요? 이제 단어를 다시 들어볼게요.
1: Sell. Sell. Save. Save. Same. Same.
0: 자, 예문으로 같이 연습해봐요. How many cookies did you sell? 너는 쿠키를 몇 개 팔았니? 우와, 재밌었겠다. 아주 맛있었겠는데요. 자, how many는 몇 개란 뜻이에요. 그리고 sell, 팔다, 아까 배웠죠? 기억하고 있죠? 같이 말해볼게요. How many cookies did you sell? Very good. I'm going to save money to buy a computer.

0: 나는 컴퓨터를 사기 위해 돈을 모을 거야. 와우, 돈을 많이 모아야겠는데요. 그쵸? 여러분도 save money 하고 있나요? 돈을 모으다란 뜻이에요. 같이 말해봐요. I'm going to save money to buy a computer. Good job. Next. I have the same hat as you. 나는 너랑 똑같은 모자를 갖고 있어. 와우, 뭔가 통했네요. 그쵸? 자, 여러분. Same hat as you. Same이랑 as랑 같이 써야 돼요. 너랑 똑같다. As you. 이렇게 쓰면 되고요. 자, 같이 한번 말해봐요. I have the same hat as you. Good job, everyone. Now let's learn some more new words.
1: Clerk. CLERK. Clerk. Clerk. Busy. BUSY. Busy. Busy. Use. USE. Use, use.
0: 자, 다음 단어는 clerk. 상점의 점원 또는 직원이에요. 우리가 가게 가면 항상 이런 직원분이 계시죠? clerk라고 해요. 그 다음은 busy. 바쁜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are you busy these days? 요즘 바쁜가요? 그 다음은 use, 사용하다란 뜻이에요. 우리는 살면서 여러 가지를 사용해요. 뭐 연필도 사용하고 컴퓨터도 사용하고 use. Okay, now let's practice some pronunciation together. 상점의 점원, 직원, clerk. 발음을 정확하게 내보세요. clerk. Good job. 바쁜, busy. 친구들, S 발음은 Z 발음이랑 똑같이 나요. Busy. 잘하는데요? 사용하다, use. 좀 길게 말해볼까요? Use. Good job, everyone. Now, let's listen to the words one more time.
1: Clerk. Clerk. Busy. Busy. Use. Use.
0: Our next sentence is the clerk showed me the way. 점원이 나에게 길을 가르쳐 주었다. 친구들, showed me는 나한테 가르쳐 줬다, 나한테 보여줬다라는 뜻이고요. The way. 자, 방법이란 뜻도 있지만 길이라는 뜻으로 써도 돼요. The way. 자, 같이 말해 볼게요. The clerk showed me the way. Perfect. Next. This city is busy all year round. 이 도시는 1년 내내 바쁘다. 사람들이 바쁘게 일하고 있어요. 자, all year round. 처음 들어봤죠? 1년 내내란 뜻이에요. 항상 바쁘다는 거예요. 같이 말해봐요. This city is busy all year round. Good. Let's look at our last sentence. Do you know how to use this machine? 너는 이 기계를 사용할 줄 아니? 친구들 중요해요. 뭐뭐 할줄 알아? Do you know how to? 하고 동사를 쓰면 돼요. 그럼 아까 배웠죠? Use, 사용하다, 쓰다 라는 뜻이에요. 이제 같이 말해봐요. Do you know how to use this machine? Wow, you guys are getting better every day. 매일매일 늘고 있는 게 보여요. 잘했고요. 우리 단어를 다 복습하는 시간 가져봐요.
1: Sell, sell. Save, save. Same, same. Clerk. Clerk. Busy. Busy. Use. Use.
0: 친구들 오늘 어땠나요? Did you have fun today? 즐거웠나요? 이렇게 저와 매일매일 영어 공부해요. 그럼 여러분도 영어를 잘할 수 있어요. Have a great day, everyone. I will see you again next time.

여름이면 산으로 바다로 어디론가 떠나고 싶어지죠? 오늘은 조금 다른 여행을 떠나봅니다. 책 한 권 들고 1박 2일 마음 편히 머무는 이곳. 짐을 내려놓고 둘러보니 온 사방이 책이네요. 오늘 하루는 이 책과 함께 지내보려고요. 창밖엔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 방 안엔 책장 넘기는 소리. 읽다가 멈추고 쉬다가 다시 읽고 잠깐 걷기도 하고 기지개도 켜고 정해진 방법은 없어요. 나만의 독서니까. 온종일 책과 함께 보내는 시간. 몸도 마음도 한결 가벼워집니다. 어쩌면 독서는 글을 읽는 일이 아니라 잠시 멈춰 나를 쉬게 하는 일인지도 모르겠어요.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쌓이는 이해, 터지는 실력. 안녕하세요. 포텐 영문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재희입니다. 우리 이 강에서는요, 비동사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품사를 배우면서 선생님이 동사가 영어에서 가장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 이제부터 동사를 차례대로 배워볼 건데, 동사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비동사. 두 번째, 일반 동사. 세 번째, 조동사. 오늘은 그첫 번째 시간, 비동사를 같이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자, 오늘의 미션입니다. 다음 빈칸에 비동사의 현재형을 알맞은 형태로 적어주세요. She blank my teacher. 이 빈칸에 들어갈 비동사 현재형은 어떻게 되는지 같이 한번 알아볼게요. 자, 먼저 비동사의 뜻은요, 뭐뭐이다, 뭐뭐하다, 혹은 뭐뭐한 상태이다. 뭐뭐에 있다라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주어의 상태나 위치를 나타내주는 것이 바로 비동사예요. 자, 비동사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주어의 인칭과 수에 따라 형태가 달라진다라는 것인데요. 그러면 주어의 인칭과 수가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되겠죠. 자, 주어의 인칭과 수에서 인칭은 1인칭, 2인칭, 3인칭 이렇게 세 개로 나뉩니다. 1인칭은 나, 2인칭은 너, 3인칭은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고 다른 제3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수는 둘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한 개면 단수, 두개 이상이면 복수라고 합니다. 그러면 1인칭 단수는 나를 포함하는데 한 명이래요. 누구예요? 나한 명뿐이죠. I가 바로 1인칭 단수입니다. 1인칭 복수는 나를 포함하는데 여러 명이에요. 우리라고 하죠. We가 1인칭 복수입니다. 2인칭은 너를 포함하는데 2인칭 단수니까 너한 명이죠. You이고요. 2인칭 복수. 너를 포함하는데 여러 명입니다. 너희들. 영어에서는 너한 명이어도 you. 여러 명, 너희들이어도 you라고 표현해요. 3인칭은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닌 다른 제3자였습니다. 3인칭 단수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he, 그, she, 그녀, it, 그것 이런 것들이 바로 3인칭 단수죠. 3인칭 복수는요,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고 다른 사람 여러 명 혹은 다른 사물 여러 개. They가 3인칭 복수에 해당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 주어의 인칭과 수 개념을 먼저 배워봤는데요. 그러면 이에 따라서 비동사는 어떻게 달라지는가? 이 표가 오늘 배우는 내용의 핵심입니다. 먼저, 1인칭 단수 주어일 때, I가 주어일 때는 나는 특별하니까 나만을 위한 특별한 비동사가

있습니다. 바로 M을 써줘요. I am. 그리고 you, 너한 명일 때, 이때 you are, are를 써줍니다. 3인칭. 3인칭은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고 다른 사람 한명 혹은 다른 것한 명. 이게 3인칭 단수죠. He, she, it에는 비동사 is를 써줍니다. 그리고 복수일 때 1, 2, 3인칭 모두 다 are를 적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간단하게 나는 특별하니까 I am 적어주고요.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고 다른 거 하나. 3인칭 단수는 is를 쓴다. 그리고 나머지 경우는 전부 다 뭐예요? are를 쓰는 거죠. 이렇게 나눠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비동사는 줄여서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어떻게 줄이는지 확인해 볼게요. 비동사의 맨 앞에 있는 모음이 있어요. 이 모음을 지워줄 겁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모음이 있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점을 콕 찍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I'm. I'm 이렇게 줄여 쓸수 있습니다. 나머지도 마찬가지로 your, his, she's, it's, we're, your, their 이렇게 줄임말로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니까요. 줄임말도 같이 꼭 기억해 주세요. 이 줄임말을 우리가 조금 어렵게 말하면 축약형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축약형. 비동사의 축약형까지도 꼭 챙겨 드세요. 자, 주어가 명사일 경우에는요, 단수 명사에는 is를 쓰고 복수 명사에는 are를 쓴다라는 것까지 같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이어서 퀴즈 풀어 볼게요. 다음 빈칸에 비동사의 현재형을 알맞은 형태로 적어 주세요. I blank Jenny. 주어가 I예요. 나는 특별하니까 비동사 am 쓴다고 했죠. I am Jenny. I blank from Korea. 나는 한국 출신이다. 역시 주어가 I니까 비동사는 am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제니야. 나는 한국 출신이야. 2번. My best friend blank Emily. 이번에는 주어가 내 친구, 내 단짝 친구예요. 내 단짝 친구는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고 다른 사람 한 명이죠. 3인칭 단수 주어. 그럼 비동사 뭐 써야 될까요? is를 쓰면 되겠습니다. My best friend is Emily. 이어서 she. She 역시 3인칭 단수 주어니까 is를 써주면 되겠습니다. She is kind. 그녀는 친절해. 3번, we blank good friends. 이번에는 주어가 we. 나를 포함하는데 여러 명이니까 1인칭 복수 주어입니다. 이럴 때는 비동사 are 쓰기로 했죠? We are good friends. 우리는 좋은 친구야. 이렇게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비동사 현재형의 역할과 쓰임을 알아볼게요. 자, 비동사 뒤에는 명사구, 형용사구 혹은 장소를 나타내는 전치사구가 올수 있습니다. 먼저 비동사 뒤에 명사구가 오면 뭐뭐이다라고 해석을 해줘요. She is a singer. 그녀는 가수이다라고 해석하면 되죠. 비동사 뒤에 형용사구가 올 때는 뭐뭐하다, 뭐뭐한 상태이다라고 해석합니다. The new car is expensive. 그새 차는 비싸다, 비싸다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고요. 비동사 뒤에 장소를 나타내는 전치사구가 올 때는 어디 어디에 있다라고 해석을 해줍니다. His books are on the table. 그의 책은 테이블 위에 있다. 어디 어디에 있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 퀴즈를 통해서 배운 내용 한번 점검해 볼까요? 1번, He is a doctor. 그는 a doctor. 비동사 뒤에 지금 명사가 왔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해석해 줘야 돼요? 뭐뭐이다라고 해석해 줘야죠. 그는 의사이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완성입니다. 2번, He is busy. 자, 이번에는 비동사 뒤에 뭐가 왔어요? busy, 바쁜이라는 형용사가 왔습니다. 비동사 뒤에 형용사가 오면 뭐뭐하다, 뭐뭐한 상태이다라는 뜻이니까 그는 바쁘다, 그는 바쁘다 이렇게 해석해 주면 되겠죠? 마지막 3번, He is at the hospital. 그는 at the hospital, 병원에라고 해서 장소를 나타내는 전치사구가 왔습니다. 그러면 어디 어디에 있다라고 해석해 주기로 했으니까요. 그는 병원에 있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완성입니다. 비동사 뒤에 명사가 올 때는 뭐뭐이다.
비동사

뒤에 형용사가 올 때는 뭐뭐다. 비동사 뒤에 장소를 나타내는 전치사구가 올 때는 어디어디에 있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의 미션 같이 해결해 볼까요? 다음 빈칸에 비동사 현재형 알맞은 형태로 적어 주세요. 자, 그녀, she는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고 다른 사람 한 명, 3인칭 단수니까 is라고 채워 주시면 되겠습니다. She is my teacher. 그녀는 내 선생님이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비동사 현재형의 형태, 역할, 쓰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 비동사 현재형의 부정문, 의문문 알아볼게요. 안녕.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EBS 포트앤 영단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은 23강 특성을 나타내는 영단어 세 번째 시간이에요. 오늘은 어떤 특성들을 공부하게 될지 학습 목표를 통해 알아봐요. 네, 오늘의 학습 목표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가요? 인사를 잘하는 예의 바른 사람일 수도 있고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똑똑하게 해결하는 지혜로운 사람일 수도 있어요. 또는 친구들이 친해지고 싶어하는 인기 있는 사람일 수도 있죠. 오늘은 사람의 특성을 나타내는 단어를 알아봐요. 네, 오늘은 특성 중에서도 사람의 특성을 나타내는 말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어떤 특성들이 있을까요? 이 사람은 어른한테 인사를 하고 있어요. 공손하고 예의 바른 아이네요. 우리 공손하고 예의 바르다라는 단어는 어떻게 말하면 될지 오늘 공부해 볼 거고요. 또 이 사람은 책을 많이 읽고 또 고민도 많이 하는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런 특성은 또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자, 그리고 오른쪽을 보니까 친구들이 굉장히 좋아해주는 인기 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우리 인기 있다 이런 표현은 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우리 오늘 강의들을 통해서 이렇게 다양한 특성들을 나타내는 단어를 알아볼게요. 자, 그럼 첫 번째 단어입니다. Polite. Polite. Polite라고 하면 예의 바른 그리고 공손한이라는 뜻입니다. 예의 바르고 공손한 거예요. 인사도 잘 하고요. 말도 예쁘게 하고 예의 바른 겁니다. 자, 이 단어 스펠링을 그대로 외워서 우리 오른쪽에 써볼 겁니다. Polite, P-O-L-I-T-E라고 썼네요. 써볼게요. Polite, P-O-L-I-T-E. 자, 이렇게 쌤과 같이 쓸 때 여러분도 바로 이 단어를 외워버린다라고 생각해 주세요. 자, polite는 예의 바르고 공손한 건데요. 반대말도 있습니다. 반대말은 무례한이 되겠죠? 우리 무례한이라고 할 때는 rude. rude라는 표현을 써요. He is so rude 하면 그는 너무 무례해. 이런 의미가 되겠죠? polite의 반대말로 같이 알아두세요. 자, 여러분, 영어로 말을 할 때 굉장히 공

겸손하고 예의 바르게 들리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please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I'd like a coffee까지만 말하지 말고 I'd like a coffee, please라고 하면 이렇게 주문을 받을 때도 더 기분 좋게 받을 수 있어요. 이게 훨씬 더 공손한 표현입니다. 자, 그럼 우리 예문 한번 볼게요. The boy is kind and polite라고 했네요. 그 소녀는 kind, 친절하고 polite하다. 어떤 거예요? 예의 바른 거죠? 그 소녀는 친절하고 예의 바르다라는 문장입니다. 자, 이어서 be polite to your parents라는 문장이 있어요. Be polite to your parents. 너의 부모님께 어떻게 해라? Polite. 더 예의 바르게 해라. 이런 의미가 되겠죠? Be polite to your parents는 부모님께 좀 예의 바르게 행동해라.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polite, 공손하고 예의 바른이라는 의미로 잘 기억하셨나요? 바로 다음 단어 살펴볼게요. wise. wise. wise라는 것은 현명한이라는 뜻을 갖는 단어입니다. 우리 이 단어도 외워서 바로 한번 써봐요. wise. W I S E. wise. 현명한 사람을 우리 wise person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럼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어리석은이라는 의미의 foolish가 있고요. 또 stupid도 어리석은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현명한은 wise, 어리석은은 foolish, stupid 이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얘네 정도는 같이 기억해 둘게요. 자, 그러면 wise, 현명한이라는 단어, 우리 예문 같이 보겠습니다. I know some wise people. I know some wise people 이라고 했는데요. 나는 알고 있대요. 누구를? Some wise people 이니까 현명한 사람들을 몇명 알고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하나 더 볼까요? It is wise to wait 라고 했어요. Wait 하는 건뭐 하는 걸까요? 기다리는 거예요. It is wise to wait 이라는 건 기다리는 것이 뭐하다? 현명하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너무 서두르지 말고 좀 기다리는 게 현명해. 이런 의미로 쓰인 예문입니다. 자, 이렇게 wise라는 건 현명한 혹은 지혜로운 이런 의미로 쓰이는 단어예요. 자, 여기까지 기억하셨다면 우리 다음 단어 살펴볼게요. popular, popular. 인기 있는인데요. 자, 이 단어에서 강세부터 살펴보면 맨 앞에 이렇게 강세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popular, popular 이라고 발음을 하고요. 자, 여러분, 이 단어에서 이 popular이라고 하는 부분을 밑줄을 쳐보면 얘는 people, people이라는 의미예요. 좀 비슷하게 생겼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이런 뜻으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popular, 인기 있는. 자, 우리 이 단어 정말 자주 등장하거든요. 이런 단어 정도는 우리 친구들이 스펠링을 직접 쓸수 있어야 합니다. 자, 외워서 같이 써볼까요? popular. P O P U L A R 읽을 때는 popular입니다. 자, popular 하면 인기 있는 이란 뜻이고요. 예를 들어서 He is very popular at school. Everybody loves him 이라고 하면 그는 학교에서 매우 뭐한 거예요? popular 인기 있는 거죠? 그래서 모두가 그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우리 학교에 이런 친구 있지 않나요? 다들 친해지고 싶어 하는 그런 인기 있는 친구. 이렇게 popular을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더 볼게요. 우리 사람만 인기 있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노래나 영화 같은 것도 사람들의 사랑을 받을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 listen, this is a popular song 하게 되면, 들어봐, 이거 진짜 popular한 노래야 라는 의미인데요. 여기서 popular 무슨 뜻이에요? 인기 있는 거죠. 이거 인기 있는 노래니까 한번 들어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popular이라는 단어까지 살펴보았어요. 오늘 배운 단어들을 우리 크림과 함께 복습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어른들께 이렇게 공손하게 인사한다. 공손하거나 예의 바른이라는 성격 어떻게 말할 수 있죠? Polite. Polite라고 할수 있어요. 그리고 책도 많이 읽고 좋은 조언을 주는 현명한이라는 성격은요? 그렇죠. Wise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Wise라는 특성은 현명한이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많은, 인기 있는이라는 단어는 우리 popular이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여기 있는 단어들 꼭 기억해 주시고, 더 오랫동안 기억하려면 반드시 체크리스트와 함께 복습해 주세요.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

0: Hi guys, 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여러분. Tweet English의 스테파니 쌤이에요. Tweet English는 우리가 실생활에서 꼭 알아야 할 영어 단어와 영어 표현들을 재미있고 쉽게 배워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저희가 직접 영어로 일기까지 써볼 거예요. 자, 오늘은 정말 스페셜, 특별한 수업인데요. 그 이유는 바로 오늘부터 저희와 함께할 새로운 친구를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Let's say hi to our new friend, James. James는 오늘부터 저희와 함께할 친구인데요. 저희 이제까지 저희와 함께 Tweet English를 배우면서 영어를 공부해왔다고 해요. 또 오늘은 자신이 직접 쓴 영어 일기까지 가져와봤다고 하니까 함께 읽어봅시다.
1: Hi, my name is James. Nice to meet you. I want to study hard with you guys. Then, shall we take a look at the diary I wrote? I went camping with my family last weekend. As soon as we arrived at the campsite, we pitched our tent. My mom started a campfire, and I ate barbecue that my dad cooked. It was really great.
0: 아, 제임스는 저번 주말 가족들과 함께 캠핑을 다녀왔대요. 저도 정말 캠핑 좋아하는데요. 캠핑 가면 맛있는 것도 먹고 자연도 구경하고 정말 재밌잖아요. 그럼 오늘은 저희가 제임스의 캠핑 일기, 캠핑 다이어리를 함께 읽어보면서 새로운 단어, vocabulary, 표현, grammar, 그리고 발음, pronunciation까지 함께 배워보는 시간을 가집시다. 첫 번째 문장 볼까요? 자, 첫 번째 문장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I went camping with my family last weekend. 꽤 긴 문장이죠? 한번 쪼개서 볼게요. 첫 번째는 went, 이제 go, 가다의 과거형 갔다죠. went이죠. I went camping. 나는 캠핑을 갔다. 누구랑? With my family. 그럼 가족들과 함께 캠핑을 간 거죠. 언제 갔는지도 문장에 함께 나오네요. 바로 last weekend, 저번 주말입니다. 그렇게 한 문장이 완성이 되고요. 다시 한번 읽어보면 나는 지난 주말에 가족들과 함께 캠핑을 갔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I went camping with my family last weekend. 이렇게

첫 번째 문장이 완성이 되죠? 다음 문장 볼게요. 두 번째 문장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As soon as we arrived at the campsite, we pitched a tent. 자, 이렇게 긴 문장이 있죠. 쪼개서 한번 볼게요. As soon as. 정말 자주 쓰고 정말 중요한 표현인데요. 뭐뭐 하자마자라는 표현이에요. 정말 매일 쓸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뭘 하자마자였을까요? Arrived. Arrive. 도착의 과거형인 arrived. 뒤에 D 발음 주의해주시고요. 도착하자마자. 캠프사이트, 캠프장에 도착하자마자 무엇을 했을까요? 바로 we pitched our tent죠. 여기서 pitch라는 단어는 설치하다, 치다 뭐 이런 동사이지만 이 문장에서는 텐트를 설치했다라는 문장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문장이 우리는 캠프장에 도착하자마자 텐트를 쳤습니다라는 문장이 되겠죠? 같이 읽어볼까요? As soon as we arrived at the campsite, we pitched our tent. 이렇게 두 번째 문장이 완성이 됩니다. 다음 문장 볼까요? 자, 좀 단순한 문장이죠? My mom started a campfire. 같이 읽어볼게요. My mom started a campfire.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하나. campfire밖에 없어요. campfire예요, 말 그대로. 캠프장에서 피우는 불이죠? 엄마는 campfire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문장이 완성이 되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My mom started a campfire. 좋아요. 다음 문장 볼게요. And I ate barbecue that my dad cooked. 다시 같이 읽어볼까요? And I ate barbecue that my dad cooked.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eat, 먹다의 과거형인 ate, 먹었다죠. 뭘 먹었을까요? 바로 barbecue입니다. 바베큐죠. 캠핑장 가면 맛있는 바베큐 먹잖아요. 하지만 그냥 바베큐가 아니라 That my dad cooked. 아버지가 요리해주신 바베큐인 거죠. 여기서 cook는 요리하자. 다 이렇게 문장이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나는 아빠가 요리해주신 바베큐를 먹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And I ate barbecue that my dad cooked. 이렇게 문장이 완성이 되죠. 자, 마지막 문장 봅시다. And it was really great. James의 소감이에요. 아,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좋았어요. And it was really great. 정말 훌륭했습니다. 이렇게 일기가 완성이 되죠? 자, 그럼 이번 일기 어떠셨나요? 재밌었나요? 자, 그럼 이 일기에 있었던 중요한 표현과 중요한 단어들을 한번 퀴즈로 복습해 볼까요? Went. Went. As soon as. As soon as. Pitched, pitched, campfire, campfire, cooked, cooked, barbecue, barbecue. 첫 번째 문제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I blank camping with my family last weekend. 이 blank 안에는 어떤 단어가 들어갈까요? 맞습니다. go의 과거형 went죠. 나는 저번 주말 가족들과 함께 캠핑을 갔었다. 다시 같이 읽어볼까요? I went camping with my family last weekend. 좋습니다. 다음 문제 봅시다. blank, we arrived at the campsite. we blank our tent. 문제가 무려 두 개죠. 이 blank 안에는 어떤 단어들이 들어갈까요? 맞아요. 첫 번째는 아까 알려드린 표현 as soon as 하자마자라는 표현이죠. 두 번째는 pitched 설치하자라는 동사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As soon as we arrived at the campsite, we pitched our tent. 캠프장에 도착하자마자 우리는 텐트를 세웠다. 이렇게 두 번째 문제죠. 다음 문제 볼게요. My mom started a blank. 이 blank 안에는 어떤 단어가 들어갈까요? 맞습니다. campfire, campfire죠. 엄마는 campfire를 시작했다. My mom started a campfire. 같이 읽어볼까요? My mom started a campfire. 좋아요. 다음 문제 볼게요. And I ate blank that my dad cooked. 이 blank 안에는 어떤 단어가 들어갈까요?
맞습니다. 바비큐죠. 아까

0: 아빠가 요리해 주신 바베큐를 먹었다. Ate barbecue죠.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And I ate barbecue that my dad cooked. 이렇게 퀴즈가 완성이 됐고요. 어떠셨나요? 재밌었나요? 자, 그럼 다시 일기를 한번 다시 읽어보면서 복습해 볼까요?
1: I went camping with my family last weekend. As soon as we arrived at the campsite, we pitched our tent. My mom started a campfire, and I ate barbecue that my dad cooked. It was really great.
0: I went camping with my family last weekend. 나는 지난 주말에 가족과 함께 캠핑을 갔습니다. As soon as we arrived at the campsite, we pitched our tent. 우리는 캠핑장에 도착하자마자 텐트를 쳤습니다. My mom started a campfire. 엄마는 캠프파이어를 시작하셨어요. And I ate barbecue that my dad cooked. 그리고 나는 아빠가 요리해 주신 바비큐를 먹었습니다. It was really great. 정말 훌륭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의 숙제는 직접 일기를 써보면서 오늘 배웠던 표현들을 써보는 거예요. 그럼 절대 잊지 않을 거예요. 저희는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일기로 찾아뵐게요. See you guys next time. Bye!

0: 오늘은 특별한 날. 데이트? 파티? 쇼핑? 기다리던 새 영화 개봉? 너무 기대된다! 는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까요? I'm hoping? I'm waiting? 카툰으로 정답 확인해 볼게요.
1: Kevin, where are you taking me today?
2: We're going to Dongdaemun. It's a big shopping district. Think of it as a fashion center.
1: Fashion? Shopping?

0: right?
1: I thought so. You came such a long way, so I want to buy you something.
0: Really? Aw, that's so sweet. Do you go to this place often?
1: Yep. I like to look around when I'm alone.
0: Oh, you're into window shopping. So am I.
2: This stop is Dongdaemun. Dongdaemun, you may exit on the right.
1: This is our stop. Are you ready to have some fun? Hey, are you coming or not?
0: Whoops. Wait for me.
3: Hello, everyone. 카툰으로 배우는 영어, 카툰 잉글리시 2.0의 니콜입니다.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오늘은요, 케빈이 크리스틴을 데리고 동대문에 쇼핑을 가고 있어요. 전철 타고 가고 있고요. 이 쇼핑의 현장에서도 아이 쇼핑하다, 둘러보다 재미난 영어 표현들이 많이 있거든요. 하나도 놓치면 안 되겠죠? 카툰 한 장면씩 보면서 오늘도 생생한 영어의 묘미 느껴볼게요. 이곳은 전철 아닙니다. 둘이 동대문에 가고 있죠. 동대문 하면 쇼핑! 크리스틴이 쇼핑을 좋아하나 봐요. 패션? 쇼핑? I love it! 너무 기대된다! 너무 기대된다!가 바로 오늘의 한 문장입니다. 기억하시나요? Yes! I can't wait! I can't wait! 오늘의 한 문장! 나는 can't! 못해. Wait. 기다리다 네요. 말 그대로 하면 나는 기다릴 수가 없다라는 건데요. 속뜻은 너무나 설레서 이 일이 일어나기까지 도저히 못 기다리겠다. 정말 기대된다 라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말해볼게요. I can't wait. 노란 부분 강조해서 감정을 실어서 한 번 더 말해보겠습니다. I can't wait. 손을 모으고 I can't wait. Very good. 너무너무 설레는 이유가요. 크리스틴이 쇼핑을 좋아하기 때문이에요. 아, 그럴 줄 알았어. 너 이렇게 멀리까지 왔는데 내가 뭐 하나 사주고 싶어서 데리고 가는 거야. 이 말을 들은 크리스틴이 또 감동을 하죠. Really? That's so sweet. That's so sweet. Sweet가 좀 낯서신가요? 우리 sweet는요, 고맙다라는 표현으로도 쓸 수 있어요. 어떻게요? 맛으로는 달콤한이지만 사람을 표현할 때는 다정한, 친절한, 상냥한 등의 뜻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that's so sweet 또는 정말 친절하시네요. You're so sweet.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케빈이 뭔가를 사준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크리스틴이 고마움을 표현했고요. 그런데 너는 이 동대문이라는 데를 자주 가는 거야? 이렇게 물어봤더니 나는 혼자 와서 돌아보는 걸 좋아해 라고 얘기를 하네요. I like to look around when I'm alone. 나는 혼자 구경하는 거 좋아해. 아, 너 아이 쇼핑 좋아하는구나. 나도 그런데 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You're into window shopping. You're into window shopping. 잘못 들었나? 아이 쇼핑이라고 했는데 왜 window shopping일까? 궁금하시죠? 우리말로는 눈으로만 물건을 보기 때문에 eye shopping이라고 하지만 영어 표현으로는요. 쇼윈도에 진열되어 있는 걸 둘러보는 게 eye shopping이잖아요. Window shopping. Window shopping 이라고 표현합니다. Oh, you're into window shopping. 너 아이 쇼핑하는 거 좋아하는구나. 자, 이제는 내릴 때가 되었네요. This stop is 동대문. 익숙하시죠? 이제 내려야 되는데요. 우리 크리스틴이 막 쇼핑할 생각에 너무 설레가지고 공상을 하느라고 내릴 걸 깜빡했어요. 그죠? 그래서 케빈이 내릴 거야 말 거야 했더니 Oops, wait for me. 아, 잠깐만 기다려줘 라고 얘기를 했네요. Wait for me, 같이 가. Wait가요. 우리 오늘의 문장에도 있잖아요. I can't wait. 여기서의 wait는요. Wait, 기다려줘. For me, 나를 위해서. 즉, 나 기다려. 먼저 가 있는 친구에게 같이 가자라고 얘기할 때 쓰는 말이 wait for me입니다. Oops, wait for me. 아, 잠깐만, 같이 가. 둘은 즐겁게 쇼핑을 할 수 있을까요? 자, 이렇게 오늘의 카툰 한 장면씩 살펴봤고요. 이제는 오늘의 한 문장 I can't wait를 한 번 더 씹고 듣고 맛보고 즐겨볼게요. 오늘의 한 문장 다시 한 번요. 너무 기대된다. I can't wait. 비슷하게 쓸 수 있는 말 있는데요. 바로 많이 알고 있는 excited를 사용하는 겁니다. excited는 설레고 흥분되고 신나는 감정이죠. 너무 신나, 설레. I'm so excited. 같이 말해볼까요? I'm so excited. 한 번 더. I'm so excited. 자, 그럼 여러분 상황을 따라서 여러분이 직접 말씀해 보세요. 오늘은 처음으로 해외여행 가는 날이에요. 너무 신나고 설레겠죠? 첫 해외여행 어떻게 말한다고요? I'm so excited. I'm so excited. Very good. 이번에는 조금 새로운 표현 배워볼게요. 누군가가 이렇게 설레고 기대할 때 아, 너무 기대하지 마 라고 조언해줄 수도 있잖아요. Don't get your hopes too high. Don't get your hopes too high 입니다. Hope는 희망이고요. Too high는 너무 높이 잡아놓는 거. 내가 기대하는 바를 너무 높이 잡아놓지 말라는 뜻이 되겠죠. 말해볼게요. Don't get your hopes too high. Don't get your hopes too high. 자, 이 문장도 상황 속에서 사용해 볼게요. 내일은 여사친이랑 영화를 보러 가기로 했어요. 너무 설레겠죠? 우리 이러다가 사귀는 거 아닐까? 이럴 때 친구에게 조언해 줄 수 있는 말. 야, 너무 기대하지 마. 어떻게? Don't get your hopes too high. Don't get your hopes too high. Excellent. So, how did you like it today? 오늘 카툰도 재미있었죠? 재미만 있는 게 아니라 쇼핑에 관련된 다양한 표현들도 배울 수 있어서 더욱 유용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표현을 배우더라도 내가 써보지 않으면 휘리릭 날아가는 거 다 알고 계시죠? 적당한 때가 되었을 때 배웠던 표현 꼭 내 입으로 말해보는 거 잊지 마세요.

0: 글로벌 시대, 영어의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영어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요? 이제 EBSE가 든든한 영어 실력 보장 시대를 선언합니다. 영어를 배우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가능한 전국민 영어 콘텐츠. 영어 고민은 이제 그만. EBSE 지금 바로 플레이하세요.
1: EBSE는 0세부터 200세까지 보장되는 순수 무료형 앱입니다. 앱 설치 후 영어 강의 시청 시 영어 실력이 향상 또는 몰라보게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0: 하이 친구들, 생각이 톡, 말문이 톡, 톡톡 AI 니콜이에요.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이번 시간에도 니콜 선생님과 AI 팬톡과 함께 초초초초초 집중 말하기 연습 신나게 해보는 거예요. 그럼 오늘의 톡톡부터 확인해봐요. 학교 마치고 집에 왔어요. Mom, I'm home. 다녀왔습니다. 엄마께 인사를 드리자마자 엄마가 내게 하시는 말씀은 뭐가 좋을까? 아, 가서 손을 씻으렴. 클릭!
1: Mom, I'm home.
2: How was your day?
1: Good.
2: Go wash your hands.
0: 오늘의 대화 잘 들어봤나요? 자, 이제는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빈칸 채워볼 거예요. 오늘은 채워야 할 빈칸이 3개가 있네요. 집에 있는 어땠니? 씻다. 이렇게 내가 알고 있는 단어 뭐가 있지? 생각하면서 함께 채워볼게요. 자, 학교 마치고 집에 왔어요. 집에 오면 우리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는데요. 영어는 다녀왔습니다가 즉 엄마 저 집에 왔어요. 이렇게 말하는 게 바로 다녀왔습니다예요. Mom, I'm 집에 있는 이 상태를 나타내는 말. 요거는 집, 가정이라는 뜻도 되는데 집에 있는 상태도 될 수 있고요. 집으로 향하고 있는 것도 될 수 있고 다양한 뜻, 집에 관련된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 home. Home. 우리 house라고 집을 나타내는 단어 있잖아요. 그 집은 건물로서의 집이고 여기에 home은요. 내가 돌아갈 곳 집, 가족이 사는 곳 집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면 좋아요. Mom, I'm home. 엄마 저 집에 왔어요. 즉, 다녀왔습니다. 엄마가요. 어땠니? What's your day? 물어보시네요. Your day. 너의 하루가 되겠죠. 오늘 하루 어땠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어떠니? 물어보는 말? 그렇지. 물어보는 말 중에 how 사용하면 되겠죠. How was your day? How was your day? 이렇게 물어보면 어땠니? 너의 하루는? 이 되겠어요. 이렇게 how 또는 what, when, why 이런 말로 물어보는 질문은요. 끝을 내려줘요. 질문이지만 끝을 내려준다. How was your day?가 아니라 How was your day? 이렇게 내려주는 거예요. 너의 하루는 오늘 어땠니? 그랬더니 아이가 Good! 좋았어요. 자, 그랬더니 엄마가 Go! 가는 거죠. 씻다 Your hands 말씀하셨어요. Your hands는 너의 손이잖아요. Go! 가서 씻으렴 너의 손을 이렇게 문장이 완성되겠네요. 그러면 씻다라는 동작을 나타내는 단어 그렇지 wash wash wash도 마찬가지로 wa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want 배운 적 있죠. want도 wa가 오기 때문에 a의 소리가 아처럼 난다 그랬어요. 여기도 왜

0: wish나 wish 아니고요. wa가 만났을 때는 a의 소리가 아와 비슷하게 난다. wash, wash. sh가 만나서 sh 소리 나는 것까지 기억해 둬요. 이 문장은요, 친구들, 원래는 go and wash your hands예요. 가서 손을 씻으렴인데요. 우리가 말로 할 때는 and를 빼고 그냥 동작 두개 붙여서 이렇게 말해도 틀리지 않아요. Go wash your hands. 가서 손 씻으렴. 손잘 씻어야지. 자, 이제는요, 우리 대화를 리듬 타면서 연습해 볼게요. 의미를 전달한 단어가 무엇일까? 첫 번째, Mom, I'm home. 엄마 저 집에 왔어요. 그렇지. 엄마 부르는 말과 집이 중요하겠죠. Mom, I'm home. 좋아요. 너의 하루는 어땠니에서 어땠니 당연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하루가 중요해요. 너는 내 눈앞에 있으니까 너의 이런 말은 강조하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How was your day? 좋아요. 이렇게 리듬 살린다. 끝은 그대로 good. good. 좋아요. 가서 손 씻으려면 어디 강조하고 싶어요? 그렇지. 동작 두 개는 다 강조겠죠. 가다, 씻다, 손. Go wash your hands. Go wash your hands. Awesome. 좋아요, 친구들. 이제는 이 리듬 그대로 앱으로 함께 체크해봐요.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켜고 준비해줘요. 자, 앱에서 오늘도 스피킹 눌러서 가족 주제 눌러서요. 오늘은 씬 3, 3번 씬이에요. 대화 연습 한번 해볼게요.
1: Mom, I'm home.
0: Mom, I'm home.
1: How was your day?
0: How was your day?
1: Good.
0: Good.
1: Go wash your hands.
0: Go wash your hands. 좋아요, 친구들. 억양이요, 100% 똑같이 되지는 않아도 돼요. 하지만 전체적인 흐름이 친구들이 원어민 억양과 내 억양이 일치한다면 잘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좋아요, 친구들. 이제는요, 우리 나만의 문장 더 만들어 볼 시간이에요. Talk more. 자, 오늘은 우리 연습할 문장이요. How was예요. How was가 아까 뭐였지? 어땠니? 하고 물어보는 말이었어요. 어땠니?니까 뭔가 행사라든지 일. 예를 들면 파티, 아니면 시험을 쳤어, 아니면 영화를 보러 갔어. 이렇게 다양한 행사나 일이 있을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넣어서 뭐뭐는 어땠니? 물어보는 말 만들 수 있다. How was는 알고 있으니까 오늘 우리 대화 속에 있는 문장. 너의 하루는 어땠니? 어떻게? 그렇지. How was your day? How was your day?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이거 잘 기억하면서 친구들도 문장 만들어봐요. 너의 여행은 어땠니? 너의 여행, your trip 넣어서 말하면 되겠죠. How was your trip? How was your trip? 좋아요. 이번에는 그 파티는 어땠니예요. 너의 파티가 아니라 그 파티예요.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그 파티니까 the 써서 the party 넣어주면 되겠죠. 그 파티는 어땠니? How was the party? How was the party? Alright. 마지막 문장이요. 그 영화는 어땠니? 마찬가지로 그 영화. 나도 알고 너도 아는 그 영화니까 the movie라고 하면 되겠죠. How was the movie? How was the movie? Well done. 이번 시간에도 말하기 연습으로 꽉 채워봤는데 어때요, 친구들? 나의 영어 말하기 실력이 쓱쓱 올라가는 게 느껴지나요? 좋아요. 자, 그럼 우리 친구들 다시 한번 앱을 켜서요. 우리 대답 두 가지 중에 하나만 연습해봤으니까 나머지 하나도 클릭해서 차근차근 연습해보기 약속이에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도 재미난 대화로 또 만나서 연습해요. 안녕!

0: 이거 실화야?
1: 에이, AI 같은데.
0: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0: 쌤,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업업업 시켜줄 케일린 쌤이에요. 우리 친구들은 친척들하고 자주 만나나요? 자, 오늘은 친척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또 어디에 살고 있는지 이런 얘기들 한번 해볼게요. 오늘의 학습 목표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1: Week 27. Introducing my family. I can tell you about my relatives.
0: 자, 본격적으로 영어 표현 배우기 전에 warm-up부터 한번 해볼게요. It's Grandpa Bear and Grandma Bear. 할아버지, 할머니, 곰이 맛있게 커피를 드시고 계시네요. Oh, but I think they miss their grandson. 아기 곰이 보고 싶은가 봐요, 그쵸? 그런데 look closely. 자세히 봐봐요. 동굴 뒤에 아기 곰이 빼꼼하고 있는데 surprise!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곰을 놀래켜주러 왔나 봐요. 그죠? 자, 이렇게 우리가 친척들, 물론 할머니, 할아버지 또 뭐 사촌들 만나러 갈 수 있는데 그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들 같이 한번 배워볼게요. 먼저 오늘의 대화부터 들어보겠습니다.
2: My cousins live in Busan.
1: Really?
2: They like to swim in the ocean.
1: Do you visit them often?
2: Yes, every summer.
0: 자, 대화 내용 한번 어떤 내용인지 살펴볼게요. 처음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My cousins live in Busan. My cousins라고 했는데 이 cousin 뭐였나요? 우리 배웠었는데 바로 사촌이라는 뜻이죠, 그쵸? 그리고 누구누구 live in 어디어디라고 하면 누구누구가 어디어디에 살아요. 뭐 이런 말이겠죠. in 부산이니까 부산에 라는 말이겠네요. 자, 그러면 요 문장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누구누구가 live in 혹은 요 누구누구가 누구냐에 따라서 lives in이 될 수도 있고요. 도시나 국가를 한번 넣어볼게요. 자, 예를 들어 나는 서울에 살아 라고 하면 I live in Seoul 이라고 하면 되겠죠? I live in Seoul. 여러분이 실제로 살고 있는 도시를 서울 대신에 한번 넣어보세요. 자, 그리고 My grandparents. Grandparents는 조부모님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를 하나로 표현할 때 grandparents라고 해요. 자, grandparents는 live in 이렇게 오고요. 청주. 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청주에 살고 계세요 라는 말이겠죠. My grandparents live in 청주. 나의 제일 친한 친구, my best friend는 자, 요때는 lives in, S를 붙여줘야 합니다. Italy, Italy는 어디예요? 바로 이탈리아죠. 영어로는 Italy라고 하고요. My best friend lives in Italy. 이렇게 말하면 돼요. 자, 마지막으로 나의 친척들은 자, 여기도 친척들이죠. live in Argentina. Argentina는 어딜 것 같아요? 아르헨티나입니다. 영어로는 Argentina.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자, 그래서 my cousins live in Argentina.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도시, 국가 앞에는 in이 붙는다. 이것도 잘 기억해 주면 좋겠네요. Really? 정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They like to swim in the ocean 이라고 대답을 했죠. 아무래도 부산에 사니까 수영하는 걸 좋아할 수 있겠죠. 자, swim이 바로 수영하다 라는 표현이었고요. in the ocean은 바다에서 라는 뜻입니다. They like to swim in the ocean. 그들은 바다에서 수영하는 걸 좋아해 라는 의미겠죠. 자, 누구누구 like to 혹은 likes to 어떤 행동이나 활동 한번 넣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나는 공부하는 걸 좋아해. I like to study 라고 하면 되겠죠. 자, 우리

0: 공부하는 거 좋아하죠, 친구들? 자, 그럼 큰 목소리로 따라해볼까요? I like to study. Good job. 그는 달리는 걸 좋아해요. He, 그쵸, likes to run. Likes가 됩니다. He likes to run. 큰 소리로 따라해볼까요? 잘했어요. 자, 그들은 게임하는 거를 좋아해요. They like to play games. 자, 게임을 하다라고 할 때는 play games라고 하죠. They like to play games. Good job. 그래서 like to와 likes to 요거 많이 연습해 주셔야 돼요. 자, do you visit them often? 또 이렇게 물어봤어요. 너는 그들을 자주 방문하니? 자주 찾아가니? 이런 질문이에요. 자, visit이라는 표현이 방문하다라는 뜻이지만 그냥 가다라는 의미로도 쓰여요. 그래서 좀 고급스럽게 저는 내일 당신의 집에 방문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말로는 조금 어색하죠. 네, 그냥 가다라고 할 때 visit도 쓰지만 고급스럽게 방문하다도 visit을 쓰니까 다 사용해 보시면 돼요. 자, do you visit them often? 이라고 했는데 이 often은 자주라는 뜻이에요. 어, 근데 왜 T를 발음 안 할까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often이라고 해도 되고요. often이라고 해도 돼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해주시면 돼요. 자, do you visit them often? Do you visit them often?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yes, every summer 라고 대답을 했죠. yes는 뭐 라는 뜻이고요. every summer는 매 여름마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매해 여름 내가 간다 라는 의미로 every summer 라는 표현을 썼죠. 매 겨울은 every winter 이렇게도 쓸 수 있겠죠. 그래서 every 뒤에 어떤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이 오면 그때마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화 내용 쭉 봤고요. 다시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1: My cousins live in Busan.
2: Really?
1: They like to swim in the ocean.
2: Do you visit them often?
1: Yes, every summer.
0: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켜줄 Level Up 시간이에요. Oh, looking at the picture again. 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곰이 있네요, 그쵸?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곰은 어디에 살고 있을까요? 산에 살고 있네요. My grandparents live in the mountain. 자, 우리는 아까 in 뒤에 도시나 국가를 넣었지만 이렇게 산에 라는 뜻도 in the mountain 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어요. My grandparents live in the mountain.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까요? My grandparents live in the mountain. 네, 뭐 곰뿐만이 아니라 집이 산 위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산에 있는 집에 살고 계신 할머니, 할아버지도 계실 수 있죠. 그럴 때는 이 표현 그대로 쓰시면 돼요. 자, 그런데 그들은 산에 있는 동굴 안에서 살아라고 하는 표현은 They live inside a cave. 자, 동굴도 뭐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그 중에 하나에 살기 때문에 inside a cave라고 꼭 넣어줘야 돼요. They live inside a cave. 큰 목소리로 따라해볼까요? They live inside a cave. 네, 저 어가 잘 안 들리죠? Inside a 이렇게 연음이 되기 때문에 마치 하나의 단어처럼 발음이 되기 때문에 잘 안 들릴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도 그렇게 연습을 해주면 점차 잘 들리게 될 거예요. They live inside a cave. 자, 그런데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뭐하고 계시죠? 커피를 드시고 계시네요, 그렇죠? 그들은 커피 마시는 걸 좋아해. They like to drink coffee라고 하면 되겠네요. 우리 like to 배웠었잖아요, 그렇죠? They like to drink coffee. Good job. 근데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우리 손자가 보고 싶으신가 봐요. 생각을 하고 있네요. 근데 우리 손자는 I like to visit them. 나는 그들을 방문하는 거, 그들에게 가는 거를 좋아해 라는 말이겠죠, 그쵸?

0: I like to visit them. 여기서 them은 my grandparents를 얘기하는 거고요. I like to visit them. 큰 목소리로 해볼까요? I like to visit them. Good job. 그런데 아직 우리 아기 곰이 온 줄 할머니 할아버지가 모르세요. 뒤에서 surprise! 깜짝 놀래키려고 하고 있죠. I like to surprise them.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네요. 자, 이것도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게요. I like to surprise them. Good job. 자, 그리고 우리 아기 곰은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있는 걸 좋아해요. I like to be with them. 이것도 큰 목소리로 볼게요. I like to be with them. 자, 우리 친구들도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가는 거 좋아하죠? 그러면 I like to be with them. 이런 표현들 많이 써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뭐뭐, like to 뭐뭐라는 표현들 많이 연습해봤고 they like to drink coffee, I like to surprise them. 이렇게 앞에 누가 like를 하는지 바꿔가면서 연습해봤죠? 많이 연습해주세요. It's volume up time. Ready? All right. It's time to chant. Follow me. My cousins live in Busan. My cousins live in Busan. Okay. They like to swim in the ocean. They like to swim in the ocean. Good job. My grandparents live in the mountain. My grandparents live in the mountain. Very good. They like to drink coffee. They like to drink coffee. Awesome. Do you visit them often? Do you visit them often? Next, I like to visit them. I like to visit them. What else do you like to do? I like to surprise them. I like to surprise them. What else? I like to be with them. I like to be with them. Me too. Good job, everyone.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미있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자, 오늘의 학습 목표는 I can tell you about my relatives. 내 친척들에 대해서 얘기해 줄 수 있어요 라는 말이었죠. 자, 요 학습 목표 여러분 다 했죠? 그러면 check. 자, 얼마만큼 기억나는지 제가 그럼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내 사촌들은 부산에 살아. 어떻게 말한다고요? 맞아요. My cousins live in Busan. 이렇게 부산처럼 도시도 in 뒤에 올 수 있고 Italy, 이탈리아처럼 국가도 in 뒤에 올 수 있다고 했어요. 자, 그리고 나는 그들을 놀래키는 걸 좋아해. I like to surprise them. 이렇게 like도 응용을 해서 우리가 문장을 연습해봤죠. 다 잘 기억나죠? 자, 그러면 오늘 배운 표현들 다 복습 잘 해주시고요. 전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Bye bye!
1: "저런, 불이 나고 말았어요."
2: 로보카풀리 안전스쿨. 화재가 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어디 가지 말고 가만히 있는다. 2번, 불이 났을 때 곧바로 신고한다. 정답은 2번. 불이 났을 때는 당황하지 말고 곧바로 119에 신고해야 해요.
1: 비닐, 종이, 휴지, 나무 등은 아주 잘 타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해요.
2: 로봇카 풀리란 꼭꼭 약속!

0: shining stars, welcome to our English class. I'm your English teacher, Chrissy. 우리 친구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고 있었나요? 쌤이랑 오늘도 즐겁게 영어 공부해보자. 자, 우리 친구들 준비됐다면 All eyes on Chrissy. 우리 학습 목표부터 들어보고 올게요.
1: Week 27. How I spent my summer. Wednesday. I took a trip to Jeju. I can say where I went.
0: 우리의 첫 번째 코너는 Look and Talk. 얘들아, 오늘은 어떤 그림이 나올지 궁금하죠, 그쵸? 자, 쌤이랑 얼른 보러 가겠습니다. Here we go. 짜잔. Oh, this is today's picture. 오늘의 그림입니다. 오늘은 여자아이와 남자아이가 사진을 보면서 방학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 같아요. 여름방학을 어떻게 지냈는지 서로 나누고 있는 것 같습니다. A boy and a girl are talking about their summer vacation, right? 자, 우리 그러면은 단어들을 보면서 사진은 그림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해 볼게요. 빠밤! 짜잔! 첫 번째 단어는 trip입니다. One more time. trip. trip. 여행이란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거 정말 재밌는 여행이었어 라고 한다면 It was a fun trip.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자, trip은 여행이란 뜻입니다. 오케이? 지금 보아하니 남자아이, 여자아이 둘 다 다 trip, 여행을 다녀온 것 같아요. 그쵸? trip, trip 꼭 기억할게요. 오케이, 그 다음은요. 비슷한 단어인데 동사 여행하다 라는 단어를 소개할게. 자, travel입니다. travel 많이 들어봤죠? 특히나 공항 쪽에 이 단어가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그쵸? travel, travel, 여행하다예요. 그럼 나는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제주도로 여행 가요 한다면 I travel to Jeju Island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죠? travel는 바로 동사라는 걸 꼭 기억할게요. 여행하다, 다로 끝나니까, 오케이? 좋습니다. 짜잔! 세 번째는요. mountain 나왔어요. 산이네요. mountain, mountain. 이 단어도 꼭 기억할게요. 여름방학 때 산으로 많이 가잖아요. 그쵸? 산으로 가서 좋은 공기도 마시고 그럼 너무 즐겁잖아요. 자, mountain, mountain. 기억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family 단어 나왔네요. family, family, 가족이에요. 지금 남자아이가 보여주는 그림을 보니까는 저기 그림 안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시죠? 그래서 보니까 남자아이가 할아버지, 할머니, family와 함께 다녀온 것 같습니다. That sounds fun and that seems fun, right? 좋습니다. 우리 그러면은 우리 한번 dialogue 들어보고 올게요.
1: Where did you go in summer?
2: I took a trip to Jeju.
1: Sounds fun. Who did you go with?
2: I went with my grandparents.
0: 자, 우리 친구들 잘 들어봤나요? 쌤이랑 read and speak time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표현은요. Where did you go in summer? 나왔습니다. One more time. Where did you go in summer? 자, 얘들아. go가 무슨 뜻이었죠? 그렇지, 가다라는 뜻이죠. summer는 여름입니다. 자, 그래서 이 뜻은 어떻게 되냐면 너 여름에 어디 다녀왔니? 라는 뜻이 완성이 돼요. where는 어디에란 뜻이고 바로 뒤에 있는 did 있죠? 그 did가 문장을 과거형으로 바꿔주거든. 그래서 너 여름에 어디 다녀왔어? 라고 물어보는 문장이 됩니다. Where did you go in summer? 좋습니다. did가 이미 과거형이기 때문에 go가 went, 과거형으로 바뀌지 않았어요. go로 쓰였습니다. 자, 선생님이랑 한 단어씩 한번 학습해 볼게요. 짜잔! Where, where. 좋아요. Where did you? Where did you? 좋아요. 추가해서. Where did you go? Where did you go? 잘했어요. 자, 이제 마지막 통문장으로는 Where

did you go in summer? 우리 해볼게요. 시작. Where did you go in summer? 좋습니다. 자, 이게 문장이 무슨 뜻이라고요? 너 여름에 어디 갔다 왔어? 라는 뜻이 됩니다. 오케이. 꼭 기억했다가 한번 사용해 보세요. 자, 그 다음 또 볼게요. Vocabulary입니다. 선생님이 아까 사파 보면서 우리 네 가지 단어를 선생님이랑 이야기했죠. 첫 번째 뭐였지? 짜잔. Trip이었습니다. 여행이라는 뜻이죠. Trip, trip. 좋아요. 자, 두 번째는요. Travel 나왔어요. 여행하다라고 동사로 쓰여졌네, 얘들아. 그쵸? 여행하다. Travel, travel. 좋아요. 자, 세 번째는요. Mountain 나왔어요. 산이란 뜻이죠. Mountain, mountain. 좋아요. 마지막은 family, family. 우리가 잘 아는 가족이란 단어죠. Family. Family. 그럼 이네 가지 단어를 한번 기억하고 선생님이랑 또 패턴을 학습해 보자. 자, 또 뭐가 나올지 볼게요. 자, 첫 번째 단어, trip을 기억해 보겠습니다. 여행. 오케이. 짜잔. Took a trip to 나왔어요. One more time. Took a trip to. 자, trip이 여행이라는 뜻이죠. 자, took a trip to 하게 되면은 어디 어디로 여행을 갔다라는 뜻이 돼요. 갔 얘들아, 그러면은 과거형이네. 자, 이게 사실 현재형으로는 take a trip to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난 방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장을 과거형으로 만들어 줘볼게. Took a trip to 문장 보겠습니다. 짜잔. I took a trip to 제주 하게 되면은 나는 제주로 여행을 갔다 왔어. 라는 뜻이 되겠죠. 과거형이지 took가 됐으니까. I took a trip to 제주. 좋아요. 자, 또 보겠습니다. She took a trip to 부산 나왔어요. 부산이네요. 자, 그녀는 부산으로 여행을 갔다 왔어입니다. She took a trip to 부산. 좋아요. 또 볼게요. My family took a trip to the beach 나왔습니다. 자, 내 가족은 어디로 여행을 갔다 왔대요? beach, 해변으로 여행을 다녀왔대요. 그쵸? took a trip to, 어디 어디로 여행을 갔다. 꼭 기억할게요. 오케이? 과거형이야, 얘들아. 자, 또 보겠습니다. I went with my 나왔네요. 자, went가 무슨 뜻이었냐면 go, 가다의 과거형이었어요. 그래서 갔다라는 뜻이죠. with는 누구와 함께예요. 그래서 누구와 함께 갔다. 그러니까 여행을 누구랑 갔는지 이야기를 하고 싶을 때이 패턴 쓰면 되겠죠. I went with my 좋습니다. 자, 한번 문장에서 보자. I went with my grandparents. grandparents는 조부모님들, 그쵸? 할아버지, 할머니를 뜻하는 거죠? 나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갔다 왔어! 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I went with my grandparents. Okay? 또 볼게요. I went with my family. 자, 나의 가족이죠. My family. 나는 나의 가족과 함께 다녀왔어. 라는 뜻이 됩니다. 자, 또 볼게요. I went with my friends 나왔어요. My friends 하면 나의 친구들이지. 그래서 나는 내 친구들과 함께 갔다 왔어라는 뜻이 완성이 되겠죠. I went with my. 꼭 기억했다가 한번 써보세요. 오케이. 자, 좋습니다. 그럼 read it. 우리 한번 quiz time 가져볼게요. Q&A time. 자,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한테 질문을 할게요. 짜잔. Where did you go in summer? 자, 너 여름에 어디 갔다 왔어? 우리 친구들 여름에 어디 갔다 왔나요? 라고 물어볼게요. 자,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대답을 할 거냐면, 나 어디로 여행을 갔다 왔어? 라고 대답을 하겠습니다. 자, 어떤 패턴 쓰면 될까요?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짜잔! I took a trip to 하면 돼요. 자, 첫 번째는 제주. 우리 아까 나온 단어였죠. 제주. 그 다음에 강릉, 부산. 셋 중에 하나를 골라서 한번 문장을 만들어 볼까요? I took a trip to 시작. I took a trip to 너무 잘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자, 우리 그러면 dialogue 다시 한번 볼게요. Where did you go in summer? 너 여름에 어디 갔다 왔어? 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I

good trip to 제주. 나 제주도로 여행 갔다 왔어. 라고 하죠. 그랬더니 여자아이가 sounds fun. Who did you go with? 재밌었겠다. 너 누구랑 다녀왔어? 라고 하죠. 그랬더니 남자아이가 I went with my grandparents 라고 합니다. I went with my. 자, 누구와 함께 다녀왔어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다녀왔어 라고 하네요. 자, 우리 친구들 이해가 쏙쏙 잘 됐나요? 여기까지가 read and speak time 이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우리 chant time 한번 가져볼까요? Drop the beat. Where did you go in summer? Your turn. Where did you go in summer? Good job. Now, this one. I took a trip to Jeju. I took a trip to Jeju. Good job. Who did you go with? Who did you go with? Good job. I went with my family. I went with my family. Excellent. Good job, everyone. 신나는 cartoon talk 시작해 보겠습니다. 짜자잔. This is today's picture. 오늘의 그림이었죠? A girl and a boy. 남자아이와 여자아이. 여자아이와 남자아이가 지금 사진을 보면서 여름방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They're talking about their summer vacation. 자, 우리 한번 대화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빠바밤. 자, 여자아이가 대화를 시작해 주더라. Hi, where did you go in summer? 안녕, 너 여름방학에 여름에 어디 갔다 왔어? 여름에 어디 갔다 왔어? 라고 하네요. Where did you go in summer? 쌤이랑 배운 표현이죠, 그쵸? 배운 문장이야. 자, 남자아이가 말합니다. I took a trip to 제주. took a trip to가 무슨 뜻이었지? 어디 어디로 여행을 갔다란 뜻이었죠? 과거형으로 쓰였죠? I took a trip to 제주. 나 제주로 여행 갔다 왔어. How about you? 라고 합니다. 너는 어디 갔다 왔어? 라고 하자. 자, 그랬더니 여자아이가 I went to 부산이라고 해요. 자, 얘들아, I took a trip to라고도 말하면 좋지만 더 간단하게 말하고 싶다면은 그냥 I went to 나는 어디로 갔다 왔어라고 해도 좋습니다. 자, 이 여자아이는 I went to 부산, 나 부산 다녀왔어라고 하네요. 아, 좋겠다, 그쵸? Who did you go with?라고 또 아이가 물어봐요. 너 누구랑 다녀왔어?라고 여자아이가 남자아이한테 물어보자. 자, 그랬더니 남자아이가 Oh, I went with my grandparents 라고 합니다. 자, went는 무슨 뜻? 그쵸. go의 과거형이죠. 그러니까, 갔다라는 뜻이죠. 자, 누구랑 갔다 왔대요?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다녀왔다고 하네요. 그쵸? 자, 이런 내용이었군요. 아, 여기까지가 cartoon talk이었습니다.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밌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I can say where I went. 나는 내가 어디를 갔다 왔는지, 어디 다녀왔는지 말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쭉 가겠습니다. 얘들아, 오늘도 정말 고생 많았어요. 좋은 하루 보내고요. 선생님이랑 내일 또이 시간에 만나서 즐겁게 영어 공부할게요. Bye bye. Butterfly.

0: Hi, everyone. Long time no English? Then come on and join me, your English teacher, 성초.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성초쌤이에요. 친구들, 이번 주말에 무엇을 할 계획인가요? 오늘은 주말 계획을 묻고 그리고 친구들과 만날 시간과 장소를 정하는 그런 표현들을 복습해 볼 거예요. Today we're going to review how to make plans. 준비됐나요? 그럼 오늘의 학습 목표 먼저 듣고 올게요. Let's go! Let's grow!
1: Week 25. Wednesday. Do you want to come? I can make plans for the weekend with my friend.
0: Let's get ready. 우리 함께 그림 보면서 warm-up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그럼 그림을 함께 보시죠. 타다! Look at the picture. 친구들이 이 영화 포스터 앞에 서 있네요. 그죠? 우리 이 영화 포스터에 movie라고 적혀 있는 거 보니까 우리 이 단어를 먼저 짚고 넘어가 볼까요? movie는 영화라는 뜻이죠? 자, 따라해 보세요. movie. movie. movie. 네. 선생님도 영화 정말 좋아하는데 우리 영화를 어디에서 볼까요? 영화를 보는 곳은 영화관이죠. 영화관은 영어로 theater라고 합니다. cinema라고 하기도 하고 theater라고 하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이 theater는 우리가 콘서트나 연극을 보는 극장이라는 의미도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영화관, 영화를 보는 영화관을 꼭 이렇게 특정해서 말하고 싶으면 movie theater 이렇게 같이 붙여서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theater, 이 th 발음 좀 주의해서 한번 선생님과 발음해 보세요. theater, theater, theater. Very good. 자, 우리 세 번째 단어, in front of, 뭐뭐의 앞에 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in front of 한 다음에 뒤에 어떤 우리가 앞에 서 있는 그러한 물체나 장소를 붙여서 얘기를 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그림을 보면 친구들이 우리 영화 포스터 앞에 서 있죠? 그러면 they are in front of the movie poster 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발음해 보세요. in front of, in front of, in front of. Very good. 자, 이렇게 단어들도 짚어봤으니까 우리 today's dialogue 빨리 듣고 오겠습니다.
2: What are you going to do this weekend?
1: I'm going to watch a movie. Do you want to come?
2: Sure. What time should we meet?
1: Let's meet in front of the theater at 2.
2: Okay. See you on Saturday.
1: Great. I can't wait.
0: Let's rewind. 우리 시간을 돌려서 1학기 때 배웠던 표현들 복습해보는 시간이에요. 그럼 첫 번째 복습할 표현은 바로 타다! Do you want to come? 이라는 표현이에요. 너도 올래? 같이 갈래? 라는 뜻을 가진 표현입니다. 자, 여기에서 Do you want to? 그러면 너는 원하니?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근데 여기서 come 이라는 단어를 썼으니까 come은 오다잖아요. 근데 사실 여기에는 내가 그 약속한 그 장소에 너도 올래? 그러니까 그 말은 즉슨 그 계획, 내가 세워놓은 계획에 너도 같이 갈래?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Do you want to come? 자, 여러분도 따라해 보세요. Do you want to come? Do you want to come? Do you want to come? 네, 그래서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상대방을 초대할 때 이 질문을 쓰면 굉장히 좋겠죠? 자, 그럼 두 번째 표현으로 넘어가 봅니다. What time should we? 땡땡. 이것이야말로 본격적으로 이제 시간 계획을 짜는 건데 우리 몇 시에 땡땡 하는 게 좋을까? 라는 의미를 가졌어요. 여기에서 should가 들어가니까 이거는 우리 몇 시에 뭐뭐 해야 하는 게 좋을까? 이렇게 좀 강요적인 게 아니라 우리 좀 그 자연스럽게 같이 시간을 정하는 그런 편안한 분위기예요.

자, 그러면 what time should we 땡땡 우리 이 빈칸에 만나다라는 단어를 넣어서 우리 몇 시에 만나는 게 좋을까라고 한번 물어볼까요? What time should we meet? 라고 해야 되겠죠? 자, 따라해 보세요. What time should we meet? What time should we meet? What time should we meet? Very good. 자, 그러면은 이제 다음에 우리 어디 앞에서 만나자라고 한번 약속을 정해 볼까요? 우리 뭐뭐 앞에서 만나자. 일단 만나자니까 let's meet. Let's meet. 그러면 우리 만나자라고 제안하는 거예요. 근데 in front of를 썼으니까 뭐뭐 앞에서가 되겠죠? 그래서 뭐뭐 앞에서 우리 만나자라는 뜻인데 그럼 우리 영화관 앞에서 만나자를 제안해 봅시다. Let's meet in front of the theater 하면 되겠죠? 자, 따라해 보세요. Let's meet in front of the theater. Let's meet in front of the theater. Let's meet in front of the theater. Very good. 근데 여기에서 우리 똑같은 이 문장에다가 시간도 넣어볼게요. 그러면 이 문장 맨 끝에 at를 넣어서 몇 시를 넣어주면 돼요. 우리 시간 앞에는 항상 at가 붙는다고 말했었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 두 시에를 말해볼까요? Let's meet in front of the theater at 2라고 하면 되겠죠? 자, 따라해보세요. Let's meet in front of the theater at 2. Excellent. 자, 이렇게 표현들 좀 복습해 봤으니까 우리 퀴즈를 풀어볼 시간입니다. 첫 번째 퀴즈, fill in the blank. 자, 우리 몇 시에 만나는 게 좋을까라는 말을 하고 싶으면 이 빈칸에 어떤 단어가 들어가야 할까요? 3, 2, 1. What time should we meet? 라고 만들어야 되겠죠? 자, 따라해 보세요. What time should we meet? What time should we meet? 우리 몇 시에 만나는 게 좋을까? 네. 두 번째 퀴즈입니다. Put the words in order. 자, 이 단어들을 올바른 순서대로 나열해 주세요. 5시에 만나자라고 제안을 해 봅시다. 5시에 만나자. 3, 2, 1. 만나자이니까 let's meet. 그리고 5시에니까 at 5가 되겠습니다. 5 o'clock 해도 되고, 5여도 되고요. 네, let's meet at 5. 자, 따라해 보세요. Let's meet at 5. Let's meet at 5. Very good. 여러분 너무 잘했어요. Act it out. 우리 사파 속 인물이 되어서 role-playing 해보는 시간이에요. 그럼 선생님이 먼저 남자친구 역할을 맡을게요. 그럼 여러분이 여자친구가 되어서 빈칸을 채워주면서 말을 해보세요. 제가 먼저 질문을 던집니다. 이번 주말에 뭐할 거야? What are you going to do this weekend? 그러면 여러분이 나는 영화를 볼 거야. 같이 갈래? 하고 초대를 해주는데요. 그러면 I'm going to watch a movie. 나는 영화를 보러 갈 거야. Do you want to? 땡땡. 자, 이 빈칸에 어떤 단어가 들어갈까요? 이렇게 초청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자, 3, 2, 1. Come, 네, 올래라는 의미이지만 올래, 너도 올래? 이렇게 초청하는 거죠? 네, 그러면 선생님 따라해 보세요. I'm going to watch a movie. Do you want to come? I'm going to watch a movie. Do you want to come? I'm going to watch a movie. Do you want to come? Very good. 그래서 제가 아, 좋아. 우리 몇 시에 만날까? 이러면서 이제 약속을 잡으려고 하는데요. Sure. What time should we meet? 그래서 여러분이 2시에 영화관 앞에서 만나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 뭐뭐 하자. 잘 기억하세요. Let's 땡땡 in front of the theater at 2. 2시에 극장 앞에서, 영화관 앞에서. 자, 이 빈칸에 어떤 단어가 들어갈까요? 3, 2, 1. Let's meet. 만나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자, 따라해 보세요. Let's meet in front of the theater at 2. Let's meet in front of the theater at 2. Let's meet in front of the theater at 2. Very good. 그래서 제가, 아, 좋아. 토요일에 봐. Okay. See you on Saturday. 그리고 이 답변으로 여러분이, 좋아. 정말 기대돼. 라고 말을 하네요.

Great. I can't. 땡땡. 자, 기대돼. 아, 너무 기대되니까 기다릴 수가 없어라는 굉장히 영어식 표현이에요. 기다릴 수 없어. 그러면 이 빈칸에 뭐가 들어갈까요? 3, 2, 1. Wait. 네, wait가 들어가서 I can't wait. 나 정말 기다릴 수 없어. 그만큼 정말 기대돼라는 표현이죠? 자, 따라해 보세요. Great. I can't wait. Great. I can't wait. Great. I can't wait. Good job. 그럼 우리 이번에는 역할을 한번 바꿔볼까요? 이번에는 여러분이 먼저 대화를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첫 번째 질문이 뭐였죠? 이번 주말에 뭐할 거야? 이걸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What are you 땡땡 this weekend? 자, 빈칸을 넣어주세요. 3, 2, 1. 네, What are you going to do this weekend? 라고 물어봐야 되겠죠? 자, repeat after me. What are you going to do this weekend? What are you going to do this weekend? What are you going to do this weekend? 네, 그래서 제가 아, 난 영화 볼 거야. 같이 갈래? 라고 물어봐요. I'm going to watch a movie. Do you want to come? 그랬더니 여러분이 좋아. 우리 몇 시에 만날까? 라고 말합니다. 좋아. Sure. 그리고 우리 몇 시에 만날까? 몇 시니까 what time? 그리고 땡땡 we meet. 우리 만나다. 그러면 우리 몇 시에 만날까라고 이렇게 부드럽게 제안을 어떻게 할까요? 3, 2, 1. Should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되겠죠? 자, 따라해 보세요. Sure. What time should we meet? Sure. What time should we meet? 그랬더니 제가 이제 2시에 영화관 앞에서 만나자라고 제안합니다. Let's meet in front of the theater at 2. 그래서 여러분이 좋아, 토요일에 봐 라고 말을 해요. 좋아, okay. See you on 땡땡. 자, 토요일에 봐 하니까 토요일이 들어가야 되겠죠? 3, 2, 1. Saturday. 그래서 okay. See you on Saturday. Okay. See you on Saturday. 네, 그래서 제가 좋아, 정말 기대돼 라고 답을 합니다. Great. I can't wait. 여러분, 정말 잘해줬어요.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수 있는 다양한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친구들, 오늘 수업 어땠나요? 오늘은 What time should we meet? 이런 표현을 사용해서 주말 계획을 세우는 방법을 영어로 복습해 봤어요. 여러분도 영어로 친구들과 한번 주말 약속을 잡아보세요. 오늘 복습한 표현들 다 쉽고 유용한 표현들이니까 내 마음속에 저장. That's all for today.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Bye bye.

0: Hi everyone! This is your teacher, Julie. 여러분의 영어쌤, 줄리입니다. 아, 여러분, 선생님이 여러분들 위해 강의를 너무 열심히 준비해서 My head hurts. 머리가 너무 아파요. 두통이 있는 것 같은데 혹시 두통의 용어로 무엇이었는지 기억나나요? 우리 1학기 때 배웠는데 여러분이 이 단어를 맞추면 머리가 안 아플 것 같아요. What is it? 맞아요. headache입니다. 자, headache는 두통이고요. 이렇게 어떠한 증상을 얘기할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표현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 들어볼까요?
1: Week 25. Wednesday. My condition. I can talk about my condition.
0: It's get ready time, everyone. Let's learn today's vocabularies. 오늘의 단어를 우리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Today's picture, 오늘의 그림인데요. 지금 우린 어디에 있나요? Where are we? 저 멀리 롤러코스터도 보이고 핫도그 매점도 보이는 게 맞아요. We're at an amusement park. 놀이공원에 있습니다. 아, 너무너무 즐거운 장소인데 지금 벤치에 앉은 이 남자아이를 잘 봐주세요. He doesn't look so good. 지금 좀 상태가 안 좋아 보여요. 그죠? 지금 굉장히 지친 상태인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지친 혹은 진이 다 빠진이라는 단어 같이 읽어볼까요? Exhausted. Exhausted. Good. 자, 지친 것뿐만 아니라 지금 머리도 아픈 것 같아요. 그죠? 우리 두통은 단어로 무엇이었죠? 맞아요. Headache. Headache. Good. 근데 두통뿐만이 아니라 지금 다른 손이 배 위에 가 있어요. 아, 배가 아픈 것 같아요. 우리 복통이라는 단어도 기억할까요? 읽어볼게요. Stomach ache. Stomach ache. Very good, everyone. 과연 이 남자아이한테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이렇게 상태가 안 좋은지 우리 트레이스 다이얼로그를 들어봐야겠죠?
2: You look exhausted. What's wrong?
3: I feel dizzy. I think I have a headache.
2: Oh, no. Did you ride the roller coaster too many times?
3: Yes. I also have a stomach ache because I ate 3 giant hot dogs.
2: You should sit down and take a break.
3: Good idea. No more roller coaster for me today.
0: It's break boost time, everyone. Today's dialogue 잘 듣고 왔나요? 오늘 배울 표현들을 선생님이랑 살펴봐요. 첫 번째 표현입니다. You look 자, 여러분, 우리 look은 무엇을 보다라고 알고 있는데 여기서는 그런 뜻이 아니죠. 우리 look 뒤에 형용사인 단어를 넣게 되면 누구누구는 뭐뭐해 보인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그렇다면 let's fill in the blank. 우리 빈칸을 채워볼게요. 너 정말 지쳐 보여. 자, 여기서 정말 지친. 진이 다 빠진이란 단어가 들어가는데 선생님이랑 아까 단어 공부할 때 나왔던 단어입니다. 바로 exhausted입니다. 우리 문장으로 읽어볼까요? 너 정말 지쳐 보여. You look exhausted. You look exhausted. Very good. 두 번째 표현입니다. I also have a because I ate 3 giant hot dogs. 아, 내가 거대한 핫도그 3개를 먹어서 I also have a 라는 표현이 들어가는데요. 거대한 핫도그 3개를 먹어서 무엇이 뭐뭐가 있다 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have 뒤에 증상을 나타내는 단어를 넣게 되면 나 이러한 증상이 있어 라는 표현이 됩니다. Let's fill in the blank. 나는 거대한 핫도그를 3개나 먹어서 복통도 있어입니다. 우리 복통은 배가 아픈 걸 의미하죠. 자, 복통이라는 단어 뭐였죠? 맞아요. 바로 stomach ache였습니다. 우리 문장 같이 읽어볼까요? I also have

stomach ache because I ate three giant hot dogs. One more time. I also have a stomach ache because I ate three giant hot dogs. Very good. 마지막 표현입니다. You should and take a break. 자, 여러분, take a break가 쉬다라는 표현인데요. 우리 should 뒤에 동사원형을 넣게 되면 무엇 무엇은 뭐뭐뭐 하는 것이 좋다 혹은 뭐뭐뭐 하는 것이 좋겠다 조언을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문장 볼까요? 너는 앉아서 좀 쉬는 게 좋겠어 라는 문장인데요. 빈칸 속에 들어갈 단어는 what is it? 무엇일까요? 앉아서 앉다 라는 동사 맞아요. 바로 sit down을 쓰면 됩니다. Let's read the sentence. You should sit down and take a break. One more time. You should sit down and take a break. Very good, everyone. 이번에는 퀴즈를 풀어볼 시간입니다. Number one. 우리 질문도 같이 읽어볼까요? Why did the boy have a stomach ache? 자, 이 질문의 뜻은 무엇이죠? 맞아요. 저 남자아이는 왜 복통이 있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자, 선생님이 쭉 읽어줄 거예요. 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Number one, because he rode the roller coaster. Number two, because he had many hot dogs. Number three, because he was too exhausted. 자, 힌트를 주자면 트레이스 다이얼로그의 답이 있어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what will be the answer? 3, 2, 1. The answer is 정답은 number 2. Because he had many hot dogs. 왜냐하면 그는 핫도그를 많이 먹었기 때문입니다. 자, 1번은요. 롤러코스터를 타서 복통이 있다는 아니었어요. Number 3는 because he was too exhausted. 지쳤기 때문에 배가 아프다도 아니었습니다. Very good. Next quiz. 두 번째 퀴즈 볼까요? Fill in the blank. 우리 빈칸을 채워볼 거예요. 한국어 뜻이 힌트죠? 너는 화나 보여. 우리 look을 쓰고 뒤에 형용사를 쓰면 뭐뭐 해 보인다 라는 뜻이었죠. 화난이라는 형용사를 쓰면 됩니다. 바로 angry입니다. Let's read. 읽어볼까요? You look angry. You look angry. Well done, guys. It's role play time. 선생님하고 같이 다이얼로그 속으로 들어가서 role play를 해볼 건데요. 자, 오늘 전체적으로 다이얼로그를 한 번 더 연습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부터 같이 읽어볼게요. You look exhausted. What's wrong? 너 정말 지쳐 보여. 왜 그래? 혹은 무슨 문제야? 라고 물어볼 때 쓰는 표현이죠. 다음 문장 볼까요? I feel dizzy. I think I have a headache. 나 어지러워. 내 생각에는 나 두통이 있는 것 같아. 다음 문장 볼까요? Oh no! Did you ride the roller coaster too many times? 어, 안 돼. 너 롤러코스터를 너무 많이 탔니? Yes, I also have a stomach ache because I ate three giant hot dogs. 나 그리고 거대한 핫도그 세 개나 먹어서 복통이 있어. 다음 문장 볼까요? You should sit down and take a break. 너 앉아서 좀 쉬는 게 좋겠어. 조언을 할 때 쓰는 표현이죠. 마지막 문장 가볼게요. Good idea. No more roller coaster for me today. 좋은 생각이야. 오늘 더 이상의 롤러코스터는 나에게 없어 라고 끝나는데요. Good job, everyone. 연습 잘했나요? 자, 그렇다면 우리 본격적으로 롤플레이 시작해 볼까요? 자, 이제 실전입니다. 선생님이 여자, 여러분이 남자 역할을 맡아서 해볼 건데요. 선생님부터 시작해 볼게요. 너 정말 지쳐 보여. 왜 그래? You look exhausted. What's wrong? 여러분 차례입니다.
나 어지러워. 내 생각엔 나 두통이 있어. 어떻게 말할까요? I feel dizzy. I think I have a headache. I feel dizzy. I think I have a headache. My turn. 선생님 차례죠? 안 돼. 너 롤러코스터를 너무 많이 탔니?

0: 거대한 핫도그 3개나 먹어서 복통도 있어. 어떻게 말할까요? Yes, I also have a stomach ache because I ate three giant hot dogs. Yes, I also have a stomach ache because I ate three giant hot dogs. Good. 선생님 차례입니다. 너 앉아서 좀 쉬는 게 좋겠어. You should sit down and take a break. 여러분 차례죠? 좋은 생각이야. 오늘 더 이상의 롤러코스터는 나에게 없어. 어떻게 말할까요? Good idea. No more roller coaster for me today. Good idea. No more roller coaster for me today. Great job! 이번에는 역할을 바꿔서 한번더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이 여자아이, 선생님이 남자아이가 돼보는 거죠. 여러분부터 시작합니다. 너 정말 지쳐 보여. 왜 그래? 어떻게 말할까요? You look exhausted. What's wrong? You look exhausted. What's wrong? 선생님 차례죠? 나 어지러워. 내 생각엔 나 두통이 있어. I feel dizzy. I think I have a headache. Your turn. 여러분 차례입니다. 안 돼. 너 롤러코스터를 너무 많이 탔니? 어떻게 말할까요? Oh no. Did you ride the roller coaster too many times? Oh no. Did you ride the roller coaster too many times? 선생님 차례입니다. 그리고 나 거대한 핫도그 3개나 먹어서 복통이 있어. Yes, I also have a stomach ache because I ate three giant hot dogs. Your turn. 여러분 차례입니다. 너 앉아서 좀 쉬는 게 좋겠어. 어떻게 얘기할까요? You should sit down and take a break. You should sit down and take a break. 선생님 차례입니다. 좋은 생각이야. 오늘 더 이상 롤러코스터는 나에게 없어. Good idea. No more roller coaster for me today. Well done, everyone.
1: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수 있는 다양한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0: Okay, everyone. That's it for today.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my condition이라고 해서 내몸 상태를 설명할 때 쓰는 표현이었는데요. 자, 문장들이 다 기억 안 나도 오늘은 두통, 복통 이런 단어들만 기억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통은 headache. 복통은 stomach ache였죠. 이렇게 뒤에 ache가 들어가면 어떤 아픈 증상의 이름이 됩니다. Great job today. 오늘 너무 잘했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See you next time.

0: 안녕하세요. I'm your English teacher, Chrissy. 우리 올인원 친구들 오늘도 만나서 너무 반가워요. 쌤 보고 싶었다고? 너무 보고 싶었다고? 나도. 자, 그럼 오늘도 우리 재밌고 행복한 영어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준비됐어요? 준비됐어요? 그렇다면 Eyes on Chrissy. 자, 우리 오늘 무슨 요일인지 또 체크해봐야지, 그치 얘들아? What's the day today? 오늘 무슨 요일이에요? What's the day today? Today is Wednesday. 수요일이네요. 수요일은 바로 듣기 하는 날이죠. 영어 듣기 해볼게요. 잘 듣고 우리가 열심히 따라하는 수업이 될 거예요. 준비됐지요? 빠밤. 자, 이번 주의 주제는 Welcome to school. 학교에 온 것을 환영해 였지요. 오늘은 또 어떤 재밌는 수업이 펼쳐질지 궁금하지요?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근데 수업 시작하기 전에 미션이 있대요. 무슨 미션일까요? 그림을 보아하니 크리시와 남자아이가 있는데 저 남자아이 이름이 얘들아 톰이야. 뭐라고? 톰. 이 사진 안에 지금 크리시와 톰이 뭐라 하고 있네요. 지금 뭐라 하는지는 크리시는 잘 모르겠는데 미션이 바로 What is the name of Chrissy and Tom's new teacher? 자, 뭐라고 하는 거냐면 크리시와 톰의 새로운 선생님의 성함, 이름이 뭐예요? 그건 알 수 없지. 우리가 듣기를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귀를 쫑긋 열고 재밌게 열심히 들어보고 올게요. 준비됐지요?
1: Hello, I'm Tom.
2: Hi, Tom. I'm Chrissy.
1: Do you like our school?
2: Yes, I do. It's fun.
1: What is our schedule today?
2: We have art class first.
1: Who is our new teacher?
2: Our new teacher is Miss Lee.
1: Sounds fun.
0: 잘 듣고 왔어요, 얘들아. 무슨 내용인지 파악했나요? 크리시랑 잘 하나씩 해볼 테니까 걱정 마세요. 자, 톰이 처음에 말하지요. 뭐라고 했는지 우리 한번 같이 들어볼까? 귀 쫑긋. Ready?
1: Hello, I'm Tom.
0: 뭐라 그러는 건지 잘 못 들었어요. 한번 다시.
1: Hello, I'm Tom.
0: Hello, I'm Tom 이라고 하네요. 안녕, 나는 톰이야 라고 하지요. 그리고 나서 크리시가 또 뭐라고 하는데요. 자, 한번 들어보자.
2: Hi, Tom. I'm Chrissy.
0: 뭐라고?
2: Hi, Tom. I'm Chrissy.
0: 그치요. Hi, Tom. I'm Chrissy. 아주 반갑게 선생님도 크리시도 지금 크리시를 소개하고 있죠. Hello. Hi, Tom. I'm Chrissy. 안녕, 톰. 나는 크리시야. 라고 지금 반갑게 인사하고 있네요. 자, 그 다음엔 톰이 뭐라고 할까? 빠밤.
1: Do you like our school?
0: 조금 길었어. 다시 한 번만.
1: Do you like our school?
0: Do you like our school? 너 우리 학교 좋아하니? 라 그러네요. 크리시는 과연 학교를 좋아한다고 했을까? 안 좋아한다고 했을까? 기억나는 친구 있어요? 다시 들어볼게요.
2: Yes, I do. It's fun.
0: 좋아한다고? 안 좋아한다고? 다시 한 번.
2: Yes, I do. It's fun.
0: 좋아한다 그러지요? Yes, I do. It's fun. 좋아. 재밌잖아. Yes, I do. It's fun. 이라고 했죠? 자, 여기까지 좋아요. 잘 이해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볼게요.
1: What is our schedule today?
0: 조금 어려웠어요. 다시 한번. One more time.
1: What is our schedule today?
0: What is our schedule today? Schedule, 조금 어려운 단어 나왔는데 schedule 하게 되면 시간표입니다. 뭐라고요? 시간표. 자, 발음은 schedule. Schedule. 왜 우리 한국말로도 schedule 많이 하잖아요. 근데 영어는 뭐라고? 우아하게. 다시. Schedule. Schedule. 자, 그래서 톰이 What is our schedule today? 오늘 우리 스케줄, 시간표는 어떻게 되니? 라고 크리시한테 물어보지요. 자, 어떤 클래스가 있을지 한번 들어봅시다.
2: We have our

0: start class first.
1: One more time. 뭐가 1교시래요?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0: We have art class first.
1: 아, we have art class first. 얘들아, art가 뭘까요? A-R-T, art. 바로 미술이에요. 미술 수업 다들 좋아하지, 그치? 크리스 쌤도 미술 수업 좋아했어요. 그래서 we have art class first. First는 첫 번째거든? 그래서 1교시가 뭐래요? Art class.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볼게요.
2: Who is our new teacher?
1: 다시 한번.
2: Who is our new teacher?
1: 어, who is our new teacher? 누가 우리의 new 저번 시간에 우리 배웠는데 new가 뭐였지? 그렇죠. 새로운이었죠. teacher는 지금 이제 우리 친구들이 알아야 될 거야. teacher가 뭐라고? 선생님이었죠. 그래서 new teacher 하면 새로운 선생님. Who is our new teacher? 하게 되면 우리의 새로운 선생님은 누구야? 라고 물어보는 거죠. 크리스가 이제 대답을 해줄 거야. 누가 새로운 선생님인지 한번 들어보자.
0: Our new teacher is Miss Lee.
1: 이름이 뭐라고? 선생님의 성함이 다시?
0: Our new teacher is Miss Lee.
1: 아, 잘 들었죠? Our new teacher is Miss Lee. 이 선생님이래요. Miss Lee. 성이 바로 Lee, 이 씨라는 거지요.
2: Sounds fun.
1: 터미, 다시 한번.
2: Sounds fun.
1: 아, 재밌겠네. Sounds fun 이라고 하지요. Sounds fun, 크리스티가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인데요. Sounds fun. 재밌겠네. 좋겠네. 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Sounds fun. Sounds fun. 어떻게? 우리 잘 따라하고 있는 거 맞죠? 그냥 이러고 보는 거 아니죠? 크리스티랑 항상 입을 열고 어깨를 펴고 배에 힘을 주고 따라해야 돼요. 잘했어요, 우리 친구들. 자, 그러면 우리 지금 방금 잘 들어봤으니까 퀴즈 한번 풀어볼까? 이쯤엔 좀 알지 않을까요? 자, 문제 다시 읽을게요. What is the name of Chrissy and Tom's new teacher? Chrissy와 Tom의 새로운 선생님의 성함은 기억나나요? 아, 답 안 알려주고 5초 줄게요. 5 seconds, ready? 5, 4, 3. 2, 1, 따라라랑 따랑. 정답은 여기에 힌트가 나와요. Who is our new teacher? Our new teacher is 뭐라고요? Miss Lee. 좋아요. 자, 그래서 정답은 Miss Lee예요. 자, 선생님의 성함의 성이 바로 이씨 선생님이라는 거죠. 이씨 선생님이래요. 자, 너무 잘했어요, 우리 친구들. 그럼 이번에는 여러분이 크리스티가 되어서 대답해 볼 거예요. 방금 들었던 다이얼로그 대화문에서 여러분들이 크리스티가 됐다고 하고 잘 따라해 볼게요. 준비됐어요? 준비 안 됐다고요? 됐다고요? Okay, everybody, here we go.
2: Hello, I'm Tom. Do you like our school? What is our schedule today? Who is our new teacher? Sounds fun.
1: 어떻게 우리 친구들 잘 따라해봤어요? 크리스쌤 대사 잘 해봤죠? 잘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끝내기 너무 아쉽잖아. 쌤이랑 굿바이 할 준비 됐어? 안 됐죠? 자, 그럼 처음부터 하나씩 다시 들어볼게요.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다 한글이에요. 한글로 보면서 영어 다시 들어볼게요. 준비됐지, 얘들아? 시작!
2: Hello, I'm Tom.
0: Hi, Tom. I'm Chrissy.
2: Do you like our school?
0: Yes, I do. It's fun.
2: What is our schedule today?
0: We have art class first.
1: 잘 들리고 있어요? 자, 그럼 다음 부분 또 넘어가 볼게요. 귀 쫑긋.
2: Who is our new teacher?
0: Our new

0: teacher is Miss Lee.
1: Sounds fun.
2: 어때 우리 친구들 잘 들어봤어요? 너무 잘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서 한글 보면서 영어로 할 수 있나 체크해 볼게요. 우리 친구들 준비됐어요? 자, 처음에 Tommy 오라고 했지, 얘들아? 안녕, 나는 Tommy야. 영어로 어떻게 했더라? Hello부터 시작했죠? Hello, I'm Tom. 그랬더니 Chrissy가 안녕, Tom. 나는 Chrissy야. 영어로 어떻게 했지요? 위에 거랑 되게 비슷한데. Hi, Tom. I'm Chrissy. 나 그러지요. 그랬더니 Tom이 넌 우리 학교 좋아? 라고 하지요. 자, 어떻게 영어로 할까? Do로 시작했는데 Do you like our 학교가 영어로? 그렇죠. School이었지요. School 아니에요? School. 우아하게. Do you like our school? 한번 이것만 해보자. 시작. Do you like our school? 기억하죠? 민간 피아노 음을 살려서 시작. 따라라라라. Do you like our school? 좋아요. 그랬더니 크리스가 응, 좋아. 재밌어. 라 그러네요.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빠밤. Yes, I do. It's fun. 라 그러네요. 다시 해볼까요? Yes, I do. 따라라. Yes, I do. It's fun. 좋지요. 학교 다 재밌잖아요. 그쵸? 자, 우리 오늘 시간표가 어떻게 되었어요? 요게 조금 어려워, 얘들아. 시간표가 영어로 S로 시작했는데 S. 그쵸? Schedule였지요. 한글로도 스케줄 많이 하잖아. 그쵸? 근데 우아하게 발음을 살려서 Schedule. 그래서 우리 오늘 시간표가 어떻게 돼를 한다면 What is our schedule today? 조금 어려운데 다시 해볼게요. What is our schedule today? 좋습니다. 그랬더니 1교시가 뭐였지, 얘들아? 미술 수업이었어. 미술이 영어로 뭐였더라? A로 시작했던 것 같은데. 그치요. Art였죠. 수업은 영어로 class였습니다. 그래서 art class. 그래서 영어로 한다면 We have Art class first. 오케이. 잘 따라하고 있지요? 오케이. 자, 그랬더니 Tom이 우리의 새로운 선생님 누구지? 했는데 어떻게 영어로 할까요? Who is our new teacher? New 같듯이 새로운이었지요? 그렇지요. 그 다음에 Chrissy가 대답을 합니다. 우리의 새로운 선생님은 Miss Lee야. 영어로 우리의 선생님. Our teacher is 였지요? Our new teacher is Miss Lee. 좋습니다. 재미있겠네. Chrissy가 굉장히 많이 쓴다는 이 표현. 뭐였죠? 그렇죠. Sounds fun 였죠? 우리 친구들이랑 이렇게 함께 하니까 어때요? 더 잘 이해가 쏙쏙쏙쏙 되지요? 말 따라한 거 맞지? 혼자 Chrissy가 얘기한 거 아니죠? 잘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와, 우리 친구들 오늘도 즐거운 시간 보냈나요? 크리스는 여러분과 함께 있으면 언제나 즐겁습니다. 우리 내일은 더 신나는 하루 보내봐요. 바이바이, 버터플라이.

스탑 초등 영문법 독해 힘 레벨 2예요. 선생님은 여러분의 문법의 지니어스로 만들어드린 지니쌤 유지인 선생님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정말 긴 여정이 끝났습니다. 우리 35강 오늘 마지막 시간이에요. 선생님은 여러분을 떠나보낼 생각에 아주 아쉽기도 한데요.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의 마지막 여정까지 함께 했다는 생각에 기쁘기도 해요. 네, 우리 친구들 정말 고생 많았고요. 이 영어라는 것은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쌓아가는 과정이에요. 하물며 선생님도 아직까지도 영어를 공부하고 있어요. 여러분과 함께요. 자, 그러니까요, 우리 친구들 마지막 강의 끝났다고 해서 완전히 난 바이바이 하지 마시고요. 계속 틈틈이 복습도 하고 복습하면서 여러분의 실력을 계속해서 쌓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선생님이 작별 인사를 더 하고 싶지만요. 오늘 우리 친구들 갈 길이 멀어요. 많은 내용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또 마지막까지 힘내서 우리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우리 지난 시간에 핵심 내용들 퀴즈를 통해 복습해 볼게요. 마지막 퀴즈입니다. 퀴즈 주세요. Question number one. They leave now. They'll miss the bus. 그들은 지금 출발하지 않으면 그 버스를 놓칠 것이다. 자, 빈칸에 들어갈 말이요. A, if. B, until. C, unless. 자, 무엇이 들어가야 될까요? 3, 2, 1. 정답은요? 네, 정답은 바로 C에 unless가 들어가야겠죠. 해석을 보시면요. 그들이 지금 출발하지 않으면입니다. 뒤에 they leave now, 그들이 지금 출발한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따라서 무엇무엇을 하지 않으면이라는 의미를 가진 unless를 적어주셔야 됩니다. A의 if는 unless와 같은 친구긴 한데 무엇무엇을 한다면으로 해석하고 B의 until, 언제까지죠. 따라서 unless they leave now, they'll miss the bus 라고 해줘야 가장 맞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볼게요. Question number two. The players did it, their coach said. 그 선수들은 그들의 코치가 말한 대로 했다 입니다. 자, A, as, B, about, C, along. 무엇이 들어갈까요? 3, 2, 1. 정답은요? 네, 맞습니다. A에 as를 써주셔야 되죠. The players did it as their coach said 라고 하면 무엇무엇 한 대로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as는 문맥에 따라서 여러 가지의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문맥을 살펴보니까 코치가 말한 대로 라고 해석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죠? B에 about, 그 다음 C에 along, 둘 다 전치사입니다. 뒤에 명사가 와야 돼요. 따라서 이번에 정답은 as를 써주시는 것이 맞겠네요. 자, 우리 마지막 문제 봅시다. Question number three. This helps them survive they get hurt. 그들이 다치면 이것이 그들이 생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라고 했어요. 자, 빈칸에 들어갈 말 A, while, B, if, C, as 무엇일까요? 3, 2, 1 정답은요? 그렇죠. B에 if를 써주시면 되겠죠. This helps them survive if they get hurt. 그들이 다치면, 즉 조건을 나타내는 조건절이죠. if를 써주시면 됩니다. while, 동안에 아니고요. as는 여러 가지 뜻이 있었지만 이 문장에서는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세 문제 모두 잘 풀었어요. 자, 이제 수업으로 넘어가 봅시다. 부사절 접속사요. 문장에서 중요한 연결고리 역할을 해주는 접속사였죠. 우리 유닛 11에서는 시간 관계를 나타내는 접속사들 네 가지 살펴봤었고요. 유닛 12에서는 그 외에 나머지 조건절 혹은 언제까지 또 그리고 as
네 가지 모두 살펴봤습니다. 오늘은요, step up 두 번째, 세 번째 지문 함께 읽어보고요. step out에서 문제 풀고 word game까지 우리 갈 길이 멉니다. 자, 함께 힘차게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자고요. 준비되셨나요? Are you ready? Let's start! step

두 번째 질문입니다. 아래 사진을 보시면요. 네, 이게 어떤 섬나라예요. 섬나라 투발루라고 하는 곳인데요. 세계에서 네 번째로 작을 정도로 아주 작은 나라이지만, 그래도 그 속에 보면 이 주민들의 전통 춤이나 음악, 문화들을 보면 아주 사람들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나라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나라가 점점 사라지고 있대요. 위기에 처했다고 하는데, 우리 지금 바로 어떤 위기에 처했는지 살펴봅시다. Tuvalu is a tiny island country in the Pacific Ocean. 이라고 나왔죠. 이 투발루, 나라 이름이에요. 방금 우리가 봤던 그 사진 속에 있는 섬나라죠. Tiny, 아주 작은 island country 하면 섬, 나라입니다. 우리가 사진에서 봤듯이요. 어디에 있는? In the Pacific Ocean. The Pacific Ocean 하면은 태평양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요, 선생님, 여기 왜 the가 붙어 있나요? the는 그냥 관사 아닌가요? 네, 그런데요, 태평양. 우리 친구들, 전 세계에서 태평양은 딱 하나죠. 세계에서 단 하나뿐인 특정 대양을 나타내기 때문에 관사 the를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태평양 할때 우리 친구들 Pacific Ocean 이라고만 적지 않습니다. 앞에 항상 The Pacific Ocean 이라고 적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투발루는 태평양에 있는 아주 작은 섬나라입니다. Now it is in great danger. 지금 그것은요, 그것은 앞에 있는 그 투발루를 뜻해요. 투발루는 in danger 하면 위험에 처한이라는 뜻인데요. Great danger 이래요. 아주 중대한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면요. As the sea level rises, this beautiful island is getting smaller and smaller. 나왔죠? 조금 긴데요. 한번 해석해 볼게요. as가 쓰였습니다. 이 as는 문맥에 따라 다른 의미로 해석되기 때문에 뒤에 있는 문장 먼저 해석해 볼게요. sea level 하면 해수면이라는 뜻이에요. 그 물의 높이 있죠. 바닷물의 높이. 해수면이 rise 하면 올라가다라는 뜻입니다. 그 해수면이 올라가다, 올라간다. This beautiful island. 이 아름다운 섬이요. getting, 자, 여기 비동사 ing니까 현재형이죠. 지금 무엇무엇을 하는 중입니다. get smaller and smaller 하면 점점 더 작아지다란 뜻이에요. smaller, 두번 반복했죠? 두번 반복하면서 점점 더 작아진다라는 뜻을 강조한 겁니다. 그 아름다운 섬은요, 점점 작아지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돼요. 자, 그럼 여기 as를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요? 해수면이 높아지면서, 해수면, 그 바닷물의 높이가 올라가면서 점점 이 아름다운 섬은 작아지고 있어요. 이렇게 되겠죠? We can't just watch until the whole island is gone. 입니다. 우리는요, can't 무엇무엇을 할수 없습니다. Just watch. 단지 지켜만 볼 수가 없습니다. Until 언제까지요? The whole 그죠? 전체의 island, 전체 섬이 is gone이라고 했어요. 자, is gone, 비동사 gone 하면 사라지다라는 뜻입니다. It is gone, 그것이 사라진다. She's gone, 그녀는 사라진다. 자, 이렇게요. The whole island is gone 하면 전체 섬이 사라질 때까지. 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전체 섬이 점점 작아지다가 결국에 사라질 때까지 우리는 단지 지켜만 볼수 없습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Many countries are helping Tuvalu라고 나왔습니다. 자, 이 위험에 처한 투발루를요, 많은 나라들이 are helping. 자, 여기서도 비동사 ing 나와서 현재형이죠. 돕는 중입니다. 투발루를요. 많은 나라들이 그냥 지켜만 볼수 없으니까 돕고 있습니다. They are building dams to protect the island.

land라고 되어 있죠. they는요, 앞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에요. 이 많은 나라들이 building, 짓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계속해서 우리 현재 진행형 나오고 있습니다. 짓는 중이에요. dam 하면 댐입니다. 우리 물이 흘러 넘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쌓는 댐. 아시죠? 네. 그 댐을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수죠. 댐들을요. to 하면은요. 목적을 나타내는 to 부정사예요. 무엇무엇을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합니다. protect 하면 보호하다잖아요. 보호하기 위해서요. the land. 그 땅을요. 많은 나라들이 그 땅이 계속해서 해수면이 올라갈수록 작아지니까 물이 흘러넘치지 않도록 댐을 짓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But this isn't enough. 그러나 그것은, 자, 여기 있는 this는 앞에 있는 내용을 가리켜요. 많은 나라들이 그 땅을 보호하기 위해 댐을 짓고 있는 그 내용. 그것은 isn't enough. is not을 축약한 거죠. enough 하면 충분한이란 뜻이잖아요. 그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댐을 짓고 있지만 그건 충분하지 않아요. 이 투발루를 위험으로부터 구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네, 충분하지 않다고 합니다. We need to stop climate change to save 투발루라고 돼 있죠. 우리는 need to 무엇무엇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Stop. 멈출 필요가 있어요. climate change라고 하면 climate는 기후고요. change는 변화죠. 따라서 기후 변화를 뜻합니다. 우리는 그 기후 변화를 멈출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 나온 to도 앞에 나왔듯이 목적을 나타내는 to 부정사요. 무엇무엇을 위해서. save는 절약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구하다라는 뜻도 있지요. 구하기 위해서요, 투발루를. 자,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도 많은 나라들이 댐을 짓고 있지만 이 기후 변화를 멈추기 위해 지금 당장 우리도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문 마무리됐습니다. 네, 이 투발루라는 작고 귀여운 섬나라 사라지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기후 변화를 멈추기 위해서 환경을 절약하기 위한 노력을 충분히 해야겠습니다. 네, 이 지문 속에 숨은 grammar 포인트도 찾아볼게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as the sea level rises 나왔죠? as라는 친구는 아주아주 아주 다재다능해서 여러 가지 뜻이 있다. 여기서는 그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무엇무엇 하면서라고 해석을 했어요. 하면서 외에도 무엇무엇 하는 동안에 또는 무엇무엇 때문에 또는 그쵸? 무엇무엇 하는 대로 이렇게 여러 가지 뜻이 있었습니다. 물론 전치사도 있었고요. 네, 좋습니다. 두 번째는 until the whole island is gone. until 하면 그렇죠? 언제까지예요? 까지. 그때까지 행동이 쭉 지속된다. 라고 할때 until을 썼습니다. until도 마찬가지로 전치사도 있었어요. 뒤에 명사가 올 수도 있고 이렇게 주어, 동사가 있는 절이 올 수도 있다. 자, 여기서는 the whole island, 섬 전체가 사라지다. 절이 와서 접속사로 쓰였죠? 네, 좋습니다. as와 until 우리가 꼭 기억해 주자고요. 네, 이제 문제 풀어봅시다. 1번. 글의 제목으로 가장 알맞은 거 제목 골라볼게요. 첫 번째, 투발루의 문화와 역사. 문화와 역사에 대한 내용이 있었나요? 없습니다. 전혀 없었어요. 1번은 아니고요. 두 번째, 투발루의 관광 명소들. 투발루에 가면 여기 꼭 방문해 보세요. 관광 명소가 있었나요? 없었죠. 2번도 아니고요. 3번, 투발루의 위기와 대책. 그렇죠. 지금 점점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나라가 작아지고 있다는 위기, 그리고 많은 나라들이 어떻게 돕고 있는지 대책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1번의 정답은 3번에 체크해 줄게요. 두 번째 문제는요. 빈칸에 알맞은 말을 글에서 찾아 쓰는 거예요. 글에 있는 단어 그대로 적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가 투발루 is getting
점점 어떻게 되고 있었죠? Getting smaller. 작아지고 있습니다. Smaller 적어줄게요. Smaller. 자, 그 원인이 뭐였어요? 왜 작아지고 있었죠? 해수면이 올라가니까. 즉, 해수면 sea, 그쵸? Level. Sea level rises가 원인이었습니다. 단기적 해결책으로 지금 they are building 많은 나라들이 짓고 있어요. 무엇을? 댐을 짓고 있습니다. 댐. 그 다음에 S 붙여줄게요. 여러 댐들을 짓고 있어요. Protect the land. 그 땅을 보호하기 위해서요. 장기적인 해결책으로는 우리가 멈출 필요가 있다 했죠. 무엇을 멈춰야 돼요? 기후 변화를요. 자, 기후 변화 적어줍시다. Climate change. 그렇죠? 기후 변화요. 자, 여러분도 이렇게 적어주세요. 아시겠죠? 자, 두 번째 문제까지 잘 풀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이에요. 교재 110쪽에 step up 세 번째 지문 함께 봅시다. 아래 사진을 보니까요, 선생님도 굉장히 사랑하는 아이스크림이에요. 우리 친구들도 많이 좋아하죠. 아이스크림에는 바닐라 맛, 딸기 맛, 초코 맛, 여러 가지 맛이 있는데요. 자, 오늘 지문에선 어떤 내용이 나올까요? What is your favorite ice cream flavor? 나왔죠? 무엇이 당신의 favorite, 가장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flavor, 맛인가요? 딸기 맛, 초코 맛, 바닐라 맛. 선생님은 딸기 맛을 제일 좋아하는데요. 우리 친구들은 어떤가요? Your favorite flavor can say something about you. 당신의 가장 좋아하는 맛은 can 나왔죠? 능력을 나타내는 조동사. 말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해 줄수 있어요. Something, 무언가를요. About you. 자, 전치사 about 뜻은 무엇 무엇에 대한이었죠. 당신에 대한 무언가를 말해 줄 수가 있습니다. For example, if you like vanilla, you might be honest. 자, for example 하면 예를 들어서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 If가 나왔죠. 이 문장의 조건입니다. 당신이 바닐라 맛을 좋아한다면, 자, 조건이죠. 좋아한다면 당신은 might라는 조동사가 보여요. might는 may의 친구입니다. 거의 may랑 비슷한 뜻으로 쓴다고 보시면 돼요. 무엇 무엇일지도 모른다. 그런데 may보다는 조금 더 가능성이 낮다라고 생각해 주셔도 됩니다. 당신은 honest, 정직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바닐라 맛을 좋아하면 당신은 정직한 편일 수 있어요. 자, 이런 뜻입니다. Is chocolate your favorite? 초콜릿 맛이 당신의 favorite. 여기서는 가장 좋아하는 형용사가 아니라 명사로 쓰였어요. 좋아하는 것. 초콜릿 맛이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것인가요? 물어보고 있지요. Then you might be adventurous. 그렇다면 당신은, 자, 여기서도 might가 보이시죠? adventurous 하면 모험심이 강하다라는 거예요. 당신은 모험심이 강할 수 있습니다. 강할 수도 있어요. 초콜릿 맛을 좋아한다면요. And the strawberry lovers may be kind. 그리고요, strawberry 하면 여기 보이시죠? 딸기입니다. 딸기 맛 lover이라고 했는데요. 동사 뒤에 er을 붙이면 무엇무엇을 하는 사람이라고 해석해요.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여기는 may를 썼네요. might이 아니라요. 마찬가지로 같게 해석합니다. 착할지도 몰라요. kind는 착하다, 친절하다라는 뜻이잖아요. 딸기 맛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친절한 편일지도 모릅니다. But remember, 그러나 기억하세요. 이렇게 문장을 동사로 시작하면 명령문이죠. 기억하세요. This is just a fun idea. 이것은 위에 설명했던 바닐라를 좋아하면 정직할 거고, 초콜릿을 좋아하면 모험심이 강할 거고, 딸기 맛을 좋아하면 친절할 거다라는 그 내용은 just 단지 fun, 아주 재밌는 아이디어, 생각일 뿐입니다. 아시겠죠? 과학적으로 입증된 게 아니라 그냥 재밌는 어떤 생각일 뿐이에요.

Don't use this test. 자, 여기 빈칸에 들어갈 말은요. 문제에 나와 있죠. 당신이 아주 친하지 않다면. 자, 이따 문제 풀면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Don't use. 사용하지 마세요. 그렇죠? 이 테스트를요. 당신이 그 사람과 아주 친하지 않는 이상은 이 테스트를 사용하지 마세요. You can't really tell about a person from their favorite flavor. 당신은 실제로 tell 하면 알다, 판단하다 라고도 해석해요. 당신은 판단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는 판단할 수 없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요. From their favorite flavor.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맛으로 그 사람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재미있는 테스트 정도로만 알아두세요. 라는 뜻이에요. 자, 이 속에 쓰는 grammar 포인트는요. If you like. 자, 이번에도 if가 나왔어요. 조건을 나타내는 if. 너무 중요해서 계속 반복되고 있죠. if의 친한 친구로는 unless도 있었습니다. if not을 가리켜요. if you like 하면 만약 당신이 좋아한다면 조건이죠. 좋습니다. 이제 문제 풀어볼게요. 글의 괄호 안에 주어진 말을 이용하여 다음 우리말에 맞게 영어로 표현된 거 찾아볼게요. 당신이 아주 친하지 않다면입니다. 자, 빈칸은요. you close, 친한이고요. are, 비동사 있습니다. If you are very close 하면 당신이 매우 친하다면이니까 정답이 아니고요. Unless you are very close. 당신이 매우 친하지 않다면이죠. 그렇죠? 따라서 정답은 2번입니다. 3번. Unless you are not very close. 자, 여기 unless는요. 이미 무엇뭐 하지 않다면이라는 부정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뒤에 부정문이랑 같이 쓰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당신이 매우 친하지 않지 않다면 이렇게 두 번 반복되죠? 따라서 unless 뒤에는 부정문을 쓰지 않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두 번째. 좋아하는 맛과 성격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입니다. 첫 번째, 바닐라 맛을 좋아하면 부지런하다? 부지런하다는 내용은 없었고요. 두 번째, 초콜릿 맛을 좋아한다면 정직한, honest? 초콜릿은 아니었죠. 초콜릿 맛은 adventurous, 모험심이 강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어요. 3번, 딸기 맛을 좋아하면 친절할, kind 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었죠? 좋습니다. 2번의 정답 3번에 체크해 주세요. 자, 우리 친구들 이렇게 step up 세 번째 지문까지 모두 살펴봤어요. 우리 이제 step out에서 문제 풀어봅시다. 교재 111쪽 step out 문제 풀어볼게요. 첫 번째, if unless you don't give up, you will succeed. 당신이 포기하지 않으면 당신은 성공할 것이다 라고 했어요. 뒤에 당신은 포기하지 않는다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if를 써줘야겠죠. 포기하지 않는다면 성공할 것이다. 이렇게요. 자, 두 번째, he won't eat until as he finishes the work 라고 했어요. 그는 그 일을 마칠 때까지니까요. until 써줘야겠죠. until은 뭐뭐까지 라는 의미를 나타내죠. 자, 세 번째. as until starfish can regrow, they can live a long time. 불가사리는 다시 자랄 수 있기 때문에요. 때문에. 자, 때문에니까 until이 아니라, 그쵸? as를 써줘야겠죠. 때문에 그들은 오래 살 수 있다. 이렇게요. 자, 4번 볼게요. As unless they leave now, they'll miss the bus. 그들은 지금 출발하지 않으면이에요. 그런데 뒤에 있는 문장이 그들은 지금 출발한다죠. 따라서 무엇을 하지 않으면이라는 의미를 가진 unless가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자, 5번. As if the sea level rises, the island is getting smaller and smaller. 자,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무엇 하면서 라는 것은, 그쵸? as를 써줘야 돼요. if는 조건이죠. 만약 뭐뭐 한다면이니까 하면서는 as를 체크해 주세요.

B번 문제 봅시다. 문장에서 틀린 부분을 찾아 표시하고 바르게 고쳐 쓰세요. 첫 번째, until you don't ask, people won't help you. 당신이 요청하지 않으면 조건인데 어디가 잘못됐죠? 조건이니까 until이 아니라 맞습니다. if를 써줘야겠죠. 자, 두 번째, the players did it if their coach said. 그 선수들은 코치가 말한 대로 했습니다. 뭐뭐 대로. if가 아니라? 그렇죠. if가 아니라 as their coach said 라고 적어줘야겠죠. 3번. You won't be happy as you smile. 당신이 미소 짓지 않으면 행복해지지 않을 것이다. 조건이니까요. 조건을 나타내는, 그쵸, 접속사 unless를 써줘야겠죠. 여기서는 미소 짓다가 뒤에 있으니까 무엇무엇을 하지 않으면, unless you smile, 미소 짓지 않으면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if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4번. Unless the storm passed, people stayed inside. 그 폭풍우가 지나갈 때까지예요. 까지. 까지니까 unless가 아니라, 그렇죠, until이라고 해주겠습니다. 폭풍우가 지나갈 때까지요. 자, 우리 이렇게 step out 문제까지 모두 풀었어요. 마지막 word game 만나보러 가봅시다. 네, 우리 친구들 교재 112쪽에 word game인데요. 선생님이랑은 A번 문제만 같이 해볼게요. 우리 친구들이 이제 영어의 지니어스가 다 됐으니까 B번 문제는 스스로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좋아요. A는 그림을 보고 네모 안에 들어갈 알파벳을 쓰고 숨은 단어를 찾는 겁니다. 자, 한번 찾아볼게요. 첫 번째 그림 보니까 무엇이 보이시죠? 그렇습니다. 섬이에요. 섬. 섬은 island라고 뒤에 D를 붙여주면 되죠. 두 번째는 아이스크림입니다. 달콤한 아이스크림의 맛. 뭐라고 하죠? flavor. R를 써주시면 되고요. 3번은 맞습니다. 딸기. 딸기는 영어로 strawberry. 이를 써주시고요. 4번은 댐이에요. 자, 물이 넘치지 않도록 쌓아놓은 댐은 dam 이라고 씁니다. 마지막 5번은 우리 신체의 어디를 가리키죠? 팔이에요. 팔은 arm. arm 입니다. 그래서 숨은 단어는 d, r, 그 다음 e, A, M 해서 dream, 꿈이 되겠네요. 잘 찾았죠? 좋습니다.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드리는 문법 능력 올리기 미션이에요. 우리가 배운 이 부사절 접속사를 활용해서 투발루가 위험에 처한 원인, 기후 변화를 멈추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적어보는 겁니다. 잘할 수 있겠죠? 네, 여러분 수강 후기 게시판에 많이 많이 올려주세요. 네, 초등 영문법 독해의 힘을 키우는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친구들 정말 고생 많았고요. 우리 EBS에 보시면 영어에 도움이 되는 강의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다 찾아보시고 또 선생님이랑 강의가 끝나도 게시판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언제든지 자유롭게 찾아오세요. 네, 우리 친구들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 다른 강의에서도 선생님 다시 만나자고요. See you next time. Bye.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Wednesday, 수요일입니다.
1: 네.
0: 자, 오늘은 직업 영어 해볼 텐데요.
1: 어떤 직업?
0: 자, 어제와 관련이 밀접히 있습니다.
1: 오!
0: 다래끼 짰잖아요.
1: 네네.
0: 오늘은 다래끼보다 무서운 의사선생님 파트 2에서 실제로 그 의사선생님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1: 아, 의사선생님이 정말 짜려고 할 때 정말 기절할 뻔했다 그랬잖아요. 아,
0: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다래끼 때문에 병원에 간 상황. 이번에는 친구와의 대화가 아니라 선생님과 의사선생님과
1: 대화.
0: 나의 대화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 좋습니다.
0: Alright,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첫 번째 미션은요.
1: 네.
0: 그걸 짜서 터뜨린다고요? 아, 그러니까 방금 얘기를 들은 거예요.
1: 그쵸, 그쵸.
0: 뭔가 나는 여기서 약을 먹을 줄 알았는데, 아, 안 된다는 겁니다. 네. 자, 두 번째 미션.
1: 네.
0: 잠깐, 저 준비 안 됐어요. 아, 아파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1: 네.
0: 연기를 많이 해야 될것
1: 아,
0: 같아요.
1: 그러네요. 예, 정말 실감나게
0: 아하.
1: 뭔가 이 다래끼가 탁 터지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0: 그런
1: 오늘
0: 느낌으로,
1: 한번
0: 뭐,
1: 접근을 해볼게요.
0: 낭독도 하고, 뭐,
1: 네.
0: 표현도 알아가고, 다 하는 거죠.
1: 사실 영어도 그렇고
0: 네.
1: 기세고
0: 아,
1: 연기입니다. 네.
0: 그렇습니다.
1: 자, 다래끼 아, 나서 아픈 그런 연기 영어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0: Alright.
1: 슬기롭게 도전!
0: 도전! I'm going to drain your sty. I'm going to drain your sty.
1: Drain? 이거?
0: Like take out the liquid. Okay, drain your sty.
1: 뭐 테이크아웃 한다고 이거를? 진짜 커피만 테이크아웃 해봤지. 이거 이렇게
0: I'm going to drain it.
1: 이걸 짜서 터트린다고요? 이렇게?
0: Do you speak English, ma'am?
1: Yep. 봄.
0: 아,
1: You did you?
0: I might pop it, yes, maybe. Yes, it'll be over before you know it. It'll be over
1: Over
0: before you
1: before
0: know
1: you
0: it.
1: know. 내가 알기 전에 끝난다는
0: It'll be
1: 건가?
0: very quick, okay?
1: 잠깐만. 저 준비 안 됐어요. 잠깐만요.
0: Is there a problem? Is there a
1: 잠깐만.
0: problem?
1: No, yes. I'm not ready.
0: Oh.
1: No.
0: It's okay, ma'am. Don't worry, don't worry. 아이고, 다래끼 짰던 그날의 악몽이 밀려옵니다.
1: 네.
0: 아, 아픈 것 같은데요.
1: 아, 선생님,
0: 네,
1: 정말.
0: 오늘, 자, 단어 위주로 배우시겠어요? 아니면 덩어리 표현 위주로 배우시겠어요?
1: 저는 원래 꿩 먹고 알 먹고를 좋아해요.
0: 네.
1: 둘다 갈게요.
0: 알겠습니다. 다 알려드리도록
1: 네.
0: 할게요. 트레이닝 같이 해볼게요.
1: 네.
0: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2: I'm going to drain your sty.
3: Are you saying you're going to squeeze it and pop it?
2: Yes, it'll be over before you know it.
3: Wait, I'm not ready. That hurts!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1: 네.
0: 자, 첫 번째 문장부터 가보겠습니다.
1: 응.
0: 자, 지금 다래끼 짜내겠습니다. 와, 이 목소리 알죠? 빛 비치고 있고요,
1: 누워
0: 눈에.
1: 있을 거 아니에요, 또.
0: 그럼요.
1: 아이고. 자, I'm going to, your sty.
0: 네.
1: 아, 이거는 또 어제 배웠던 거랑 연결을 해가지고 또 생각을 할수 있으니까요.
0: Right.
1: 예, 이제 당신의 다래끼를 터뜨리겠습니다. 예, so,
0: 와.
1: 여기에 팝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0: 자.
1: I'm going to pop your sty.
0: 맞아요. 우리가 꼭 이런 거 있는 것 같아요. 배우고 나서 금방 또 써먹으면
1: 네.
0: 이게 금방 굳어서 들어가 있게 돼요, 머리에.
1: 그거를 그래서 몇번더 반복하면 내게 되는
0: 아하.
1: 건데,
0: Okay.
1: 그게 참 어려워요.
0: Alright. 자, 일단 오늘은요. 죄송하지만
1: 네.
0: 또 다른 단어를
1: 왜
0: 가져왔습니다.
1: 그러세요?
0: 그런데요. 그런데
1: 예.
0: 팝도 돼요. 왜? 우리 어제 뭔가를 터뜨린다라고 할때팝 쓴다고 했었잖아요. So I'm
1: 네네.
0: going to pop your sty 라고 해도 되는데
1: 으흠.
0: 의사 선생님이 팝을 쓰면 환자가 무섭지 않을까요?
1: 아,
0: 아,
1: 그러네요.
0: 잠시만요. 터뜨릴게요. 이러면은 무섭단 말이에요.
1: 그쵸.
0: 그래서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전문적인 느낌이나 조금
1: 아.
0: 부드러운 느낌의 동사를 쓰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었어요.
1: 맞아요. 선생님, 만약에 팝
0: 네.
1: 하셨으면은 팝콘 생각 많이 났을 것 같아요.
0: 그러니까요.
1: 예.
0: 상상을 할 거잖아요.
1: 그쵸.
0: 자, 그래서 이거 좋은데 오늘은요.

0: drain을
1: 어머.
0: 써봤습니다. 자,
1: 오.
0: 전문용어로 조금 이렇게 더 많이 쓰는 편인데요. 이 drain이라고 하는 거, 물을 drain한다. 이런 거 들어본 적 있나요?
1: 아.
0: Right.
1: 네네네.
0: 물이 빠지는 것을 사실 drain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1: 아.
0: 물이, 물 같은 액체가 어디 이렇게 배수구 같은 데로 빠지다도 되고요.
1: 예.
0: 그쪽으로 빼내다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안에 있는 액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막 고름이
1: 있죠,
0: 있던가
1: 있죠.
0: 그런 것을 이렇게 빼낸다, 고갈시킨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1: 아.
0: drain을 써봤습니다. 네, 왜냐면 현실적으로 가는 게 좋잖아요. 그렇죠?
1: 그쵸.
0: Okay, so drain이라는 단어, 뭐물 등등을 빼내다. 자, 그리고요, 여기서 자기가 뭐할 거라고 할때 이것을 썼죠.
1: 네.
0: I'm going to do something 이라고 하는 것을 썼습니다. 자, be going to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사전에 계획을 했고 그걸 이룰 것이다 라고 해서 계획을 이룬다는 것을 상대방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일단은 be going to 동사 원형으로 이병자를 하고 나서 조금 더 extra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1: 네.
0: So I'm going to do something. We are going to do something. 원래 사전 계획 있었고 그리고 이룰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은 짜낼 그런 계획이 있었던 거죠. 의사 선생님은.
1: 네.
0: Alright. So 예를 들어서 청혼하다가 뭘까요?
1: Propose.
0: 그렇죠.
1: 네.
0: Propose to someone이에요. 자, 그러면 나 있잖아. 그녀에게 청혼할 거야. 그런 계획이 있었고 그걸 할 거라고 이렇게.
1: I'm going to propose to her.
0: 그렇죠. Propose도 to를 빼먹는 실수가 엄청 많아요.
1: 그러게요.
0: 주의하셔야 돼요.
1: 우리 그냥 항상 프로포즈라고만 쓰니까.
0: 맞아요. 그냥
1: 예.
0: propose her 쓰는데 그러면 안 돼요.
1: 네.
0: 자, how about this? 이번에는 주어를 우리로 잡아볼게요.
1: Yep.
0: 자, 파티를 연다라고 할때그 열다, 개최하다, 이거 뭐 쓰는지 혹시 아세요?
1: 열다?
0: 네, 이거는 덩어리로 오늘 몰라도 오늘부터 알면 돼요.
1: behold, beheld.
0: 자, throw라는 게 있어요.
1: 아, 틀렸네요.
0: 희한하게 던진다라는 표현을 같이 써서
1: throw
0: throw a
1: a
0: party
1: party.
0: 이 표현 알아두면
1: 오.
0: 나중에 진짜 후회 없습니다. So throw
1: 네.
0: a party라고 하는 게 파티를
1: throw
0: 연다.
1: party.
0: 자, 그러면은 우리 있잖아. 파티 열 거야. 우리 파티 열 거야.
1: We are going to throw a
0: There you
1: party.
0: go. We are going to throw a party. 이거는 그런 계획이 있었고 우리 뭐 다음 달쯤에 그럴 것이다라고 계획을
1: 네.
0: 상대방한테 전달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You got it, right? Okay. So 이왕이면 이 패턴 안에서도 propose to 그리고 throw a party라는 표현까지 알아두면
1: 너무
0: 최고죠.
1: 좋은데요?
0: 최고입니다.
1: 네,
0: 자,
1: 기억하겠습니다.
0: alright. 같이 한번 낭독해 볼게요. I'm going to propose to her.
1: I'm going to propose to her.
0: We are going to throw a party.
1: We're going to throw a
0: 네.
1: party.
0: 자, 그리고 이쯤 돼서 제가 조금 더 추가적인 설명 드린다고 했었잖아요.
1: 네.
0: 이거는 제가 사실 나올 때마다 설명을 좀 드리고 싶기는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익숙해질 수 있게. Be going to 뭐뭐 할 것이다. 그런데 혹시 will 들어봤나요? Will? 우리
1: 그럼요.
0: 항상 쓰잖아요. 그렇죠?
1: 네.
0: 이것도 우리말로 하면 뭐뭐 할
1: 할
0: 것이다.
1: 것이다.
0: 아, 그러면 똑같네 라고 생각하실까 봐
1: 예.
0: 걱정이 돼서 제가 잠깐 조금 얘기를 더 하면 be going to는 내가 하려고 이미 계획했고 그거 진짜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1: 그쵸.
0: 하지만 will 같은 경우에는 뭔가 계획성이 떨어져요. 하지만 의지는 강해요. 그래서 순간적인 의지다라고 제가 강조하는 이유가 계획성은 떨어지지만 의지는 불타 있다라는 느낌인
1: 아,
0: 거예요. 오케이?
1: 네.
0: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I will drain 이걸 쓸 수도 있어요. 근데
1: 예.
0: 그거는 의사 선생님이 딱 원래 딱 다른 치료를 하려다가 아, 요 짜야겠다 하면서 그
1: 아.
0: 자리에서 의지를 확 보여주고 싶을 때는 I will drain 이것도 괜찮습니다.
1: 예.
0: 오케이? So 대표적인 케이스가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보면 돼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레스토랑 같은 데서
1: 네.
0: 스푼이 떨어졌어요. 그랬을 때 그걸 딱 보고 웨이터 분이
1: 예.
0: 가져다 드릴게요.
1: 어?
0: 이건 순간적으로 의지를 얘기를 한 거죠.
1: 그쵸.
0: 이미 아, 저 사람 떨어뜨릴 거니까 떨어뜨릴 거야. 그러니까 계획하에서 이렇게 이런 생각 안 하잖아요.
1: 아, 그렇죠.
0: 그렇게 되면 그때는 보통 I'll get you a new spoon. 그때는 will 보통 많이 쓰는 거죠. So again,
1: 네.
0: 얘는 미리 계획한 걸 이룰 거다. 그리고 얘는 순간적으로 좀 정한 느낌.
1: 네.
0: Alright,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I'm going to drain your sty.
1: I'm going to drain your sty.
0: 자, 이랬을 때이 얘기를 듣고 완전 기절하겠죠, 그렇죠? 자,
1: 오,
0: 그래서
1: 떨려요.
0: 그걸 짜서 터뜨린다고요? 막 이러면서
1: Are you saying? 여기서 왠지 끊어야 될것 같은 예감이 들어요.
0: Mm-hmm.
1: You are going to eat and pop it?
0: Yes.
1: 그걸
0: 뭐뭐
1: 짜서
0: 하고 터뜨린다고요?
1: 터뜨린다고요?
0: 이거는 그래도 우리 했었죠. 방금 얘기했지만
1: 네네네, pop it.
0: 여기는 정말 말

0: 그대로 제가 사실 지난 시간에도 살짝 얘기했었어요.
1: 아,
0: 지역 짜는 거.
1: 스퀴즈가 되겠네요, 요번이. 네, 이제 또 스펠링이
0: 그럼 같이 교재에 써주세요.
1: 뭐 이런 느낌이 아닐까 싶어요.
0: 오케이.
1: 에
0: Squeeze.
1: squeeze
0: Squeeze. Is
1: e
0: that right?
1: 예
0: Okay. So, are you saying you're going to squeeze it and pop it? 정답?

0: 어색다.
1: 쥐어 짜다 라고 네. 하는 것을 squeeze라고 씁니다. 그런데 이거는 본인이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제가요 그걸 squeeze 한 다음에 pop이 탈 겁니다.
0: 너무 뭔가 잔인하게 들릴 것 같아요.
1: 그러면은 패닉하죠. 그렇죠? 그래서 의사 선생님은 그거를 빼낸다라는 느낌으로 drain을 쓴 거고요.
0: 다른 단어가 이렇게 그 당사자에게는 맞아요. 뭔가 안도감도 줄 수 있거든요.
1: 그렇죠. 근데 이게 본인 얘기면 당황을 해버리면 최악의 상황을 생각하잖아요.
0: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말이 나오죠.
1: 이런 단어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오늘 뭐 squeeze, 뭐 pop, drain 다 나왔네요. 그렇죠? 오케이. 그리고 발음 주의하셔야 됩니다. 스퀴가 아니라 쿠이로 다 나눠서 하셔야 돼요. 스퀴즈 아니라 squeeze.
0: squeeze.
1: 대신에 좀 빠르게 부드럽게 연결한다는 느낌이에요.
0: 네.
1: 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squeeze, squeeze.
0: Squeeze. Squeeze.
1: 좋아요. 자, 비슷하게 이런 것도 같이 연습해 보세요. 그러니까 모음이 이렇게 붙어 있다고, 아, 우이니까 위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0: 아.
1: 그럼 퀸 이러잖아요.
0: 따로따로.
1: Queen. Queen. Queen. 대신에 그걸 빠르게 하는 것 뿐이죠. 한번 해 보실래요?
0: Queen.
1: 한번 더?
0: Queen.
1: 오, 좋아요, 좋아요. 오케이. 이것도 question. I have a question. 이렇게 하지 마시고.
0: 네네.
1: Queen 아니라 question. 하지만 빠르고 부드럽게 하는 거기 때문에 한번 해보시면
0: question.
1: Yes.
0: Question.
1: question. 훨씬 좋아요. 이것도 quick 아니라 quick. quick.
0: quick. quick.
1: 오, 훨씬 좋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연습을 많이 해보세요.
0: 어렵긴 하네요.
1: Right. 자, 그리고 지금 보면 믿을 수 없는 거예요. 분명히 짠다고 했는데 내가 잘못 들었나? 이런 느낌 주려고 어떻게 했어요?
0: Are you saying?
1: 이렇게 했어요. 당신은 말하고 있나요? 이렇게 할 거라고. 그래서 뭔가 믿을 수 없는 거에 대해서 다시 확인해보는 느낌이 있죠?
0: 네.
1: 그래서 Are you saying? 하고 나서 뒤에도 질문형으로 가면 안 돼요. 평소문일 거라고 이렇게 만들면 이 행동을 할 거라고 당신 말하고 있는 건가요? 나 진짜 못 믿겠어요. 이런 느낌을 줄 수가 있겠죠, 그렇죠? So, 예를 들어서 너 내가 싫다는 거야? 이거 쓸 수 있단 말이에요. 너는 말하고 있니? 그럼 어떻게 해요?
0: Are you saying?
1: 넌 날 싫어한다. 평소문으로.
0: You don't like me?
1: 오, 그것도 좋아요. Or you hate me.
0: You hate me?
1: 더 과하게. 그러면 Are you saying you hate me? 이렇게. 그럼 상대가 No, no, no. I'm not saying that.
0: 네.
1: 이런 식으로 될 수 있겠죠. 이거 한번 해볼게요.
0: 네.
1: 예쁜 건 pretty인데 더 예쁜 건 뭐예요?
0: Prettier.
1: Prettier. Okay.
0: Yes.
1: 자기 지금 그녀가 더 예쁘다는 거야?
0: 와.
1: 이거 한번 해볼게요. 지금 화가 났어요. 자.
0: Are you saying she is prettier than me?
1: than me까지. 오케이. 저는 그냥 prettier까지 기대했는데 더 좋아요, 더 좋아요.
0: 예, 예.
1: 근데 이게 약간 화난 느낌으로 가는 거죠.
0: 그렇죠.
1: Are you saying she is prettier? 이렇게
0: 아하.
1: 쓸 수 있겠습니다.
0: 네.
1: 여기서 핵심은 이 뒤에, Are you saying 뒤에 질문형을 또 쓰진 말라는 거예요.
0: 평서문으로.
1: That's right. 읽어보겠습니다. Are you saying you hate me?
0: Are you saying you hate me?
1: Are you saying she is prettier?
0: Are you saying she's prettier?
1: Okay. 자, 읽어보겠습니다. Are you saying you're going to squeeze it and pop it?
0: Are you saying you were going to squeeze it and pop it?
1: Al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I'm going to drain your sty. I'm going to drain your sty. Are you saying you're going to squeeze it and pop it? Are you saying you're going to squeeze it and pop it?
1: 네, 자 의사 선생님이 네 순식간에 끝날 겁니다.
0: 오.
1: 참고로 저는 순식간이 아니었어요 느낌이.
0: 아, 그렇죠. Yes, it'll be before you know it.
1: 자. 어순대로 한번 가볼게요.
0: 네, 여기서 끊어볼까요?
1: 오케이. 그거는 뭐 할 거가 나와요?
0: 끝날
1: 나와야겠어요?
0: 겁니다.
1: 끝날 거다. 그 뒤에는 뭐인 거예요?
0: 당신이 그걸? 알기 전에.
1: 오케이.
0: 그걸 알기도 전에.
1: 직역으로 일단은 갈게요.
0: 예, 예. 그게 이제 뭐 굉장히 알아채기도 전에 뭐 끝나다 순식간에 그런 의미인
1: 오케이.
0: 거예요. 그러면 it will be 저는
1: 끝나는 게 뭐죠?
0: Over.
1: Over. 오케이.
0: 끝난다.
1: Alright. 오케이. 자, 보겠습니다. Yes, it'll be over. Before you know it. 오, 깔끔한데요?
0: 네?
1: 정답?
0: 오!
1: 맞습니다. Over이라고 하는 거는 진짜 특히나 완전히 끝났다는 거를 또 강조를 해줄 수가 있어요.
0: 오케이?
1: So it'll be over. 끝나버릴 것이다. Before you know it. 여기서 지금 아주 좋은 게스였어요.
0: 예.
1: 아마 많은 분들도 아,

0: 추측이 되는데 생각하실 건데요.
1: 네.
0: Before you know it은 뗄 수 없는, 이렇게 나눌 수 없는 거의 관용적인 동어입니다.
1: 아, 네네.
0: 그래서 당신이 그걸 알기 전에라고 하는 거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뭔가 그 사실을 깨닫기도 전에 갑자기 띵!
1: 후다닥!
0: 끝나버린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순식간에 정도로 쓸 수 있는 덩어리 표현이 되겠습니다.
1: 네.
0: 이게 좀 길어서 그렇지 사실 한번 쓰기 시작하면 다른 거 쓰는 거 좀 별로거든요.
1: 그렇죠, 그렇죠.
0: 자, 예를 들어서 아, 이거 한번 해볼게요. 여름이 순식간에 여기에 올 거야.
1: 아.
0: 이거는 진짜 여름이 금방 찾아올 거다라는 그쵸. 얘기인데요. 일단은 will be를 드릴게요. Will be
1: 예.
0: 힌트. 여름은 여기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해야겠죠.
1: Summer will be here.
0: 오케이. Okay. 순식간에.
1: Before you know it.
0: 그렇죠. 당신이 그거 알기도 전에 이거예요. 자, how about this? Surgery가 그 수술이죠.
1: 네.
0: 오케이. Okay. 그 수술은 끝날 겁니다. 순식간에 말이죠.
1: The surgery will be over.
0: Over.
1: Before you know it.
0: 좋아요. Before you know it.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1: 네.
0: 그래서 이 정도가 되겠죠. 이 정도.
1: Yes.
0: 이거는 문장이 엄청 길어 보이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before이라고 하는 거는 확장형 패턴이에요.
1: 네.
0: 그래서 이걸 쓰는 순간 문장이 더 이상 짧을 수가 없어요. 두 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라도 아 before 뭐뭐 이거를 연습을 좀 해두는 게 좋아요. 미리미리.
1: 네네.
0: Okay. So 여러분 낭독 한번 해볼게요. Summer will be here before you know it.
1: Summer will be here before you know it.
0: The surgery will be over before you know it.
1: The surgery will be over before you know it.
0: Alright. 자, 그리고 참고로 여러분들 같이 알아두시면 좋은 거는 in no time이라는 표현도 있어요. 네, 그래서 시간이 정말 걸리지가 않는 거예요.
1: 그러네요.
0: Right? 원래 in하고 어떤 기간을 쓰면 얼마 있다가잖아요.
1: 네네.
0: 근데 no time이니까 아예 그런 기간조차 없는 거예요.
1: 그러네요.
0: Right? 그래서 in no time. 얘도 굉장히 간편하게 또 쓸 수 있는 표현 중에
1: 오케이.
0: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이건 큰 건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들 이거 있죠?
1: 네.
0: 이거 뭘 줄인 거죠?
1: It will.
0: It will. 이거 이렇게 줄여서 되어 있을 때 제가 추천하는 거는
1: 네.
0: 이 T 사운드가 약간 flap이 나요. 그러니까 늘 비슷하게 발음이 돼요.
1: 네.
0: 그래서 저는 It will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It'll.
1: It'll.
0: It'll be over. 이런 식으로 이럴 수가 하는 것처럼 이렇게 부드럽게 읽어달라는 거예요.
1: 예.
0: It'll be. 이렇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Yes, it'll be over before you know it.
1: Yes, it'll be over before you know it.
0: Alright, 자, 이랬을 때 마지막
1: 네.
0: 눈물의 문장.
1: 어떻게...
0: 잠깐, 저 준비 안 됐어요. 아빠 이미 시작됐어요?
1: 제 생각엔 아직 찌르기 전인 것 같은데.
0: 아, 그럴 수도 아직 시작 안 했어요.
1: 예, 설레발이 좀 많으신 분일 수도 있어요. 예. Wait, I'm not, 아, that hurts. 아파요. 까지. 그럼 여기 준비가 안 됐다니까, I'm not ready겠네요.
0: Okay.
1: 준비를 뜻하는 ready.
0: Okay.
1: 네.
0: Alright, so, wait, I'm not ready. 아, that hurts.
1: 어이구.
0: 가보겠습니다. That's right.
1: Yes.
0: 얘는 비교적 그래도 쉬운 단어죠.
1: 네네.
0: 준비된이라는 형용사 썼고요. 아 그러면서 that hurts라고 했습니다. 이 hurt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동사일까요? 뭐 형용사일까요? 명사일까요? 뭘까요?
1: 동사인데요?
0: 그게 아프다.
1: 그렇죠.
0: 동사. Right?
1: 네.
0: 자 맞습니다. H-U-R-T는 정말 아프다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1: 음흠.
0: 이거 사실 왜 주의하셔야 되냐면요.
1: 예.
0: 이 sick 있죠, sick.
1: 예.
0: 아픈 거. 그거는 예. 형용사이고 의미도 사실은 달라요. 자, 일단은 hold on. hurt. 아픈 것을 활용을 해서 그냥 동사라고 했습니다. 여기 목이 아픈 거예요.
1: 오.
0: 나의 목이 아프다.
1: 오.
0: 현재형으로 어떻게
1: 해요? My neck hurts.
0: 그렇죠. My neck은 3인칭 단수니까 my
1: 네.
0: neck hurts.
1: hurts.
0: 자, 그리고 나의 손가락들이 아프다. 그럼 어떻게 해요?
1: My fingers hurt.
0: My fingers hurt. Fingers는 복수니까요.
1: 네.
0: 혹은 이 hurt는 과거도 hurt이기 때문에 아팠다라는 뜻이 될 수도 있어요.
1: 네.
0: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완성이 될 수 있죠.
1: 자,
0: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My neck hurts.
1: My neck hurts.
0: My fingers hurt.
1: My fingers hurt.
0: Alright. 자, 그렇게 해서 주의해야 되는 거. hurt라는 동사를 아는 건 너무나 좋은데
1: 네.
0: 제가 이거 두 번째 거는 과거형일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자, 이거 꼭 알아둬야 됩니다. 현재 hurt고 과거형 뭐라고요?
1: hurt.
0: 그리고 PP 형태도
1: 예 힌트를 큰 힌트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0: 도그라 그랬군요.
1: 어리둥절해 있었는데.
0: 알겠습니다. 맞아요.
1: 예.
0: Okay. hurt, hurt, hurt.

0: 아프다, 아팠다, 그리고 PP 형태.
1: 네.
0: 같이 세트로 알아두셔야 되고,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헷갈려요. 말을 할 때. 오케이.
1: 맞아요.
0: 자, 마무리로 제가 이거 다시 한번 강조를 좀 하고 싶은 거는 that hurts라고 했죠?
1: 네.
0: 제가 아까 sick이랑 좀 다르다고 하지 않았나요?
1: 그쵸.
0: 물론, hurt는 아프다라는 동사고,
1: 네.
0: sick은 뭐예요?
1: sick도 아프단데.
0: 아프다, I sick 이러나요?
1: I'm sick.
0: 그러면은
1: 아픈.
0: 아픈.
1: 예.
0: 얘는 형용사예요.
1: 아, 그러네.
0: 그런 차이도 있지만 그것은 그냥 품사의 차이일 뿐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hurt는 통증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1: 예.
0: 누가 여기를 딱 때렸어요. 아, it hurts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sick은 몸 상태가 안 좋은 상태를
1: 아,
0: 강조를 해주는 거예요.
1: 컨디션이.
0: Exactly. 오케이.
1: 아.
0: 누가 여기를 딱 때렸는데, oh, I'm sick. 이거 이상하죠?
1: 이상하네.
0: 네, 그런
1: 아,
0: 차이가
1: 그렇군요.
0: 있습니다.
1: 네네.
0: Alright. 그래서 여기서는 갑자기 몸의 컨디션이 안 좋아졌다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1: 그쵸.
0: 그래서 저는 hurt는 통증이 있다로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1: 그렇게 생각하면 좀더쓸때 편하겠다.
0: 그럼요.
1: 그죠?
0: Right? 자, 읽어볼게요. Wait, I'm not ready. 아, that hurts.
1: Wait, I'm not ready. 아, 아, that
0: 좋아요. 두 문장 했으니까 비트워 트레이닝 할게요.
2: Yes. It'll be over before you know it. Yes, it'll be over before you know it. Wait, I'm not ready. Ah, that hurts. Wait, I'm not ready. Ah, that hurts.
0: 네, 미션 정리할게요. 그걸 짜서 터뜨린다고요?
1: Are you saying you are going to squeeze it and pop it?
0: Alright, 두 번째. 잠깐, 저 준비 안 됐어요. 아, 아파요.
1: Wait, I'm not ready. 아, that
0: Alright,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3: I'm going to drain your sty. I'm going to drain your sty.
2: Are you saying you're going to squeeze it and pop it? Are you saying you're going to squeeze it and pop it?
3: Yes, it'll be over before you know it. Yes, it'll be over before you know it.
2: Wait, I'm not ready. Ah, that hurts. Wait, I'm not ready. Ah, that hurts.
0: 네, 입으로 영작하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이 지마요. 볼까요?
0: 네, 첫 번째도부터 이제 벌써 연기가 좀 필요한데요.
1: 그쵸.
0: Are you saying? 하고 평소문을 써서
1: 예.
0: 이렇다라는 말이야? 이렇다라는 거야?
1: 오케이.
0: 네,
1: 나는
0: 자,
1: 배우다.
0: 들어가세요.
1: 나는 여배우다.
0: 오케이. 내가 싫다는 거야? 자, 넌 말하고 있니?
1: Are you saying?
0: 내가 날 싫어한다고?
1: You hate me?
0: 합쳐서 어떻게 해요?
1: Are you saying you hate me?
0: 그렇죠. 와, 듣는 사람이 엄청 무서울 것 같은데.
1: 네.
0: 자, 두 번째. 그녀가 더 예쁘다는 거야?
1: Hi. Are you saying she is prettier?
0: 오케이. 오, 이런 말 듣지
1: 네.
0: 않게 해야
1: 그쵸,
0: 됩니다.
1: 그쵸.
0: 자, 세 번째는요. 좀 길어요. 그걸 짜서 터뜨린다고요? 이거 나눠 드릴 거예요. 당신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1: Are you saying?
0: 당신이 그걸 이렇게 쥐어 짤 거라고. You
1: You
0: are.
1: are going to squeeze it
0: 그리고 그걸 터뜨릴 거라고.
1: and
0: And
1: pop it?
0: yes. 엄청 길긴 한데
1: 네.
0: 괜찮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Are you saying you hate me? Are you saying she is prettier? Are you saying you are going to squeeze it and pop it? Alright, 자, 다음은요. Hurt, 아프다. 중요한 거, 동사고 3단이 완전히 다 똑같죠. Hurt. 이거
1: 네.
0: 기억하셔야 돼요. 자, 아파요. 자, that을 주어로 잡아서, 아, 그거 아파요.
1: That hurts.
0: That hurts. 대신 3인칭 단수니까요. 자, 아, 목이 아파. 내 목이 아 아파.
1: My neck hurts.
0: My neck hurts. 세 번째. 손가락이 아파요. 내 손...

0: 손가락들이라고 해볼게요. 내 손가락들이 아파요.
1: My fingers hurt.
0: 그죠? My fingers hurt. 복수니까요.
1: 응?
0: 읽어볼게요. That hurts. My neck hurts. My fingers hurt. 너무너무 좋습니다.
1: 네.
0: 자, 오늘 배운 거 잘 생각해 보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2: I'm going to drain your sty.
3: Are you saying you're going to squeeze it and pop it?
2: Yes, it'll be over before you know it.
3: Wait, I'm not ready. Ah, that hurts!
0: 네, 어제 오늘 어휘를 많이 배웠는데요.
1: 맞아요.
0: 이거 그대로 두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1: 네.
0: 문장에 넣어서 꼭 복습하셔야 돼요.
1: Sty, eyelid. 생각 막 나는데요.
0: So many, so many.
1: 네,
0: All right.
1: 네.
0: 자, 미션 해결할게요.
1: 슬기롭게 미션 해결!
4: I'm going to drain your sty.
1: Are you saying you are going to squeeze it and pop it?
4: Yes, it'll be over before you know it.
1: Wait. I'm not ready. That hurts.
4: I didn't touch you yet.
1: Hurts.
4: So calm down.
0: Great job, you guys.
1: 항상 감동입니다.
0: 아, 여기가 좀 시원해요, 이제 눈이. 네. 자, 그럼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1: 내 아들이 달에 끼가 났어.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My son has a sty.
0: 그렇습니다. 지금 있으면 has가 되는 거고요.
1: 네.
0: 그냥 과거 얘기를 하고 싶었다, 나는. 그러면 had로 쓰시면 되겠죠.
1: 네.
0: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운 이병작 패턴입니다. Are you saying? 하고 뒤에 평소문 넣는 거 사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지금. 내가 귀엽다는 거야? 친구가 갑자기 아니 뭐 나 있잖아 인기도 많고 막 이러면서 귀여운 척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가 귀엽다는 거니?
1: 오,
0: 네, 이거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1: 많이 들어봤어요 저. 예.
0: 확실해요. 네.
1: 영어 문장 여러분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0: 네, 많이 많이 도전해 주세요.
1: 네.
0: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tomorrow.
1: See you every day.

0: 계곡에서 물놀이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1: 안전한 물놀이를 위한 계곡과 하천 안전지대 확인법을 알아보겠습니다.
2: 물놀이 전 안내 표지판과 물놀이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사고 장소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혹시 모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인근 응급구조함 위치도 미리 알아둬야 합니다. 계곡물은 바닥이 보일 정도로 깨끗하더라도 수심이 깊을 수 있으니 수심과 유속을 먼저 확인하세요. 폭포처럼 물거품이 보이는 곳은 유속이 빠른 곳이니 안전을 위해 절대 들어가면 안 됩니다. 계곡은 바닥에 날카로운 돌과 바위가 불규칙하게 산재해 있어 다이빙 시 크게 다칠 수 있습니다. 물의 흐름이 바뀌는 장소나 폭포 아래 형성되는 물속 소용돌이는 반드시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1: 계곡과 하천 안전지대 확인법 꼭 기억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믿고 보는 영어 쌤 이지인 선생님입니다. 스텝 바이 스텝 초등 영문법 독해 힘 레벨 4 33강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33강은요 감탄문 세 번째 시간으로 복습을 하는 날이죠. 네, 그러면 지난 시간에 뭘 배웠는지 또 확인해 보면서 복습을 준비해 봅시다. Rabbit quiz입니다. Actually, this is blank. People celebrate a birthday in Jamaica. 사실 이것은 사람들이 축하하는 방법이다. 무엇을? 생일을? 자메이카에서 라는 뜻이에요. 자, 선생님이 방법이다 라고 말하면서 강조를 했죠. 빈칸에 들어갈 말은 방법이다 라는 뜻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단어입니다. 지난 시간에 this is how 주어 동사 구문 배웠습니다. 이것이 뭐뭐하는 방법이다라는 뜻이 돼요. How가 여기서는 어떻게라기보다는 하는 방법입니다.

방법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how를 넣게 되면 자연스러워집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Actually, this is how people celebrate a birthday in Jamaica. 사실 이것은 사람들이 축하하는 방법이다. 생일을 자메이카에서. 네, 잘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난 시간에 배운 중요한 문장 복습해 봤고요. 오늘 뭘 배우는지 today's learning point 알아보겠습니다. Today's learning point. 오늘은 복습하는 날. 먼저 step out에서 문법을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탄문을 배우고 있죠? 정말 어떠하구나와 같은 감탄문. 어떻게 표현할 수 있었는지 문제를 풀어보며 복습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word 게임이 기다리고 있어요. 자, 우리 여러 단어들을 배웠었죠? Joyful, flat, machine. 다양한 단어들이 있었습니다. 자, 같이 복습해 봐요. 다음으로 별책, workbook을 준비해 주세요. 단어와 문법 연습 한번더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합니다. 네, 여러분. 이지 가이드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감탄문에 대해서 배우고 있어요. 감탄문. 감탄하는 문장이에요. 영어로는 what과 how라는 감탄사를 이용해서 나타낼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what 같은 경우는 감탄의 대상이 이렇게 명사일 때 쓰는 감탄사예요. 명사는 단수 명사가 있고 복수 명사 또는 셀수 없는 명사가 있습니다. 두 개로 나눠서 공부했는데요. 먼저 단수 명사일 때는 단수가 한 개를 의미하기 때문에 하나를 뜻하는 관사, 어와 언이 왓 다음에 따라 나오고요. 다음으로 단수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를 쓸수 있어요. 물론 생략도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해석할 때는 정말 모모한 모모구나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예문, What a smart boy. 정말 똑똑한 소년이구나. 감탄의 대상이 a smart boy. 똑똑한 한 명의 소년이잖아요. 따라서 어가 왓 다음에 쓰였습니다. 다음은 셀수 없는 명사나 복수 명사일 때 어떻게 쓸까요? 앞에서는 단수 명사이기 때문에 어나 언을 썼는데요. 셀수 없는 명사는 어와 언쓸수 없죠. 왜냐하면 셀수 없기 때문이에요. 한 개, 두 개, 세 개. 한 개라도 셀수 있을 때 나타낼 수 있는 개념입니다. 셀수 없는 명사는 어와 언 같이 쓸수 없고요. 복수 명사는 두개 이상이니까 하나를 뜻하는 어와 언. 이 관사들을 같이 쓸수 없어요. 따라서 왓 다음에 바로 형용사가 나오고 다음으로 셀수 없는 명사 또는 복수 명사를 쓰게 됩니다. 자, 예문이에요. What amazing friends. 정말 놀라운 친구들이구나. 감탄의 대상이 amazing friends, 놀라운 친구들. 이렇게 복수 명사로 쓰여 있네요. 따라서 what 다음에 어나 on 관사가 쓰이지 않았습니다. 다음, how 감탄문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how는 형용사 부사와 함께 쓰여서 얼마나 어떠한지라는 의미의 감탄을 나타냅니다. how 형용사 부사는요, 이 뒤에 나온 이 형용사 부사를 강조하는 감탄문이에요. 예문 볼게요. How delicious this cake tastes. 얼마나 맛있는지 이 케이크가. 네, how 다음에 형용사 delicious 쓰였죠? 그래서 얼마나 맛있는지 이렇게 해석을 했고요. How 감탄문 뒤에 this cake 주어가 나왔고요. 또 taste 맛이 나다라는 동사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감탄문 뒤에는 주어 동사가 따라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가 감탄문 뒤 주어 동사의 쓰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What 감탄문도 역시 뒤에 주어 동사가 올수 있고 안올 수도 있어요. 문맥상 의미가 통하면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로로 정리를 했죠. 다음으로 how 감탄문도 앞에서 본 것처럼 주어 동사가 오는데요. 의미가 잘 전달되지 않을 때는 생략하지 않고 바로 써야 되고요. 의미가 잘 전달되면 생략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감탄문 뒤에 주어 동사는 문맥에 따라 생략할 수도 있고 생략을 안 해야 될 때도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내용을 기억하면서 스텝 아웃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교재 스텝 아웃을 같이 봐주세요. 103쪽입니다. 자, 파트 A부터 같이 볼게요. 괄호 안에서 알맞은 것을 골라봅시다. 자, 이제 괄호 안에 우리가 배우고 있는 감탄사가 나와 있는데요. 1번부터 같이 봐요. How or what? What an amazing party. 정말 놀라운 파티구나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놀라운 파티라는 이 명사를 감탄의 대상으로 삼고 있죠. 자, 그러면 how는 탈락이에요. 명사가 감탄의 대상일 때는 what이나 what을 쓰죠. 자, 그러면 이두 개의 차이는 뭘까요? 뒤에 관사가 있는 경우, 관사가 없는 경우예요. 뒤에 나오는
명사가

party 단수 명사이네요. 자, 그러면 어떤 감탄사를 쓰고 또 간사를 써야 될까요? 바로 what on입니다. What an amazing party. 정답이고요. 이때 on을 쓴 이유는 amazing의 a, 모음으로 시작하는 단어가 on 다음에 따라오기 때문이죠. 이때는 on을 써야 돼요. 자, 그럼 한 번 더 같이 읽어봅시다. What an amazing party. 정말 놀라운 파티구나. 잘했어요. 자, 2번입니다. How or what surprised the person is. 그 사람이 얼마나 놀랐을지. 네, 얼마나 놀랐을지. 이렇게 놀란이란 뜻의 형용사를 강조하는 표현이 쓰여야 되네요. 그러려면 what 안 되고 how가 와야 되겠죠. how, 형용사 또는 부사 감탄문 배웠잖아요. 그리고 이 문장은 the person is 이처럼 누가 놀랐는지를 주어 동사로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같이 읽어볼까요? How surprised the person is. 그 사람이 얼마나 놀랐을지. 잘했어요. 다음 3번이에요. 똑같이 how, what, what, on 이렇게 쓰여 있고요. Amazing friends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문장은 우리가 이지 가이드에서 봤던 문장이에요. 쉽게 잘 골랐으리라 생각을 하는데요. 정말 놀라운 친구들이다 라는 뜻이죠. 자, amazing friends가 감탄의 대상입니다. 명사가 복수로 쓰여 있네요. 그럴 때는 what을 써야겠죠? What amazing friends. 정말 놀라운 친구들이다. 잘했어요. 자, 3번, 4번으로 가보겠습니다. How delicious does this cake taste or this cake taste? 이 케이크는 얼마나 맛있는지 라는 뜻의 감탄문이에요. 앞에 감탄사하고 형용사는 잘 쓰여 있습니다. 얼마나 맛있는지 이렇게 delicious라는 형용사를 강조해주고 있고요. 자, 뒤에 오는 주어 동사가 어떻게 쓰여야 되죠? 평서문처럼 주어 동사 어순으로 나와야 돼요. 따라서 this cake, 주어, taste, 동사 이렇게 나와야 맞는 표현이 되겠죠. 네, 만약에 does this cake taste라고 쓰게 된다면 이 문장은 의문문이 됩니다. 질문이 돼요. 이 케이크는 얼마나 맛있는가? 이런 의미가 되기 때문에 감탄문이라고 볼 수 없겠죠. 네, 따라서 감탄문은 주어 동사 형태로 온다. 같이 읽어볼까요? How delicious this cake tastes. 잘했습니다. 자, 다음 5번이에요. What an interesting story is it? It is. 그것은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구나 하고 흥미로운 이야기, an interesting story. 이 명사를 what이 강조해주고 감탄의 대상으로 삼고 있죠. 네, 그러면 뒤에 오는 표현은 주어 동사여야 됩니다. 4번과 마찬가지로 주어 동사가 어떻게 쓰이는지를 묻는 문제예요. Is it?로 써야 될까요? It is?로 써야 될까요? 주어 동사니까 주어부터 그 다음 동사예요. 자, 같이 읽어볼게요. What an interesting story it is.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구나. 그것은 네, 이런 의미입니다. 잘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파트 B로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장에서 틀린 부분을 찾아 표시하고 바르게 고쳐 써봅시다. 1번이에요. How polite he speaks. 정말 공손한 그는 말하는구나. 네, 선생님이 있는 그대로 해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상해졌죠. 왜냐하면 우리말로 보면 정말 공손하게, 공손하게와 같이 부사 형태로 쓰여야 되거든요. Polite은 형용사입니다. 공손한이라고 우리말로 해석되죠. 공손하게가 되려면 polite이 아니라 politely, ly를 붙여줘야 돼요. 같이 써볼까요? P-O-L-I-T-E-L-Y, politely, 공손하게. 자, 그럼 같이 읽어봅시다. How politely he speaks. 그는 정말 공손하게 말하는구나. 잘했어요. 다음 2번입니다. What a beautiful voice does she have? 그녀는 정말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지고 있구나 라는 감탄문이에요. 자, 감탄의 대상은 a beautiful voice, 명사입니다. 그래서 what이랑 같이 쓰였고요. 여기까지는 이상이 없는데 뒤에 주어 동사의 어순으로 나와야 돼요. 그런데 does가 she 앞에 나와 있네요. 자, 이렇게 쓰면 안 되죠. 어떻게 써야 되나요? 모두 지우고 바로 she has 라고 써야 됩니다. she는 have가 아니라 has, 이렇게 3인칭 단수 형태에 맞게 일반 동사를 써줘야 되죠. 자, 그럼 같이 읽어볼까요? What a beautiful voice she has. 잘했어요. 다음 3번 가보겠습니다. What fantastic the weather is.
환상적인이란 뜻이에요.

아시죠? 정말 환상적이다. 그 날씨가 뭐 이런 뜻이죠. 우리 말로는 날씨가 얼마나 환상적인지 해서 환상적인이란 형용사를 얼마나라는 말로 강조해주는 감탄문이어야 돼요. 그러려면 형용사 부사를 강조하는 how가 쓰여야겠죠. what이 아니라. 자, 그럼 how로 바꿔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How fantastic the weather is. 날씨가 얼마나 환상적인지. 좋아요. 자, 그 다음 4번입니다. What smart boy. 정말 똑똑한 소년이다. 똑똑한 소년에 대해서 감탄하고 있어요. 그러면 뒤에 명사가 잘 쓰여 있는지 봐야겠죠? Smart boy. 뭐가 틀렸나요, 여러분? 네, boy는 단수 명사입니다. 따라서 what 다음에 뭐가 쓰여야 되죠? 어가 쓰여야 돼요. 그럼 smart 지우고 여기다 smart 이렇게 써볼까요? 네, 그러면 같이 넣어서 읽어볼게요. What a smart boy. 정말 똑똑한 소년이다. 잘했어요. 자, 이제는 문법 공부 다 끝냈고요. 월드게임을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start word game. 자, 월드게임을 시작해 봅시다. 교재 104쪽이에요. Part A. 그림에 알맞은 단어를 찾아 동그라미 하고 우리말 뜻과 연결하는 문제입니다. 1번 그림 같이 볼까요? 지금 화목하게 가정이 즐거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기쁜, 즐거운 이란 뜻을 가지는 형용사. 뭐가 떠오르죠, 여러분? 네, joyful 입니다. J-O-Y-F-U-L. joyful. joy가 기쁨이라는 단어이거든요. ful이 붙어서 형용사가 됐어요. 즐거운, 기쁜. 다음 2번이에요. 손 위에 납작한 물건이 올려져 있네요. 납작한을 뜻하는 단어가 있었죠? 바로 flat. F-L-A-T. 납작한과 연결해 주세요. 또는 평평한이란 뜻을 갖죠? 잘했어요. 다음 3번입니다. 3번은 지금 공장에 큰 기계들이 놓여 있어요. 기계를 뜻하는 단어 machine입니다. machine, machine, 기계입니다. 잘했어요. 다음 4번 볼까요? 4번은 야구를 하고 있는데 공을 던지죠. 던지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 throw. 같이 찾아볼까요? throw, throw, 던지다. 다음 5번 그림이에요. 여자가 화가 났나 봐요. 표정이 너무 안 좋네요. 화난이란 뜻을 가지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바로 mad이었죠? mad. 네, 화가 난 연결해 주세요. 네, 이렇게 해서 part A는 잘 맞췄고요. 이제 part B로 가보겠습니다. 우리말 뜻에 맞는 단어를 찾아 동그라미 해봅시다. 자, 이번에도 across, 가로, down, 세로줄에 단어들이 숨어 있어요. 그럼 먼저 가로줄부터 볼까요? 1번, 기술자라는 뜻을 가지는 단어. 여러 번 나왔거든요. 자,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engineer입니다. 자, 어디 있을까요? 세 번째 줄에 있네요. engineer. engineer. 기술자. 다음, 가로 2번입니다. 벌레, 작은 곤충을 뜻하는 bug란 단어가 있었죠. 컴퓨터에서도 우리가 bug란 말을 쓴다고 배웠어요. 실제로 버그가 진짜 곤충이었다는 내용을 배웠었죠. 거기서부터 유래해서 네, 컴퓨터에서 bug란 이름이 생기게 되었다. 네, 여러분 지문 기억날 거예요. 단어는 쉽습니다. bug, bug. 다음 3번 밀가루를 뜻하는 단어. 네, 이 발음이 꽃이란 발음이랑 같았죠. 바로 flower입니다. 스펠링은 달라요. flower. flower. 밀가루. 다음 4번 영리한 볼까요? What a clever idea란 표현을 배웠습니다. clever. 영리한, 똑똑한이란 뜻이에요. clever. clever. 잘했어요. 자, 다음으로는 새로 가볼게요. 5번. 아주 작은이란 뜻을 가지는 단어. small 말고 tiny란 단어 기억나나요, 여러분? 세로줄에 있어요. tiny. tiny. 다음 마지막입니다. 지저분한. 지저분한을 뜻하는 단어.

messy라는 단어가 있었죠? M-E-S-S-Y, messy. 네, 이렇게 해서 모든 단어를 찾았습니다. 오늘도 성공! 잘했어요? 네, 여러분, 워크북을 준비해 주세요. 자, 우리 words 한 번 더 복습할 거거든요. 교재 21쪽입니다. Part B, 우리말과 같은 뜻이 되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보기에서 골라 써봅시다. 지문에서 우리가 함께 배웠던 어휘들이 나와 있어요. Popular, moth, mistake, petal, celebrate. 다 기억나죠, 여러분? 자, 좋아요. 1번부터 함께 보도록 할게요. It soon became such a blank game. 그것은 곧 되었다. 매우 인기 있는 게임이. 자, 게임 나와 있고요. 게임을 꾸며주는 인기 있는 이라는 말이 필요합니다. 바로 popular. 여기 있네요. 같이 써볼까요? P-O-P-U-L-A-R. popular. 자, 같이 읽어볼까요? It soon became such a popular game. 잘했어요. 다음 2번입니다. It is such a joyful way to blank birthdays. 그것은 정말 즐거운 방법이다. 생일을 뭐하는? 축하하는. 축하하는 이란 의미가 되도록 to 다음에 올 표현을 써봅시다. 네, 축하하다란 동사가 와야겠죠? 바로 celebrate입니다. C-E-L-E-B-R-A-T-E까지 to celebrate. 이 to 부정사가 앞에 나온 way를 꾸며주고 있죠. 즉, 형용사적 용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자, 그럼 의미를 생각하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It is such a joyful way to celebrate birthdays. 잘했어요. 다음 3번이에요. They use the golf ball and anything flat as blank. 그들은 사용했다. 골프공과 납작한 어떤 것을 뭘로써? 탁구 라켓으로 해서 as가 뭐뭐로써란 뜻이에요. as 다음에 명사 탁구 라켓이란 의미를 가지는 단어가 와야 됩니다. 자, 뭐였죠? 바로 paddles입니다. paddle이라는 것은 납작한 네, 주걱 모양의 도구를 말하는데요. 미국 영어에서는 이 paddle을 바로 탁구 라켓이라는 의미로도 사용합니다. 자, 그러면 P-A-D-D-L-E-S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anything과 같이 이렇게 thing으로 끝나는 단어는 형용사가 뒤에서 수식하고 있죠? 네, 그래서 이거 문법까지 기억하면서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They use the golf ball and anything flat as paddles. 잘했어요. 다음 4번입니다. Engineers found a tiny blank inside the computer. 엔지니어들, 즉 기술자들은 작은 무엇을 컴퓨터 안에서 찾았다. 이네요. 작은 뭐죠? 작은 나방. 네, tiny는 우리가 앞에서 월드게임 할 때 나왔던 단어죠. 아주 작은 상태를 나타낼 때 tiny라고 말하고요. 그럼 나방을 뜻하는 단어, 명사 moth 여기 있네요. M-O-T-H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Engineers found a tiny moth inside the computer. 잘했어요. 다음 5번입니다. A bug is a blank or problem in a computer program. 버그는 무엇이다 또는 문제이다. 컴퓨터 프로그램에서 라는 뜻이에요. 자, 버그는 뭐라고요? 실수나 문제이다 라고 얘기했죠? problem, 문제는 나와 있으니까 실수를 뜻하는 단어를 써볼까요? 네, mistake. 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단어예요. M-I-S-T-A-K-E, mistake. 자, 그러면 같이 읽어볼게요. A bug is a mistake or problem in a computer program. 잘했습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어휘 복습 한 번 더 했고요. 자, 이제는 22쪽으로 가서 grammar, 네, 문법을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 part A예요. 보기에서 알맞은 감탄사를 골라 문장을 완성하세요. 중복할 수 있고요. 자, 우리가 배운 감탄사 두 개가 있었죠? 바로 what과 how입니다. 자, what 같은 경우는 감탄의 대상이 명사일 때 뒤에 명사가 쭉 따라 나오고요. 자, how 같은 경우는 형용사 부사를 강조하는 표현이었죠. 그래서 뒤에 형용사 또는 부사가 나옵니다. 자, 이 문법적인 특징을 기억하면서 쭉 풀어볼게요. 1번, 정말 놀라운 소식이다. 네, 지금 이 문장을 통해서 놀라운 소식이라는 명사를, 명사에 대해 감탄하고 있어요.
그래서 뒤에 surprising news하고 news라는 명사가 나왔습니다. 자, 명사가 감탄의 대상일 때는 뭘 쓴다? what을 써야겠죠. 네, 첫 글자 대문자로 잘 썼나요? 자, 이 문장 같은 경우는 what 다음에 관사 어나 언을 쓸까요? 안 쓸까요? 안 씁니다. 왜냐면 뉴스가 셀수 없는 명사이기 때문에 그대로 what만 쓰면 돼요. 같이 읽어볼까요? What surprising news? 정말 놀라운 소식이다. 다음 2번. 정말 재밌다입니다. 네, 재미있는이라는 말을 강조해주고 있죠. 따라서 funny를 꾸며줄 수 있는, 강조할 수 있는 how를 쓰셔야 돼요. 대문자 H 쓰고요. OW 쓰면 완성돼요. How funny. 정말 재밌다. 얼마나 재밌는지. 이런 뜻이 되겠죠? 다음, 3번 볼게요. 정말 영리한 아이디어이다. 네. 이 문장은 영리한 아이디어라는 명사를 감탄의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뒤에 a clever idea라고 써 있네요. 그러려면 어떤 감탄사를 써야 되죠? what을 써야겠죠? 그리고 아이디어는 단수 명사이기 때문에 a clever idea처럼 관사를 썼습니다. 자, 그러면 같이 읽어볼까요? What a clever idea. 정말 영리한 아이디어이다. 좋아요. 다음 4번입니다. 정말 신나는 일이었다. 네. 이 문장도 보니까 신나는이라는 형용사를 강조하면서 감탄하고 있네요. 영어로는 exciting이라고 하죠. exciting을 강조할 수 있도록 감탄사 how를 써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 문장은 주어 동사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같이 읽어볼까요? How exciting it was. 정말 신나는 일이었다. 좋아요. 이번엔 5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재미있고 지저분한 축하이다. 네, 이 문장은 우리가 독해를 하면서 문제로 풀어봤던 문장이에요. 자, 보시면 이 문장도 재미있고 지저분한 축하라는 명사에 대해서 감탄하고 있어요. 이 축하라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Celebration. 축하라는 말은 셀수 있는 명사입니다. 따라서 어가 붙었고요. Fun and messy가 재미있고 지저분한이란 뜻의 형용사죠. 이렇게 명사를 감탄의 대상으로 할 때는 뭐를 쓴다? what을 쓴다. 네, what 쓰고요. 그리고 뒤에 어순은 잘 나와 있어요. 그럼 같이 읽어볼까요? What a fun and messy celebration. 잘했습니다. 자, 이제 파트 B가 남아있네요. 파트 B는 우리말 의미에 맞게 주어진 말과 알맞은 감탄사를 활용해서 문장을 완성하는 거죠. 자, 여기 보기에 우리가 쓸수 있는 말들이 나와 있어요.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what과 how를 잘 써가면서 문장을 완성해 봅시다. 1번, 그것은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구나. 네. 자, 보면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 흥미로운 이야기라는 말이 감탄의 대상이 되겠죠. 명사입니다. 그러면 뭘 써야 되죠? what을 써야 돼요. 자, what 쓰고요. 그 다음, 이야기는 story라는 말로 쓸수 있는데 단수 명사입니다. 따라서 관사를 써야 돼요. 뒤에 오는 형용사가 흥미로운이란 뜻을 가지는 interesting이기 때문에 I로 시작하죠. 그러면 on이라고 관사를 쓰고, 다음 형용사, interesting. 이렇게 써보고요. 그 다음 명사, story. 됐나요, 여러분? 주어, 동사, 마지막에 나옵니다. It is는 생략할 수도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What an interesting story it is. 그것은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구나. 잘했고요. 2번, 날씨가 얼마나 환상적인지입니다. 얼마나 환상적인지 보시는 것처럼 fantastic, 환상적인이란 뜻의 형용사를 강조하는 감탄사가 있어야 돼요. 즉, how가 와야 되겠죠? 그럼 how로 시작해 볼까요? How fantastic. 네, DIC까지 쓰고 그다음 주어 동사가 이어서 나옵니다. 그 날씨가란 뜻이죠? 자, 같이 읽어볼까요? How fantastic the weather is. 잘했습니다, 여러분. 다음으로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놀라운 친구들이다라는 문장을 만들어 볼 거예요. 자, 이 문장은 이지 가이드에서도 봤고 또 앞에서 복습할 때도 나왔던 문장이에요. 이제는 해석이 아니라 여러분이 직접 써보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친구들. 놀라운 친구들이라는 명사를 감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what으로 시작해야 되겠죠? 자, what's고요. W-H-A-T. 그 다음 명사가 뭐냐에 따라 관사를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어요. 친구들, friends, 복수 명사네요. 그러면 어나 언 쓰지 않고 바로 형용사 amazing 써야겠죠? 네, A-M-A-Z-I-N-G. 다음 친구들, F-R-I-E-N-D-S. friends까지 됐어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What amazing friends. 정말 놀라운 친구들이다. 다음 4번 문제입니다. 그는 정말 공손하게 말하는구나 라는 표현이 됩니다. 자, politely, 공손하게 라는 뜻을 가지는 부사가 나와 있네요. 우리말도 정말 공손하게, 이렇게 정말이 공손하게를 강조해주는 표현으로 쓰였죠. 그러면 how로 시작해야 돼요. how. 다음 politely 예쁘게 써볼까요? P-O-L-I-T-E-L-Y. 그 다음 주어 동사가 올 수 있죠. 주어 동사 he speaks, 그는 말한다 라는 뜻의 주어 동사가 이미 쓰여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쓰시면 돼요. 자, 그러면 같이 읽어볼게요. How politely he speaks. 그는 정말 공손하게 말하는구나. 네, 이렇게 해서 감탄문을 완성해 봤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감탄문은 짧은 문장이기 때문에 또 여러분이 일상 대화를 하면서도 많이 말할 수 있는 표현들이 있거든요. 한두 개 정도는 익혀놔서 한번 영어로 표현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영어 실력이 쑥쑥 오를 겁니다. 반드시 배운 건 사용해 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절대 잊지 않아요. 자, 그런 의미에서 선생님이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훨씬 더 높일 수 있는 Next Step Challenge를 준비했습니다. 자, 우리가 배우고 있는 감탄문, 그 문법 내용을 기억하면서 한번 이 문장을 영어로 완성해 보세요. 마지막 단원에 도달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입니다. 감탄문 맞나요, 여러분? 얼마나 뭐뭐한지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그러면 얼마나라는 뜻을 가지는 단어 생각하셔야 되고, 놀라운지를 뜻하는 단어가 여기에서 뭘까요? 네, 골라야겠죠? 다음으로 마지막 단원에 도달하는 것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마지막 단원에 도달하는 것, 이 부분이 주어거든요. 이걸 어떻게 표현할까요? 힌트는 투부정사입니다. 네, 이번 문장은 좀 어려웠기 때문에 선생님이 힌트를 많이 줬고 설명도 해줬어요. 지금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정답을 한번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정말 마지막 단원을 시작하는 강의거든요. 자,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또 힘차게 재미있게 영어 공부해봐요. 다음 시간에 봐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EBS 기초 영문법 2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은 11강이고요. 오늘은요, 그 밖의 전치사들을 공부해 볼 거예요. 우리 앞에서는 시간과 장소의 전치사를 공부했는데 기억나시나요? 오늘은 시간과 장소 전치사 외에 다른 전치사들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을 조금 더 쉽고 완벽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이 꼭 기억하면 좋은 어휘들부터 한번 쭉 정리하고 넘어갈 건데요. 자, 첫 번째 표현부터 같이 읽어볼게요. Be tired of. Be tired of 하면 뭐뭐에 지치다, 싫증나다 라는 표현이에요. 예를 들어서 I am

tired of eating broccoli 하면 나 브로콜리 먹는 것에 지쳤어. 브로콜리 먹는 거 너무 질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표현으로 die of가 나와 있는데요. die of 뒤에는 원인이 나와서 무엇 때문에 죽다, 무엇으로 죽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그리고 thank 나와 있죠. thank는 누구에게 감사하다라는 표현이에요. 예를 들어, thank you 하면 너에게 감사한다, 즉 감사해요라는 표현이 되겠죠. thank 기억하시고요. 이어서 kindness입니다. 자, 우리 kind라고 하면 친절한이라는 형용사인데 뒤에 ness를 붙이면 명사형이 됩니다. 그래서 친절이라는 표현이 되는 거고요. 이어서 traffic이라고 하면 교통 혹은 교통량을 의미하게 됩니다. 예, 읽어볼게요. 어떻게 읽어요? traffic. 네, 좋습니다. 이어서 우리 시험에 합격하다라고 할 때는 pass라는 동사를 씁니다. pass test 하면 시험에 합격하다, 패스하다라고도 우리 하잖아요. 그쵸? 이어서 because of인데요. 무엇 때문에라는 의미예요. because of you 하면 너 때문에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그리고 thanks to 하면 여기 thank가 들어있잖아요. 누구 덕분에 혹은 무엇 덕분에라는 표현입니다. 뒤에 좋은, 긍정적인 게 보통 나오겠죠? thanks to you 하면 너 덕분에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어서 gift인데요. gift는 선물이라는 표현입니다. 자, 오른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math problem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math는 수학이라는 과목이죠. 그리고 이 problem이라는 것은 문제입니다. 문제. 그래서 합쳐서 math problem 하면 수학 문제가 되겠네요. 예를 들어, this math problem is very easy 하면 이 수학 문제는 매우 쉽다라는 표현이 되는 겁니다. 자, 이어서 finish인데요. finish 하면 끝내다라는 표현이에요. Did you finish your homework? 하면 너 숙제 끝냈어? 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자, 아래 볼게요. messy인데요. messy 하면 어질러진 이런 의미가 됩니다. messy, 어질러진 거예요. 정돈이 안된 거예요. 이어서 safety인데요. 여러분, safe 하면 안전한입니다. 근데 뒤에 이 ty를 붙이면 안전이라는 명사가 됩니다. safety, 안전. 그리고 우리 rounded라고 하면 둥근이라는 의미입니다. 둥근. 이어서 edge인데요. 이 edge라는 말은 날, 끝, 모서리라는 의미입니다. edge. 그리고 paint a picture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picture 하면요. 그림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paint는 칠하다 혹은 그리다라는 뜻이에요. 합쳐서 paint a picture 하면 그림을 그리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art museum 나와 있는데요. 우리 museum은 지난 시간에도 했습니다. 박물관이에요. 그런데 art, 미술 박물관이니까 우리 미술관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네요. 미술관 영어로 뭐라고 해요? art museum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의 어휘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면 정말 좋겠고요. 자, 오늘 개념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기초 영문법, 원인과 이유의 전치사, 그리고 그 밖의 다양한 전치사들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전치사의 의미와 특징을 공부했습니다. 전치사라는 거는요, 명사의 앞에 쓰여서 시간이나 장소, 위치, 이유 등 굉장히 다양한 의미를 나타내어 줄수 있는 말이었는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는 시간과 장소의 전치사 위주로 살펴봤다면, 오늘은 원인과 이유 혹은 그 외에 다양한 의미를 갖는 전치사들을 쭉 모아서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원인과 이유의 전치사들부터 살펴볼게요. 자, 원인과 이유의 전치사 두 가지 나와 있습니다. 누군지 찾아볼까요? 네, 초록 박스에 있어요. of 그리고 for입니다. 자, 이 뒤에는요, 원인과 이유가 나오기 때문에 얘네를 원인과 이유의 전치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I am tired. 나 지쳤어. 나 피곤해. 라는 의미인데,
of too much work라고 했으니까 왜 피곤한 거예요? 일이 너무 많아서 피곤한 겁니다. of 뒤에는 피곤한 이유가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하나 더. 아래 예문도 이해해 볼게요. I thanked her. 나는 그녀에게 감사했습니다. For her help. 그녀의 도움 때문에. 즉, 그녀가 도와주었기 때문에 나는 그녀에게 감사했던 거죠. For 뒤에는 감사의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뒤에 원인과 이유가 주로 나오는 전치사 두 가지를 지금부터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설명 보겠습니다. 전치사 of는요, 주로 die, tired 혹은 sick과 같은 표현과 함께 쓰여서 이유를 나타내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My grandfather died of cancer 이라고 했어요. 나의 할아버지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돌아가셨죠? die of 하면 무엇으로 죽다라는 표현입니다. cancer 하면 암이거든요. 나의 할아버지는 암으로 돌아가셨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die of 뒤에는 돌아가신 원인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 더. for이라는 전치사는요, 주로 thank와 함께 쓰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감사의 이유를 나타내어 줄 수가 있겠네요. 예를 들어, thank you for your kindness라고 말하면요, 친절함에 감사드립니다라는 의미예요. 자, thank you for your kindness. 친절하게 해주셔서 감사한 거잖아요. 이 for 뒤에는 감사한 원인이 나오게 됩니다. 자, 여러분, 원인의 전치사 of와 for를 구분할 때는요, 이렇게 설명을 암기하기보다는요, 이 표현 덩어리를 암기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예를 들어, die of. 이렇게 한 덩어리로 기억을 하는 겁니다. 뭐뭐로 죽다. die of. 그리고 thank you for 뭐뭐 하게 되면 무엇 때문에 감사하다. 이렇게 하나의 덩어리로 기억하는 겁니다. die of, thank you for. 이런 식으로요. 자, 그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자, 이어서 우리 전치사 뒤에 명사구 나오는 거 살펴볼 건데, 이 원인 전치사 두 가지를 더볼 거예요. 먼저 because of 그리고 thanks to입니다. 자, 쌤이랑 아까 어휘 공부할 때 나왔던 표현들이죠? because of는 뭐뭐 때문에, 그리고 thanks to는 뭐뭐 덕분에라는 의미입니다. 딱 봐도 더 긍정적인 건이 thanks to라는 것을 알수 있겠죠? 자, 예문 한번 살펴볼게요. We were late. 우리는 늦었어. 근데 무엇 때문에 늦었어요? Because of traffic. 교통 때문에 늦었다는 건 교통 체증 때문에 늦었다는 거겠죠? Because of traffic 하면 교통 때문에. 자, 두 번째 예문 보겠습니다. I passed the test. 나 시험에 합격했어. 근데 thanks to your help. 너의 도움 덕분에가 되겠네요. Thanks to 뒤에는요, 좋은 거, 긍정적인 것이 주로 나와서 그것 덕분에라는 의미로 주로 쓰이게 됩니다. 자, 설명 볼게요. Because of 뒤에는 부정적이거나 중립적인 이유가 나오고, thanks to 뒤에는 주로 도움이나 고마운 일등 긍정적인 원인이 나오게 됩니다. 자, 여러분, thanks to가 뭐뭐 덕분에, because of가 뭐뭐 때문에라고 기억을 하시면 훨씬 더 간단하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설명이 나와서 별표하고 시작할게요. 전치사 다음에는 명사 혹은 대명사 또는 명사구가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 조금 어려우니까 여러분 집중하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전치사라는 것은 명사 앞에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전치사 다음에는 반드시 명사가 나와주어야 합니다. 그걸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요. 자, 학교 시험에 잘 나오는 포인트가 뭐냐면, 전치사 뒤에 명사가 나와줘야 하는데, 전치사 뒤에 이렇게 주어와 동사로 이루어진 문장이 나온다면 입니다. 전치사 뒤에는요, 주어와 동사로 이루어진 문장이 나올 수는 없습니다. 전치사 뒤에는 주어와 동사로 이루어진 문장이 나올 수는 없어요. 왜안 될까요? 전치사 뒤에는 명사가 나와야 하기 때문이죠. 자, 우리 이 예문 한번 볼게요. I cried because of her. 나는 그녀 때문에 울었다. Because of 전치사 뒤에 명사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두 번째 예문 한번 볼게요.
I think

thanked her because of she gave me a present. Because of라는 이 전치사 뒤에 주어와 동사가 나온 거예요. 이러면 안 됩니다. 전치사 뒤에는요, 주어와 동사로 이루어진 문장이 나오면 안 된다. 무엇만 나올 수 있어요? 명사만 나올 수 있어요. 자, 이 차이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녀 때문에

좋겠습니다. 한 번만 더 강조할게요. Because of와 같은 이 전치사 뒤에는요, 주어와 동사로 이루어진 문장은 나올 수가 없고 반드시 명사나 명사구가 나와 주어야 합니다. 자, 그럼 practice 1 들어가 볼게요. 1번입니다. 그림을 보고 알맞은 전치사를 넣어 대화를 완성하세요. 자, 여러분 1번을 보면 밖이 굉장히 추워 보이고요. 안에서 이렇게 담요를 덮고 휴식을 취하고 있는 여자아이가 있습니다. 자, 엄마가요, Why didn't you go outside? 라고 했습니다. 왜 밖에 안 나갔어? 라고 물어봤고, 아이가 because the cold weather 이라고 말했어요. 자, 추운 날씨 때문에요 라고 했습니다. 명사구 앞에 우리 전치사 나와야 하므로 because of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추운 날씨 때문에 라는 의미죠. 자, 이어서 2번입니다. 아이가 브로콜리를 정말 싫어하는 표정이 나와 있고요. 자, 엄마가 이렇게 잔소리를 좀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자, 엄마가 Why don't you eat your vegetables? 라고 했습니다. 채소를 좀 먹는 게 어때? 라고 제안을 하고 계세요. 그랬더니 아이가 I am tired being eating broccoli every day. 나 매일 브로콜리 먹는 거 너무 싫증나요. 지겨워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뭐뭐 하는 것이 싫증나다라는 표현은 be tired of 써주시면 됩니다. 전치사 of와 어울리는 표현이니까 여기 of 넣어주시고요. 이어서 3번 보시면 happy birthday 선물 받았네요. 생일 선물 받았나 봐요. 아이가 고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감사의 이유를 말할 때는 전치사 누구를 써주는지 기억나나요? Thank you for 이렇게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Thank you for. Thank you for the birthday gift 하면 생일 선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의미가 되겠네요. 이에 대해서 엄마가 You're welcome. I'm glad you like it 이라고 합니다. 아, 천만에 네가 좋아해서 내가 좋다 이런 의미로 말하고 있네요. 이어서 2번입니다. 다음 감사 편지를 읽고 빈칸에 알맞은 전치사를 쓰라고 하였습니다. Dear mom인 것으로 보았을 때 엄마께 보내는 감사 편지인 것 같죠? Thank you. 감사하다고 했고요. 감사의 원인이 뒤에 나오고 있으므로 우리 전치사 for 써줘야 합니다. Thank you for helping me with my homework 하면 숙제를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라는 표현이 되겠네요. 이어서 I was tired. 저는 피곤했어요. 혹은 싫증 났어요. 뭐 하느라고? Doing so many math problems. 수학 문제를 너무 많이 푸느라고. 역시 tired 뒤에 원인이 나올 때는 of를 써주세요. 하지만 you made it fun. 엄마가 그걸 재밌게 만들어주셨어요 라고 했어요. 이어서 I almost couldn't finish my homework on time. 저는 제 시간에 숙제를 끝낼 수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거의 없었다고 말합니다. Because 무엇 때문에? My messy notebook. 나의 어질러진 공책 때문에, 공책이 너무 복잡하고 정리가 안 돼서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이렇게 명사구 앞에는 전치사 because of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Because of 자체가 뭐뭐 때문에 라는 표현이니까요. 자, 하나만 더 채워볼게요. 자, 우리 뭐뭐 덕분에라고 할 때는 thanks to 써주시면 됩니다. Thanks to your help 하면 당신의 도움 덕분에 라는 의미로 들어가면 됩니다. 자, 이어서 우리 베이직 컨셉 2로 한번 넘어가 볼 텐데요. 이번에는 도구나 수단, 재료나 원료의 전치사들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이 초록색 박스부터 한번 확인을 해볼 건데요. 여러분, 초록색 박스를 보면 도구나 수단과 관련된 전치사들이 나와 있습니다. 누가 있는지 볼까요? 먼저 with, 그리고 by가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 with는요, 무엇을 가지고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무엇을 가지고. 어떤 도구가 뒤에 주로 나오고요. 그 도구를 가지고라고 해석해요. 예를 들어, She is cutting cheese with a knife라고 하면요. 그녀는 칼을 가지고 치즈를 자르고 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With a knife가 칼을 가지고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스푼을 가지고는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With a spoon. 포크를 가지고는 with a fork.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겁니다. With는 이렇게 도구 앞에 쓰여서 무엇을 가지고라고 해석됩니다.
자, 바이도

한번 볼게요. 바이는 주로 어떤 교통수단 앞에 쓰여서 무엇을 타고라고 해석해요. 무엇을 타고. 그러니까 by bus 하면 무슨 뜻이에요? 버스를 타고. by car은 뭘까요? by car. 자동차를 타고. by subway는 지하철을 타고가 되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교통수단 앞에 쓰인 by는 뭐뭐를 타고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he goes to school by bus는 무슨 뜻일까요? 그는 학교에 가는데 어떻게 가요? 버스를 타고 간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도구나 수단 전치사를 살펴보았으니 이번에는 이 재료와 원료 전치사 from과 of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from과 of는 모두 재료나 원료를 나타내는 전치사입니다. 자, 먼저 from부터 살펴볼 거예요. 이 치즈는요, 우유로 만들어졌다라고 할 때, cheese made from milk라고 말합니다. 우유로 만들어진 치즈라는 의미예요. 자, 여러분, 오른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 버스는요, 금속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금속으로 만들어졌다라고 할 때는, bus made of metal. 이렇게 말합니다. 둘 다, 원료와 재료를 말하는데, 그럼 of와 from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자, 여러분, 이 from이라는 애는요, 원재료의 상태 변화가 일어났을 때 씁니다. 우리 치즈를 봤을 때 우유가 고체로 변화한 거죠. 상태가 변화했을 때는 이렇게 from이라는 전치사를 써요. 자, 그런데 여기를 보면 금속의 상태가 변화한 게 아니라 형태만 변화해서 이 버스의 차체가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상태 변화가 없을 때는 그냥 of만 쓰는 겁니다. 자세한 내용 우리 글과 함께 정리해 볼게요. 먼저 도구, with라는 전치사는 무엇을 가지고 무엇으로라는 의미로 I ate the steak with a fork 하면 나는 포크를 가지고 스테이크를 먹었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자, 그리고 by는요, 뒤에 교통수단이 주로 나와서 by 교통수단 이렇게 자주 씁니다. 예를 들어, by ship 하면 배를 타고 혹은 배로라는 의미고요. by car 하면 차를 타고 혹은 차로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 한번 볼게요. by train 하면 기차를 타고 혹은 기차로. 그리고 by plane 이렇게 말하면 비행기를 타고 혹은 비행기로라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지하철을 타고는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by subway가 되는 것이고요. 자전거를 타고라고 할 때는 by bike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by 뒤에는 교통수단이 나올 수 있고요. 이때는 관사를 붙이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by the car, by a car 이런 식으로 car 앞에 어나 더는 붙이지 않는다라는 설명입니다. 자, 이어서 대망의 from과 of를 비교해 보는 시간이에요. 아까 조금 헷갈리게 느껴지셨을 수 있는데, 우리 글과 함께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from은 원재료의 변화가 있을 때 씁니다. of는 원재료의 변화가 없을 때 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wine은요, 포도로 만들어집니다. wine은 포도로 만들어지는데, 포도가 액체로 상태가 변화합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럴 때는 from이라는 전치사를 쓰는 것이죠. 자, 여기 예문 한번 볼게요. 이 table을 만들어지는데, table은 나무로 만들어집니다. 자, 그런데 나무를 이렇게 깎아서 만들긴 하지만 나무라는 상태가 변화하진 않아요.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때는 이 of라는 전치사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시려면요. 이 물체를 봤을 때이 원재료가 잘 보이냐, 안 보이냐로 한번 구분을 해볼게요. 여러분, 테이블, 탁자를 봤을 때 나무의 결이 다 보이잖아요. 나무로 만들어졌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상태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of를 쓰는 거예요. 근데 이 와인을 봤을 때 포도 알이 보이나요? 안 보입니다. 상태가 변화했기 때문이거든요. 이렇게 상태가 변화해서 원재료가 더 이상 보이지 않을 때는 from을 써주시면 됩니다.
정도로만 정리를 해 두시고요. 우리는 두 번째 전치사

다른 의미 살펴볼게요. 전치사는요, 꼭한 가지 의미만 갖는 건 아닙니다. 누구와 함께 나오느냐에 따라서 다른 의미를 가질 수도 있는데, with는 누구와 함께라는 의미로도 쓰입니다. I went shopping with my sister 하면 나는 여동생과 함께 쇼핑하러 갔다. 이런 의미고요. 또, for your health 하면 너의 건강을 위해서라는 의미로 쓰이기도 해요. 그래서 for you 하면 너를 위해서라는 의미도 되거든요. 이와 같이 for는 뭐뭐를 위해라는 의미로도 쓰인다는 것 같이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Practice 2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린이를 위한 가위 사용법이래요. 이 가위 사용법을 보고 알맞은 전치사를 써서 안내문을 완성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른쪽에 그림을 보니까 이게 안전 가위인가 봐요. 설명문 한번 보겠습니다. Safety scissors for kids라고 했습니다. Safety scissors니까 안전 가위예요. 근데 누구를 위한? For kids, 아이들을 위한. 자, 설명 한번 채워보겠습니다. 자, 이 가위는요, 만들어졌어요. 원재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안전한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졌대요. 자, 여러분, 근데 이 가위를 봤을 때이 플라스틱이 바로 나와 있습니다. 플라스틱의 형태는 변했겠지만 상태는 바뀌지 않았어요. 상태 변화 일어나지 않았을 때는 of 써주시면 되고요. 또 아이들은 이 종이를 자를 수가 있는데 가위를 가지고 자를 수 있는 거잖아요. 도구 앞에 나와서 무엇을 가지고라는 의미의 전치사는 with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둥근 날은요, 안전을 위한 것입니다. 뭐뭐를 위한이라는 전치사 for 써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어서 2번입니다. 알맞은 전치사를 넣어 주말 계획을 완성해 볼게요. 그리고 질문에 답까지 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표를 보시면 요일이 나와 있고 또 시간대도 나와 있고요. 오른쪽에는 활동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 토요일 아침에는 뭘 하는지 볼게요. 하이킹을 하러 갈 건데 누구랑 같이 가죠? 친구들이랑 같이 가니까 누구와 함께라는 의미로 with 넣어 주시고요. 또 take pictures 하면 사진을 찍다라는 표현이에요. 사진을 찍을 건데 나의 카메라를 가지고 찍겠죠? 도구니까 with 넣어 줍시다. 자, 그리고 자전거를 타고 여행을 할 거예요. 교통수단 앞에 쓰이는 전치사 by 넣어 줄게요. 자, 그리고 paint a picture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그림을 그리다입니다. 그림을 그릴 건데 watercolors 하면 수채화 물감이거든요. 물감을 가지고 그리는 것이므로 with. 그리고 5번 보시면 저녁을 요리할 건데요. 여기서는 엄마와 아빠를 위해서 할 수도 있고 엄마와 아빠와 함께 할 수도 있으므로 전치사 두 가지 가능합니다. 이어서 6번 보드게임을 할 건데 가족과 함께 하겠죠? 그래서 with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1번입니다. 우리 질문에 답까지 해봐야겠죠? How will you travel? 너 어떻게 여행할 거야? To the art museum. 미술관으로 어떻게 갈 거냐고 했죠? 자, 미술관으로 어떻게 갈 거냐면 나는 자전거를 타고 갈 거야. 이므로 우리 my bike. 이렇게 되겠죠? 2번입니다. What will you paint your picture with? Paint your picture은 그림을 그리다인데 무엇을 가지고 그릴 거야? 라고 하였습니다. 자, 아까 수채화 물감을 가지고 그린다고 했으므로 with watercolors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어서 grammar in real life입니다. 오늘 배운 이 문법을 실생활 대화에 적용을 해보는 시간이에요. 자, 여러분, 만화를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할게요. 아들이 엄마한테 Mom, you look tired 라고 했어요. 엄마 피곤해 보이세요? 라는 의미죠. 자, 오른쪽을 보니까 엄마가 뭐라고 하시냐면 일이 너무 많아서 힘들다라고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아들이 well 이라고 하면서 제가 엄마를 위해서 음료 한 잔을 만들었어요 라는 의미로 말합니다. 이 내용 배열해 볼 거고요. 자, 오른쪽으로 가보면 너무 친절하다, 너무 착하다라고 하면서 What did you make? 무엇을 만들었냐고 해요. 자, 그럼 아들이 무엇을 만들었다고 답하겠죠? I made juice of grapes라고 합니다. 저는 포도로 만든 주스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4번, Thank you, 고마워. 주스 만들어줘서 라는 의미로 답하겠죠? 자, 글 곳곳에 약간 어색한 부분도 보이고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위 대화 1과 4의 빈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를 각각 쓰세요 라고 하였어요. 자, 여러분 1번 보시면 전치사가 들어가야 하는데요. 자, 무엇 때문에 지쳤다, 실증나다 라는 표현으로 be tired 뒤에 어떤 전치사를 쓰죠? of를 씁니다. be tired of 하면 뭐뭐에 실증나다, 뭐뭐 때문에 지쳤다 이런 의미예요. 자, 오른쪽에 고마워. 근데 무엇 때문에 고마워 할 때 우리 thank you for 써줍니다. thank you for 하나의 덩어리로 암기하라고 했어요. 주스 만들어줘서 고마워. 자, 이렇게 순서대로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이어서 2번입니다. 괄호 안에 단어들을 배열하여 문장을 완성하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내가 주스를 한 잔 만들었어. 혹은 여기서는 drink, 음료를 한 잔 만들었어 라는 의미로 I made a drink 써주시고요. 엄마를 위해서 혹은 당신을 위해서니까 for you를 마지막에 써주시면 됩니다. I made a drink for you. 저는 엄마를 위해서 음료 한 잔을 만들었어요 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자, 이어서 3번입니다. 우리 대화 3번에서 틀린 부분을 찾아 바르게 고쳐 쓰라고 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I made juice of grapes 라고 했습니다. 주스가 무엇으로 지금 만들어졌다는 거죠? 포도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과일 포도가 주스가 되면서 상태가 액체로 변화합니다. 자, 원재료의 상태가 변화할 때는 우리 of가 아니죠. from을 써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요, of를 from으로만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배운 내용 정리해보면요. 오늘은 다양한 전치사들 중에서 원인과 이유의 전치사 공부했고요. 또 다양한 도구나 수단 등의 전치사들을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교재 예문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서 그 차이를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자, 오늘도 여기까지 오시느라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All in One 중학영어. 자, 오늘은 263강 수요일 순서고요. 자, 오늘은 수의 일치를 쓰기로 연결해서 반복학습하는 그런 날이 되겠습니다. 자, 수의 일치를 활용해서 자, 문장들 여러분들 다섯 개 만들어 보실 거고요. 자, 학습이 끝나신 이후에는 그 내용들 다시 한번 듣고 따라 읽어보심으로써 자, 오늘의 내용들을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시면 첫 번째 문장부터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첫 문장은 이렇습니다. 퐁이라고 하는 것이 10대 청소년이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 만약에 그때 행하여지면 자, 불편할지도 몰라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영문으로는 어떤 어구들이 제시가 좀 되어 있나요? 자,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네요. 한국어로는 1번, 2번, 3번 이렇게 세 덩어리예요.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일단 한국어부터 먼저 한번 해봅시다. 자, 누가 뭐 한대요? 포옹이 불편할지도 몰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얘는 뭐예요?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가 행하여 진다면 이런 얘기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불편해지는 조건이 무엇인지를 자세히 수식하는 부사적 수식 아니겠어요? 자, 따라서 요거는 지금 문장 맨 앞으로 도치돼서 가도 되고요. 그다음에 문장 끝으로 가도 되겠습니다. 저는 그런데 이것을 문장 끝에다가 집어넣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시면 이것을 영문으로 다시 옮겨서 한번 좀 가보시면 어때요? 얘가 1번이겠죠? 자, 그 다음에 불편할지도 모른다는 비동사와 보어로 구성된 거,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녀석이 2번, 이 녀석이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거는 어디 들어가는 거죠? 이거는 맨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집어넣으시면 되는 것이고요. 자, 일단 그러면 한국어부터 재배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어와 비동사의 복 다음에 자, 부사적 수식어가 절로 문장 꼬랑지에 배치된 구조가 되겠고요. 영문으로 바꾸시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어디만 신경 쓰시면 되나요? if 이하가 조금 기니까 이 부분만 좀 신경을 좀써 보시면 되겠죠. 자, 그것이 행하여지다. do라고 하는 동사는 뭐뭐를 하다, 행하다의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수동태가 되면 행하여지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는 부사절이 나와 있네요. 언제 행하여지는 겁니까? 10대 청소년이 누구와 함께 있어요? 친구들과 함께 그렇게 있을 때 허그가 이렇게 행하여지면 불편할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may는 허락의 뜻도 있지만 뭐뭐일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추측의 뜻도 있고요. 자, 그리고 요렇게 하고 사실은 복기로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이번 강의 수혜일치를 배웠으니까 점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사가 나오게 되면 주어의 단복수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자, 그러나 비동사는 많이 보여주죠. 그래서 is는 앞쪽에 주어가 3인칭의 단수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세 번째 is도 마찬가지로 자, 그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고요. 여기에 있는 is는 여러분들 있다, 존재하다예요. 함께 일형식의 동사로 쓰였다라고 하는 점도 언급을 마지막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복기 한번 시도해 보도록 할까요? 뭐였습니까? A hug. Maybe 뭐였죠? uncomfortable. 자, 불편할 수도 있어요. 자, 조건이 바로 뭐였습니까? If it is done. 언제요? 바로 when a teenager is with his friends. 이렇게 지금 돼 있었던 그런 문장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이렇게 해서 복기까지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었으므로 1번은 끝내고요. 2번으로 갈게요. 자, 두 번째 문장은 이렇습니다. 자, 파리들이 머물러요. 끝. 그 머물다가 자동사거든요. 그러니까 언제 머무르는지, 어디에서 머무르는지에 부사가 이제 뒤쪽에 붙는 거예요. 혹은 뭐 문장 맨 앞으로 도치될 수도 있고요. 자, 그래서 자, 기본적으로 문장의 뼈대가 파리들이 머무른다기 때문에 some flies. 머문다는 뭐예요? 이것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거를 먼저 써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먼저 써도 됩니다. 자, 그런데 저는 그냥 구석에서를 좀 먼저 좀 써보려고요. 그래서 자, 구석에서를 자동사 바로 뒤에 붙여 써가지고 자, 지금 3번 자리에다가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in corners가 되겠죠. 그런데 이 구석이 누구로부터 수식받고 있어요? 어디의 구석이에요? 바로 따뜻한 집의 구석이죠. 따뜻한 집이 만약에 한 단어짜리라면 구석의 앞자리에 왔을 텐데 자, 요거는 지금 구석의 뒷자리에 오는 것이 맞겠습니다. 이렇게 두 단어 이상의 전치사 구로 되어져 있네요. 그 다음에 겨울 동안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문장 맨 끝으로 가든가 아니면 1번의 앞쪽으로 가도 사실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요 문장에서는 저는 요거를 마지막에 집어 넣어 보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가 좀 되었나요? 네, 됐습니다. 그러시면 자, 한글부터 먼저 다시 배열해 볼게요. 파리들이 머물러요. 주어 동사고요. 그 다음에 부사적 수식어, 앞으로 구석을 수식하는 형용사적 수식어, 그 다음에 마지막에 부사적 수식어, 이렇게 배치가 되는 것이고, 영문으로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 배우신 수혜일치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stay라고 하는 동사는 주어가 최소한 3인칭의 단수는 아니야, 라고 하는 정도는 현재형 동사이기 때문에 보여주는 아이고요. 자, 그래서 앞쪽에 복수의 주어와 이렇게 만나고 있다. 다시 한번 눈길 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자, 요 문장 마무리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복기 한번 해보셔야죠. 자, 파리는 fly예요. Some flies.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어떻게 합니까?

stay. 머무른답니다. 자, 어디에 머무른답니까? In corners of a warm house. 이렇게 형용사 쪽 수식어가 있었고요. 겨울 동안 뭐였습니까? Over the winte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Over the winter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자 마무리를 지어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시면 자, 세 번째 문장으로 이동해 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파리가 겨울에 그래서 잘 안 죽나 봐요. 이렇게 그 파리가 겨울에 다 죽어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희한하게 살아 있는 게 집안에 이렇게 숨어 있는 그런 모양입니다. 자, 3번으로 가겠습니다. 3번은 인디언들이 이거 굉장히 흥미롭더라고요. 지문 안에서 봤는데 인디언들의 전통인가 봐요 이게. 그래서 멀리서 오는 발소리를 탐지하기 위해서 귀를 갖다 땅에다 이렇게 대고 막 이렇게 발소리가 나는지를 들어보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 지문 안에 있길래 자, 요 문장을 좀 뽑아 봤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문장의 뼈대가 뭐예요? 인디언들이 댄다, 둔다, 놓는다. 무엇을? 귀를. 요게 지금 끝입니다. 그러면 요거 어디다 넣을지, 요거 어디다 넣을지만 여러분들이 결정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영문으로 한번 가볼까요? 어떻습니까? 인디언들이 댄대요. 뭐를요? 자, 목적 어디 있어요? 그들의 귀를 갖다가 댄다잖아요. 그죠? 예, 그거를 갖다가, 자, 근데 귀를 대는데, 어디다 대요? 바로 땅에다 댑니다. 뭐 하기 위해서 대요? 바로 to 이하하기 위해서 되는 거예요. 얘네들은 그러니까 둘 다 어떻죠? 부사적 수식어가 되겠습니다. 누구를 앞에 쓰든지 간에 상관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부사가 여러 개 등장하잖아요. 그러면 짧은 거 먼저 쓰고 긴 거를 나중에 쓰는 것이 뭐 일반적이기는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요거를 좀 먼저 써보려고요. 이렇게 해서 이 녀석을 4번에다가 I'm sorry. 죄송합니다. 여기 좀 짧으니까 요 녀석을 4번에다가 쓸 거고요. 그 다음에 요 녀석은 5번에다가 써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자, 요 녀석 4번, 요 녀석 5번으로 옮기시면 되겠네요. 자, 이것을 그대로 여러분들, 자, 한국어로 옮겨보면 한국어 어순부터 다시 재배치하겠습니다. 자, 목적어 이하에 자, 부사적 수식어가 이렇게 두 개 이렇게 동반되는 구조가 되겠고요. 자, 이것을 영문으로 바꾸면 이렇습니다. 자, Indians put 이렇게 되어 있네요. put이라고 하는 동사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3단 변화가 put, put, put 한 굉장히 풋풋한 동사예요. 그래서 풋풋풋 이렇게 되고요. 자, 여기서는 그 맥락상 특정 과거 동사로 저희가 보기는 어렵고요. 이건 여러분들 현재 동사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Indians가 복수고 자, push 이렇게 와 있으니까 push라고 하는 동사가 지금 주어가 단수인지 복수인지를 사실은 자 보여주지 않는 아, 그런 동사고요. 3인칭의 단수는 최소한 아니다. 이 정도는 알 수 있기 때문에 Indians와의 결합이 저렇게 된다. 다시 한번 눈여겨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거 제외하고 또 어려운 거 있어요? 별로 없죠. 자, 마지막에 나오는 in order to만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in order to가 되게 되면 자, to 부정사는 역할이 정해지더라. 부사 용법으로. 이미 배우신 내용이고요. detect는 탐지하다가 되겠습니다. 자, 뭐를요? distant는 거리가 먼. footsteps는 발걸음이에요. 발소리. 그래서 distant footsteps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하는 점만 자, 다시 한번 언급드리고 마무리 지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이 문장 처음부터 한번 복기 한번 해 보도록 할까요? 누가 뭐 했죠? 야, Indians put their ears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귀를 대는데 어디다가 댄대요? 장소가 먼저 나와 있었잖아요. 자, to the ground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땅에다가 대는데 뭐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대요? to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는 부사임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in order to 이렇게 돼 있습니다. in order to detect 자, 뭘요? 자, distant footsteps 이렇게 돼 있는 자, 그런 문장이었어요. 자, 충분히 여러분들 가능하시겠죠? 네, 이렇게 해서 자, 3번에 대한 복기까지 깔끔하게 마무리 지어봤고요. 자, 우리 4번으로 갈게요. 자, 4번은 이렇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자, 4개짜리 퍼즐 맞추는 거예요. 누가 뭐 했어요? 바로 진시황. 많이 들어보셨나요, 여러분들? 네, 중국의 혼란한 시기를 처음으로 통일했던 자, 그런 황제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장수에 굉장히 관심

0: 많았던 황제로 그렇게 알려져 있죠. 진나라를 만들었던 자 그런 그 황제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 진시황이 어땠대요? 이게 골격이잖아요. 그럼 즐기다가 타동사니까 어때요? 이게 3번일 거고요. 이거는 4번에다 넣어도 되고 1번에 앞에다 넣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콤마로 끊겨 있고 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저도 그냥 이거 그대로 존중해서 자, 4번에다 넣지 않고 1번에 앞에다가 좀 집어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진시황이 어디 있어요, 지금? 진시황 어디 있나요? 여기 있잖아요. Emperor Qin Shi Huang 이렇게 읽습니다. 자, 그래서 주어고요. 이 사람 뭐 했대요? 즐겼대요. 그다음에 뭐를요? 바로 Nationwide Peace. 간단하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 부분 어디 넣는다고요, 여러분들? 1번에 앞에다 넣읍시다. 그래서 요거를 1번 앞에다가 요렇게 배치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부분은 이제 한국말부터 다시 한번 재배치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주어 동사 목적어의 앞쪽에 부사적 수식어가 자, 앞쪽에 배치되어 있는 구조가 되겠고요. 자, 그리고 영문으로 바꾸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예. Unite라고 하는 단어는 USA, 미국에서도 많이 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자, Unite라고 하면, 자, 요거는 지금, 결합시키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United States of America. 그래서 아메리카 대륙에 연합된 그런 states, 국가들이에요. 그게 바로 미합중국이라고 하는 국가의 이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Unite라고 하면 그렇게 결합시키고 연합시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분리된 Kingdoms라고 하면 왕국이니까 분리된 왕국들을 어떻게 해요? 연합시켰다라고 하는 얘기가 바로 통일시켰다. 이렇게 여러분들 번역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한 이후에 자, Emperor Qin Shi Huang enjoyed nationwide peace. 이렇게 지금 주어 동사 목적어가 배열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나와 있는 부사적 수식어의 어순만 신경 쓰시면 되겠고요. 자, 수혜일치 배웠으니까 간단하게만 다시 한번 언급하면 동사가 과거형으로 써 있다. 일반 동사가 그러면 주어가 단순지 복순지를 전면적으로 보여주지 않는 그런 형태다. 이렇게 여러분들 확인만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시면 자, 이 문장도 복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After uniting the separate kingdom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어떻게 했나요? 자, Emperor. Emperor라는 단어도 여러 번 들어봤죠. Qin Shi Huang. 어땠어요? Enjoyed. 뭘요? Nationwide Peace. 이렇게 돼 있는 그런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자, 4번도 마무리를 지어봤고요. 자, 그 다음에 5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5번입니다. 나는요, 내가 평상시에 이렇게 여행하는 동안에 네가 우리 집 많이 봐줬잖아. 그 지켜봐 주는 거를 정말로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 자,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영문으로는 이렇게 지금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골격부터 먼저 합시다. 내가 고맙게 생각해. 무엇을 고마워하다. 따라서 3번은 어이구, 여기에 이렇게 긴게다 3번이네요. 그러면 이 정말로는 어디 들어가요? 문장 맨 앞에 들어가든가, 동사 앞에 들어가든가, 끝에 들어가든가. 자, 요거는 그런데 저는 2번에 앞에다가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자, 그러시면 영문으로는 당연히 이게 1번. 자, 그 다음에 누가 2번이에요? 자, really appreciate.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요 녀석이 목적으로 4번으로 구성되면 되겠습니다. 자, 한국말로는 이렇게 되죠. 주어, 동사, 목적어인데 앞에 부사가 이렇게 껴져 있는 자, 이런 구조가 되겠고요. 마지막에 있는 요 목적어 부분이 조금 뭐 추가 설명이 일부 필요할 겁니다. 자, keep in이라고 하는 목적어, 동명사 목적어 앞에 your가 와 있어요. 뭘까요? 바로 의미상의 주어죠. 자, 요 정도의 표현도 여러분들 쉽게 잘 알아들으실 수 있겠습니까? 네, 감사하고요. 자, 두 번째로 가시면 표현적인 측면에서는 keep an eye on A라고 하는 요 어구를 잘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두 개의 눈이 아니고요. 사람 눈이 두 개인데 하나를 어디 어디에다가 유지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일을 하면서 그 일을 지켜봐 주는 때 많이 쓰는 거죠. 공항 같은 데서 Would you keep an eye on my suitcases? 이렇게 얘기하면 내 여행 가방들 좀 어떻게 좀 지켜봐 주시겠어요? 이럴 때잘 쓰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keep an eye on A. 자, 이 표현 여러분께 강조를 좀 드려 볼 거고요. 자, 그럼 나머지는 어렵지 않습니다. 자, 내가 여행하는 동안에 우리 집을 당신이 주시해 준 거예요. 고마워하는 건 적어요. 이해됐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I와 appreciate 사이에 자, 수혜일치가 어떻게 발생했는지까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시면 복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I really appreciate, 뭐를요? You're keeping an eye on my house while I travel. 이렇게 돼 있는 문장이었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 자, 오늘 나눠야 될 얘기들은 끝났고요. 자, 이제부터는 문장들 다시 한번 들으시면서 따라 해보시고 돌아오시면 되겠습니다.
1: A hug may be uncomfortable if it is done when a teenager is with his friends. Some flies stay in corners of a warm house over the winter. Indians put their ears to the ground in order to detect distant footsteps. After uniting the separate kingdoms, Emperor Qin Shi Huang enjoyed nationwide peace. I really appreciate your keeping an eye on my house while I travel.
0: (목소리)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자, 수혜일치와 관련된 내용들, 자, 가지고 문장 다섯 개 또 만들어 봤고, 연습도 좀 해 봤습니다. 자, 이제 좀 단단해지고, 자, 강력해지셨기를 바라고요.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 짓고,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안녕!
2: Oh, 진짜야? 에이, 설마. AI겠지? 오, AI로 만든 거네.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반갑습니다. 따라만 오면 영어가 쉬워지는 따라만 오세요. Fun Reading Step Up의 효린파파 성경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책을 읽으면서 영어에 대한 자신감과 그리고 실력을 키워가고 있죠. 제가 그 과정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많이 많이 도와드릴게요. 오늘도 바로 한번 시작해볼까요? 짜잔! 우리가 계속 읽어볼 책은 The Unicorn and the Wild Horses라는 이 책의 세 번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제가 미리 읽어보았는데요. 아, 이 루나가 점점 행복을 찾아가는 것 같습니다. 기대하고 읽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정말 흔히 나오는 이 as를 사용하여 어떤 것을 비교하는 것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게요. 제가 하나하나 차근차근 친절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먼저 음원을 한번 들어보고요. 책을 만나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스스로 직접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1: She entered a clearing and saw a group of horses that looked like her. Welcome, Luna, one called. We are your true herd. You aren't a horse. You are a unicorn. What do you mean? Asked Luna. Well, you are 100 times...

0: as strong as a horse. Your horn can send out beams of sunlight too. And you can also arrive in a new place simply by imagining you are already there. Point your horn at these logs and imagine them burning, said one of the unicorns. Luna did this, and suddenly the wood began to burn. Wow! Luna cried.
1: The Unicorn and the Wild Horses의 바로 그 세 번째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지난 강의까지는 이 루나라는 유니콘에게 별로 좋지 않은 일들이 생겼습니다. 친구들이 놀리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오늘부터는 좀 좋은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라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좋은 일이 생기겠죠? She entered a clearing and saw a group of horses that looked like her. She, 루나는 entered. 자, 지난 강의에서 어떻게 끝났습니까? 바로 그 반딧불이가 어떤 길을 밝혀주고 있었죠. 그래서 그 길을 이렇게 따라갔는데 그 다음 장면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들어갔습니다. 어디로 들어갔냐면 She entered the clearing. Clear이라는 게 원래는 치우다 혹은 청소하다 이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치워진 것, 청소가 된 것, 뭔가가 아무 어떤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게 다 치워진 것,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빈터가 되겠습니다. 아, 빈터. 실제로 청소를 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뭔가 아무것도 없는 것, 그래서 그런 곳이 되겠죠. 그래서 빈터에 들어갔고요. And saw, 그리고 보았습니다. 무엇을 보았냐면 A group of horses, 한 무리의 말들을 보았는데요. That looked like her. 아, 이제 누구를 만났냐면 그녀와 똑같이 생긴, 그녀처럼 보이는, 즉 이제 유니콘, 전부 다 뿔을 달고 있었겠죠. 이 뿔을 달고 있는, 그녀처럼 보이는 그런 한 무리의 말들을 만났습니다. Welcome, Luna, one called. 그래서 그 무리 중에 한 마리가 이렇게 불렀습니다. 혹은 말을 했습니다. Welcome, Luna. 루나야, 반가워. 잘 왔다. 라고 하는 것이죠. We are your true herd. 우리는 너의 진정한 herd라는 것은 떼, 무리가 되겠죠. 우리가 너의 진정한 무리란다. 아, 이제 루나가 정말 반갑겠네요. 이때까지는 원래 있었던 그 야생 말들과 잘 어울리지 못했잖아요. You aren't a horse. 너는 말이 아니란다. You are a unicorn. 이라고 이야기를 해주네요. 자, 근데 그 대답이 이렇습니다. What do you mean? asked Luna. 루나가 묻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어? 바로 앞에서 You aren't a horse. You are a unicorn. 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너는 말이 아니야. 넌 유니콘이야. 라고 유니콘이 이야기를 해주니까 What do you mean? 그게 무슨 말이에요? 루나가 다시 되묻는 거예요. 즉,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루나는 본인이 말인 줄 알았던 거예요. 본인이 유니콘이라는 다른 종류의 말이었다라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또 다른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Well, 이런 것은 You are 100 times as strong as a horse. 너는 100배나 더 times라는 것은 뭐뭐 몇 배의 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여기 있는 as는 조금 있다가 제가 fun reading grammar에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말만큼이나 강한데 몇 배만큼이나 강하냐면 100배만큼이나 강하다. 100배나 더 강하다라는 것이죠. 보통의 말이 아니다. 너는 말보다 100배나 더 강해. 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고요. Your horn can send out. Send는 뭔가를 어디에 보내다, 뿜어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send out. 밖으로 뿜어내다. 너의 뿔은 뿜어낼 수 있다. Beams. Beam이라는 것은 빗줄기가 되겠죠. Of sunlight. 햇빛의 빗줄기. 이 햇빛으로 된 그런 광선을 뿜어낼 수도 있다. Your horn can send out beams of sunlight too. 그래서 위에 100배나 더 강하기도 하지만 이것도 할 수 있다. 라고 너는 확실히 말이 아니야. 너는 유니콘이야. 라고 친구들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네요. 자. 그러면 루나의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이때까지는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해서 아, 나만 따로야. 나는 뭔가 좀 달라. 그리고 친구들이 자꾸 나를 놀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뭔가 약간 소속감을 좀 덜 느낀다고 해야 되나. 그런데 이제는 동질감. 아, 나도 이 친구들과 한 무리구나. 이 소속감이나 동질감을 느끼겠죠. 얼마나 마음이 편하고 좋겠습니까? 자, 그 동질감과 소속감을 느끼기 전에 그것을 이어가기 전에 아주 중요한 우리 아주 재미있는 fun reading grammar 한번 해봐야 되겠죠. 여기는 as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as를 사용하여서 비교하기라는 것을 주제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기본적으로 as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것들이 어떻게 응용이 되는지 초등학교 고학년 및 중고등학생 수준에서 고등학생 그런 문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포인트들이 결국은 나중에 복잡한 문장에 적용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고학년 및 중학교 수준에서 자세하게 파헤쳐 드리도록 할게요. 그런데 어렵지 않습니다. 아주 간단하거든요. 우리 친구들은 보기만 하면 됩니다. 바로 시작해 볼까요? 자, 일단 기본 형태가

0: 적용이 되어 있는 as가 들어가 있는 그 문장을 제가 예문을 써드리겠습니다. She is as tall as her brother. 자, as가 나오면 제가 예전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교하는 것인데요. 뒤에 것만큼이나 as 중간에 거 한,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다시요. She is, 그녀는 마지막에 있는 as 있죠? 뒤에 것. 이 뒤에 있는 as, 이 뒤에 것만큼이나 저기 있는 중간에 거 한, 이라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녀는 키가 크긴 큰데 어떻게 뭐만큼이나 그녀의 남자 형제만큼이나 중간에 거한 키가 크다. tall 한이 되겠죠. 그래서 그녀는 그녀의 남자 형제만큼이나 키가 크다. 아, 그녀의 남자 형제. 즉 오빠인지 남동생인지 모르겠지만 오빠 혹은 남동생만큼이나 키가 크다. 즉두 사람의 키가 유사하다. 비슷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This book is as interesting as a movie. 이 책은 어떻다? 여기 제일 마지막에 있는 이두 번째 있는 as 이 뒤에 것만큼이나 중간에 거 한.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이 책은 영화만큼이나 재밌다. 아, 영화와 책이 있는데 동일한 내용인데 영화 버전도 있고 책 버전도 있는데 이 책은 지금 제 손에 있는 이 책은 영화만큼이나 재밌다. 와, 영화도 재밌는데 이 책을 정말 잘 써서 진짜 영화만큼이나 재밌네. 즉, 영화와 책을 비교했을 때 거의 유사한 재미를 가지고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이제 조금씩 응용해 볼까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따라만 가면 됩니다. 그래서 제목이 따라만 오세요잖아요. 따라만 오세요. fun reading입니다. 자, 계속 볼까요? 이제 부정어를 한번 써보도록 할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응용을 하게 되니까 따라만 오세요. fun reading 스텝업이 되는 거죠. 응용. 자, 한번 볼까요? It is not as cold as yesterday.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마지막에 아닌, 아니다만 넣어주면 됩니다. It is not as cold as yesterday. 어제만큼이나 어떻다? 춥다. 만약에 not이 없었으면 어제만큼이나 춥다가 될 건데요. 그런데 춥지 않다가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어떻다? 원래 not이 없었으면 어제만큼이나 오늘이 춥다가 될 것인데, 그러면 어제와 오늘의 기온 차가 거의 없다. 유사하게 춥다가 되는데, It is not as cold as yesterday. 어제만큼이나 춥지 않다가 되니까 어때요? 바로 어제보다는 오늘이 좀더 따뜻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밑에 것도 한번 볼까요? He is not as tall as Tom. 만약에 not이 없었으면 He is as tall as Tom이 되겠죠. 그는 Tom만큼이나 키가 크다. 그런데 그게 not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는 Tom만큼이나 키가 큰게 아니라 Tom만큼 크지 않다가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에 않다, 아닌만 집어넣어주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간단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 응용입니다. 오늘 문장에서 나왔던 그것을 한번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수 사용, 양의 비교인데 몇 배는 더 어떻다하다라는 것, 배수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This tree, 이 나무는, 자 여기 있는 저 빨간색이 배수인데요. 이것을 일단은 빼고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This tree is as high as that one. 이 나무는 저것만큼이나 저 나무만큼이나 높다. 라는 것이죠. 저 나무만큼이나 키가 크다인데, 그런데 얼마나 키가 크다고요? 두 배나 키가 크다. 아, 그래서 이 배수를 마지막에 붙여주면 됩니다. 의미를 파악할 때는요. 이 나무가 저것만큼이나 크다. 동일한데, 그런데 twice. 두 배만큼이나 키가 크다라는 것이죠. 어렵지 않죠. 그 다음, That house is five times as big as that car. 저 집은, 자, 여기 일단은 five times가 없다고 한번 가정을 하고 읽어볼까요? 저 집은 어떻다고요? As big as that car. 저 자동차만큼이나 크다. 그러면 여기 저 집이 있고요. 저쪽에 저 집이 있겠죠. 저 집과 저 자동차가 있는데 저 집이 얼마나냐 하면은 저기 있는 저 자동차만큼이나 크다. 저 자동차와 저 집의 크기가 거의 유사하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그런데 그 마지막에 이 배수를 넣어주면 됩니다. five times를 넣어주는 것이죠. 저기 있는 저 집은 저 자동차보다 어떻다고요? 크긴 큰데 다섯 배나 더 크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 배수가 있었다면 배수를 넣어서 비교를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죠? 자, 이렇게 as는 실제로 알고 보면 아주 쉬운 친구랍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앞에 not을 붙일 수도 있고 배수를 넣을 수도 있는데 마지막에 이런 것들을 살짝 터치만 해주면 이해가 아주 쉬워지고요. 해석도 깔끔해지니까 너무나 혼란스럽지 않게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만약에 오늘 했던 부분이 잘 기억이 안 나신다면 다시 한번 돌아가서 이 부분만 다시 한번 들어보셔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복습은 필수겠죠. 자, 그럼 여기까지 한번 보고 음원 한번 들어보고요. 그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볼까요?
1: She entered a clearing and saw a group of horses that looked like her. Welcome, Luna, one called. We are your true herd. You aren't a horse. You are

0: unicorn.
1: What do you mean?
2: Asked Luna.
1: Well, you are 100 times as strong as a horse. Your horn can send out beams of sunlight too.
3: 자, 계속 보도록 할까요? And you can also arrive in a new place simply by imagining you are already there. 이라고 이야기를 해주네요. 자, 다른 유니콘, 다른 유니콘들이 지금 루나에게 너는 참 특별해. 너는 말이 아니야. 너는 유니콘이라니까. 유니콘은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저런 것도 할 수 있어. 이런 것들을 지금 계속해서 나열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는 you can also arrive in a new place. 너는 새로운 장소에 도착할 수 있어. Simply by. 단순히 뭘 함으로써 imagining. Imagine이라고 하면은 상상하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상상함으로써 you are already there. 네가 만약에 루나야. 네가 만약에 어떤 성에 가고 싶으면 성을 상상만 하면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죠. 네가 거기에 있다. 이미 거기에 도착해 있다라는 것을 상상함으로써, 단순히 상상함으로써 새로운 장소에 도착할 수 있어. 너무나 좋은 능력인데요. 그러면 거기에 진짜로 도착하나 봐요. 자, 그 다음에 또 무엇을 할 수 있냐면 point your horn at these logs. log라고 하면은 그 통나무가 되겠죠. 그래서 포인트는 포인트 뭐죠? 포인트, 이런 점도 포인트라고 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1.25 소수를 나타낼 때 1.25라고 해요. 포인트는 이 점이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여기서는 점이 아니잖아요. 포인트는 가리키다. 그래서 point your horn at these logs. 이 통나무를 한번 가리켜봐. 너의 뿔로 한번 가리켜봐. And imagine them burning. 그리고 나서 그 통나무들이 타고 있다고 한번 상상해봐. Said one of the unicorns. 그리고 나서 그 유니콘들 중 한 마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Luna did this. 루나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and suddenly 그리고 갑자기 the wood began to burn. 그리고 그 나무들이 갑자기 타기 시작했습니다. Wow, Luna cried. 와라고 루나가 울었습니다. Cry가 원래는 울다로 우리 친구들 많이 알고 있죠. 그런데 이 문맥, 맥락, 이 흐름, 내용상의 흐름을 반영을 해야 됩니다. Cry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지금 울 이유가 없잖아요. 이걸 나무가 타는 걸 상상해봐. 그래서 상상하니까 그 나무가 막 탔어요. 그러니까 막 기쁨에 차서 울었을까요? 조금 너무나 투머치하죠. 그래서 크라이는 여기서는 외쳤다. 우와! 라고 루나가 외쳤다. 이 정도로 말을 조금 깔끔하게 이걸 의역이라고 하죠. 우리 친구들의 말로 바꾸면 훨씬 더 자연스럽게 해석도 되고요. 이해도 잘 된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한번 읽어보고 음원을 들어보고요. 그 다음에 단어 정리로 넘어가겠습니다.
0: And you can also arrive in a new place simply by imagining you are already there. Point your horn at these logs and imagine them burning, said one of the unicorns. Luna did this, and suddenly the wood began to burn. Wow! Luna cried.
3: 자, 오늘도 여러 가지 새로운 표현들이 있었죠. 그 새로운 표현들을 모아서 복습하는 시간 가져볼까요?
4: Clearing. Clearing. She entered a clearing and saw a group of horses that looked like her. Herd. Herd. We are your true herd. You aren't a horse. You are a unicorn. Times. Times. Well, you are 100 times as strong as a horse. Imagine. Imagine. And you can also arrive in a new place simply by imagining you are already there. Point. Point. Point your horn at these logs and imagine them burning, said one of the unicorns.
3: 오늘의 Fun Reading Tips. 오늘의 Fun Reading Tips는 사전을 찾으며 어휘를 학습하는 기본적인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많은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이런 것들을 놓치고 있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목격하였거든요. 어떤 것인지, 어떤 것을 챙겨야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왔던 그 문장, 두 문장을 읽어드릴게요. What do you mean, asked Luna? 여기서 mean은 의미하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 두 번째 문장은 Point your horn at these logs. Point your horn at these logs라는 거. 자, 그런데 우리 친구들 예를 들어서 mean과 point를 몰랐다고 가정을 해볼까요? mean은 이 문장에서는 의미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요. 아래 문장에서는 point는 가

가리키다라는 의미를 가지는데 사전을 찾다 보면 어떤 사전에는 mean이 못된이 먼저 나와 있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혹은 포인트가 점이라고 먼저 나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단어들을 가지고 이 문장에 넣어서 의미를 파악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아, 이 문장에 어울리는 단어이구나. 의미 파악도 잘될 뿐더러 혹은 아, 이게 못된이 아닌데. What do you mean? 의미를 묻는 건데. As Luna, Luna가 말했습니다. 물었습니다. 못된이라고 하니까 좀 어색한데 이걸 어서 알아채고 그 사전에 있는 또 다른 의미들을 체크를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아, 체크를 해보니까 아, 여기 의미하다라는 게 있네. 포인트도 마찬가지죠. 점? 너의 뿔을 이 통나무에 점? 말이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점이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아래에 보니까 아, 가리키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 문맥을 고려해서 여러 가지 뜻을 보고 거기에 가장 잘 어울리는 그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것, 의미를 파악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래야지 제대로 된 어휘 학습이 일어나거든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놓치셨다면 www.ebse.co.kr에서 다시 보기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와 놓으세요. 영어가 쉬워지고 재밌어집니다. 오늘도 혈육 파파였습니다. 바이바이!

0: 중학교 2학년 때 좀 많이 흔들리고 힘들었던 때가 있었는데 선생님이 항상 저희를 딸들이라고 부르셨거든요. 수능 전날에 응원해주셔서 그런 게 너무 기억에 남고 감동을 받았어요.
1: 모의고사를 일반 학생들처럼 많이 볼 수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선생님께서 직접 만드신 문제지로 여러 번 더 봤던 적이 있었는데 나를 정말 생각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2: AI나 뭐 그런 정보 전달은 쉬워지고 있잖아요. 아이가 어떻게 하면 더 나아가고 발전할 수 있는지 그거를 함께 고민해주는 그런 사람이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3: 어렵고 힘든 직업이라는 시선이 있지만 주변의 인식보다는 학생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선생님을 보며 생각했던 거는 멋있고 우러러보게 되고 전문적이라는 그런 직업의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제 경험을 똑같이 느끼게 해주고 싶다.
4: 학생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은 교사 누구나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교사를 이해하고 같이 가할 수 있는 교사가 더 제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2: 혹시 여기 카네이션 같은 것 좀 넣어줄 수 있나요? 지금도 문득문득 떠오르고 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생각이 좀 흔들릴 때 선생님을 다시금 떠올리고 하거든요.
0: 제가 대학에 와서 강의를 듣다 보니까 선생님이 어려움도 얼마나 있으셨을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1: 선생님 덕분에 고민이 많을 때나 힘들 때 답을 찾을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0: 선생님 만날 때까지 열심히 임용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안녕하세요. 김성백의 영어뉴스 핵심 패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성백입니다. 여러분 혹시 생명결정권이란 말 들어보셨나요? 조금 다르게 표현하자면 죽을 수 있는 권리를 얘기합니다. 내 생명은 나의 것이니 내가 최악의 경우에 혹은 불치병일 때 고통받고 있을 때 내 생명을 내가 결정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 생명결정권이 최근 영국에서 논란이 되었습니다.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멕시코 정부가 미국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내용이 조금 독특합니다. 멕시코에 유통되고 있는 밀수된 총기들, 너네들이 관리를 안 해서 그래. 판매한 녀석들이 책임져. 라고 하는 소송인데요. 요거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세계 속의 이야기 두 가지를 엮어서 보고만 있어도 똑똑해지는 시간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순서는 Today's Topics입니다. 오늘 첫

0: 번째 주제입니다. Controversy over life and death.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인 거죠. 그래서 생명과 죽음, 그두 가지 문제를 놓고 controversy, 논란이 발생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전체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1: Controversy over life and death. A British hospital may withdraw life support from a severely brain-damaged girl after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rejected

0: policy over life and death. A British hospital may withdraw life support from a severely brain-damaged girl after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rejected an appeal by the girl's parents. The two-year-old girl suffered a severe brain injury at birth, and doctors treating her says she has no prospect of recovery.
1: 잘 들어보셨습니까? 의료적인 내용인데요. 몇 가지 단어만 알면 나머지는 조금 더 쉬워집니다. News Keywords 확인합니다.
2: Controversy.
0: Controversy.
2: To withdraw.
0: To withdraw.
2: Appeal.
0: Appeal.
1: 첫 단어는 controversy라고 했던 논란이라고 할 때 정말 많이 쓰는 표현이고요. 두 번째, 역시 많이 쓰는 표현이었습니다. To withdraw. 뭔가를 중단하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죠. 혹은 뭔가를 철수 혹은 철회하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조약에서 빠져나갈 때 withdraw from the accord. The treaty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고요. 뭐 군인 병력을 철수시킬 때도 withdraw troops from 어디 이런 식으로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Appeal 항소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죠. 법원에서 1심의 판결에 불복할 때 그 위로 다시 2심으로 넘길 때 항소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영국의 이제 알타 픽슬러라고 하는 두 살 된 여자아이를 둘러싼 이야기가 되겠는데요. A British hospital may withdraw life support from a brain-damaged girl.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보면 되겠네요. 영국의 한 병원이 may withdraw, 뭘요? life support from이에요. 뇌 손상을 당한 여자아이로부터 life support은 생명을 유지해주는 거죠. 이걸 우리말로 하면 연명치료라고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호흡을 자가호흡을 못하는 경우에 산소호흡기를 씌워준다든가 음식을 못 삼키니까 식도관을 꽂아준다든가 이 모든 것, 즉 생명을 인위적으로 연장하는 모든 의료적인 인터벤션, 개입을 여기서 life support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연명치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영국의 한 병원이 뇌 손상을 입은 여아로부터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After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유럽 인권 재판소가 rejected an appeal by the girl's parents. 이 여자아이의 부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기 때문이에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번이 처음 사례는 아니고요. 몇 년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어린 아이가 더 이상 좋아질 기미가 없다. 이제 연명치료를 중단해야 된다라고 병원에서 결정을 하게 될 때 부모는 당연히 반대하죠. 이것이 영국 법원을 넘어서 세계적으로 논란이 된 적이 이전에도 있었고요. 당시에는 바티칸의 도움을 구하려고 부모들이 노력을 했던 바도 있었습니다. 대체로 영국 법원에서는 의료진의 손을 들어주는 게 일반적인 판례였고요. The two-year-old girl suffered a serious brain injury at birth. 참 안타깝죠? 이 2세 된 여자아이는 at birth, 출생 당시에 심각한 뇌 손상을 입었습니다. 이때 suffer from을 쓰면 안 되죠. 이거는 뭐뭐로 인해 장기적으로 고통받을 때 쓰는 표현이고요. 지금처럼 뭐뭐를 겪다, 당하다라는 개념으로는 suffer something 바로 쓰셔야 됩니다. And doctors treating her say 현재 이 여아를 치료하고 있는 의료진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she has no prospect of recovery. prospect 전망이죠. 회복 전망이 없다. 즉 회복 가능성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상황으로는 의료진이 결정으로 그냥 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펼쳐지고 있는데요. 나중에 또 관련 뉴스가 나오면 한번 기회가 된다면 살펴보겠습니다. 전체 내용 듣고요. 정리하겠습니다.
2: Controversy over life and death. A British hospital may withdraw life support from a severely brain-damaged girl after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rejected an appeal by the girl's parents. The two-year-old girl suffered a severe brain injury at birth, and doctors treating her say she has no prospect of recovery.
0: Controversy over life and death. A British hospital may withdraw life support from a severely brain-damaged girl after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rejected an appeal by the girl's parents. The two-year-old girl suffered a severe brain injury at birth, and doctors treating her says she has no prospect of recovery.
1: 두 번째 뉴스입니다. Mexico sues major U.S. gun makers. 라고 되어 있죠. Sue, 고소하다, 소송을 제기하다. 멕시코가, 즉 멕시코 정부가 미국 총기 제조사를 상대로, 그것도 메이저죠. 대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 내용이 뭔지 들어보겠습니다.

0: Mexico sues major U.S. gun makers. Mexico sued American gun makers and distributors in a U.S. federal court, arguing that the companies facilitate the trafficking of guns to Mexican drug cartels through their negligence. Mexico wants compensation for the havoc the guns have wreaked in its country.
1: Mexico sues major U.S. gun makers. Mexico sued American gun makers and distributors in a U.S. federal court, arguing that the companies facilitate the trafficking of guns to Mexican drug cartels through their negligence. Mexico wants compensation for the havoc the guns have wreaked in its country.
2: 몇 가지 단어가 오늘 좀 많이 나와 있는데요. 그 단어 나름대로 다 의미가 있습니다. Use keywords 확인하시죠.
0: To sue.
1: To sue.
0: To facilitate.
1: To facilitate.
0: Trafficking.
1: Trafficking.
0: Negligence.
1: Negligence.
0: To wreak havoc.
1: To wreak havoc.
2: 첫 번째 단어는 to sue somebody. 소송을 제기하다. 고소하다라고 할 수 있는 표현이죠. 조금 공식적으로 좀 길게 쓰면 to file a lawsuit against somebody. 보통 그렇게 쓰죠. File a lawsuit 이런 얘기는 소송을 제기하다, 소를 제기하다 against somebody 같은 의미로 보시면 되겠고요. To facilitate 뭔가를 가능하게 만들다, 용이하게 만들다, make something easier 혹은 make something possible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Trafficking, 원래 traffic인데요. C로 끝나면 K를 쓰고 ING형을 쓰게 돼 있죠. Traffic이라는 것이 교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때는 불법적인 뭔가를 거래하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drug trafficking이라고 하면 마약 밀매를 얘기하고요. 만약에 human trafficking이라고 하면 인신매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Negligence, 태만 혹은 부주의, 충분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거죠. To wreak havoc. Devastate, ravage, 큰 피해를 입히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니까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내용을 가지고 봅니다. Mexico sued American gun makers and distributors 라고 되어 있습니다. 멕시코 정부가 미국의 gun makers, 총기 제조사와 distributors, 유통업체를 고소했는데요. 당연히 미국 기업이니까 in a U.S. federal court, 미국 연방법원에 제소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주장한 바가 arguing that the companies facilitate the trafficking of guns to Mexican drug cartels through their negligence. 일단 여기까지 볼게요. Facilitation 이걸 가능하게 만들었다는 얘기니까요.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고소장에 쓰인 바에 따르면 이 문제의 기업들이 trafficking of guns예요. 총기 밀매죠. 총기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Mexican drug cartels, 멕시코의 drug 마약 카르텔에게 흘러 들어가는 것이 이들이 방만하게 처리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이들의 역할이 있다라고 주장한 겁니다. Mexico wants compensation. 멕시코 정부가 바라는 바는 당연히 보상입니다. 뭐에 대한 보상일까요? For the havoc the guns have wreaked in its country.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Rick Havoc이었잖아요. 이렇게 연결되면 되겠고 이렇게 그렇죠? 멕시코 정부는 말입니다. The guns란 얘기는 불법 방법으로 밀수되어서 들어온 이 총기가 자국에서 불러일으켰던 그 모든 피해에 대해서 보상을 바라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근거가 없는 건 아닌데 과연 미국 법원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 자체가 지금 논란이고요. 멕시코 정부의 관계자에 따르면 최대 100억 달러 한화라는 11조 원 정도까지 배상금을 청구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미국에서 가장 큰 로비 단체는 총기업회입니다. The National Rifle Association이라고 해서 아마 로비 단체로는 세 손가락 안에 꼽힐 정도고요. 그렇게 총기 사고가 많이 나도 총기 규제가 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로비 때문인데요. 많은 전문가들은 멕시코 정부가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판돈을 걸고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자, 전체 내용을 듣고요. 정리하겠습니다.
0: Mexico sues major U.S. gun makers. Mexico sued American gun makers and distributors in a U.S. federal court, arguing that the companies facilitate the trafficking of guns to Mexican drug cartels through their negligence. Mexico wants compensation for the havoc the guns have wreaked in its country.
1: Mexico sues major U.S. gun makers. Mexico sued American gun makers and distributors in a U.S. federal court, arguing that the companies facilitate the trafficking of guns to Mexican drug cartels through their negligence. Mexico wants compensation for the havoc the guns have wreaked in its country.
2: 오늘 우리가 살펴볼 패턴은 아마 예측하셨겠지만 to wreak havoc on something, 어디에 큰 피해를 입히다라고 하는 표현이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to devastate, to ravage something 이런 식으로 정말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기록적인 폭염과 산불로 인해 세계 여러 지역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라고 되어 있군요. 기록적인 폭염, 산불, 우리가 지금까지 과거 에피소드에서 다 나왔던 내용이죠. 이건 탁 떠올라야 됩니다. 기록적인 산불, 폭염과 산불로 인해 큰 피해를 입었다. 당연히 이 표현을 쓰면 되겠죠. 기록적인 폭염이라고 할 때 record hit 혹은 record breaking hit 둘 다 되겠죠. record hit, record breaking hit. 자, 내용을 보시면 record breaking hit and wildfires 이게 주어입니다. 그리고 원인이기도 하죠. 기록적인 폭염과 그리고 산불이 have wreaked havoc on many parts of the world. 그렇습니다. 전 세계 여러 지역에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여기서 이제 wreak havoc on을 썼습니다만 뭐 devastated 혹은 ravaged 그렇게 쓰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장 자꾸 읽어보고 들어보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먼저 원어민의 발음으로 듣고 따라해 보시죠.
0: Record-breaking heat and wildfires have wreaked havoc on many parts of the world.
1: Record-breaking heat and wildfires have wreaked havoc on many parts of the world.
2: 빙어 앵커 yourself. 내가 직접 앵커가 되어서 기사를 영어로 써보고 말해보고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사실은 이제 그 기사를 쓰기 위해서는 단순히 이제 단어를 안다 혹은 뭐 표현을 안다로 되는 문제는 아니죠. 기본적으로 영어와 우리말에 대한 스트럭처의 파악 필요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가장 맞는 최선의 단어와 표현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사실은 얼마만큼 내가 이 분야에 잘 알고 있느냐도 중요하거든요. 오늘은 주제를 Pros and Cons of Euthanasia 라고 적어봤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영국의 두 살 어린 여자아이의 운명, 삶에 대해서 잠깐 봤는데요. Euthanasia라는 것이 안락사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옛날에는 이제 mercy killings라고 해서 mercy killings, 자비로운 죽음이라고 해서 안락사의 대체 표현으로 많이 썼는데 요즘에는 거의 안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euthanasia라는 표현은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락사의 찬, 반, 양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락사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말기 환자를 비롯해 모든 인간은 생명 결정권과 연명치료를 거부할 권리를 지닌다고 주장합니다. 물론 안락사를 반대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표현만 아시면 상당 부분 우리가 이 주제에 대해서 영어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안락사는 euthanasia고요. 지지하는 사람들 우리 많이 했죠? supporters of, 그죠? 말기 환자가 문제입니다. 말기 환자는 아시다시피 회복 가능성이 거의 없고 그 삶의 마지막에 있는 환자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생명 결정권, 연명치료는 조금 전에 봤습니다. Life support 이란 말을 써도 되겠고요. 거부할 권리를 지닌다고 주장합니다. 안락사, euthanasia. 말기 환자라고 할 땐 요 두 가지 표현을 씁니다. Terminally ill patients. Terminally 이제 그 정류장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저기 끝단을 얘기하잖아요. 중간은 bus stop. Bus terminal은 양 끝단. 그렇기 때문에 Terminally ill patients 혹은 patients with terminal illness 이렇게 쓰면 말기 환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Supporters of euthanasia argu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Supporters라고 하면 뭐뭐를 찬성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그게 무엇이 됐든 간에 반대하는 사람은 opponents라는 말을 씁니다. Opponents of euthanasia라고 하면 반대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안락사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All human beings, 모든 인간들, especially terminally ill patients, 특히 말기 환자들의 경우에 have the right to die. 생명 결정권을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The right to die, 죽을 수 있는 권리, 혹은 the right to end one's own life. 스스로 삶을 끝낼 수 있는 권리, 그게 바로 생명 결정권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And the

0: right to refuse life blank treatment입니다. 여기서는 연명치료를 refuse, 거부할 권리를 지니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때 연명치료 어떤 표현을 쓰면 좋을까요? Life sustaining treatment이라는 말입니다. Sustain이 유지하다, 떠받치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life sustaining treatment 이 표현까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전체 문장 듣고요. 따라해보시죠.
1: Pros and cons of euthanasia. Supporters of euthanasia argue all human beings, especially terminally ill patients, have the right to die and the right to refuse life-sustaining treatment.
2: Pros and cons of euthanasia. Supporters of euthanasia argue all human beings, especially terminally ill patients, have the right to die and the right to refuse life-sustaining treatment.
0: 오늘도 참 많은 단어 표현 나왔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것 한자리에 엮어봤습니다. Today's expressions 확인합니다.
1: Controversy.
2: Controversy.
1: To withdraw.
2: To withdraw.
1: Trafficking.
2: Trafficking.
1: To wreak havoc.
2: To wreak havoc.
1: Euthanasia.
2: Euthanasia.
1: Terminally ill patient.
2: Terminally ill patient.
0: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저희 EBS E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언제라도 기존 방송 다 다시 보기 가능하고요. 모든 방송 자료는 스크립트와 MP3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클릭만 하시면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0: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10년 넘게 배웠지만 아직도 왕초보.
1: I'm fine. Thank you. Long enough.
0: 영어 공부 이제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2: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EBS English. EBS English에서는 난이도별 영어 콘텐츠만 약 200여 개, 총 1000여 개가 넘는 강의 영상이 전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머머, 이건 꼭 봐야 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마이 그래머 코치 표준편 제7강까지 왔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누구 정 코치입니다. 잘하셨습니다. 아, 우리 너무 잘하고 있는 거 알죠? 정말 정말 잘하고 있고요. 끝까지 무조건 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왜냐면은 어려운 문법들을 만나면은 아무래도 내가 지금 처음 배울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좀 좌절감이 느껴집니다. 하지만 내가 완강까지 가게 되면요. 끝까지 가게 되면은 레벨이 올라가니까 다 이해할 수 있거든요.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끝까지 무조건 가는 거예요. 자, 오늘 배울 내용은 또 한번 크게 또 흐름이 바뀌게 됩니다. 동사의 형태, 이제 시제라는 걸 배우게 되는데요. 시제 그 첫 번째 시간이고요. 자, 시제라는 거 아마 들어봤을걸요. 어딘가에서 봤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확실하게 그냥 시원하게 정리해 드릴 테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오늘 저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자, 시제. 아, 만만치 않을 것 같긴 한데 저를 믿고요. 우리 명쾌한 개념 시크릿 통해서 오늘 배울 내용 확인하겠습니다. 자, 쌤이 왔습니다. 야옹 하면서 왔죠. 자, 전코치의 명쾌한 개념 시크릿입니다. 오늘 배울게요. 이런 것들인데 자, 질문에 답해보세요. 다음 문장의 시제가 무엇입니까? We are music lovers에서의 시제는 땡땡 시제입니다. They were having dinner at the time 할 때 시제는 땡땡땡땡 시제입니다. 근데 일단 시제가 뭔지 모르면 이 질문 자체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자, 제가 훤히 알 수 있도록 오늘 만들어 드릴 테니까요. 딱 집중해가지고 저와 함께 하면 됩니다. 자,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자, 우리 교재 준비해 주시고요. 유닛 확인하고 함께 가야죠. 유닛 17입니다. 아이고, 우리 잘하고 있네요. 현재 시제, 과거 시제, 그리고 진행형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요거에서 들어봤을 수도 있지만 처음 딱 이제 여러분들이 배운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친절하게 그냥 처음부터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정코치의 팁부터 들어가는데요. 뭐 기초가 될 수도 있고요. 저희 팁이 될 수도 있는데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시제가 뭔지를 알고 시작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뭐 현재 시제, 과거 시제, 뭐 미래

시제 이런 말을 하는데 시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가야죠. 시제가 뭐냐? 동작이요. 언제,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구체적으로 나타내고 알려주는 것을 시제라고 합니다. 생각해봐요. eat이라는 동사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먹다 아니겠어요? 우리가 또 먹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우리 배웠어요. 그리고 이 과거형도 배웠잖아요. eat의 과거형. ate. 너무 한국식이었나? ate. 먹었다. ate, ate. 요거 배웠잖아요. 자, 근데 잘 생각해봐요. 상식적인 질문입니다. 우리 이거 먹다거든요. 해석하면은 한국말 할 때도요. 먹다라고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나요? 먹다. 나는 먹다. 그는 먹다. 너는 먹다. 나는 밥을 먹다. 이렇게 잘 쓰지 않죠. 먹었다던가. 먹을 거라던가, 먹고 있는 중이라던가, 이런 식으로 우리는요, 이 동사잖아요? 이 동사를 요렇게 저렇게 활용을 합니다. 형태를 바꿔가지고요, 좀더 의미를 자연스럽게 전달을 해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영어로 보게 되면은, eat이라고 쓰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이게 먹다기 때문에, 요런 식으로, are eating이라던가, have eaten이라던가, will eat이라던가, 미리 스포일러로 알려드릴까요? 모르면 좀 궁금하니까. 첫 번째 거 이거는 먹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have eaten 하면은 먹었다. 그러니까 쭉 이렇게 먹어가지고는 이제 막다 먹었다. 그런 의미도 전달할 수 있고요. will eat 하면은 먹을 것이다. 뭐, 나 이번 주말에 피자 먹을 것이다. 약간 어색한가요? 피자 먹을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영어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게 시제입니다. 여기에 전부 다이 동사에다가 시제를 더한 겁니다. 그 특정한 시제들을 더해가지고 요 동사들을 더 자연스럽게 쓰는 게 바로 이제 시제라는 건데요. 미리 알려드리면 12개가 있어요. 근데 그 12개가 뭐 실생활에서 정말 많이 쓰이는 건 아니고요. 그중에서 우리는 대표적인 것들을 꼭 알아야 되는 것들을 살펴볼 건데요. 여기서 또한 가지 알고 가야 됩니다. 쌤이 그랬죠. 문법 책을 또는 문법 강의를 공부할 때는 지금 내가 배우는 게 전체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공부를, 그러니까 파악을 하고 가야 됩니다. 지금 이걸 왜 배우냐면요. 우리 지금까지 배운 것들 한번 생각해봐요. 제일 먼저 단어 단위를 배웠습니다. 명사가 뭔지, 동사가 뭔지, 형용사 뭔지, 부사 뭔지, 그 단어 하나하나에 대해서 배웠고요. 그 다음에 뭐 있어요? 그걸 조합해서 문장 만드는 방법을 배웠어요. 그래서 문장의 다섯 가지 형식, 요렇게도 만들고 저렇게도 만드는 거, 그 단어들로 문장 만드는 거 배웠죠. 자, 그 다음에, 지난 시간과 지지난 시간에 뭐 배웠냐면은, 그 문장들의 종류를 살펴봤습니다. 기본이 있었고, 부정이 있었고, 그거를 의문으로 만들고요. 또는 명령문을 만들고요. 또는 뭔가 제안을 하고요.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문장들의 다양한 종류를 봤죠. 그러면은, 오늘 이 시간부터는 뭘 배우게 되는 거냐면은, 그 문장에서도요, 동사가 사실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 동사가 얘인데, 이 동사를 그냥 eat, 먹다, 이렇게 안 쓴단 말입니다. 이 동사에다가 양념을 더해요. 양념을 더해가지고 이걸 조물조물해가지고 이 동사를 되게 맛있게 우리가 활용을 하거든요. 그 양념의 첫 번째로 시제를 배우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 동사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지금부터 같이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만나게 되는 건요, 정말 기본 오브 기본 한번 가겠습니다. 단순하다고 적어놨죠. 단순 현재 시제와 단순 과거 시제인데요. 그냥 현재, 과거 이렇게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문법책에 따라서요, 부르는 이름이 다를 수 있어요. 현재 시제, 과거 시제, 단순은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거예요. 현재라 그러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거고, 과거라 그러면은 저기 옛날에 일어났던 거, 그런 거를 지금 나타내는 겁니다. 자, 근데 재미난 게 있어요. 이 동사의 현재 시제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보편적으로 현재 시제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당연히 현재 일어나는 일, 현재의 상태 이런 걸 나타낼 수가 있는데요. 요게 참 재미난 게 현재 시제를 쓰게 되면은 우리가 제일 알고 있는 기본적 시제거든요. 이걸 쓰게 되면은 습관적인 일의 어떤 느낌이 있고요. 또 뭔가 일반적인 사실. 우리 왜 요즘 팩트라는 말 쓰잖아요. 팩트. 뭐 예를 들어서 뭐 지구는 자전한다라던가 이런 거 있잖아요. 여름 되면 덥다라던가 그런 식의 어떤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런 사실을 전달하게 됩니다.
요거는 외우는 거 아니에요. 외우는 거 아니고 이 현재 시제를 쓰는 문장들을

대접을 해보면 그런 느낌을 받게 되거든요. 자, 쓰는 법. 이미 다 배웠어요. 현재 시제 어떻게 쓰느냐? 비동사는요, am이랑 is랑 are 중에서 주어에 맞게 골라서 정확하게 써주시면 되는 거. 일반 동사는 동사 원형을 그냥 쓰면 돼요. 뭐, eat이면 eat, 어? 먹다. 공부하다면 study. 그냥 이런 거 쓰면 되는데, 근데 요게 있죠.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는 그냥 쓰면 안 되죠.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 현재 시제를 써야 된다면은, 우리 이미 다 배운 거. 동사에다가요, s를 붙이거나 es를 붙이거나 또는 어떤 동사들에 따라서는요 y를 i로 바꾸면서 study 같은 거 있잖아요 좀 특별한 조치를 취해 줬어야 됐습니다. 자 이제는요 느낌을 한번 잡아볼게요. 시제는 12개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건 우리 다 배우지 않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차차 이제 배워 나가면 되는 건데 이거를 막 수학의 공식 같은 거 외우듯이 막 이렇게 막 어렵게 받아들이면 안 돼요. 시제는 뭐냐면은 이 문장을 쓴 사람이 이 문장을 이런 의도로 썼습니다라고 하는 것을요, 우리한테요,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얘 노란색들을 보면서 시제를 느끼며, 정확하게는 동사의 시제를 느끼면서 이 문장 쓴 사람이 무슨 의도로 썼는지를 이렇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걸 느껴주면 된다라는 거죠. 봐봐요. We are music lovers. 이거는 정말 진짜 우리가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다라는 이제 그런 사실을 나타내는 거고요. 그 are 쓰는 거 맞죠? 비동사에 are 쓰면은 we are music lovers. 우리는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다라는 의미를 전달합니다. 무난하고요. We like 오네요. like 동사 그냥 썼습니다. 우리는요, 좋아합니다. classical music, 고전 음악을 좋아합니다. 오케이. 알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뭐랄까? 꼭 이게 지금 현재 일어나기 때문에 현재를 쓴건 아니라는 거 알겠죠? 얘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들이요, 그냥 고전 음악을 좋아한다라는 그런 사실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나는 영어 과목을 좋아한다. 그러면은 꼭 지금 이 순간 내가 막 영어 과목을 막 좋아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그런 사람이다. 내가 영어를 좋아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전달을 하고 있죠. 그거 느낌만 잡으면 된다고요. 밑에 글도 봐요. We listen to classical music every day. 이렇게 갑니다. 우리는요, listen. to까지 붙여서 써줘야죠. listen to. 우리는 듣습니다. 뭘요? 고전 음악을요, every day, 매일매일 듣는다라는 거잖아요. 요것도 한번 봐봐요. 현재를 썼죠? 그게 꼭 지금 이 시간, 어? 이 시간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는 습관적으로 매일매일 이런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고전 음악을 매일매일 듣는다라는 겁니다. 자, 어떠십니까? 해보니까 아, 현재형이 그냥 지금 현재 일어나는 일로만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쓰임이 좀 많죠. 근데 그게 또 어렵지 않다. 그냥 해석해 보면은 그 느낌이 나에게 다가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문장을 조금만 더 볼까요? 이런 거 어때요? 굉장히 재미난 아이가 나와 있습니다. 이두 개는요, 느낌이 확올 거예요. 해석해 보면은 water, 물이요. 모이는 하면 끓다거든요. 보글보글 끓다. 3인칭 단수라서 S가 붙어 있고요. 물이 끓어요. 언제? 어떻게? 이게 지금 at 100 degree Celsius인데요. 처음 봤을 수도 있어요. degree 하면은 도를 나타내고요. Celsius가 섭씨입니다. 그래서 섭씨 100도를 말하는 거고요. 물은 섭씨 100도에서 끓는다라는 겁니다. 아, 현재형을 썼더니 합쳐보니까 무슨 얘기가 돼요? 어떤 뭐, 이게 과학적 사실이라고 그래도 될까요? 뭐, 일반적인 사실이 되는 거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런 사실을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그게 현재형의 힘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를 뭐, 과거로 해가지고, 물이 끓었다 이래버리면은, 느낌이 확안 오잖아요. 물이 섭씨 100도에서 끓는다. 이런 현재형을 쓰면은, 아, 그렇지. 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고요. 밑에 것도 되게 비슷해요. The sun 나옵니다. 더를 썼네요. 이런 거 나올 때마다 잘좀 봐주세요. 여기도 이제 더가 활용이 되고 있는데 우리 배우긴 배웠죠. 저 생각나시나요? 명사 앞에 쓰는 관사, 정확히는 정관사라 그래가지고요. 뭐 특별한 거에다가 쓰고요. 유일한 거에다가 쓰고요. 막 그런 거 있었잖아요. 굉장히 어려운 녀석인데 어쨌든 알기는 알아야 되거든요. 나올 때마다 내 걸로 만들어 주시고요. 태양은요, 하나라서요. 이게 붙인 겁니다. 태양이요. rises, 떠오른대요. S 붙인 이유는 3인칭 단수니까는 rises가 됐고요. rise 떠오르다, rises가 됐어요. 태양이 떠올라요. in the east. 동쪽에서 떠오릅니다. 그리고 set 하면은 지다거든요.
여기에서 왜부터 써요? 결국 여기랑 연결되잖아요. 태양은요, 져요. And the west, 서쪽으로 집니다. 아, 그렇죠. 태양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게 사실 아닙니까? 이렇게 현재형을 썼더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사실들을 나타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때요? 현재형 할 만해요? 현재형이 이렇게 딱 해놓고 보면은 느낌이 다가옵니다. 지금 현재 일어나는 일을 나타낼 수도 있지만 얘네가 이런 경우에는 어떤 일반적인 사실, 그런 것들을 전달할 수도 있다라는 거. 이거 외울까요? 외우지 말까요? 외울 필요 없어요. 이거 막딱 해석해 보시면은 어떤 의미인지 확 다가오기 때문에 현재형 외울 거 없습니다. 대신에 이 연습은 빨리 마무리가 돼야 돼요. 주어가 3인칭 단수냐 아니냐에 따라서 동사에다가 s나 es 붙여주는 연습 있잖아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빨리 연습을 마무리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꼭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제는 우리가 과거형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순 과거 시제. 과거 시제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과거 시제는요, 말 그대로 옛날에 일어난 일입니다. 과거의 상태나 동작이나 습관 같은 것들을 나타낼 수가 있는데요. 포인트는 과거죠, 과거. 과거에 일어난 일입니다. 비동사는요, was 아니면은 were 써야 되잖아요. 주어에 맞춰가지고 사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일반 동사는요, 사실 아주 간단하게 나타내놨지만 저게 다 아닌 거 아시죠? 일반 동사의 과거형 만드는 거 우리 연습 많이 했잖아요. 조금 더 들어가 봐요. 그냥 ed를 붙일 수도 있었고요. 또 동사에 따라서는 ied가 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떴던 아이들은 또 y인데 i로 안 바뀌기도 했었고요. 또 결정적으로 뭐가 있어요? 이거 마음대로 바뀐 애들 있잖아요. 불규칙하게 자기 마음대로 바뀌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은 외워줘야 됐었다라는 거. 그거 다 외우셨어요? 선생님이 강조 많이 해드렸잖아요. 그 불규칙하게 변하는 건 100개 외우라고. 그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걸 외우셔야 중학교 1학년에서 중학교 2학년 과정으로 이렇게 아주 부드럽게 넘어갈 수가 있어요. 꼭 외워주시고요. 저 우리 과거 한번 보겠습니다. 오케이. 얘네가 과거잖아요. 이 문장을 쓴 사람이요. 요렇게 과거를 썼다라는 거는 전달하고 싶은 느낌이 있는 거죠. 우리는 그거를 요렇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We were music lovers예요. 이게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들, 뭐 우리 어른들은 애호가라 그래요. 음악 애호가. 우리가 음악 애호가들이었대요. 자, 이 말을 듣는 순간 느낌이 아까랑은 많이 다르죠. 지금 내용은 아까 거랑 똑같잖아요. 이거 무슨 느낌 들어요? 지금 현재 이 우리라는 사람들은 음악 애호가일까? 아니겠죠. 그 느낌이 들죠. 그 사람들이 지금은 사실은 뭐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여기서 느껴지는 거는 우리가 음악 애호가였어. 라고 하는 것은 지금이 아니라 옛날에 음악 애호가였고 지금은 사실은 살짝 아니라는 느낌에 가깝습니다. 그런 걸 느낌을 받을 수가 있죠. 밑에 거 어때요? We liked. like는 이로 끝나니까 d만 붙였죠. 이런 거는 우리가 그때그때 빨리 익혀줘야 됩니다. 우리는 좋아했었어요. 고전 음악을 좋아했었어요. 과거형을 썼죠. 일반 동사에. 그 다음 listen의 과거형입니다. listened. 우리는 들었어요. 뭘 들었는데요? 음악을요. all morning. 아침 내내. Yesterday, 어제 들었대요. 이게 과거니까 당연히 listen to, 과거형으로 써줘야 되겠죠. 그 다음, we listen to classical music every day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는 들었다, 고전 음악을 every day, 매일매일 들었었다라고 하는 지금이 아니라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나타낸다. 요거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과거형까지 봤습니다. 자, 근데요, 이거는 정말 말 그대로 주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의를 넘어서서 연습 많이 하셔가지고요. 내 걸로 확실하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얘네가 뭐냐? 또 나오죠. 계속 나오죠.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 이제 현재나 또는 이제 과거를 쓸 때는요.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 변화를 완전히 내 걸로 만들어 줘야 된다고요. 중1 초반에 이거 끝나야 됩니다. 주어 봐요. Emma예요. 3인칭 단수 맞아요. 3인칭 단수입니다.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고 저기 엠마가 있잖아요. 3인칭 단수. 엠마는요, always, 항상. 그 다음에, 원래는 do죠. 원래 형태는 do인데, 3인칭 단수고 현재니까 does를 쓰게 됩니다. 처음 보는 거 아닙니다. 지금 시제랑 한번더 합쳐서 보는 거예요. 현재일 때 저렇게 써야죠. 3인칭 단수 주어일 때. 엠마는 항상 does her homework. 그녀의 숙제를 한대요. in advance는 꼭 암기하셔야 됩니다. 미리란 뜻이죠, 미리. 중1 때부터 굉장히 많이 나오는 표현, in advance는 미리, 고3 때까지

여기까지 나옵니다. 미리. 엄마는 항상 미리 숙제를 한다. 얘도 봐봐요. 현재형을 썼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엠마가 막 지금 이 시간에, 지금 여러분들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시간에 공부를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숙제를 한다는 느낌이 들어요? 아니죠. 이거는 엠마의 습관 같은 겁니다. 엠마는 항상 이런 습관이 있어. 숙제를 미리 하는 거야. 그런 습관이 있는 거죠. 이렇게 현재형 나타내면은 습관을 나타낸다라는 거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She studies hard for test입니다. I, will 이것도 지금 3인칭 단수 주어인데다가 현재니까는 Studies가 됐죠. 이게 문제잖아요, 항상. Y로 끝나는 애들. 그것도 자음 Y로 끝나는 애들. 마지막이 I로 바뀌면서 ES 붙는 거, 우리 연습 많이 했었는데, 그때 할 때. 그때 완벽하게 됐으면 지금은 공부할 게 없죠. 근데 그때 연습이 제대로 안 됐으면 이거 나올 때마다 이제 우리가 흔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 할때 여러분들 열심히 딱 마무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녀는요, 공부하는데요. Hard 하면 열심히 공부하는 거죠. For test, 시험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합니다. 이렇게 되고요. 과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J씨는요, never이니까 안 한다라는 거죠. Never studied for test입니다. 공부하지 않았어요. 시험을 위해서 J씨는요,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study 과거형으로 바뀔 때 규칙 변화는 규칙 변화거든요. study가 막 이렇게 정말 이상한 형태로 바뀌진 않고, ed가 붙은 건데, y가 자음 y에서 i로 바뀌면서 이렇게 바뀌게 되죠?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해결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는요, did 나오네요. 과거형입니다. 얘 불규칙이죠? 원래 두잖아요. 이게 규칙적으로 변하면은, 이런 말 없어요. dude. 이렇게 가야 됐겠지. 근데 이런 말이 없고, did로 갔잖아요. 근데 did는 왜 여러분들이 잘 아느냐? 많이 썼으니까. 많이 써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아이들도요, 막 이런 것도 좀 어렵게 생겼겠지만 많이 익히셔가지고 여러분들 걸로 만드셔야 됩니다. 그는요, 했어요. His homework. 그의 숙제를요, late at night. 밤에, 늦게 했다라는 겁니다. 12시, 막 1시, 새벽 1시, 막 이런 때 했다라는 거죠. 그 다음 그는요, walk 하면은 저거 모르면은 큰일 나죠. wake의 과거형입니다. 혹시 이거 원형 몰랐다? 안 해온 거거든요? 큰일 납니다. 중2, 중3 돼서 큰일 납니다. Wake up의 과거형, walk up입니다. 그는요, 일어났어요. Late, 늦게 일어났고요. Skip이 뭐냐? 건너뛰다. Breakfast랑 붙게 되면은 아침을 건너뛰다. 다시 말해, 아침을 먹지 않았다라는 거죠. 근데 또 얘가 규칙인데 P가 하나 더 붙어야 되지 않습니까? 요게 이제 또 단모음이랑 자음이라 그래가지고 그런 거 있었잖아요. 왜 stop 같은 경우도 stop 해서 P 하나 더 붙고, 이거 더 붙는 것도 이거 시험에 엄청 나오고요. 엄청 헷갈립니다. 나올 때마다 전부 다내 걸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오케이. 믿을게요. 아침을 건너뛰었다. 자, 이 페이지는 뭡니까? 좀 여러분들이 외워주셔야 되는 거죠. 어떻게 말하면은. 과거형인데, 그냥 뭐, 비동사문은 was, were 쓰고, 일반 동사문 ed 붙이면 다 해결돼야 되는데, 다 해결이 안 되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외워줘야 되는 페이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시제 면에서 잠깐만 정리를 할게요. 시제가 뭐다? 동사에다가 양념을 이렇게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사의 맛을 살려줘요. 언제, 어떻게 그 동작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줍니다. 근데 우리는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을 하고 있고요. 현재 했고요. 과거 했어요. 현재가 생각보다 좀 다양하게 쓰이는 거 확인을 했고요. 과거? 옛날에 일어난 거, 옛날에 있었던 일, 과거 있었던 일을 나한테 쓰는데 요거 쓸때 주의할 것들이 엄청 많더라. 요 정도. 자, 그러면 이제 진행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진행형. 사실 이거를 진행 시제라고 표현을 하는 그런 문법 책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이제 그 동작이 언제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표현하는 양념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얘는 이름에 답이 다 있어요. 진행형이면 무슨 느낌을 더하겠습니까? 진행의 느낌을 더하겠죠. 막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는 그 느낌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따로 공부할 게 없어요. 특정 시점에 일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 굉장히 한국말로 멋있게 적혀 있지만, 진행이라는 말이 우리가 뭔지 알기 때문에 다알수 있습니다. 진행되고 있다 이겁니다. 행위나 움직임을 나타내는 동작 동사와 함께 사용한다. 자, 요거는요, 중요한 이야기. 이거 밑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알아볼 겁니다. 이 진행이 된다라는 건요, 지금 막 이게 그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동작이 아니다.
뭔가 행위나 움직임이 느껴지

문제는 그런 게 아니면요. 또 진행형을 못 써요. 좀 이따 알아볼 거니까 그건 지금 생각하지 마시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진행형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만큼의 보고 계신, 요만큼의 문장들은요. 현재 시제예요. 현재 시제에다가 누가 지금 곱하기가 됐느냐? 진행이 곱하기가 됐죠. 합쳐집니다. 현재 시제에다가 진행형을 합쳐지게 되면은 위에다가 깔끔하게 정리해 볼까요? 원래 현재 시제일 때요. 우리가 이제 비동사를 am이랑 is랑 are이랑 쓸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동사를 써주시고요. ing를 딱 써주시면은 요게 바로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배우게 되지만 사실 초등학교 때부터 다 알고 있던 현재 진행 시제가 되겠습니다. 느낌은 뭐 이름에 답이 다 있다니까요.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자, 느낌 한번 잡을까요?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시제야. 그치? 봐봐요. I am doing이에요. 지금 하고 있는 중이라는 거잖아요. I am doing my homework. 나는 지금 숙제를 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가면 되죠. 자, 그 다음에 It is raining입니다. 지금 비가 오고 있는 중인 거예요. A lot. 많이 오고 있습니다. Here. 여기에요. 비가 오고 있는 중이야. How is the weather there? 이거 뒤에는 그냥 의미를 좀 연결한 거죠. 어떠냐? 날씨. 거기 날씨는 어떠냐? 물어보는 겁니다. 여기는 비가 굉장히 많이 오고 있는 중인데, 거기 날씨는 어때? 얘를 붙인 이유는 여기에 진행의 느낌을 더 더해주기 위해서고요. 자, 그 다음에 they are having입니다. 비동사 적절하게 찾아주고, ing 꼴 바꾸면 되는데, 이런 것도 쉽지 않아요, 사실은. 원래 have잖아요. 근데 이렇게 쓴다니까요, 아이들이요, 실수로. 그냥 ing 붙여요. 아니죠. e가 날아가죠. 이 날아가면서 having 이렇게 됩니다. They are having dinner now. 그들은요, now 같은 거랑 너무 잘 어울리죠? 현재 진행은. 지금 현재 저녁을 요거 먹고 있는 거죠? have가 먹다로 쓰여서 저녁을 먹고 있는 중이다. 요게 뭐라고요? 현재 시제 곱하기 진행형 해서 현재 진행 시제다. 요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노란색들을 느껴주는 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동사 파트, 저 노란색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저기가 지금 무슨 느낌인지를 알아내는 게 오늘의 핵심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동사가 있어요. 근데 그 동사 원형이라 그러죠. eat, study, sleep, have 이런 애들을 우리가 있는 그대로 쓰는 경우는 많지 않다 이겁니다. 아니, 쓸 수는 있는데 많지 않아요. 일상에서는 이 동사에다가요. 우리가 이걸 이제 밥그릇 같은 데딱 넣어가지고 아, 그림을 적절하게 그렸죠. 큰일 날뻔했어. 실패할 뻔했어요. 자, 동사를 갖다가 밥그릇에다 딱 넣고요. 양념을 더해요. 양념을 싹 더해가지고 이 동사를 좀 맛있게 만들어줍니다. 이 화살표 세 개는 의미가 있고요. 첫 번째 양념은 누구냐면은 시제라는 양념이 있어요. 그거를 딱 더해주면은 동사가요, 좀 맛있게 살아납니다. 그리고 이 목차를 보시면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공부하게 되는 애들이 있는데요. 수동태라는 애가 있어요. 이제 앞으로 배우게 될 겁니다. 수동태라는 이 아이도요, 들어본 적 있을걸요? 문법 좀 공부했으면은. 얘도요, 사실 뭐 시험을 위한 그런 아이기도 하지만, 동사에 양념을 더해주는 그런 동사의 양념이고요. 조동사라는 애가 있습니다. 조동사. 이건 우리가 이미 알고 있죠. can이나 may 같은 걔네들도 동사에다가 양념을 더해줘서, 요렇게 세 개는 동사의 3종 양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양념을 더하면은, 우리가 이걸 먹어보고서 무슨 양념이 더해졌는지를 알아내야 되거든요. 이 봐봐요. 원래 두였을 거잖아요. 근데 지금 어떤 조치가 된 것인가? 딱 봤더니요. 비동사의 과거 두 개죠. was, were입니다. 그 다음에 ing를 썼죠. 그렇다라는 애들은 과거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럼 느낌은요. 사실 뭐 제가 알려드릴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정도 클래스가 되면은 바로 알아요. 과거에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I was doing my homework 하면은 나는 과거의 어떤 시점에 그 시점이 있어야 돼. 그 어떤 시점에 나의 숙제를 하고 있는 중이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It was raining. 비가 오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리고 이 문장은 참 좋은 게 여기 뒤에 어떤 시점인지를 밝혀줬어요. 과거의 어떤 때에 그때 비가 오고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언제냐면은 when이 뭐뭐 할 때고요. I left 할 때요. 얘는 leave의 과거형이죠. for이랑 같이 쓰면은 어디를 향해서 떠나다. 내가요. 학교를 향해서 떠났습니다. This morning. 오늘 아침이네요. 오늘 아침에.
내가 학교를 향해서 딱 떠날 때 비가 오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they were having dinner이네요. 그들은 저녁을 먹고 있는 중이었어요. 막 와구와구 지금 막 먹고 있는 중인 겁니다. 얘도 요런 게 있으면 참 좋아. At that time 하면서 과거의 그 시점 있으면 참 좋습니다. 그때 그들은 저녁을 먹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라고 요렇게 되면은 이제 과거 진행형이 되는 거고요. 되셨나요? 현재 과거 배웠고 거기에 이제 진행이 더해져가지고 현재 진행 얘는 과거 진행 여기까지 확인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C번으로 가가지고요. 진행형을 쓰지 않는 경우를 볼 건데 이거 미리 말씀드리지만 얘는 좀 어렵긴 해요. 좀 어렵긴 합니다. 중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되게 많이 어려워하고요. 고등학생들도 일반 학생들은 잘 모를 수 있는 그런 개념인데 이게 뭐 시험에 나와서 이걸 공부한다기보다는 조금 상식적으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행형을 쓰지 않는 경우는 외우는 게 아니고요. 느끼는 거예요. 어떤 동사들은요, 진행형을 쓰잖아요? 그럼 되게 말이 안 돼요. 이상해요. 그런 애들이 누가 있냐면은, 지속적인 습관을 나타내는 그런 거라던가, 아니면은 일반적인 사실, 요거 아까 그 물이 100도에서 끓는다던가 그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요, 진행형을 쓰면은 굉장히 어색하기 때문에 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습관에다가 진행형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반적 사실에도 쓰지 않습니다. 근데 한국말로 봐서 이게 지금 이해가 잘안 되는 거지, 영어로 보잖아요? 느낌 빡 옵니다. 느낌 한번 느껴볼게요. 봐봐요. 일단 진행형을 만들어 봤어요. I am always knocking. Before 뭐 하기 전이죠. 뭐 하기 전에요? 모르면 적어두시고요. I open the door. 나는요, 문을 열기 전에요. 항상 노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 현재 진행형 살리면 말이 안 되죠. 나는 문을 열기 전에 항상 노크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말안 되잖아요. 이게 습관이죠. 나는 항상 노크하는 습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쓰면은요, 너무 어색해서요. 들어줄 수가 없어요. 봐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 얘는 그냥 현재형으로 써야 되고, 현재형을 써야 습관을 나타낼 수가 있고요. 요 봐봐요. 물은요, 진행형 썼어요. is boiling. 끓고 있는 중입니다. 물이 지금 막 끓고 있는 중이야. 어디에서요? 섭씨 100도에서요. 이상하죠? 섭씨 100도에서 물, 아, 근데 이런 거에 생각하셔야 돼요.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요. boil이라는 동사를 진행형으로 못 쓰느냐?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지금 굉장히 제가 약간 놀랄 정도로 이걸 좀 알려드려야 되는 생각을 했는데, boil을 진행형으로 못 쓰는 게 아니에요. 쓸수 있어요. 봐봐요. 지금 주방에서 뭐 감자가 끓고 있는 뭐 감자도 끓일 수 있나? 뭐 물이 끓고 있는 중이다. 엄마가 커피 드시려고 물을 끓이고 계신 중이라서 물이 끓고 있는 중이야. 쓸수 있어요. 쓸수 있는데 이 문장 안에서 보는 겁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낙이라는 동사는요 진행형을 쓸수 있습니다. 야 동생아 너 뭐해? 아나 지금 화장실에 노크하고 있는 중이야. 쓸수 있어요. 근데 문장 전체가 나타내는 의미가 습관이기 때문에 안 어울리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로 이 문장 전체가 팩트 아닙니까? 일반적 사실이기 때문에 뭐 해는 뭐 이렇게 뭐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진다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아, 맞나요? 틀렸을 수도 있어. 자, 그런 것처럼 그런 일반적인 사실은요. 현재형으로 그냥 쓰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그럴 때 현재 진행형은 어울리지가 않고 보이즈 해가지고요. 현재형을 써야지만이 어울린다라는 겁니다. 되셨나요? 이거 외우는 거 아니에요. 보면서, 아,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공부 계속해 나가시다가 학교에서 만약에 이게 교과서 같은 데 나왔다. 그래서 뭔가 이게 시험에 활용이 되겠다, 라고 한다면 그때 좀 열심히 배워주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그리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아마 학교에서 나올 때는 요게 참 많이 나올 거예요. 동사들 중에서요.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들이 있습니다. 이런 애들은 진행형으로 쓸 수가 없는데요. 얘네랑 딱한판 붙는 애들이 누구냐면은 동작. 뭔가 동작을 나타내는 것들은요, 진행형을 만들기가 쉬워요. 말하다도 동작이잖아요. 말하고 있는 중이다. 내가 지금 막 쓰죠? 쓰고 있는 중이다. 동작. 뭔가 머릿속에 시각적으로 그 동작이 그려지는 애들은 진행형이랑 잘 어울립니다. 근데, 동작이 안 그려지고요. 어떠한 상태인 애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사랑. 사랑하는 거, 동작이 그려져요. 사랑하는 거는 마음가짐이고 그냥 그 상태죠. 그러니까 이걸 진행을 하기가 되게

이상한 겁니다. 근데 또 이거요. 한번 읽어봐요. I'm loving you. 말 되는 것 같아요? 안 되는 것 같아요? 은근히 좀 되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 있죠? 맞아요, 쌤이. 많이 가르쳐보면은 진짜 그렇게 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뭐 어쨌든 특정 광고 같은 데서 저렇게 좀더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요런 문법을 좀 벗어나서 활용한 사례도 있긴 한데, 원칙적으로 우리가 약속한 거는, 그러니까 뭐 약속이 깨지는 사례도 있겠지만, 약속한 거는 요런 상태나 동작이 안 그려지는 거는 진행형으로 활용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I love you 이렇게 써야 되는 겁니다. 자, 얘는 어때요? No, 알다잖아요. 아는 것도 동작이 느껴져요? 그냥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도요, she's doing이 아니라 그냥 she knows. 그녀는 안다. Every student, 모든 학생을 안다. In school, 학교에 있는 모든 학생들 안다. 요렇게 갑니다. resemble, 모를 수 있죠? 어려운 동사입니다. 닮다. 여러분들 아빠 닮았어요? 얼마 닮았어요? 쌤은 아무도 안 닮았어요. 정말 궁금해. 아빠도 엄마도 아무도 안 닮았어요. 그냥 나 혼자 이렇게 생겼어요. 그게 resemble, 닮답니다. 닮는 것도요, 동작이 느껴지면 안 돼. 막 이렇게 막, 우리가 무슨 영화에 나오는 막 그런 외계인 초능력자처럼 이렇게 막 얼굴이 변하지 않잖아요. 닮는 것도 상태입니다. 동작이 없어요. 그러니까, 너는 너 엄마 닮았다 그럴 때요, 이렇게 쓰면 안 돼요. 그냥, you resemble, 너는 너희 엄마 닮았다. 요렇게만 써줘야 됩니다. 근데 재미난 게 있어요. have라는 동사는요, 자, 봐봐요. 그는요, 많은 친구들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과거를 쓰고 싶은 건데, 친구를 가지고 있는 것도 상태죠. 친구를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요, 진행형을 쓰지 않았고요. he had. 그는 가지고 있었다. 많은 친구들. 이렇게 가는 건데, 밑에는요, 얘가요, 가능해요. 아니, 얘는 안 되는데, 얘왜 되느냐? have가 의미가 달라요. have가요, is로 쓰이면 먹다 하거든요. 먹는 거 동작 그려지죠?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때는 된다 이겁니다. He was having lunch. 동작 그려지잖아요. 그가 지금 점심을 먹고 있는 중이었던 거예요. With his friends, 그의 친구들과 함께. 이런 거는 이제 가능할 수 있다라는 거는 참고하시면 되겠죠. 되셨나요? 코치 한번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동사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방금 우리가 동작 나타낸 애들은 진행형 된다 그랬죠. 막 머릿속에 장면이 그려져. 상태 나타낸 애들은 미안하지만 X표 칠게요. 진행형이 안 된다 그랬죠. 동작이 안 그려지는 거야. 쓱 한번 봐주세요. 동작 그려지나요? 동작 동사들. study, 공부하다. eat, 먹다. travel, 여행하다. have인데, 먹다의 have. 그려지죠? 상태 동사입니다. 지속적인 상태나 상황을 나타내지, 이게 막 동작이 안 느껴지는 거죠. be는 뭐뭐이다. love, 사랑하다. like, 좋아하다. hate, 싫어하다. know, 알다. 그리고 have인데, 이 own이 뭐냐면요. 소유하다거든요. 소유하다. 그래서 have가 가지고 있다 일 때,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있는 거죠.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얘네들 같은 경우에도요, 여러분들이 요거는 상태다라고 판단을 하셔야 되고요. 자, 위에 있는 애들 같은 경우에는요, 진행형이 그래서 된다라는 거죠. 동작이니까. 밑에 있는 거는 진행형이 안 된다. 이걸 이제 마지막으로 딱 정리를 해 주셔야 되는 거.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정리하죠. 엑서사이즈 통해서요, 확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할 건데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다 풀어보셔야 되고요. 제가 픽한 문제들을 딱 보겠습니다. B번에 요거 많이 틀리셨을걸요? 아닌가요? 맞추셨나요? 그럼 잘한 거고요. 자, 12번 문제 보시면은, some big earthquakes. 몇몇의 큰, 이게 지진이잖아요. 지진들이요. 한국에 2016년에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과거입니다. 그럼 his의 과거를 써야 되거든요. his은 과거형이 his이죠. 그래서 his을 써야 된다는 거. 자, 그리고, 요건 뭐냐? 그녀가요, 지금 현재 침대에 라이가 누워있는 겁니다. 그녀는 되게 지쳐 보이네요. 누워있는 중이다. 현재 진행형 써야 되는데요. she is를 써야 되죠. she is를 쓰고, 라이를 ing 붙일 때는요, 요렇게 씁니다. ie가 날아가고, ying 들어오는 거, 이거 체크하시고요. 밑에 건 어때요? 그녀는요, 침대에 지금 누워 있었다라는 거죠. 어제요, 이거 낮 12시입니다. 누우냐면은, 낮 12시까지 누워 있었다. 과거형 가겠습니다. 라이의 과거형이요. 불규칙해요. 레이. 요렇게 써야 됩니다. 낯설죠?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된다고요. 외워주셔야 된다고요. 요거 정답 체크하시고요. 우리는 오늘 배운 내용 확인합니다.
우리 방금 배운 내용들, 또 오늘 배운 내용들 싹 한번 정리합니다. 시제를 배웠죠. 동작이 언제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나타내주는 동사 양념 같은 아이들이었습니다. 오늘 많이 배웠네요. 현재 시제 배웠죠. 과거 시제도 배웠습니다. 또 거기다가 이제 진행형을 넣으면 현재 진행형, 과거 진행형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오늘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자, 이제 정코치의 명쾌한 개념 시크릿 비밀 풀어봐야죠. 비밀 풀리셨나요? 다음 문장의 시제는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치? We are music lovers. 요거 시제가 현재 시제죠. 우리는 음악 애호가들이다. 요거 어때요? They were having dinner at the time. 그들은 그때 저녁을 먹고 있는 중이었다. 요게 이제 과거 진행 시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과거 진행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배운 것들 싹 한번 리뷰해 볼게요. 시제는 동작이 언제 어떻게 일어난지를 나타내주는 동사의 양념. 현재 시제는 study 이렇게 쓰면 되죠. 물론 아주 기본적인 주어일 때요. 과거 시제일 때는 study도 쓰면 되고요. 현재 진행형은 MR is 그리고 studying. 과거 진행형 같은 경우에는 was, were 쓰고 studying 이렇게 써주면 된다라는 거 이제 되시나요? 이렇게 우리가 시제들을 기본적으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좀 더 알아볼 거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 정리 잘 하셔야 되고요. 열공하셨죠? 네, 그러면은 인증해 주세요. 아래 태그 중에 하나로 여러분들이 땡스타그램에 글 올려주시면은 제가 쫓아가서 응원해 드릴 겁니다. 우리 잘하고 있거든요. 네,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정코치가 여러분들이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잊지 말고 꼭 찾아주세요. 여러분들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7 수능 기출의 미래 영어 독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수능 영어 자신감을 함께 저는 이상미입니다. 어서 오세요, 여러분. 자, 오늘도 정말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 20번째 시간에 바로 직전 19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벌써 이제 곧 20강으로 진입을 합니다. 자, 우리 사실은 파트별로 유형별로 나눠봤을 때 글의 제목 파트, 대입학 문제 중에서는 후반부에 해당이 되는데요. 제목 찾기는 사실 앞에서 요지나 주장보다는 조금 더 함축적이면서 약간 문학적인 표현들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아, 얘가 뭘 나타내는 건가? 우리가 이제 뒷부분에서 함축적인 의미 추론, 밑줄 부분에 밑줄 친 부분에 의미하는 말을 고르세요라는 함의 추론 파트에서 밑줄 친 부분의 함축 추론 의미 파트에서 만나기도 되겠지만 거기에서도 약간 비유적이고 문학적인 표현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사실 곧 전 단계라고 생각하시면서 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무엇을 나타내는지 조금 추상적인 내용은 어떤 대상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를 가늠하시면서 역시 오늘도 오답 지우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못할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을 막는 방해물이 됩니다. 선생님도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아, 나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그럴 때 친구들이 야, 야 이거 같이 해보자 할 수 있어. 막상 하고 나면 별거 아닌데 말이죠. 그죠? 네, 오늘 한번 여러분들의 한계를 뛰어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해서 이렇게 인사말 준비해 봤거든요. Your limits, 여러분들의 그 한계, 난 여기까지야 라고 생각되는 그 한계는 exist only in your mind,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만 존재한다. 그건 다른 사람이 정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스스로 정하는 거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 시간을 통해서 역시 제목 찾기 별거 아니었구나. 충분히 가능하구나. 대입학 문제 완벽하게 마스터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여러분들 자신감을 찾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오늘 7번부터 11번까지 총 5개의 문제 갈 거예요. 우리

앞에서 했던 것처럼 일단 얘가 누구에 대한 이야기인지 그 주인공을 먼저 찾아보시는 게 좋은데, 딱 봐도 눈에 가장 많이 보이는 녀석이 있습니다. 걔가 누구야? 그렇지. Over tourism. 그냥 딱 봐도 tour

몰리는 곳에서 교통 체증이면 뭐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그런 부작용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단어 자체가 사실은 약간은 긍정적이지 않은 듯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과잉, 관광에 관련된 내용 한번 볼게요. The conception of 뭐에 대한 개념이에요. 과잉 관광이라는 그 개념은요. rest on 어디 어디에 놓여 있다. 어디 어디를 기초로 하다라는 뜻입니다. 무엇을 기초로 해요? 특정한 assumption, 가정, 추정을 근거로 합니다. 기초로 합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럼 무엇을 이렇게 기초로 우리가 과잉 관광이라는 개념을 생각을 하느냐? 아까도 우리가 딱 생각했던 것처럼 어떤 특정한 한 장소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 어떤 것과 어떤 것? 사람들과 장소가 나옵니다. 사람들과 장소에 대한 바로 추정이나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바로 어디에 있는 Common in tourism studies. Tourism study는 관광을 연구하는 학문이니까 관광학 이 정도로 해석을 해보고, and the social sciences in general. 일반적으로 이 관광학과 그리고 사회 과학의 흔한 거기서 나타나는 보통 여기서 나타나는 사람과 장소에 대한 가정, 추정, 특정한 추정을 기초로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아직까지 무슨 말인지 명확하게는 모르겠으나, 근데 관광학 과잉 관광이라는 것이 뭐 관광학이나 일반 사회학에서 많이 다뤄지는 것처럼 사람과 그리고 장소, 요 둘의 무언가를 추정하고 가정하고 전제로 한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 같아요. 계속 보겠습니다. Both are. 이두 가지는 모두 are seen as 뭐로 보여지고 여겨지죠? As clearly defined. 자, 이두 가지가 뭐겠어요? 방금 전에 우리가 봤던 people and places. 요두 가지 요소가 되겠죠? 이두 가지는 뭐로 여겨진대요? 분명하게 정의되어지고, 이거는 사람, 이거는 장소. 아주 명확하게 구분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분명하게 정의되어지고 규정이 되고, and demarcated. 밑에 보시면 경계를 정하다라고 밑에 주석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분명하게 정해져 있고, 분명하게 경계로 보여지는 이두 가지 사람과 장소. 분명하게 구분이 된다. 이 정도로만 보시면 되겠고요. 충분히 납득합니다. 자, 그 다음, 사람들은요, are framed. 구성이 됩니다. 뭘로요? As bounded social actors. bounded라는 게 여기 앞에 나왔던 뭐, demarcated라는 표현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경계가 분명한, 이런 뜻이에요. 경계가 분명한 사회적인 행위자들로 구성이 됩니다. 경계가 이것도 분명하다고? 사람과 장소도 굉장히 분명하다 얘기했는데, 그 무언가를 행하는 사람들도, 그 행위자들도 분명하게 나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뭐와 뭐, 뭐 아니면 뭐, either A or B, A든 B든 둘중 하나라는 뜻입니다. host, 주인이 되거나, 아니면 guest, 방문객이 되겠죠? 주인 혹은 방문객 둘중 하나의 역할을 하는 그런 사회적인 행위자로 분명한 경계로 이 사람들은 구성됩니다라는 얘기야. 그럼 우리가 지금 봤을 때 일단 관광, 그것도 과잉 관광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고, 자, 이 과잉 관광에서 이 관광을 생각을 해봤을 때 사람과 그리고 뭐 사람 인자요, 그다음 장소 이두 가지가 아주 분명하게 구분이 된다. 그치, 아주 명백하게 어디가 사람이고 어디 무엇이 사람이고 무엇이 장소인지 분명하게 구분이 되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조차도 뭐로 나뉘게 된다, 분명하게. 그렇죠. 여기는 그 장소의 주인과, 뭐, 그리고, 맞아요. 방문객. guest가 여기서는 이제 visitors 정도가 되겠죠. 이렇게 분명하게 나뉘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 정도까지 보시면, 아, 일단 관광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하나 보다. 과잉 관광은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좀더더 살펴봐야 될것 같아요. places. 지금 방금 전에 우리 사람에 대한 구성 요소가 아주 명확하게 구분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으니까, 이제 어디로 가야 돼? 그렇지, 장소로 가야 되겠지? 자, 비슷한 방식으로요 라고 얘기했으니까 장소도 역시 어떨까? 그렇지, 얘도 뭔가 확연하게 구분이 되고 우리가 무언가를 딱알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요소적인 특징을 갖고 있다, 이런 의미가 나올 것 같아요. 장소도 역시 취급이 됩니다. 장소도 비슷한 방식으로 취해지고 취급이 되고 그리고 다루어져요. 뭘로? As stable containers with clear boundaries. 역시 우리가 예상했던 것처럼 아주 분명한 경계를 가지고 있는 안정적인 containers, 용기라는 뜻입니다. 용기가 뭐야? 그릇, 그릇. 네, 담는 무언가를 담는 그릇. 그러니까 사람을 담고 그 안에 어떤 많은 요소들을 담는 그런 분명하게
구분이 될수 있는 경계가 있는 그런 안정적인 용기로서

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장소라는 것도 얘네들 전부 다 거기를 구성하는 이 관광을 구성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전부 다 분명하게 어떻게 구분이 되는 요소들이다라는 거알수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Hence, 따라서요. Places, 어떤 장소들 can be full of tourists and thus suffer from over-tourism. 자, 이제 드디어 over-tourism이라는 개념이 나오고 있어요. 장소라는 게 뭘로 가득 차게 되면? 그치, 관광객들로 가득 차요. 그러면 한 장소에 막 정말 투어스 어트랙션이 있어요. 관광 명소가 있어. 그러면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막 몰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많은 관광객들로 가득 차면, 그렇게 되면 suffer from over tourism. 뭘 겪게 돼요? 아니, 과잉 관광을 겪게 됩니다. 아, 그래서 이런 요소들이 굉장히 명확하기 때문에 사람이 일단 많이 몰리면 한 곳으로 여러 군데서 사람들이 몰리고 몰리고 몰려서 이 장소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완전히 다 집결을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over tourism으로 여기 보세요. suffer from. 고통을 받게 된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우리가 아까 예상했던 것처럼 지나치게 모이기 때문에 이건 부정적인 요소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계속 볼게요. But, 근데요. What does it mean? 뭘 의미하죠? For a place to be full of people. 사람들로 장소가 가득 찼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죠? 라는 얘기예요. 이 to 가주어 진주어가 되겠습니다. 장소가 사람들로 가득 찼다라는 것.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얘기예요. 뭘 의미하지? 사람들이 너무 과밀로 들어가 있다. 이걸 의미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여기 그러면 설명이 나와줘야 되겠죠? 실제로, there are examples. 어떤 사례들이 있어? 특정한 attractions. 관광 명소들의 사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너도 나도 다 모여서 특정한 한 곳에 모이는 이런 특정 관광 명소들이, 사례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관광 명소는 어떤 명소야? That have limited capacity. 한정된, 이거 볼까? 그렇지. 수용력이라는 뜻이야. 담을 수 있는 능력이 바로 capacity라는 단어예요. 그러면 한정된 수용력을 가지고 있대. 아까도 얘기했지만 장소가 아주 명확하게 구분이 된다고 얘기했잖아. 장소들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한정이 있을 수밖에 없죠. 한 지역에. 자, 이렇게 물리적인 어떤 한정적인 요소를 수용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어떤 곳, where there is actually no room for more visitors.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관광객들을 수용할 수 있는 room, 여지, 공간이 실제로 없는 그런 곳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잉 관광인 곳이 실제로 존재한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딱 떠오르는데 어디 있어?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여름에 그 피서지, 휴양지 뭐 이런데 굉장히 사람들 많고 생각했을 때 우리나라에서는 서울에서는 뭐 정말 사람들 많이 가는 뭐 남산이라던가 아니면 관광객들이 많이 가는 경복궁이라든가 뭐 이런데 사람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죠? 그런 걸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this is not least the case. 이것은 가장 적은 경우가 아닙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 얘는 사실은 not less는 강조의 의미 정도로 보시면 되겠어요. 바로 이 경우가 어떤 경우냐? 뒤에 있는 경우가 그런 경우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봤더니 어떤 경우래요? 일부 인간이 만든, 인위적으로 만든 구조물. 예를 들면 그런 게 뭐가 있는데? 쌤은 경복궁이라 얘기했는데 여기는 Eiffel Tower가 나옵니다. 그래서 에펠탑과 같은 인위적으로 만든 이런 관광 명소들 생각을 해보면 거기에 사람들이 담을 수 있는 건 한정적인데,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더 이상 들어갈 공간이 없게 되는, 그게 바로 이제 과잉 관광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과잉 관광이 과연 이렇게 사람들이 그냥 많이 몰리는 건데, 그 다음에 설명은 뭘로 이어질까? 지금 과잉 관광에 대한 그냥 사례, 그리고 의미, 요 정도로 봤잖아요? 자, 하지만, with places such as cities, regions, or even whole countries being promoted, and destinations and describe as victims of over-tourism. 자, 여기까지인데 여기 지금 with라는 전치사의 구입니다. 엄청기네요. 그죠? 자, 실제 진 주어 문장, 본 문장은 여기부터 시작이 되죠. 한번 볼까요? 상황은요. become more complex. 상황은 더 복잡해진대요. 그럼 우리가 방금 전에 봤던 건 뭐야? 그렇게 복잡하지 않은 정말 단순한. 그죠? 뒤에 있는 것보다는 단순한 경우가 나오는 거잖아. 과잉 관광이라는 게 뭐야?
바로 과잉 관광이라는 건 이런 거야 라고 쭉 설명을 해줬어요. 근데 어떻게 봤을 때는 사람이 정말 많은 한 곳에 수용할 수 없는 사람들이 몰리는 걸 이제 과잉 관광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어떤 경우에 상황이 더 복잡해지는가?

요걸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어떤 장소? 이를테면 도시, 지역, 그리고 심지어 나라 전체와 같은 장소들입니다. 근데 이곳은 바로 어떤 곳이냐? Being promoted, 홍보가 되거나 아니면 바로 뭐? 아니면 홍보가 되고 and described as 뭐라고 기술되거나 묘사되는 그런 장소들이란 얘기입니다. 자, 뭐라고 홍보가 돼요? 목적지로 홍보가 되거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온다면 최종 목적지는 여기여야 되지. 이렇게 홍보가 되는 장소. 그리고 또 뭐라고 묘사가 되고 뭐라고 설명이 돼? Victims of over-tourism. 이 과잉 관광의 희생자로서 희생양. 사람들이 너무 많이 가가지고 정말 몸살을 앓고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묘사가 되고 있는 그런 도시, 지역, 심지어 나라 전체와 같은 그런 장소들에게 있어서 상황은 사실은 더 복잡해집니다. 그러면 뭐 우리가 생각했을 때 많은 정말 관광객들이 많이 가는 나라를 생각해보면 유럽 생각해볼 수 있고 유럽에 특히 다른 유럽의 지역보다 이탈리아 뭐 이런 데 많이 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관광객들이 그렇게 많이 오는 지역에서는 사실은 사람들을 그냥 담을 수 없는 과잉 관광이 그냥 그 정도에서 좀더더 복잡한 문제가 될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좀더 봐야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내용은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자, 사람과 장소가, 담을 수 있는 사람의, 담을 수 있는 그 장소에 사람이 너무 많이 몰리는 게 바로 과잉 관광입니다. 라고 이렇게 봤다면, 거기에 플러스 뭐가 더 존재한다? 더 추가적인 것들이 존재하게 된다. 그러면 사실은 이 질문에서 말하고자 한 바는 아마도 여기에 좀더 초점이 맞춰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과잉 관광에 대한, 여기서는 지금 뭐 부작용을 막 엄청나게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지는 않으니까, 우리가 뒤에 있는 부분을 좀더더 살펴볼게요. 자, what is excessive? Excessive? 그치. 얘는 뭔가 지나친이라는 뜻이죠. 지나치거나 아니면 out of proportion. 얘가 균형 정도로 보시면 되니까 out of proportion, 균형에서 벗어난 이 정도로 보시면 돼요. 너무 과해.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렸단 말이야. 균형이 안 맞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균형이 안 맞는다거나 아니면 너무 과하다, 지나치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떻대요? 그렇지.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할 것 같아요. 상대적이래요. 뭐야? 한 장소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게뭐 상대적이야? 너무 과하게 몰렸다라고 하는 게왜 상대적이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죠? 상대적이면 it might be more related to 뭐랑 더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균형이 안 맞아. 너무 과해. 라는 그런 말은 뭐랑 더 관련이 있을 수 있어? other aspects. 다른 요소들. 다른 측면들과 더 관련이 있을 거란 이야기입니다. 어떤 요소들일까? that physical capacity. 물리적인 수용력보다 이런 것들, 더 다른 측면에서의 더 관련된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건 얘가 아주 잘 정리해줬네. 이게 바로 뭐야? 물리적인 측면이야. 그런데 이 과잉 관광이라는 건 물리적인 측면 이상의 것, 무언가가 있다. 한 장소에 많은 사람들이 몰린다고 해서 이걸 다 과잉 관광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좀더 내용 보겠습니다. Such as, 좋아요. 예시가 나옵니다. 자, 자연의 degradation. 자, 여러분들, degrade는 upgrade의 왠지 반대인 것 같죠? 그죠? upgrade는 뭔가 상승하는 듯한 느낌이 들고, degrade는 이제 뭔가 그 수준이 하락하는 듯한 느낌이 들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뭔가 degradation이라고 하면 degrade의 명사 형태로 봐서 자연적으로 뭔가 이렇게 그 가치가 떨어지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자연적인 그런 가치가 떨어지거나, 떨어지고, 그리고 경제적인 얘는 유출 정도로 보시면 돼요. 누수 같은 물이 이렇게 새는 거. 경제적으로 그 돈이 빠져나가는 거야. 어떤 수익이나 이런 것들이. 자, 뭐는 말할 것도 없이요. 정치학과 그리고 지역의 권력 역학은 말할 것도 없이 자연적으로 뭔가 얘가 계속 훼손이 돼가지고, 훼손이라는 단어는 아니지만, 그죠? 자연적으로 이런 그 수준이 낮아지게 되어서, 즉, 자연이 뭔가 훼손이 되고, 그리고 경제적인, 유출이 생겨서, 자신들의 그 수익들이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게 되는 이런 것들처럼 물리적인 측면 이외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그 다른 측면이 바로 여기 예시로 나온 거죠. 그래서 이게 알파에 해당이 되는 게. 그럼 우리가 과잉 관광이라고 하는 건 물리적인 측면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요소들이 관여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뒤에까지 내용 보고 좀더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선택지까지 보고요. 자, 일단 여러분들이 내용이 이게 좀 어려운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만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오버 투리즘에 관련된 내용이고 오버 투리즘이 물리적인 측면에서만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정의할 수 있는 게 다른 요소들도 존재한다. 요거까지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오버 투리즘이라는 핵심어
소재가 들어있는 단어 먼저 선택해 주세요.

있을지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자, 1번에 오버투리즘 있고, 그 다음에 쭉 갔을 때 오버투리즘 3번에 있고, 그 다음에 5번 이렇게, 그리고 하나 더 있지? 네, 4번에도 있습니다. 2번을 제외한 나머지를 먼저 보셔야 되겠죠? 1번 볼게요. 관련 없는 것도 동시에 지워보시면 되겠죠? 자, 오버투리즘에 대한 solutions, 해결책에 대한 이야기 나왔어요. 오버투리즘을 해결하려면 이런 걸 해야 돼요. 아마도 이글 다음에 나와주겠죠. 그죠? 그래서 1번은 바로 아웃이 되겠습니다. 자, 2번은 스킵하고요. 3번 볼까요? Tourist attractions. 관광 명소죠? 관광 명소가 winners or losers of overtourism. Overtourism의 승자일까 혹은 패자일까? 좋은 점과 나쁜 점두 가지를 지금 얘기했어요. 그런 이야기는 없는데요. 그죠? 그러니까 winners or losers는 관련 없을 것 같아요. The severity of overtourism. Overtourism의 심각성. 심각한 정도가 이러이러이러하다라고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았는데 뒤에까지 볼까요? Much worse than imagined. 상상했던 것보다 더안 좋아요. 역시 아니었어. 그죠? 네. 그래서 그것이 어느 정도로 심각한지 심각한 정도를 기술하는 내용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웃이 됩니다. 5번밖에 없는데요. 자, over tourism 이라는 건 바로 뭐냐? Not simply a matter.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뭐의 문제? People and places. 사람 그리고 장소. 즉, 어떤 물리적인 측면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을 우리가 고려할 수 있어요. 그래야 over tourism이라고 우리가 정의 내릴 수 있죠. 혹은 오버투리즘에 문제가 있다라고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런 문제들이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정답 몇 번?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문제 풀기에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결론이 뭘까? 확실하게 이것이 이거다라고 확실한 결론은 안 나오지만 앞부분에서는 오버투리즘이 뭘로 구성이 되어 있고 굉장히 분명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오버투리즘이 뭐고 그런데 그것 뿐만 아니라 다른 요소들도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선생님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 질문에 대해서. 그랬더니 경복궁에서 사람들을 정말 뭐 많은 사람들 한뭐 100만 명? 100만 명의 사람들이 거길 들어가려고 해요. 근데 거기에 한꺼번에 넣을 수가 없으니까 시간별로 나누어가지고 인원들을 나누고 그리고 굉장히 가이드를 잘그 활용을 해서 가이드가 그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탁탁탁 팀으로 나눠가지고 운영을 해서 그 사람들 관광을 시키는 거야. 그러면 어때? 100만 명이라도 충분히 수용할 수 있죠. 그죠? 예, 근데 경복궁보다 훨씬 더큰한 지역에 어떤 궁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그곳은 100만 명이 아니라 원래는 훨씬 더 200, 300만 명 원래 수용할 수 있어. 근데 그냥 무질서하게 그냥 100만 명을 먼저 넣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무질서하게 해서 자연도 훼손이 되고, 그리고 뭔가 수익도 제대로 나지 않고 뭐 이렇게 돼버린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을 때, 무조건 사람들과 장소, 사람들이 한 장소에 많다고 해서 오버투리즘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의 것이 있다. 단순히 그게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네, 좋습니다. 다음 문제 8번 가볼게요. 자, 8번은 이렇게 정리해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자, 8번 같은 경우에는 newspaper archives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archives는 밑에 있지? 네, 기록 보관소라고 되어 있어요. 자, 웹 전에는요. 그러면 웹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요즘 웹으로 뉴스 많이 보잖아요. 그죠? 웹 전에는 이 신문 기록 보관소가 대부분은 누구의 영역이었어요? musty라는 단어가 밑에 나옵니다. 곰팡내라는 영역이었어요. 누구의 사실 절유물 같은 느낌이 들죠. 굉장히 거기에서 연구하고 연구하고 연구하고. 근데 그게 누구예요? 전문적인 연구가들, 그리고 언론학 관련된 학생들, 그 분야에 있는 사람들의 곰팡내라는 영역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계속 거기서 뭔가를 탐구하는 웹 전에는요. 그럼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웹과 뭐? 그렇지. newspaper. 이걸 생각해 볼수 있고 이것을 각각 기록을 보관하는 기록 보관소를 한번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얘는 과거가 되겠고요. 뉴스페이퍼의 기록 보관소는 웹은 현재가 되겠습니다. 자, 저널리즘은요. 당연히 by definition 당연히 current 현재의 것입니다. current라는 단어. 현재 최신의 것이죠. 자, 그다음 the general accessibility of archives. 근데 이제 외부로 바뀌었으니까. 외부로 가면서 어떻게 됐어? 기록 보관소의 일반적인 접근 가능성이 has greatly extended the self life of journalism. journalism의 self life. 어떤 선반에 있을 수 있는 이 시간이 많아졌다라는 건 유통기간이 되겠죠? 그 유통기한이 훨씬 더 굉장히 연장이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신문지 여러분들 집에 1년치를 쌓아둘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 버리는 거야. 주기적으로. 그런데 웹은 그럴 필요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그 기간이 어떻게 됐을까? 훨씬 더 굉장히 많이 확장이 됐겠죠. 늘어났을 거예요. 크게. 그죠?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오래된 이야기, 옛날 그 기사들이 자주, 정기적으로 이제는 인용이 됐어요. 뭐 하기 위해서요? 맥락을 제공하기 위해서요. 뭐에 대한 맥락? 현재의 기사에 대한, 더 많은 기사에 대한 맥락을 제공하게 돼서요. 뭐 이를테면 어떤 기사가 났어요. 근데 그 기사가 사실은 과거의 사건들을 다 알아야 100%알수 있는 그런 기사야. 그럼 우리가 그 내용을 찾아보려고 할때 어떻게 돼요? 그렇지. 얘는 외부로 찾아볼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훨씬 더 사람들이 이 기사의 내용, 과거의 그런 기사 내용을 오랫동안 볼수 있게 되어서 그래서 장점이 있네. 어떻게 됐어? 그렇지. 유통기간이 길어졌다. 넓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regard to, 뭐뭐에 관해서는 이란 뜻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의미가 만들어지는지, 뭐로 만들어지는지, 복잡한 문제로 만들어지는지요. 어떻게 이런 뉴스 기사 같은 그런 의미 같은 것들이 이런 복잡한 문제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지. 근데 이 복잡한 사안들은 어떤 사안들이냐? 뉴스에서 마주칠 수 있는 그런 사안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런 출발점, 앞에 있는 이런 출발점은 can be understood as 뭐라고 이해될 수 있습니까? 일종의 준비라고 여겨질 수 있어요. 뭐에 의한 준비예요? 온라인 뉴스를 소비하는 소비자들. 현재 우리와 같은 사람들. 그죠? 이런 사람들이, 아, 그러면 이 내용을 이야기해서는 과거의 내용은 뭘까? 찾아볼 수 있는 하나의 일종의 준비로서 이해가 될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소비자들은 어디에 관여하도록? 바로 기저에 깔린 뉴스에 기저에 깔린 이슈와 그리고 뉴스의 그런 맥락들에 관여할 수 있는 그러한 온라인 뉴스의 소비자들이라는 얘기예요. 방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어떤 뉴스에 대해서 원래 이 의미가 과거에는 뭐랑 연결이 될까? 그 기저에 그 문제와 그 맥락들에 참여할 수 있고 관여할 수 있게끔 온라인 뉴스의 소비자들이 잘 준비될 수 있게끔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어디에서는 분명하지 않았습니까? 프린트 컨슈머한테는 분명하지 않았대요. 프린트 컨슈머가 누구야? 뉴스페이퍼를 소비하던 인쇄물 소비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인쇄물 소비자들한테는 분명하지 않았고, 심지어는 가능하지도 않았어요. 라는 얘기야. 그럼 우리가 봤을 때, 자, 웹이 훨씬 더 많은 무엇을 연장시켜줬고, 그렇지. 어떤 기사로서의 유통기간, 사용할 수 있는 그 기사의 유통기한을 연장해줬고, 그리고 이 온라인 사용자들로 하여금 뭘할수 있게 해줬끔 해줬다? 준비. 뭐에 대한 준비? 맥락 이해를 할수 있는 준비를 가능하게 했다. 이 얘기는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긍정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계속 볼게요. 자, one of the emergent qualities of online news. 온라인 소식, 온라인 그 기사에 등장하는, 새롭게 부상하는 그런 특징 중에 하나가요. 자, 이제 온라인 뉴스에 대한 계속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것은 바로 뭐에 따라서 결정이 되긴 하는데 라고 나오면서 뒤에 동사구가 나오는데요. 뭐에 따라서 부분적으로 결정이 돼요? 바로 쉽게 접근 가능한, 온라인 기록 보관소에 쉽게 접근 가능한 그런 깊이에 의해서 부분적으로는 결정이 되는 온라인 뉴스가, 그 온라인 뉴스가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뭐처럼 보이냐면 가능성처럼 보입니다. 뭘 이해할 수 있는? 뉴스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는, 뉴스 기사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처럼 보이게 됩니다. 근데 이 뉴스 이야기는 바로 분명한 결과물로서 보여져요. 뭐에 대한 결과? 더큰 경제적이고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문제들에 대한 그런 분명한 결과물로서 이 뉴스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 그 가능성이 실제로는 어떻게 돼요? 높아진다는 의미가 되겠죠? 뭐가 아니라 그냥 단기간에 신문처럼 한번 잠깐 보고 없어지는 수명이 짧고 그리고 연결되지 않은 미디어의 그냥 구경거리가 아니라 오랫동안 우리가 두고 볼수 있는 참고해 볼수 있는 그러한 자료를 출처를 제공해 줄수 있는 게 바로 웹 기반한 온라인 뉴스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럼 여러분 생각했을 때 온라인 뉴스의 장점이 뭐야? 그치, 오랫동안 볼수 있어. 그리고 우리가 맥락을 잘 이해하게 할수 있어. 이두 가지를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웹을 기반으로 하는 거, 온라인 뉴스 이런 것들을 살펴보시면 자, 몇 번? 1번부터 볼까요?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저널리즘. 그것은 더 오랫동안 지속이 되고 맥락상으로 더 넓어진대요. 자, 맥락상으로 더 우리를 넓히게 확장시켜준다. 정확한데요? 그죠? 그래서 정답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안 되는 거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선택지들이 나머지는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바로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문제 가자. 네, 9번입니다. 자, 9번 문제. 얘도 주인공이 확실하죠? 그렇지. Hypermobility라는 단어예요. Hypermobility가 그러면 어떻게든 1번부터 5번까지 선택지로 아주 명시적으로 나오거나 조금 다르게 풀이해서 나오거나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될 것 같아. 자, 앞부분에서 Hypermobility가 갖고 있는 뭐에 대해서 나왔어요? 선생님이 이미 표시를 해놨지? 이렇게 Hypermobility를 이용해서 더 큰 경제적인 성장을 할 수 있어 라는 그 개념이 사실 Hypermobility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Hypermobility가 봤을 때는 훨씬 더 경제적인 부분에 성공을 가져다 줄 수 있을 잠재력이 있다라는 면에서는 긍정적인 부분으로 보이죠. 볼게요. Hypermobility라는 건 바로 어떤 개념이냐? 개념인데 그 개념에 대한 설명입니다. 더 많은 이동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요? 더 많은 이동을 더 빠른 속도로 그리고 더 오랜 기간이 아니라 더 긴 거리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더 긴 거리로 이동을 하는 것이 더 많은 이동이 generate, 만들어냅니다. 더 빠르게, 더 먼 거리를 더 많이 이동하는 것이 더 큰 경제적인 성공을 만들어낸다라는 개념이 hypermobility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봤을 때 일단 적고 가야 될 것 같아. hypermobility. 이것은 뭐 하면 뭐 할수록 더 많이 이동을 하면 할수록. 근데 중요한 건 어떻게 이동해야 돼? 더 빠르게. 속도를 높이고 그리고 더 거리도 어떻게? 많이 하게 되는 것. 이것이 무엇을 만들어낸다? 경제에 있어서는 성공을 만들어낸다. 맞죠? 그죠? 그럼 hypermobility는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주어가 hypermobility였어요. 이것은 seem to, 보입니다. 여겨집니다. 뭐처럼 보여져? To be distinguished feature of urban areas. 도시 지역에 구분되는, 뚜렷하게 눈으로 보이는 그러한 특징처럼 보여집니다. 자, 그럼 도시 지역에서 특히 나타나는 현상 같다. 맞아. 더 빠르게. 지하철로. 그죠? 땅을 밑을 뚫어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먼 거리를. 그죠?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우리가 뭐 KTX라든가 더 빠른 것들, SRT도 있고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그런데 이게 바로 더 도시 지역에서 나타나는 특징이라고 보여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곳은 바로 도시 지역은 어떤 곳인데요? 자, more than half of the world population currently reside. 세계 인구의, 현재 세계 인구의 more than half, 절반 이상이 reside, 거주하는 곳이에요. 선생님도 이거 몰랐어요. 이런 큰 도시에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모여 산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산다는 얘기죠. 자, 2005년까지요. 대략 자, 밀리언이 여러분 10억이에요. 75억 건의 이동이 이루어졌대요. 75억 건 엄청나게 많은 것 같긴 한데 도시에서 일어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each day, 매일매일. 그것도 세계의 각각 도시에서 매일매일 이런 것들. 여러분들 한 달이 아니에요. 1년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이렇게 많은 이동이 일어나게 된다는 얘기예요. 2050년? 아직 오지 않은 시간인데. 그죠? 이때는요. 바로 there may be 3 or 4 times. 3배에서 4배 정도의 더 많은 many passenger kilometers. 승객들이 거리를 이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승객들이 거리를 많이 이동하는 거. 승객들이 거리를 많이 이동하는 in kilometer라고 여러분들 해설지에는 해놨던데 사람들이 많이 이동하는 것이 3배에서 4배 정도 더 많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언제보다요? 2000년도에 우리가 이동했던 것보다요. 엄청나게 많이 늘어난다. 3-4배. 지금도 많은데. 그죠? 자, 이것이 만약에 뭐 하게 된다면요. 인프라스트럭처나 아니면 에너지의 가격이 허락한다면요. 계속 발전을 하면 이렇게 될 거예요. Freight movement. 자, 화물의 이동도 나옵니다. 사람의 이동만이 아니에요. 화물의 이동은요. 또한 올라갈 수 있어요. 상승할 수 있습니다. More than 3-4 during the same period. 동일한 기간 동안 3배 이상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이동도, 사물의 이동도 굉장히 많이 일어날 수 있어요. Hypermobility. 야, 그럼 뭐야? 우리 앞으로 경제 발전이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일어나겠네? 이런 생각만 들죠. 자, 근데 뭐가 나옵니까? 이제 중간에 이제 스물스물 그렇지. 예시라는 게 보입니다. 계속 볼게요. 자, 이동의 흐름은요. 되었습니다. 핵심적인 역학이 되었죠. 뭐에? 이 도시화의 핵심적인 역학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이동의 흐름이 도시가 정말 역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가장 핵심이 되었다는 의미가 되겠죠. 자, 뭐와 함께요?

관련된 그 기반 시설, 사회 기반 시설이 어김없이 분명하게 invariably라고 하면 다르지 않게 이런 뜻이니까요. 항상 constituting the backbone of urban form. 이 도시의 형성의 중추를 구성하면서 infrastructure, 사회적인 기반, 관련 시설로 얘네들은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도시에서의 많은 이동이 있어야 사실은 그 많은 사람들이 이동을 잘해야 발전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요. 이제 드디어 주인공 나왔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라고 디스파이트 나와요. 하지만 뭐에도 불구하고요. 이렇게 증가하는 수준, 도시의 이동이 전 세계적으로 증가함에 불구하고요. 계속해서 그 수준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access to places, activities and services. 좀 다른 키워드가 나오네. 자, 지금까지는 계속 많은 이동에 관련된 거였어요. 사람이든 물건이든 많이 이동하는 거야. 그런데 이제 뭐가 나와? Access, 접근이 나옵니다. 어디로의 접근이야? 어딘가를 가겠지. 장소나 활동이나 혹은 서비스에 접근하는 그 접근이 has become increasingly difficult. 어떻게 됐대? 어려워졌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얘가 긍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디로 가요? 어렵게 만드는. 뭐가 어려워? 그치, 접근성이 어렵게 된다는 얘기예요. 떨어지게 된다는 얘기죠. 뭐 생각해보면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 사람들이 엄청나게 이동해요. 물건들도 화물들도 이동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치? 서로가 충돌하고 서로가 길을 막고 그러지 않을까? 그치? 그러니까 어떤 장소까지 가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돈도 많이 들고 그치? 힘들어.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Not only가 나왔으니까 뒤에 부분 보니까 but이 보입니다. 자, 그건 그렇게 그 접근성이라는 것이 덜 편리해져요. 덜 편리해진다는 게 뭔데? 시간 면에서, 비용 면에서, 편리한 면에서 덜 편리해집니다. 편리성이 떨어지게 된다는 얘기예요. 접근성이 적어진다라는 건 바로 이런 부정적인 측면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어디에 접근? 도시에서의 어떤 장소로의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덜 편리해졌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뿐만이 아니에요. 하지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 바로 the very process of moving around in cities, 도시에서 돌아다니는 바로 그러한, 내가 왜 바로 그러한이라고 해석을 했을까요? The very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러한 과정이 계속 이렇게 사람들이 서로가 다니는 그런 과정이 generates a number of negative externalities. externalities라고 외부 영향입니다. 외부 효과? 부정적인 외부 효과를 a number of 많이 만들어내요. 라는 얘기야. 부정적인 외부 효과가 뭘까? 분명히 여기에 따른 문제점이 맞기는 맞을 텐데, 부정적인 외부 효과가 무엇인지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일지 아니면 그에 따른 그냥 결과만 나오는지 봤더니 그에 따라라고 해서 결과가 나옵니다. 자, 부정적인 외부 효과를 많이 만들어내서 그래서 세계의 그런 도시들이, 많은 도시들이 직면을 하게 돼요. 직면을 하고 있어요. 이전에는 없었던, 전례 없었던 그런 접근성에 위기를 직면하게 됩니다. 접근을 하기가 어렵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본인들이 원하는 곳이나 혹은 활동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어렵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특징 지어집니다. 뭘로요? Unsustainable Mobility System. 지속이 가능하지 않는, 지속 불가한 이동 시스템으로 특징 지어집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때?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긍정적일지 모르겠지만 접근성에서는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생각해보면 부정적인 외부 효과가 뭐가 있겠어요? 사람들이 워낙 많고, 이동이 많다라는 건 사실은 우리가 뭐 많은 연료를 떼고, 그죠? 그러면서 많은 것들을 소비하고, 그러면 공기도 오염될 수 있고, 그러면서 소음도 많아지고요. 사람들의 그런 건강이나 이런 것들도 악화되겠죠. 그런 것들이 바로 부정적인 외부 효과라고 볼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 지웠지만, hypermobility라는 것이 바로 좋은 측면만 있는 건 아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이퍼모빌리티가 항상 도시에 좋은 건가? 여기 대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뭐라고 대답할 수 있어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라고 대답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정답 몇 번? 그렇지. 여기서 이제 질문이지만 그 질문이 야, 과연 그래? 안 그래?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1번 정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관련 없는 것들 이렇게 지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확인해 주세요. 자, 그다음 10번 가겠습니다. 자, 10번 문제 글의 제목 역시 앞부분에서 요거 조금 어렵게 느껴졌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봤던, 방금 전에 봤던 8번, 9번 문제 같은 게좀 쉬운 편이에요. 뭐, 소재도 너무 명확하게 보이고, 그리고 걔를 향해 있는 그, 필자의 입장도 굉장히 태도,

태도도 분명하게 드러나 있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아, 첫 문장이 이게 무슨 의미지? Need to know basis라는 표현이 뭐지? 근데 뒤에 있는 내용을 보고 예시가 나오는데 그 예시가 뭘 말하는지 잘 모르겠으면 이 문제는 어려울 수 있어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왜 이게 어렵냐면 사실 여러분들이 뭐 생명 쪽 나오고 신체 뭐 어떤 기관 나오고 이러면 좀 어려워하잖아요. 그죠? 볼게요. Different parts of the brain's visual system. 뇌의 시각 체계입니다. 우리 이거 눈으로 보는 거. 응? 시각 체계의 여러 부분은요. 다양한 부분은 get information, 정보를 얻습니다. 어떻게 정보를 얻어요? on, 무엇을 기반으로? 라는 얘기입니다. 특히 on basis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엇을 기초로, 무엇을 기반으로, 혹은 어떠한 방식으로까지 확대해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알 필요가 있어. 그럴 때마다 알게 해준대. 즉, 알 필요가 있을 때마다 꼭알 필요가 있을 때마다 꼭 알게 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정보를 얻게 됩니다. 이걸 선생님이 지금 해석한 대로 여러분 처음에 보자마자 할수 있어요? 없어요. 그죠? 뒤까지 보고 그 다음에 다시 오면 아, 알 필요가 있을 때 그걸 알게 해준다라는 의미가 되는구나 이렇게 느껴질 수 있죠. 그래서 첫 문장은 선생님이 일단 주제문을 넣었지만 여러분이 딱 보면서부터 얘가 주제문이구나라는 느낌은 오지 않아요. 자, 일단 내용 좀더 보겠습니다. 자, 세포가 나옵니다. 세포는 세포인데 어떤 세포예요? That help your hand muscles reach out to an object. 어떤 사물에 여러분들의 손의 근육이 어떤 사물에 도달하게끔 도와주는 세포는 그러면 내가 여기 앞에 있는 물건을 이렇게 팔을 뻗어가지고 이렇게 잡으려고 하는데 그걸 알게끔 해주는 그렇게 할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세포들은 need to know 알 필요가 있죠? 뭐를요? 일단 그 물건의 크기도 알아야 되고 그 물건이 어디에 있는지도 알아야 돼요. 왼쪽에 있는지 오른쪽에 있는지 가까이 있는지 멀리 있는지 이런 거 알아야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걸 알 필요가 있죠. 하지만 그렇지만 they don't need to. 그들은 알 필요는 없을 거예요. 뭐에 대해서? About color. 색에 대해서 꼭알 필요는 없죠. 그렇죠? 색깔이 뭔지는 잘 몰라도 그 물건의 위치 그리고 그 물건이 가지고 있는 크기 이 정도로 알면 잡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물론 색도 알면 좋겠지만 꼭 색이 꼭 필요한 건 아니다. 이렇게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색을 아예 몰라. 알 필요가 없어.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여기서 이제 그렇게 해석은 할수 있지만. 자, 그 다음. They need to know. 그들은 알 필요가 있습니다. Little about shape. 뭐에 대해서? A little about shape. 모양에 대해서는 약간 알 필요가 있지만. 하지만 not in great detail. 아주 세부적으로 알 필요는 없죠. 아주 상세하게까지는 알 필요가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모양도 동그란 모양인지, 네모난 모양인지, 세모 모양인지. 이런 것들만 그냥 대충 알면 되지. 그게 뭐 동그란 모양이 완벽하게 동그란 모양인지 타원이 이런 필요는 없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내용에서 뇌에 뭐예요? 맞아요. 시각 체계 잘했어요. 시각 체계에 관련된 거야. 자,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 시각, 예, 이 시각적인 정보에 특히 관련된 거죠. 시각적인 정보. 이 정보는 우리가 지금까지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들어요? 모든 정보를 모든 경우에 알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단 얘기죠. 모든 경우에 모든 정보를 알 필요가 없다. 그쵸? 그게 바로 a need to know basis. 이 표현입니다. 자, 계속 볼게요. 만약에 여기까지 이거 못했어. 그럼 어떻게? 망했어. 이거 아니야. 충분히 뒤에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볼게요. Cells that 이번에도 또 다른 세포가 나옵니다. Help you recognize people's face. 사람들의 얼굴을 인식할 수 있게끔, 인지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 세포들은요. 이제 여러분 저기 멀리서 친구가 오는 것 같아. 아, 제가 내 친구인가 아닌가, 다른 사람인가, 모르는 사람인가, 내 친구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봤을 때 어때요? 사람의 겉에 실루엣은 형상 거의 비슷하잖아요. 근데 점점 가까이 오면서 그 사람이 어디를 보게 돼? 그치, 얼굴을 보게 되지. 그 얼굴에서 눈, 코, 입의 위치가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그죠? 그랬을 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볼게요. 자, 이 세포는요, need to know, need to be extremely sensitive. 굉장히 예민할 필요가 있죠. 무엇을 정말 잘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뭐를요? To details of shape. 모양의 세부적인 부분은 정말로 극히 민감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얼굴 모양이 어떤지, 머리 모양이 어떤지, 뭐 이런 것들 있죠?
자, 하지만 they can pass. 이렇게 they can pay less attention to location. 그들은

0: 어디에는 주의를 덜 기울일 수 있어요? 위치에는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얼굴의 위치라든가 눈, 코, 입의 위치라든가 이런 부분에는 주의를 덜 기울여도 되겠죠. It is natural assume that. 뭐라고 추정하고 가정하는 것이 정말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That 이하라고요. Anyone who sees an object, 어떠한 사물을 보는 그 누구라도, 어떠한 사람이라도 sees everything about it. 모든 걸 다, 그 모양에 대한, 그 물체에 대한 모든 걸다 봐야 돼! 라고 가정하고 추정하는 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무언가를 본다. 선생님, 지금 이 불필을 본다. 라고 했을 때, 얘에 대해서 모든 걸다 봐야 본다. 라고 우린 보통 생각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렇다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글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럼 이 뒤에 있는 내용 여러분들 여기까지 다 끝까지 안 읽으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계속 볼게요. 자, 모양이라든가 색깔이라든가 위치라든가 움직임. 일일이 모든 것들을 상세하게 다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라고 나옵니다. 얘가 나올 줄 알았죠, 여러분? 그죠? 네. 그렇지만, one part of your brain, 여러분들의 뇌한 부분은, 일 부분은 sees shapes, is shape. 그것의 모양을 보고, 한 물건의 모양을 보고, 또 다른 부분은 색깔을 보고, 그리고 또 다른 부분은 무엇을 감지해요? 위치를 감지하며, 그리고 또 다른 부분은 무엇을 인식해요? 움직임을 인식합니다. 이런 거 볼까요? 사람의 뇌가 있어요. 네, 뭐 사람이 이 특히 이제 시각적인 부분, 이 비주얼 시스템을 담당한 한 파트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럴 때한 영역은 뭘 본다는 얘기야? 그렇지, 모양을 봐. shape. 또 다른 부분은 뭘 봐? 색을 봐. 또 다른 부분은 위치를 보네. 또 다른 부분은 움직임을 봐. 이 얘기야. 뇌가 각각 부분들이 하는 역할이 따로따로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봤던 뭐야? 필요할 때 필요한 것만 보면 된다는 얘기야. 모양과 위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얘 둘만 이용해서 보면 된다는 얘기야. 그럼 내 친구가 멀리서 와. 그럴 때 움직임도 봐야 되고, 걔 얼굴의 모양이나 혹은 걔 얼굴에 뭐, 사람들의 뭐 얼굴 색이 다 다르다면 색도 봐야 되고, 위치도 봐야 돼. 다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각각 그때그때마다 정보를 받아들인 필요한 정보가 각각 다르다. 이걸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볼게요. 네. 자, 결과적으로요. After localized brain damage. 오, 그러면 뇌가 만약에 손상됐다고 보겠습니다. 자, 뇌의 손상. 그것도, 지엽적인 뇌의 손상이 있은 후에. 그럼 예를 들면 이 부분에서 모양을 담당하는 애가 손상이 됐어. 나머지는 괜찮은데 모양을 담당하는 애가 손상이 됐으면 물건의 모양을 모르고. 위치를 담당하는 애가 손상됐으면 물건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는 거죠. 그죠? 자, 보겠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는 무엇이 가능해요? To see certain aspects of an object and not others. 한 대상의 어떤 측면은 보지만 others란 건 other aspects가 되겠죠. 다른 측면은 보지 못하는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뭐라고 생각했을까? 그치. 야, 본다는 건다 보는 거 아니야? 색도, 위치도, 모양도, 움직임도 다 보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보통 사람들이 생각했을 거란 얘기야. 하지만 이게 가능하다라는 건 바로 이렇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각각의 부분들이 담당하는 영역이 다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몇 세기 전에, 아, 수세기 전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죠? 수세기 전, 몇백 년 전에는요,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알았어요?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투 이해하는 것이 어렵다고요. 상상하는 게 어렵다고요. 이투 감옥적어, 진목적어입니다. 어떻게 어떤 사람이 물건을 보는지를 상상하는 게 어렵다고요. 뭐 없이? Without seeing what color it is. 그게 무슨 색깔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어떤 물건을 본다라고 하는 게 그게 가능한가? 어렵다고. 그거는 그렇게 상상하는 건 어렵다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떻게 하는 게 정말 자연스러운 일이야? 우리가 모든 걸다 그냥 본다면 다 본다고 생각하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수백 년 전에는 사람들이 이걸 상상하지 못했을 거란 이야기가 되겠죠. Even today, 심지어 오늘날에도요, you might find it surprising. 여러분들은 아마 그것이 놀랍다라는 것, 투 이하가 놀랍다라는 걸 알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런 뜻이죠. 역시 이투 감옥적어, 진목적어입니다. 무엇을 하게 되면 놀랍다라는 것, learn about people, 사람들에 대해서 알게 된다면, 어떤 사람들, who see an object without seeing where it is. 그게 어디 있는지 모르면서 물건을 볼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혹은 see it without seeing whether it is moving. 그게 움직이는지 보지 않으면서도 그거를 볼수 있는 사람들에서 알게 되면 그 알게 되는 것은 놀랍게 될 겁니다. 이런 뜻입니다. 자, 뒤에 있는 내용 사실은 아주 중요하진 않아요. 그죠? 중요한 건 뭐야? 각각이 다 담당하고 있는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Need to know, a need to know basis. 이렇게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 물건을 인지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주 매력적으로 어때? Visual systems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쭉 가다가 비주얼 시스템이 마지막에 나오네요. 자, 우리 5번부터 볼까요? Separate. 분리되어 있으면서 and independent. 독립적이래요. 어, 뭐야? 분리되어 있고 독립적이래네요? 뭐가? 이 뇌 세포들의 시각 지각이. 시각을 인지하는 그런 지각이 분리되어 있고 독립적이래. 각각 독립적이어서. 얘가 없어도 나머지는 수행할 수 있어.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답 몇 번?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괜찮죠? 네, 나머지는 이렇게 정리될 것 같아요.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는 매력적으로 핵심 소재가 나오긴 했지만 야, 시각체계는 절대 우리의 신뢰를 배신하지 않아. 이런 얘기 있어요? 야, 보는 게 확실해. 이런 얘기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번은 어렵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 11번 가겠습니다. 야, 첫 문장부터 굉장히 길어요. 그리고 not only but also가 나와 있습니다. 이런 구문이 있고 길 때 하, 무슨 얘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때일수록 어떻게 해라? 소재에 집중해라. 소재의 방향에 집중해라. 가볼게요. Not only, but also. 뭐뿐만 아니라, 네, 음악가 그리고 심리학자들 뿐만 아니라 헌신적인, 아주 열정적인 음악 애호가들과 전문가들까지도 이 사람들도 often voice the opinion. 이 목소리, 의견에 대한 목소리를 흔히 냅니다. 자, 그럼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바가 되게 이해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들 앞에 있는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뒤에 있는 부분이 중요하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소재가 나와요. The beauty of music, 아, 음악의 아름다움이 lies in, 어디에 놓여 있대요? An expressive deviation from the exactly defined score. 분명하게 아주 정확하게 정의되어 있는 악보로부터 악보대로 치면은 음악의 아름다움이 있다는 얘기야? 아니, 정확하게 정의되어 있는 그 악보로부터 어떻게 표현적인 deviation을 했을 때 아, 이 단어 되게 중요한데 여기 너무 고맙다. 그죠? 벗어남. deviate라는 단어가 어디로부터 벗어나다. from이라는 전치사까지 같이 쓰면 특히나 그렇습니다. 자, 그럼 얘는 벗어남. 어, 그럼 뭐야? 음악적인 아름다움이라는 게 악보에서 뭐 할 때? 표현적으로 벗어날 때 아름다움이 생길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 뭐야? 주제문이야. 자, 그러면 음악의 아름다움. 뭐 할 때? 악보에서 중요한 단어가 뭐야? deviation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그럼 악보대로 치지 말라는 거야? 아무렇게나 쳐도 된다는 얘기야? 뭐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어요. 자, 볼게요. concert performances. 콘서트 연주가요. become interesting and gain. In attraction, interesting 하고 흥미롭고 and gain in traction, 무엇을? 매력을 도출할 수 있다니, 매력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로부터? From the bad fact that 이하라는 사실에서 야, 음악이 참 흥미롭네, 야, 음악이 참 매력적이다, 이렇게 여겨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뭐야? 음악적인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뭐가 나와야 돼? 음악적인 아름다움을 느끼면 화살표가 잘못됐네, 이렇게 가야 되겠지. 악보에서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것에서 조금 벗어나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어떠한 사실로부터 이러한 매력을 얻게 돼요? They go far beyond. 뭐래? 훨씬 더 뛰어넘는데. 뭐래? The information printed in the score. 악보에서 인쇄되어 있는 그런 정보를 훨씬 뛰어넘는다는 사실에서 매력적인데? 오, 이거 되게 흥미롭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내용이 어렵습니까? 엄청 쉬운데? 그죠? 요 내용을 다시 한번 바꿔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더 쉽게. 그죠? 아마도 요 내용이 음악의 아름다움이라는 건 악보에서 벗어나는 게 음악의 아름다움을 줄 수 있다. 이 내용이 중심 내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볼게요. 자, 어떤 사람이 나와요. Carl C. Shore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칼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초기 연구에서 뭐에 대한 연구? 음악에 대해서 당연히 연구했겠지. 자, 음악 연주에서 연구를 했을 때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뭐를요? 음악가들이요, only rarely play. rarely가 여러분들 무슨 뜻이야? 거의 뭐뭐 아는 이란 뜻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뒤에 걸 부정하면 되죠. 자, 그들이, 이 사람이 연구를 하면서 알아낸 게 뭐냐? 음악가들이 좀처럼 연주를 안 한다라는 거예요. 뭐를? 두 개의 동일한 음을요. In exactly the same way. 동일한 정확하게 똑같은 방식으로 연주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보세요. 동일한 음인데 두 개의 동일한 음을 똑같은 방식으로 연주하지 않네요. 어떤 애는 강하게 연주를 하고, 어떤 애는 좀 약하게 연주를 하고, 같은 음인데도. 아니면 어떤 음은 굉장히 날카롭게 연주를 하고, 같은 음인데도 어떤 음은 굉장히 부드럽게 연주를 하고. 이렇게 다르게 연주하는 걸 알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같지 않게 연주한다는 얘기는 뭐야? 다르게 연주한다는 얘기지. 그지? 그래서 악보에서 벗어나고 또 어떻게? 다르게 연주. 여기서 중요한 건 뭐야? 같지 않은 다른 연주라는 거예요. 자, 나머지 내용 볼게요. With the same metric structure, 동일한 metric, 미터 구조 내에서도요. There is a wide potential of variation in tempo, volume, tonal quality, and intonation. 음악적인 요소들이에요. 박자, 그 다음 뭐, 이건 volume, 음량, 그 다음 tonal quality, 음질, 그리고 intonation, 폭넓은 잠재력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이 요소들이 뭘까?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동일한 구조인데도 뭐가 있다는 얘기야? 다양성의 잠재력이 있다는 거예요. 같은 것도 똑같이 연주하지 않고 다양하게 연주한다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다른 연주 역시 중요하구나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그러한 변화는요, is based on 무엇을 근거로 합니까? On the position, composition. composition이란 단어가 작품이란 뜻이에요. 음악이나 미술 작품도 composition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compose라는 동사가 구성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악보가 많은 음표들과 음으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게 하나의 만들어진 그 결과물이 작품, 음악 작품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작품이라고 해석을 하시면 돼요. 자, 작품을 근거로 해요. 모든 이 변화는요. 변주 같은 것들이 되겠죠? 자, 하지만 diverges from it individually. 그 하나의 그 작품에서 나온 그것은 어떻게 개별적으로 나뉘어집니다. 분할이 돼요. 여러 갈래로 막 나뉘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것을 뭐라고 불러요? 표현성이라고 부른다는 얘기입니다. Express라는 단어가 그 표현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거의 명사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걸 표현성이라고 불러요. 그럼 이걸 누가 어떻게 표현하냐가 이제 중요하겠죠. 이것은 설명합니다. 왜 우리가 do not lose, 잃지 않는지요. 흥미를 잃지 않는지, 즉 흥미를 계속 가질 수 있는지요. 뭐할 때도요? When we hear different artists, 다른 예술가들이 perform the same piece of music. 동일한 이 음악을 다른 연주자들이 연주를 할 때, 같은 음악인데 다른 사람들이 연주를 할 때, 지루하지 않아. 흥미로운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흥미를 잃지 않게끔 해준다라는 거. 그죠? It also explains why. 이것은 또한 설명합니다. 어떤 이유로 설명해요? It is worthwhile. 가치가 있다라는 것도 설명해 주죠. For following generations, 다음 이어지는 그 후대 세대들이 to repeat the same repertoire. 같은 레파토리를 반복하는 것이 여전히 가치가 있다라는 것이 설명이 됩니다. 같으면 어때? 다른 사람들이 다르게 연주할 건데. 이런 이야기예요. New inspiring interpretation. 새롭고 영감을 줄수 있는 그런 해석은 help us to expand our understanding. 우리의 이해를 넓혀줍니다. 확장시켜줘요. 그리고 이것은 serve to 뭐의 역할을 해요? Enrich and animate the music scene. 음악의 그 음악계를 더 풍요롭게 하고 그리고 더 활기차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긍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다라는 건 뭐야? 사람들한테 흥미를 잃지 않게 하고 음악을 더 풍성하게, 더 넓게 이해할 수 있게끔 도와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택지로 고! 음악은 똑같은 악보라도, 같은 음악이라도 같다 다르다. 그치, 연주를 했을 때 다른 음악가 혹은 같은 음악가라도 다르게 연주를 했을 때 다를 수 있다. 이걸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1번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르다 같다 이런 얘기가 안 나왔고, 2번 봤더니 절대 같지 않아요? 절대 같지 않다고? The value of variation in music performance. 음악 연주에 있어서 다양성의 가치. 다양하기 때문에 그 음악계 앞으로 계속 발전을. 동일한 음악이라고 해도 후대가 계속 연주할 수 있게끔 그만한 가치가 있다. 이런 의미 아니에요? 그죠? 어떻게? 같지 않게 함으로써. 그죠? 그래서 여기는 never까지 섞어서 2번을 정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때? 괜찮지? 나머지 관련 문구로 개치워 보겠습니다. 크라트시즘에 관련된 내용 없죠? 음악에 대한 비평 관련 없고요. 자, 음악 테라피가 뭐예요? 무슨 무슨 테라피, 치료 아닙니까? 그죠? 치료에 관련된 내용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뭐예요? 예, stage fright이라고 하면 무대 공포증이에요. 공포증에 관련된 내용 전혀 없는데? 그 다음, industry, 음악 산업에 대한 내용 나왔습니까? 없죠. 관련 없는 선택지가 얘는 너무 많이 나왔어요. 그죠? 그래서 각 선택지가 너무 매력적이지 않아서 비교적 여러분들이 잘 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문제였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문제풀이였고요. 오늘의 쌤의 여러분들 다 사랑하는 마음을 담은 똑똑 복화 보겠습니다. variation이란 단어, 변화, 변형이란 단어, various 출발을 한 단어고요. 여기에 변형형이 있는 요 단어들도 다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디에? 네, 수강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단어 정말 많이 나오고 정말 중요하니까 요 파생어들도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제목 찾기 아직 1시간 남았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준비해서 선생님이랑 또 만나서 완벽하게 대입학 문제 마무리 해볼게요. 알겠죠? 네, 선생님 기다리고 있을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
1: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광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100번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Wednesday, 수요일입니다.
1: 네.
0: 자, 오늘은 직업 영어 해볼 텐데요.
1: 어떤 직업?
0: 자, 어제와 관련이 밀접히 있습니다.
1: 오!
0: 다래끼 짰잖아요.
1: 네네.
0: 오늘은 다래끼보다 무서운 의사선생님 파트 2에서 실제로 그 의사선생님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1: 아, 의사선생님이 정말 짜려고 할 때 좀 기절할 뻔했다 그랬잖아요. 아,
0: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다래끼 때문에 병원에 간 상황. 이번에는 친구와의 대화가 아니라 선생님과 의사선생님과
1: 대화.
0: 나의 대화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 좋습니다.
0: Alright,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첫 번째 미션은요.
1: 네.
0: 그걸 짜서 터뜨린다고요? 아, 그러니까 방금 얘기를 들은 거예요.
1: 그쵸, 그쵸.
0: 뭔가 나는 여기 와서 약을 먹을 줄 알았는데, 아, 안 된다는 겁니다. 네. 자, 두 번째 미션.
1: 네.
0: 잠깐, 저 준비 안 됐어요. 아, 아파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1: 네.
0: 연기를 많이 해야 될것
1: 아,
0: 같아요.
1: 그러네요. 예, 정말 실감나게
0: 아하.
1: 뭔가 이 다래끼가 탁 터지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0: 그런
1: 네,
0: 느낌으로
1: 한번
0: 뭐
1: 접근을 해볼게요.
0: 낭독도 하고 뭐
1: 네.
0: 표현도 알아가고 다 하는 거죠.
1: 사실 영어도 그렇고
0: 네.
1: 기세고
0: 아,
1: 연기입니다. 네.
0: 그렇습니다.
1: 자, 다래끼 아, 나서 아픈 그런 연기 영어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0: Alright.
1: 슬기롭게 도전!
0: 도전! I'm going to drain your sty. I'm going to drain your sty.
1: Drain? 이거?
0: Like take out the liquid. Okay, drain your sty.
1: 뭐 테이크아웃 한다고 이거를? 진짜 커피만 테이크아웃 해봤지. 이거 이렇게
0: Yeah, I'm going to drain it.
1: 이걸 짜서 터트린다고요? 이렇게?
0: Do you speak English, ma'am?
1: 예. 봄.
0: 아,
1: You did you?
0: I might pop it, yes, maybe. Yes, it'll be over before you know it. It'll be over
1: Over
0: before you
1: before
0: know
1: you
0: it.
1: know. 내가 알기 전에 끝난다는
0: It'll be
1: 건가?
0: very quick,
1: 아!
0: 오케이? Okay?
1: 잠깐만. 저 준비 안 됐어요. 잠깐만요.
0: Is there a problem? Is there a
1: 잠깐만.
0: problem?
1: Yes. I'm not ready.
0: Oh.
1: No.
0: It's okay, ma'am. Don't worry, don't worry.

0: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1: 주세요.
2: I'm going to drain your sty.
3: Are you saying you're going to squeeze it and pop it?
2: Yes, it'll be over before you know it.
3: Wait, I'm not ready. Ah, that hurts!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1: 네.
0: 자, 첫 번째 문장부터 가보겠습니다. 자, 지금 다래 끼지 않겠습니다. 와, 이 목소리 알죠?
1: 네.
0: 빛 비치고 있고요.
1: 눈에. 누워 있을 거 아니에요, 또?
0: 그럼요.
1: 아이고. 자, I'm going to, your sty.
0: 네.
1: 아, 이거는 또 어제 배웠던 거랑 연결을 해가지고 또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요.
0: Right.
1: 네, 이제 당신의 다래 끼를 터뜨리겠습니다.
0: 네,
1: 그래서 여기에 pop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0: 자.
1: I'm going to pop your sty.
0: 맞아요. 우리가 꼭 이런 거 있는 것 같아요. 배우고 나서 금방 또 써먹으면
1: 네.
0: 이게 금방 굳어서 들어가 있게 돼요, 머리에.
1: 그거를 그래서 몇 번 더 반복하면 내게 되는 건데
0: okay.
1: 그게 참 어려워요.
0: Alright. 자, 일단 오늘은요. 죄송하지만
1: 네.
0: 또 다른 단어를 가져왔어요.
1: 왜 그러세요?
0: 그런데요. 그런데
1: 예.
0: pop도 돼요. 왜? 우리 어제 뭔가를 터뜨린다라고 할 때 pop 쓴다고 했었잖아요.
1: 네네.
0: So I'm going to pop your sty 라고 해도 되는데 의사 선생님이 팝을 쓰면 환자가 무섭지 않을까요?
1: 아, 그러네요. 아,
0: 잠시만요. 터뜨릴게요. 이러면은 무섭단 말이에요.
1: 그렇죠.
0: 그래서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전문적인 느낌이나 조금 부드러운 느낌의 동사를 쓰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었어요.
1: 맞아요. 선생님 만약에 팝하셨으면은 팝콘 생각 많이 났을 것 같아요.
0: 그러니까요. 에이. 상상을 할 거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0: 자, 그래서 이거 좋은데 오늘은요. drain을 써봤습니다.
1: 오.
0: 자, 전문용어로 조금 이렇게 더 많이 쓰는 편의인데요. 이 drain이라고 하는 거, 물을 drain한다 이런 거 들어본 적 있나요?
1: 아,
0: right.
1: 네네네.
0: 물이 빠지는 것을 사실 drain이라고 얘기를
1: 아.
0: 해요. 그래서 물 같은 액체가 어디 이렇게 배수구 같은 데로 빠지다도 되고요.
1: 예?
0: 그쪽으로 빼내다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안에 있는 액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막 고름이 있던가
1: 있죠.
0: 그런 것을 이렇게 빼낸다, 고갈시킨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drain을 써봤습니다. 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가는 게 좋잖아요. 그렇죠? 오케이. Okay. So drain이라는 단어, 뭐 물 등등을 빼내다. 자, 그리고요. 여기서 자기가 뭐 할 거라고 할 때 이것을 썼죠.
1: 네.
0: I'm going to do something 이라고 하는 것을 썼습니다. 자, be going to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사전에 계획을 했고 그걸 이룰 것이다 라고 해서 계획을 이룬다는 것을 상대방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일단은 be going to 동사 원형으로 이병자를 하고 나서 조금 더 extra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1: 네.
0: So I'm going to do something. We are going to do something. 원래 사전 계획 있었고 그리고 이룰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은 짜낼 그런 계획이 있었던 거죠. 의사 선생님은.
1: 네.
0: Alright. So 예를 들어서 청혼하다가 뭘까요?
1: Propose.
0: 그렇죠.
1: 네.
0: Propose to someone이에요. 자, 그러면 나 있잖아. 그녀에게 청혼할 거야. 그런 계획이 있었고 그걸 할 거라고 이렇게.
1: I'm going to propose to her.
0: 그렇죠. Propose도 to를 빼먹는 실수가 엄청 많아요.
1: 그러게요.
0: 주의하셔야 돼요.
1: 우리 그냥 항상 propose라고만 쓰니까.
0: 맞아요. 그냥 네. propose her 쓰는데 그러면 안 돼요.
1: 네.
0: 자, how about this? 이번에는 주어를 우리로 잡아볼게요.
1: Yep.
0: 자, 파티를 연다라고 할 때 그 열다, 개최하다 이거 뭐 쓰는 지 혹시 아세요?
1: 열다?
0: 네. 이거는 덩어리로 오늘 몰라도 오늘부터 알면 돼요.
1: behold. beheld.
0: 자, throw라는 게 있어요.
1: 아, 틀렸네요.
0: 희한하게 던진다라는 표현을 같이 써서
1: throw a party.
0: party. 이 표현 알아두면 나중에 진짜 후회 없습니다.
1: 네.
0: So, throw a party라고 하는 게 파티를 연다.
1: Party.
0: 자, 그러면은 우리 있잖아. 파티 열 거야. 우리 파티 열 거야.
1: We are going to throw a party.
0: There you go. We are going to throw a party. 이거는 그런 계획이 있었고 우리 뭐 다음 달쯤에 그럴 것이다.
1: 네.
0: 라고 계획을 상대방한테 전달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 Mm-hmm.
0: You got it, right? Okay, so 이왕이면 이 패턴 안에서도 propose to 그리고 throw a party라는 표현까지 알아두면
1: 너무 최고, 좋은데요.
0: 최고입니다.
1: 네, 기억하겠습니다.
0: 자, all right, 같이 한번 낭독해 볼게요. I'm going to propose to her.
1: I'm going to propose to her.
0: We are going to throw a party.
1: We're going to throw a party.
0: 네. 자, 그리고 이쯤 돼서 제가 조금 더 추가적인 설명 드린다고 했었잖아요.
1: 네.
0: 이거는 제가 사실 나올 때마다 설명을 좀 드리고 싶기는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익숙해질 수 있게 be going to 뭐뭐 할 것이다. 그런데 혹시 will 들어봤나요? Will?
1: 그럼요.
0: 항상 쓰잖아요. 그렇죠? 네. 이것도 우리말로 하면 뭐뭐 할 것이다.
1: 것이다.
0: 아, 그럼

0: 사람은 똑같네라고 생각하실까봐 예. 걱정이 돼서 제가 잠깐 조금 얘기를 더 하면 be going to는 내가 하려고 이미 계획했고 그거 진짜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1: 그쵸.
0: 하지만 will 같은 경우에는 뭔가 계획성이 떨어져요. 하지만 의지는 강해요. 그래서 순간적인 의지다라고 제가 강조하는 이유가 계획성은 떨어지지만 의지는 불타있다라는 느낌인 거예요.
1: 네네.
0: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I will drain 이걸 쓸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의사선생님이 딱 원래 딱 다른 치료를 하려다가 아, 요 짜야겠다 하면서 그 자리에서 의지를 확 보여주고 싶을 때는 I will drain. 이것도 괜찮습니다.
1: 예, 예.
0: Okay? So, 대표적인 케이스가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보면 돼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레스토랑 같은 데서,
1: 네.
0: 스푼이 떨어졌어요. 그랬을 때 그걸 딱 보고, 웨이터 분이,
1: 예.
0: 가져다 드릴게요.
1: 어?
0: 이건 순간적으로 의지를 얘기를 한 거죠.
1: 그쵸.
0: 이미, 아, 저 사람 떨어뜨릴 거니까, 떨어뜨릴 거야. 그러니까, 계획하에서, 이렇게, 이런 생각 안 하잖아요.
1: 아, 그렇죠.
0: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보통, I'll get you a new spoon. 그때는 will. 보통 많이 쓰는 거죠.
1: 네.
0: So again, 얘는 미리 계획한 걸 이룰 거다. 그리고 얘는 순간적으로 좀 정한 느낌.
1: 네.
0: Alright?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I'm going to drain your sty.
1: I'm going to drain your sty.
0: 자, 이랬을 때 이 얘기를 듣고 완전 기절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1: 떨려요.
0: 그걸 짜서 터뜨린다고요? 이러면서
1: Are you saying 여기서 왠지 끊어야 될 것 같은 이해감이 들어요.
0: Mm-hmm.
1: You are going to eat and pop it?
0: Yes.
1: 그걸 짜서
0: 하고
1: 터뜨린다고요.
0: 이거는 그래도 우리 했었죠. 방금 얘기도 했지만.
1: 네네네. Pop it.
0: 아하. 여기는 정말 말 그대로 제가 사실 지난 시간에도 살짝 얘기했어요.
1: 아,
0: 쥐어 짜는 거.
1: Squeeze가 되겠네요. 이번이. 네, 이제 또 스펠링이.
0: 그럼 같이 교재에 써주세요.
1: 뭐 이런 느낌이 아닐까 싶어요.
0: 오케이.
1: Okay. 네.
0: Squeeze. S-Q-U-E-E-Z-E. Is that right?
1: Yeah.
0: Okay. So, are you saying you're going to squeeze it and pop it? 정답? 맞습니다.
1: 맞았다.
0: 쥐어 짜다.
1: 네.
0: 라고 하는 것을 squeeze라고 씁니다.
1: 음?
0: 그런데 이거는 본인이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의사 선생님이 제가요 그걸 squeeze 한 다음에 pop it 할 겁니다.
1: 너무 뭔가 잔인하게 들릴 것 같아요.
0: 그러면은 패닉하죠. 그렇죠?
1: 그렇죠.
0: 그래서 의사 선생님은 그거를 빼낸다라는 느낌으로 drain을 쓴 거고요.
1: 다른 단어가 이렇게 그 당사자에게는 맞아요. 뭔가 안도감도 줄 수 있거든요.
0: 그렇죠. 근데 이게 본인 얘기면 당황을 해버리면 최악의 상황을 생각하잖아요.
1: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말이 나오죠.
0: 이런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오늘 뭐 squeeze, 뭐 pop, drain
1: 예.
0: 다 나왔네요. 그렇죠? 오케이. 그리고 발음 주의하셔야 됩니다. 스퀴가 아니라 쿠이로 다 나눠서 하셔야 돼요. 스퀴즈 아니라 squeeze.
1: squeeze.
0: 대신에 좀 빠르게 부드럽게 연결한다는 느낌이에요.
1: 네.
0: 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squeeze, squeeze.
1: Squeeze. Squeeze.
0: 좋아요. 자, 비슷하게 이런 것도 같이 연습해 보세요. 그러니까 모음이 이렇게 붙어 있다고, 우이니까 위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럼 퀸 이러잖아요.
1: 따로.
0: Queen.
1: Queen.
0: Queen. 대신에 그걸 빠르게 Queen. 하는 것 뿐이죠. 한번 해보실래요?
1: Queen.
0: 한번 더?
1: Queen.
0: 오, 좋아요, 좋아요. 오케이. 이것도 question. I have a question. 이렇게 하지 마시고, 퀘가 아니라 question. 하지만 빠르고 부드럽게 하는 거기 때문에 한번 해보시면
1: question
0: yes
1: question,
0: question. 훨씬 좋아요. 이것도 quick 아니라 quick
1: quick
0: quick
1: quick
0: 오 훨씬 좋습니다. 오케이 예. 연습을 많이 해보세요.
1: 어렵긴 하네요.
0: Right 자 그리고 지금 보면 믿을 수 없는 거예요.
1: 오.
0: 분명 짠다고 했는데 내가 잘못 들었나? 이런 느낌 주려고 어떻게 했어요?
1: Are you saying
0: 이렇게 했어요. 당신은 말하고 있나요? 이렇게 할 거라고. 그래서 뭔가 믿을 수 없는 거에 대해서 다시 확인해 보는 느낌이 있죠?
1: 네.
0: 그래서 Are you saying? 하고 나서 뒤에도 질문형으로 가면 안 돼요. 평소문일 거라고 이렇게 만들면 이 행동을 할 거라고 당신 말하고 있는 건가요? 나 진짜 못 믿겠어요. 이런 느낌을 줄 수가 있겠죠, 그렇죠? So, 예를 들어서 너 내가 싫다는 거야? 이거 쓸 수 있단 말이에요. 너는 말하고 있니? 그럼 어떻게 해요?
1: Are you saying?
0: 넌 날 싫어한다. 평소문으로.
1: You don't like me?
0: 오, 그것도 좋아요. Or 네. you hate me.
1: You hate
0: 더
1: me?
0: 더 강하게. 그러면 Are you saying you hate me? 이렇게. 그럼 상대가 No, I'm not saying that.
1: 네.
0: 이런 식으로 될 수 있겠죠. 이거 한번 해볼게요.
1: 네.
0: 예쁜 건 pretty인데 더 예쁜 건 뭐예요?
1: Prettier.
0: Prettier. Okay.
1: Yes.
0: 자기 지금 그녀가 더 예쁘다는 거야? 이거 한번 해볼게요.

0: 지금 화가 났어요. 자.
1: Are you saying you,
0: she.
1: she is prettier than me?
0: than me까지. 오케이. 저는 그냥 prettier까지 기대했는데 더 좋아요, 더 좋아요. 근데 이게 약간 화난 느낌으로 가는 거죠.
1: 그렇죠.
0: Are you saying she is prettier? 이렇게
1: 아하.
0: 쓸수 있겠습니다.
1: 네.
0: 여기서 핵심은 이 뒤에, are you saying 뒤에 질문형을 또 쓰진 말라는 거예요.
1: 평서문으로.
0: That's right. 읽어보겠습니다. Are you saying you hate me?
1: Are you saying you hate me?
0: Are you saying she is prettier?
1: Are you saying she's prettier?
0: 오케이. 자, 읽어보겠습니다. Are you saying you're going to squeeze it and pop it?
1: Are you saying you were going to squeeze it and pop it?
0: Alright. 두 문장 있으니까 비트와 트레이닝 할게요.
2: I'm going to drain your sty. I'm going to drain your sty. 'Are you saying you're going to squeeze it and pop it? Are you saying you're going to squeeze it and pop it?
0: 네, 자, 의사 선생님이 네, 순식간에 끝날 겁니다.
1: 오.
0: 참고로 저는 순식간이 아니었어요, 느낌이.
1: 아, 그쵸. Yes, it'll be before you know it.
0: 자, 나 어순대로 한번 가볼게요.
1: 네, 여기서 끊어볼까요?
0: 오케이. 그거는 뭐할 거가 나와
1: 끝날
0: 있겠어요?
1: 겁니다.
0: 끝날 거다. 그 뒤에는 뭐인 거예요?
1: 당신이
0: 그걸?
1: 알기 전에,
0: 오케이.
1: 그걸 알기도 전에.
0: 직역으로 일단은 갈게요.
1: 예, 그게 이제 뭐 굉장히 알아채기도 전에 뭐 끝난다. 순식간에 그런 의미인
0: 오케이.
1: 거예요. 그러면 it will be, 저는
0: 끝나는 게
1: be
0: 뭐죠?
1: over.
0: Over. 오, 오케이.
1: 끝난다.
0: Alright, 오케이. 자, 보겠습니다. Yes, it'll be over. Before you know it. 깔끔한데요?
1: 네?
0: 정답? 맞습니다.
1: 오.
0: Over이라고 하는 거는 진짜 특히나 완전히 끝났다는 거를 또 강조를 해줄 수가 있어요. 오케이?
1: 아.
0: So it'll be over. 끝나버릴 것이다. Before you know it. 여기서 지금 아주 좋은 게스였어요.
1: 예.
0: 아마 많은 분들도 아, 그 정도 추측이 되는데 생각하실 건데요.
1: 네.
0: Before you know it은 뗄수 없는, 이렇게 나눌 수 없는 거의 관용적인 동어
1: 아,
0: 표현이에요. 그래서
1: 네네.
0: 당신이 그걸 알기 전에라고 하는 거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뭔가 그 사실을 깨닫기도 전에 갑자기 띵!
1: 후다닥!
0: 끝나버린 거예요.
1: 아.
0: Okay? So 순식간에 정도로 쓸수 있는 덩어리 표현이 되겠습니다.
1: 네.
0: 이게 좀 길어서 그렇지 사실 한번 쓰기 시작하면 다른 거 쓰는 거좀 별로거든요.
1: 그쵸,
0: 자,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해볼게요.
1: 그쵸.
0: 여름이 순식간에 여기에 올 거야. 이거는
1: 아,
0: 진짜 여름이 금방 찾아올 거다라는
1: 그쵸.
0: 얘기인데요. 일단은 will be를 드릴게요. will be
1: 예.
0: 힌트. 여름은 여기에 있을 것이다라고 해야겠죠?
1: Summer will be here
0: 오케이. 순식간에.
1: before you know it.
0: 그렇죠. 당신이 그거 알기도 전에 이거예요. 자, how about this? Surgery가 그 수술이죠.
1: 네.
0: 오케이. 그 수술은 끝날 겁니다. 순식간에 말이죠.
1: The surgery will be over
0: Over.
1: before you know
0: 좋아요.
1: it.
0: Before you know it. 이렇게 쓸수 있겠습니다.
1: 네.
0: 그래서, 이 정도가 되겠죠? 이 정도.
1: Yes.
0: 이거는 문장이 엄청 길어 보이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before이라고 하는 거는 확장형 패턴이에요.
1: 네.
0: 그래서 이걸 쓰는 순간 문장이 더 이상 짧을 수가 없어요. 두 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라도, 아, before, 뭐뭐, 이거를 연습을 좀 해두는 게 좋아요. 미리미리.
1: 네.
0: Okay? So, 여러분, 낭독 한번 해볼게요. Summer will be here before you know it.
1: Summer will be here before you know it.
2: The surgery will be over before you know it.
1: The surgery will be over before you know it.
0: Alright? 자, 그리고 참고로 여러분들 같이 알아두시면 좋은 거는 in no time이라는 표현도 있어요. 네, 그래서 시간이 정말 걸리지가 않는 거예요. Right?
1: 그러네요.
0: 원래 in 하고 어떤 기간을 쓰면 얼마 있다가잖아요.
1: 네.
0: 근데 no time이니까 아예 그런 기간조차 없는 거예요. Right?
1: 그러네요.
0: 그래서 in no time 얘도 굉장히 간편하게 또쓸수 있는 표현 중에
1: Okay.
0: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이건 큰건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들 이거 있죠?
1: 네.
0: 이거 뭘 줄인 거죠?
1: It
0: It
1: will.
0: will. 이거 이렇게 줄여서 되어 있을 때 제가 추천하는 거는
1: 네.
0: 이 T 사운드가 약간 flap이 나요. 그러니까 ㄹ 비슷하게 발음이 돼요.
1: 네.
0: 그래서 저는 it will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it'll be over 이런 식으로 이럴 수가 하는 것처럼
1: 아.
0: 그렇게 부드럽게 읽어달라는 거예요.
1: 예.
0: it'll be 이렇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Yes, it'll be over before you know it.
1: Yes, It'll be over before you know it.
0: All right.

0: 이랬을 때 마지막
1: 네.
0: 눈물의 문자.
1: 어떻게?
0: 잠깐, 저 준비 안 됐어요. 아, 아빠 이미 시작됐어요?
1: 제 생각엔 아직 찌르기 전인 것
0: 아,
1: 같은데.
0: 그럴 수도 있... 아직 시작 안
1: 예,
0: 했어요. 이렇게.
1: 설레발이 좀 많으신 분일 수도 있어요.
0: 이렇게.
1: 예. Wait, I'm not, 아, that hurts. 아파요. 까지. 그럼 여기 준비가 안 됐다니까, I'm not ready겠네요.
0: 오케이.
1: 준비를 뜻하는 ready.
0: 오케이.
1: 네.
0: Alright. So, wait. I'm not ready. 아, that hurts.
1: 어이구.
0: 가보겠습니다. That's right. 얘는
1: Yes.
0: 비교적 그래도 쉬운 단어죠.
1: 네네.
0: 준비된이라는 형용사 썼고요. 아, 그러면서 that hurts라고 했습니다. 이 hurt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동사일까요? 뭐 형용사일까요? 명사일까요? 뭘까요?
1: 동사인데요?
0: 그게 아프다.
1: 그쵸?
0: 동사,
1: 네.
0: right? 자, 맞습니다. hurt는 정말 아프다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이거 사실 왜 주의하셔야 되냐면요.
1: 예.
0: 이 sick 있죠, sick. 아픈 거. 그거는 형용사이고 의미도 사실은 달라요. 자, 일단은 hold on. hurt. 아픈 것을 활용을 해서 그냥 동사라고 했습니다. 여기 목이 아픈 거예요.
1: 오.
0: 나의 목이 아프다.
1: 오.
0: 현재형으로 어떻게 해요?
1: My neck hurts.
0: 그렇죠. My neck은 3인칭 단수니까 my
1: 네.
0: neck hurts.
1: hurts.
0: 자, 그리고 나의 손가락들이 아프다. 그럼 어떻게 해요?
1: My fingers hurt.
0: My fingers hurt. fingers는 복수니까요.
1: 네.
0: 혹은 이 hurt는 과거도 hurt이기 때문에 아팠다라는 뜻이 될 수도 있어요. 이
1: 네.
0: 상황에서는 이렇게 완성이 될수 있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My neck hurts.
1: My neck hurts.
0: My fingers hurt.
1: My fingers hurt.
0: Alright. 자, 그렇게 해서 주의해야 되는 거. hurt라는 동사를 아는 건 너무나 좋은데,
1: 네.
0: 제가 이거 두 번째 거는, 과거형일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자, 이거 꼭 알아야 됩니다. 현재 hurt고 과거형, 뭐라고요?
1: hurt.
0: 그리고, PP 형태도,
1: 아, 예, 힌트를 큰일 줄여주셔서
0: 막수사.
1: 감사합니다.
0: 도라이가
1: 예,
0: 됐군요.
1: 어리둥절해 있었는데,
0: 알겠습니다. 맞아요. 오케이.
1: 예.
0: hurt, hurt, hurt. 아프다, 아팠다, 그리고 PP 형태.
1: 네.
0: 같이 세트로 알아두셔야 되고,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헷갈려요. 말을 할 때. 오케이.
1: 맞아요.
0: 자, 마무리로 제가 이거 다시 한번 강조를 좀 하고 싶은 거는, that hurts라고 했죠?
1: 네.
0: 제가 아까 sick이랑 좀 다르다고 하지 않았나요?
1: 그쵸.
0: 물론, hurt는 아프다라는 동사고,
1: 네.
0: sick은 뭐예요?
1: 씩도 아프단데.
0: 아프다, I sick 이러나요?
1: I'm sick.
0: 그러면은,
1: 아픈.
0: 아픈.
1: 에.
0: 얘는 형용사예요.
1: 아, 그러네.
0: 그런 차이도 있지만, 그것은 그냥 품사의 차이일 뿐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hurt는 통증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1: 예.
0: 누가 여기를 딱 때렸어요. 아! It
1: 어.
0: hurts!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sick은 몸 상태가 안 좋은 상태를
1: 아,
0: 강조를 해주는 거예요.
1: 컨디션이.
0: Exactly. 오케이.
1: 아.
0: 누가 여기를 딱 때렸는데, Oh, I'm sick! 이거 이상하죠?
1: 이상하네.
0: 네. 그런
1: 아,
0: 차이가
1: 그렇군요.
0: 있습니다. Alright.
1: 네네.
0: 그래서 여기서는 갑자기 몸의 컨디션이 안 좋아졌다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1: 그쵸.
0: 그래서 저는 hurt는 통증이 있다로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1: 그렇게 생각하면 좀더쓸때 편하겠다.
0: 그럼요.
1: 그죠?
0: Alright. 자, 읽어볼게요. Wait, I'm not ready. 아, that hurts.
1: Wait, I'm not ready.
0: 좋아요. 두 문장 했으니까 비트와 트레이닝 할게요.
2: Yes, it'll be over before you know it. Yes, it'll be over before you know it. Wait, I'm not ready. Ah, that hurts. Wait, I'm not ready. Ah, that hurts.
0: 네, 미션 정리할게요. 그걸 짜서 터뜨린다고요?
1: Are you saying you are going to squeeze it and pop it?
0: Alright, 두 번째. 잠깐, 저 준비 안 됐어요. 아, 아파요.
1: Wait, I'm not ready. 아, that hurts.
0: Alright.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3: I'm going to drain your sty. I'm going to drain your sty.
2: Are you saying you're going to squeeze it and pop it? Are you saying you're going to squeeze it and pop it?
3: Yes, it'll be over before you know it. Yes, it'll be over before you know it.

0: Wait, I'm not ready. Ah, that hurts. Wait, I'm not ready. Ah, that hurts.
1: Ne, 입으로 영작하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2: 여러분, 이 패턴이지 마요. 볼까요?
1: 네. 첫 번째도부터 이제 벌써 연기가 좀 필요한데요.
2: 그쵸.
1: Are you saying? 하고 평소문을 써서.
2: 예.
1: 이렇다라는 말이야? 이렇다라는 거야?
2: 오케이. 네. 나는 배우다.
1: 들어가세요.
2: 나는 여배우다.
1: 오케이. 내가 싫다는 거야? 자, 넌 말하고 있니?
2: Are you saying?
1: 네가, 아, 내가 날 싫어한다고?
2: You hate me?
1: 합쳐서 어떻게 해요?
2: Are you saying you hate me?
1: 그렇죠. 와, 듣는 사람이 엄청 무서울 네. 것 같은데. 자, 두 번째. 걔가, 그녀가 더 예쁘다는 거야?
2: Hi. Are you saying she is prettier?
1: Okay. 오, 이런 말 듣지 네. 않게 해야 됩니다.
2: 그렇죠, 그렇죠.
1: 자, 세 번째는요. 좀 길어요. 그걸 짜서 터뜨린다고요? 이거 나눠드릴 거예요. 당신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2: Are you saying?
1: 당신이 그걸 이렇게 쥐어 짤 거라고
2: you are going to squeeze it
1: 그리고 그걸 터뜨릴 거라고
2: and pop it
1: yes 엄청 길긴 한데
2: 네.
1: 괜찮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Are you saying you hate me? Are you saying she is prettier? Are you saying you are going to squeeze it and pop it? Alright. 자, 다음은요. Hurt.
2: Mm-hmm.
1: 아프다. 중요한 거. 동사고 3단이 완전히 다 똑같죠. Hurt, hurt, hurt.
2: 네.
1: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자, 아, 아파요. 자, that을 주어로 잡아서. 아, 그거 아파요.
2: That hurts.
1: That hurts. That은 3인칭 단수니까요. 자, 아, 목이 아파. 내 목이 아, 아파.
2: My neck hurts.
1: My neck hurts. 세 번째. 손가락이 아파요. 내 손가락들이라고 해볼게요. 내 손가락들이 아파요.
2: My fingers hurt.
1: 그쵸, my fingers hurt. 복수니까요.
2: Mm-hmm.
1: 읽어볼게요. That hurts. My neck hurts. My fingers hurt. 너무너무 좋습니다.
2: 네.
1: 자, 오늘 배운 거 잘 생각해 보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I'm going to drain your sty.
4: Are you saying you're going to squeeze it and pop it?
3: Yes, it'll be over before you know it.
4: Wait, I'm not ready. Ah, that hurts!
1: 네, 어제 오늘 다 어휘를 많이 배웠는데요.
2: 맞아요.
1: 이거 그대로 두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2: 네.
1: 문장에 넣어서 꼭 복습하셔야 돼요.
2: Sty, eyelid. 생각 막 나는데요.
1: So many, so many.
2: 네, 네.
1: Alright. 자, 미션 해결할게요.
2: 슬기롭게 미션 해결.
5: 해결. I'm going to drain your sty.
2: Are you saying you are going to squeeze it and pop it?
5: Yes, it'll be over before you know it.
2: I'm not ready. Ah, it hurts.
5: I didn't touch you yet.
2: Ah, hurts.
5: So calm down.
1: Great job, you guys.
2: 항상 감동입니다.
1: 아, 여기가 좀 시원해요, 이제. 네. 자, 그럼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2: 내 아들이 달에 끼가 났어.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My son has a sty.
1: 그렇습니다. 지금 있으면 has가 되는 거고요. 그냥
2: 네.
1: 과거 얘기를 하고 싶었다, 나는. 그러면 had로 쓰시면 되겠죠.
2: 네.
1: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운 입영작 패턴입니다. Are you saying? 하고 뒤에 평소문 넣는 거 사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지금. 내가 귀엽다는 거야? 친구가 갑자기 아니 뭐 나 있잖아 인기도 많고 막 이러면서 귀여운 척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가 귀엽다는 거니?
2: 오,
1: 이거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2: 많이 들어봤어요 저. 예.
1: 확실해요. 예. 네.
2: 영어 문장 여러분 완성해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보십시오.
1: 네, 많이 많이 도전해주세요.
2: 네.
1: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tomorrow.
2: See you every day.

0: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1: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안녕하세요 여러분, EBS 생활영어의 선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여러분, and welcome back to another episode of EBS's 생활영어. I'm Megan Bowen.
0: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네. 한 주 동안 같은 주제에 대해서 여러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영어를 배우실 수 있는 구성으로 짜여져 있는데요.
1: That's right.
0: 이번 주의 주제는 바로
1: Planning입니다.
0: 네, Planning,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계획 짜는 거를 거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 Mm-hmm. 오늘의 핵심 내용도 따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1: That's right. So for today, we'll be talking more specifically about this. I plan in advance.
0: I plan in advance. Mm-hmm. In advance, 미리.
1: Before it happened, meet 네. in advance.
0: 저는 미리 계획을 세워요 라는 내용이고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1: Bluence 씨입니다.
0: 네, Bluence 씨의 이야기를 듣고 공부할 건데요. 그 전에 요약 문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1: All right, let's call her out and listen to her speaking summary. Bluence 씨, 나와주세요.
2: When it comes to making plans, I like to plan in advance because it helps me stay organized. When it comes to making plans, I like to plan in advance because it helps me stay organized. When it comes to making plans, I like to plan in advance because it helps me stay organized.
0: 미리 계획을 세우는 걸 좋아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 So Bluen said, When it comes to making plans, I like to plan in advance because it helps me stay organized.
0: 네. When it comes to making plans, 계획을 짜는 것에 있어서는 이라고 말을 한 다음에 I like to plan in advance. 사실 plan하고 in advance가 자동으로 붙어가는 개념인 것 같아요.
1: Yeah.
0: 오늘 계획을 짜더라도 미리 짜는 거잖아요. 나중에 you can't plan after the fact.
1: No, you can't. You always have to plan in advance.
0: 네, 그래서
1: If you're planning, it's in advance.
0: 약간 중복된 느낌이 있긴 있지만 그래도 yeah. plan in advance 이 표현 자체도 많이 쓰는 표현인 것 mm-hmm. 같아요. 그래서 계획을 짜는 것에 있어서 저는 미리 계획하는 거를 좋아하는데 또는 이제 plan in advance라고 말을 하는 것 자체가 mm-hmm. 계획을 짜는데 그거보다 더 미리 좀 더 yeah. 앞서서를 가리킬 수도 있어요.
1: Mm-hmm.
0: Because 왜냐하면 it helps me stay organized.
1: organized.
0: 일정 정리가 잘 되어 있는 것을 organized 한 상태라고 할 수 있죠. 오늘 뭐 하는지, 내일 누구 만날 건지 다 알고 있고 파악되어 있는 상태가 바로
1: organized.
0: I am organized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상태인데요. 그래서 일정 정리를 잘 할 수 있게 도와주기 때문에 미리 계획하는 걸 좋아해요 라는 문장이었습니다.
1: Perfect. How about we take a look at our speaking summary once again?
0: Sounds good.
2: When it comes to making plans, I like to plan in advance because it helps me stay organized. When it comes to making plans, I like to plan in advance because it helps me stay organized. When it comes to making plans, I like to plan in advance because it helps me stay organized.

0: 부류로 어떤 행동을 할 거냐면 will probably text their friends an hour before wanting to meet up. 만나고 싶은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7시. Mm-hmm. 그런데 6시에 친구한테 문자를 보낼 거예요. Mm-hmm. 뭐라고 묻는 거죠?
1: Yeah. So they send them a message wanting to meet up, asking, "Hey, do you want to grab lunch?"
0: 네, 여기서는 lunch니까 뭐 1시나 12시쯤을 생각하고 있을 수 있겠네요. Yeah. 그래서 문자를 1시간 전에 1시간 남겨 놓고 보내서 이렇게 묻는 mm-hmm. 거죠. "Hey, do you want to grab lunch?" Mm-hmm. grab이라는 것은 잡다란 뜻인데요. Mm-hmm. 이렇게 have dinner, have lunch 할 수 있는데 grab을 쓰면 좀 간단한 식사의 느낌이 있어요.
1: Yeah, when you say grab, it's usually something you order that's very simple, mm-hmm. right? Let's yeah. just grab lunch. It's very quick, not fancy.
0: Yeah, it's not a course meal.
1: No, not a course meal.
0: 네, usually. Yeah.
1: Usually. 네, something a bit more fast.
0: 물론 이제 grab lunch, grab dinner 하려고 만났다가 이야기가 길어질 수는 있겠죠.
1: Of course.
0: 네. 다음 부분 볼까요?
1: Let's do it.
2: And the other is probably a little bit more organized and likes to plan in advance. I think I definitely fall into the latter category. I like to make plans in advance. I like to know what my week looks like at the start of a week.
1: And the other is probably a little bit more organized and likes to plan in advance.
0: 한 부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mm-hmm. 다른 부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Mm-hmm. 그래서 두 가지밖에 없다고 두 가지만 일단 언급을 했기 때문에 mm-hmm. one and the other가 되겠고요. 보통 세 가지 이상인 경우에는 one, another, 그다음 세 가지였다면 the other가 other. 세 번째 나올 것이고 yeah. 만약에 여러 개가 더 있다면 one, another 계속 갈 거예요.
1: Another,
0: 그래서
1: another.
0: 마지막에 남아 있는 것이 이제 항상 the가 붙어서 the, yeah. other,
1: the other
0: 마지막에 남아 있는 것이 여러 개라면 the others인데 아무튼 여기서는 하나 one and the other. Mm-hmm. 다른 한 부류는 probably a little bit more organized. Mm-hmm. 조금 더 계획성이 있는 부류일 것이고 mm-hmm. and likes to plan in advance. Mm-hmm. 미리 계획 짜는 걸 좋아할 거예요. Mm-hmm. 그리고
1: So what does Bluence think about herself? I think I definitely fall into the latter category. I like to make plans in advance.
0: I think I definitely fall into 어디 안으로 떨어진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카테고리 범주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mm-hmm. 속하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mm-hmm. 분명히 후자에 속하는 것 같아요라고 하면서 어떤 단어를 썼죠?
1: Mm-hmm. She said the latter category. Latter.
0: 네, 제가 앞에 사다리하고 발음이 굉장히 비슷하다고 했는데 미국식 발음으로는 사실은 똑같죠.
1: Yeah, it's exactly the same. 네. Can you bring a ladder so I can climb up?
0: 네.
1: It's the latter.
0: 사실 직업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냥 일상 대화에서 사다리라고 하는 L-A-D-D-E-R 중간에 T-T 대신에 D-D죠. Mm-hmm. 이거를 쓰는 것보다 이 latter, T-T, latter 이 발음을 좀 부드럽게 해서 이걸 쓰는 경우가 많은 사람들도 꽤 있을 거예요.
1: Of course.
0: Yeah. So For I sure. think you would definitely use this word more often than the
1: ladder,
0: ladder that you go up on.
1: Yeah. Yeah. The ladder you climb up because
0: exactly.
1: I don't have one. So.
0: 네. 그래서 아무튼 후자를 가리키고 전자는 former.
1: former.
0: 네. F-O-R-M-E-R.
1: former latter.
0: former latter. 저는 후자에 속하는 것 같아요. 즉 미리 계획 짜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에 속한대요. I like to plan I like to make plans in advance. 계획을 미리 세우는 걸 좋아합니다.
1: And she says next. I like to know what my week looks like at the start of a week.
0: I like to know. 저는 아는 걸 좋아합니다. 이렇게 하고 싶어 하는 거죠. Mm-hmm. 성향을 말하고 있고 What my week looks like. 일주일이 어떻게 생겼는지 mm-hmm. 즉 어떤 일정들이 잡혀 있는지
1: yes.
0: 딱 일정표를 보고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시면 mm-hmm. 아, This is what my week looks,
1: looks like.
0: This is what my month looks like. Mm-hmm. At the start of a week. 한 주가 시작될 때 그 한 주가 어떻게 흘러갈지를 알고 있는 걸 좋아한대요.
1: Perfect. Let's look at the next part.
2: And I think this is because I am juggling quite a few tasks in my life at the moment, and I need to ensure that I'm very structured and organized. And in the midst of all of that, I want to ensure I have time to meet my friends.
1: And I think this is because I am juggling quite a few tasks in my life at the moment.
0: 그 이유를 지금 생각해 보고 있네요. Mm-hmm. And I think this is because 제 생각에 이건 이런 이유 때문인 것 같습니다. Mm-hmm. I am juggling quite a few tasks in my life at the moment. Mm-hmm. 지금 제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지금 저글링하고 mm-hmm. 있어요. 이 저글링한다는 건 물론 저글링 자체,
3: yeah. 뭐 like 공중에 juggling.
0: 네, 공중에 띄워서 잡고 그런 저글링 있잖아요. Mm-hmm. 근데 우리말로는 그거를 이제 여러 가지를 동시에 한다고 이렇게 다른 단어들을 쓰는데 영어에서는 mm-hmm. 저글링이라는 말 자체를 yeah. 굉장히 많이 써요.
1: Yeah, I'm juggling two jobs at the moment. 네. It means you have two jobs.
0: Yeah, you're juggling three responsibilities. Ooh. 그래서 mm-hmm. 여러 가지 일들을 동시에 지금 하고 있기 때문인 것 mm-hmm. 같아요. 그리고
1: She says, and I need to ensure that I am very structured and organized.
0: 반드시 뭐뭐 하게 하다.
1: Ensure.
0: 네.
1: Ensure.
0: 보장하다 이런 건데요. Mm-hmm. Make sure라고 바꿔서도 똑같은
1: yes.
0: 의미입니다.
1: Make sure. 네. Ensure.
0: 네.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됩니다. 뒤에 나오는 내용은 꼭 챙겨서 해야 합니다. Mm-hmm. I am very structured mm-hmm. and organized. 체계를 딱 갖추고 계획성을 갖춰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죠.
1: Mm-hmm. For sure. Okay. She says, and in the midst of all of that, I want to ensure I have time to meet my friends.
0: Ensure가 다시 한번 나왔죠?
1: Yeah.
0: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를 저글링하고 있는데 mm-hmm. 하나하나도 땅에 떨어뜨리면 안 돼요.
1: No,
0: 다 중요해요. 그런데
1: yes.
0: in the midst of all of that, mm-hmm. 아니면 그냥 all that 했어도 괜찮을 것
1: yes.
0: 같아요. 똑같습니다. Mm-hmm. 이 모든 것이 진행되는 가운데 이 와중에 mm-hmm. I want to ensure 이것도 꼭 반드시 지키고 싶어요. I have time to meet my friends.
1: Yes.
0: 친구 만날 시간도 꼭 있었으면 좋겠어요.
1: Yes. We all need some resting time, you know? Mm-hmm. Or fun time. Mm-hmm. Let's see what else she has to say.
2: And the only way I can guarantee that is by making plans in advance because although I try to leave some space to be spontaneous as well, I fear that if I leave it all to be too spontaneous, then I'll never end up meeting my friends.
1: And the only way I can guarantee that is by making plans in advance.
0: Guarantee that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that은
1: that she has time to hang out with her friends.
0: 중요한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1: yeah.
0: 친구 만날 시간도 꼭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것을 보장할 수 있는 the only way, mm-hmm. 유일한 방법은 is by making plans mm-hmm. in advance. 미리 계획을 세우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1: Mm-hmm.
0: 왜냐하면
1: Because although I try to leave some space to be spontaneous as well.
0: 왜냐하면이 아직 끝나진 않았습니다.
1: Mm-hmm.
0: 왜냐하면이라고 말을 시작했다가 although가 중간에 들어왔어요.
1: Mm-hmm.
0: 그 중간에 들어온 내용을 보자면 I try to leave some space. Space는 공간이잖아요.
1: Mm-hmm.
0: 그래서 여유, 여지라고 생각해 주시면
1: yeah.
0: 좋겠고 to be spontaneous as well. 어느 정도는 즉흥적일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여유도 남겨두려고 노력하기는 하지만
1: mm-hmm.
0: 뒤에 나오는 내용 때문이죠. Because가 그렇게 연결됩니다. 그 바로
1: yes.
0: 뒤에 나오는 내용은
1: It is. I fear that if I leave it all to be too spontaneous, then I'll never end up meeting my friends.
0: 네, 모든 걸 그냥 leave it all, 모든 거를 to be too spontaneous,
1: mm-hmm.
0: 너무 즉흥적으로 하게 놔둬버리면, mm-hmm. 그냥 그렇게 결정하게 되면 I fear, 뒤에 나오는 결과를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1: Mm-hmm.
0: That I'll never end up meeting my friends. 친구들을 절대 못 만나게 될까봐, 만날 시간이 절대 안 날까봐 걱정이라서
1: mm-hmm.
0: 미리 계획을 짠다고 해요.
1: Let's look at the last part of her clip.
2: And so if it means making plans 2 weeks in advance to ensure that I don't book anything else in for that same day, then that's what I'm going to do.
1: And so, if it means making plans 2 weeks in advance to ensure that I don't book anything else in for that same day.
0: 네,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ensure 지금 또 나왔습니다.
1: Yes.
0: 네, 복습이 잘 되고 있네요.
1: She likes that word.
0: Yeah, and she also said guarantee earlier as well,
1: she did.
0: Which is a similar word.
1: Mm-hmm.
0: And so, 그래서 if it means 이런 의미라면 making plans 2 weeks in advance, 미리 2주 전에 계획을 세우는 것을 의미한다면
1: mm-hmm.
0: To ensure that I don't book anything else 그날 for that same day 그날 똑같은 날에 다른 일정을 잡지 않도록 미리 2주 전에 계획을 세우는 걸 의미한다면 그렇게
1: mm-hmm.
0: 해야 한다면
1: mm-hmm.
0: 이고요. 여기 살짝 book anything else in이라고 했잖아요.
1: Mm-hmm.
0: in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될 것
1: yeah.
0: 같아요.
1: You can keep it in
0: 네.
1: or you can take it out.
0: Exactly. Book anything else 이것도 그냥 일정 잡는 거고 book
1: yeah.
0: anything else in 하면
1: in.
0: 그 일정 안에 끼워 넣는 느낌이라서 둘 다 괜찮습니다.
1: Yeah.
0: 그렇다면 그런 걸 해야 한다면 어떻게 행동할 거라고요?
1: Of course she's going to do it. So she says, then That's what I'm going to do.
0: 네, 이 구조 전체 문장 구조가 재밌어요. 그리고

0: 네, 이번에는 계획을 미리 세우는 것과 관련된 소셜미디어 포스팅 두 개 준비했습니다.
1: Let's take a look. I always plan in advance. It's usually what keeps me in check. I plan in advance as much as possible, but I found that I can't let what-ifs keep me from moving forward.
0: 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 Goff says,
0: I always plan in advance. 저는 항상 미리 계획을 세웁니다. Mm-hmm. It's usually what keeps me in check. Mm-hmm. 그 미리 계획을 세우는 행동 자체가 usually what keeps me in check. 보통 저를 keeps me in check 해주는 존재입니다.인데요. Keep me in check가 여기서는 이제 스스로 좀 제어가 되게끔 controlled.
1: Yeah, it keeps you controlled and on schedule, I guess.
0: 그렇죠.
1: Doing what you're supposed to do.
0: 네. 막 일정 마음대로 어기거나 이렇게 되지 않고 할 일을 일정에 맞춰서 하게끔 해주는 존재가 뭐냐면 계획을 미리 세우는 거다. 그 다음으로
1: right. Tanya says
0: I plan in advance as much as possible. 최대한 미리 계획을 세우는데 but I found that 뒤에 나오는 내용을 깨달았습니다. I can't let what ifs 여기서 what ifs 이게 명사처럼 쓰였어요.
1: Oh yeah, we do that a lot, that what ifs. Like 네. What if we do this? What if we do that?
0: 맞아요.
1: A plan that's not actually made.
0: 그래서 이제 what if this happens? What if she says that? 여기에서 온 게 what ifs인데요. 일단 what ifs를 명사처럼 생각을 하시면 what ifs가 keep me from moving forward. 앞으로 나가는 것을 막게 할 수는 없다인데요. 그래서 그냥 가정 이렇다면 어떡하지라는 그런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들.
1: Yeah.
0: 이런 거를 what ifs라고 합니다.
1: Stuff that may or may not happen, right?
0: Exactly.
1: All right. Perfect. So those are some great social media posts. And I just want to thank you guys so much for studying here with us today.
0: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1: See you next

0: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박수사고.
1: 박수정권 나왔습니다.
0: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0: 제때제때 점검하지 않으면 가스 폭발, 화재 등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요.
1: 만약 가스가 새로 같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0: 첫 번째, 창문과 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주세요. 이때 가스 주변에서 전기용품 사용을 스탑! 전기 스파크가 폭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합니다. 두 번째, 불꽃 잠합! 가스레인지의 불꽃은 원래 파란색인데요. 만약 붉은색 불꽃이 나타난다면 습도가 높거나 산소가 부족한 상태. 창문을 활짝 열고 화구를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세 번째,
1: 점검액을 만들어 확인합시다. 주방세제와 물을 2대 8 비율로 섞어 중간 밸브 주변에 솔솔 발라주면 끝!
0: 거품이 보글보글 부풀어 오르면 가스 누출을 의심해야 합니다.
1: 가스가 누출된 것 같을 땐 119나 지역 가스 공급소로 신고합시다.
2: 가스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점검원이 방문했을 때 문만 열어주시면 빠르고 정확하게 점검해드립니다. 그럼 여러분의 안전한 하루를 위해 오늘도 열심히 움직여볼게요. 펜타! 다음 차례는 1107호! 오케이! 가봅시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재밌게 배우는 영문법 기초 Grammar Inside의 김승규입니다. 세계적인 팝스타죠. 아델의 히트곡이에요. Someone Like You라는 노래를 보면요. 그 노래가 무언가 이제 전 남친에게 전하는 메시지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노래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자, 이 노래 안에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문장이 숨겨져 있거든요. 바로 이 문장입니다. Never mind, I'll find someone like you. Never mind, I'll find someone like you. 이 문장이 후렴구의 시작이 되는 부분에 딱 위치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노래에 있어서도 굉장히 우리 귀에 맴돌게 되는 중요한 멜로디 라인 중에 하나라는 것을 생각해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과연 이 문장 무슨 뜻일까요?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오늘 우리가 집중해보고자 하는 포인트는 바로 이 단어, like입니다. 사실 like라는 단어 우리가 뭐 너무 잘 알고 평소에도 많이 쓰는 그런 단어죠. 특히나 동사로, 좋아하다라는 뜻으로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장쯤은 우리 뭐 쉽게 만들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보고 해석해 보겠습니다. 큰 소리 내서 따라 읽어볼게요. 갑니다. 시작! I like studying with Grammar Inside every morning. I like studying with Grammar Inside every morning. 저는 좋아해요 라는 거죠. 뭘 좋아합니까? Studying, 공부하는 것을요. 무엇과 함께? With Grammar Inside. Grammar Inside와 함께요. 지금 이렇게 수업 들으면서 공부하는 거 좋다는 거죠. 언제? Every morning. 매일 아침마다요 라고 해석되는 거 볼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like, 좋아하다라는 뜻으로 쓰인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상황에 따라서는 약간 다른 의미를 갖기도 합니다. 이런 문장 이제 우리가 또 평소에 많이 쓰거든요. Would you like something to drink? Would you like something to drink? 자, 그냥 해석을 해보면 Would you like? 당신은 좋아하실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뭘 좋아하겠냐고 물어보는 겁니까? Something to drink. 마실 만한 무언가를. 마실 뭔가를 만약에 제가 좀 이렇게 드리면 좋아하실까요? 즉, 마실 만한 무언가를 원하시나요? 제가 좀 가져다 드릴까요? 라는 뜻으로 쓰이는 거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like의 쓰임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집중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들과 좀 다릅니다. like가요. 무엇무엇과 같은 또는 무엇무엇처럼이란 의미로 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조금 구체적으로는 like가 동사가 아니라 전치사로서도 활용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오늘 우리가 공부해야 하는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like가 전치사로 쓰일 수가 있고 그때는 뭐뭐와 같은 뭐뭐처럼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는 거 생각해 보시면서 자

진리와 같은 이란 의미로 해석되고 있는 거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이 문장도 살펴볼게요. She became a lawyer just like her father. She became. 그녀가 된 거죠. 뭐가 된 겁니까? A lawyer. 변호사가 된 거예요. 근데 뭐처럼, 뭐와 같은 변호사가 된 겁니까? Just like her father. 여기서 just는요. 꼭이란 뜻으로서 해석해 주시면 돼요. 꼭 그녀의 아빠와 같은. 아빠가 그랬듯이 그녀의 아빠처럼 그녀도 변호사가 되었어 라고 해석되는 걸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 like를 동사로 뭐 좋아하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기 시작하면 문장 자체가 이해되지 않으실 거예요. like의 전치사의 쓰임이 있구나라는 걸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겠고 자, 이것들 참고해서 오늘의 문장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들이 물론 이제 노래 가사 속의 얘기지만 전 남자친구에게 하는 겁니다. Never mind. 신경 쓰지 마. 라는 거죠. 내가 지금 혼자고 너는 뭐 이렇게 벌써 다른 애인 생겼고 잘 사는 것 같아 보이는데 never mind. 나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마. 왜? I'll find someone. 내가 누군가를 찾을 거거든. 근데 어떤 누군가를 찾을 겁니까? Like you. 너와 같은, 너랑 비슷한 그런 누군가 내가 찾을 거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당장 조금 이제 외로워 보이고 그래도 전혀 신경 쓰지 마 라는 의미라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 문장이요. 사실은 굉장히 슬픈 문장입니다. 왜? 전 남자친구한테 너랑 닮은 사람 찾을 거라는 거잖아요. 난 널 여전히나 사랑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이 문장 안에 담겨져 있는 거죠. 또 생각하다 보니까 감정이입돼요. 자, 감정이입 너무 하지 마시고 오늘 우리가 공부한 내용들 활용해서 문장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문장 만들어 보겠습니다. 나는 손흥민처럼 훌륭한 축구 선수가 되고 싶어요. 이런 생각하는 어린 친구들 지금도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영어 문장으로 어떻게 만들어 볼 수 있을까요? 먼저는 내가 되기를 원하는 거죠. 내가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I want. 근데 뭘 원하는 거예요? 되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되는 것을 원하는 거죠. To be. 물론 to become 이라고 말하셔도 상관없어요. I want to be. 나는 되고 싶습니다. 뭐가 되고 싶은 거죠? 자, 여기서 헷갈리시면 안 돼요. 내가 손흥민이 되고 싶은 게 아니에요. 훌륭한 축구 선수가 되고 싶은 거죠. 그래서 I want to be a great soccer player. I want to be a great soccer player. 이렇게까지 문장을 먼저 완성을 해주시고 그리고 뭐와 같은 훌륭한 축구 선수를 말하는지 손흥민과 같은 훌륭한 축구 선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말하고 싶은 것은 말이죠. 해서 요 뒤에다가 like 손흥민 또는 뭐 이제 like 흥민 손 정도로 이야기 이제 이어서 완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장 두 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갑니다. 시작! I want to be a great soccer player like 손흥민. 한 번 더. I want to be a great soccer player like 손흥민. 좋아요. 이 문장도 우리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조금 어렵습니다. 우리는 토마스 에디슨과 같은 발명가들로부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어요. 자,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해야 되겠죠? 우리는 배울 수 있어요? We can learn. We can learn.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죠? 야, 이것도 유용한 표현입니다. A great deal. We can learn. A great deal 이라고 말해주시면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어요 라는 뜻이 완성이 돼요. 누구로부터 근데 배울 수 있는 거예요? 발명가들로부터. From inventors. 그리고 여기가 핵심이죠. 누구 같은 발명가들로부터 배울 수가 있다는 거죠? 토머스 에디슨과 같은, 모모와 같은 전치사 like 써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Like Thomas Edison. 해석 문장 완성이 됐죠? We can learn a great deal from inventors like Thomas Edison. 문장 만들어 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내용 살펴봤고요. 오늘 우리가 공부한 전치사 like 쓰임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오도록 할게요. See you soon!

0: Hi, welcome to Fit to Be Fit with Yenny Park. I know, it's our last week, but that's okay. 안녕하세요, 박예니의 Fit to Be Fit 마지막 주입니다. 우리 이번 주 역시 숙면에 좋은 자세 같이 해보도록 해요. 일단 영어 공부하러 갑시다.
1: Long time no see. Oh yeah, I've been so busy. What are you having? The usual? Yes, the burger and cheese fries, please.
0: 네, 대화 살펴봤습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은요. The usual, 아니면 the usual 이런 표현이에요. The usual. 일단 무슨 표현인지 대화 보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Long time no see 이러죠. 아, 오랜만이에요. 왜 이렇게 오랜만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Oh, yeah죠. 아, 그렇죠. I've been so busy. 정말 너무너무 바빴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What are you having? The usual 이릅니다. What are you having? 뭐 가질 거예요? 이런 뜻이 아니라 What are you having? 뭐 드실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드실 거예요? The usual, 평상시에 드시는 것 또는 The usual 하면은 평상시에 하는 activity, 평상시에 하는 활동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항상 고르는 무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뭐 노래방 가서도 항상 부른 노래가 있듯이 The usual, 항상 하는 그런 것을 The usual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Yes, the burger and cheese fries, please 이러죠. 네, the burger and cheese fries. 항상 burger하고 cheese fries를 먹나 봐요. 그래서 the burger and cheese fries, please. 제발요가 아니라 감사합니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뜻이죠. 그렇게 해서 대화 살펴봤습니다. The usual 보러 두 번째 대화도 보러 갈게요.
1: What was the meeting about? Eh, the usual. That must have been boring. Yeah, well, that's how it is usually, though.
0: 네, 두 번째 대화도 봤습니다. What was the meeting about? 이러죠. 미팅에서 무슨 얘기했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Eh, the usual.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우, 뭐... The usual, 평상시랑 똑같지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평상시에 항상 나오는 원래 그러는 대화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the usual, 맨날 똑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that must have been boring 이러죠. 아우 지루했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yeah well 이러죠. 아우 뭐 이런 뜻이에요. Yeah well, 아우 뭐. That's how it is usually though. 이렇죠. 뭐 원래 그런 거지 뭐. 여기서 일부러 usually를 넣어드렸어요. 왜냐면 usually 여기서 이렇게 발음 보시라고. Usually 그게 원래 뭐 평상시에 그런 거지 뭐. 그래서 usual, usually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됩니다. The usual 살펴봤고요. 요가 하러 갈게요.
1: Okay, it's the third pose of the week already, right? We're gonna do the reclining goddess pose. So, we're going to start on our bed. You don't have to, though. Okay, I'll say that one more time. So, we're going to start on our bed. You don't have to, though. Okay. Lie down comfortably facing the ceiling. Okay, I'll say that one more time. So, lie down comfortably facing the ceiling. Good. If you have a pillow nearby, put it under your sacrum. Okay, like that. I'll say that one more time. So if you have a pillow nearby, put it under your sacrum. That. Good. You can stay out here. Or you can bend your knees to release tension in your back. I will say that one more time. So you can stay out here. Or you can bend your knees to release tension in your back. Okay, good. Now, slowly start to open.

Great job, everybody. That was the reclining goddess pose, because I'm a goddess, or not. Anyways, 네, 우리 오늘 누워서는 여신 자세 같이 해봤습니다. 누운 여신 자세요. 잘 하셨고요. 영어 표현은 the usual, your usual, his usual 이렇게 얘기를 해도 돼요. 그러니까 usual, 평상시에 하는 것, 평상시에 즐겨 먹는 것, 아니면 뭐 평상시에 항상 하는 대화 얘기, 모든 게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요. 잘 활용해 주시고 그럼 내일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I will see you guys soon. I'll miss you.

0: everybody. Welcome back to 20분 영어. 신학팀의 Go Listening. 여러분 반갑습니다. Welcome back. I'm your good buddy, 제이나킴. 오늘은 또 새로운 여행지로 떠나는 시간인데요. 과연 오늘은 어디로 출발을 하는지. 자, 새로운 곳 어디인지 한번 이야기를 통해서 잘 들어보세요. Listen carefully.
1: Land of romance on the other side of the earth. A trip to South America. The trip to Altiplano, the roof of South America, begins in Puno, Peru. This is to go to the Lake Titicaca, adjoined to Puno. The land of myth where Inca sun god is believed to be born, Lake Titicaca.
0: 네, 여러분 잘 들어보셨죠? South America로 여행을 떠납니다. Alright, then here comes today's listening point. First one is On the other side of the earth. 지구 반대편에 있는 이런 의미죠? 두 번째 listening point, which is The Lake Titicaca adjoined to Puno. Puno. Puno에 인접한 티티카카 호수라고 하죠? 자, 두 가지 리스닝 포인트 문장 속에서 각각 어떻게 들리는지 항상 하시는 것처럼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Listen carefully.
2: Today's listening point. 1.
3: Land of romance on the other side of the earth. A trip to South America. Land of romance on the other side of the earth. A trip to South America.
2: 2.
3: This is to go to the Lake Titicaca. Adjoined to Puno. This is to go to the Lake Titicaca, adjoined to Puno.
0: 잘 들리셨나요? 자, 그럼 이제 뜻 알아볼게요. 첫 번째 listening sentence. Land of romance on the other side of the earth, a trip to South America. 지구 반대편에 있는 로맨스의 땅, 남미 여행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Okay, 두 번째 listening sentence. Take a look at this. This is to go to the Lake Titicaca, adjoined to Puno. 이것은요, 푸노에 인접한 티티카카 호수로 가기 위한 것입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자, 이번엔 자막 보면서 여러분 지도도 한번 보시면서 남미가 어느 쪽을 가리키는지 확인하면서 전체 이야기 한 번 더 들어보세요. Listen one more time.
1: Land of romance on the other side of the earth. A trip to South America. The trip to Altiplano, the roof of South America, begins in Puno, Peru. This is to go to the Lake Titicaca, adjoined to Puno. The land of myth where Inca sun god is believed to be born, Lake Titicaca.
0: Alright, now let's enjoy our pronunciation practicing time. Let's go forward with the first listening point, which is on the other side of the earth. So on, the, 또 of, the, 모두 belongs to function word, 기능어들이죠. 얘네들은 그냥 쭈르륵 빨리 강세 없이 발음하시면 돼요. On the other side of the earth. 이렇게 강세 주는 부분은 other side earth 부분이 되죠. 이때

0: other 하실 때 th 발음이니까 긁어주시고 other 그리고 side 그리고 earth 하실 때 th 발음 또 나오죠. 이것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특히 earth라는 어라는 모음소리 앞에서 정관사 더는 d로 발음한다. 아시죠? Google is saying one on the other side of the earth. Okay, Google listening to on the other side of the earth. 제 입모양을 잘 보면서 따라하시면 돼요. Google listening 3 on the other side of the earth. All right, good job. Give a shot in the sentence as well. Land of romance on the other side of the earth, a trip to South America. 한 번 더. Land of romance on the other side of the earth, a trip to South America. Excellent. Now try the second listening point, that is. The Lake Titicaca adjoined to Puno. 어려운 부분이 없죠? 더, to, 약하게 모두 나머지 단어들은 이름인지라 더군다나 더 중요하고 adjoined 하지 마시고 adjoined. 두 발음이 거의 안 들리죠? 간단합니다. Lake Titicaca, TD에서도 T를 TT 하셔도 되고 TD 하셔도 됩니다. 아셨죠? Google listening 1. The Lake Titicaca adjoined to Puno. Alright, Google listening 2. The Lake Titicaca adjoined to Puno. Alright, 세 번째, Google listening 3. The Lake Titicaca adjoined to Puno. Excellent. Give a shot in the sentence as well. This is to go to the Lake Titicaca adjoined to Puno. 한 번 더. This is to go to the Lake Titicaca adjoined to Puno. Excellent. 영국식 발음 궁금하시죠, 여러분? 가볼게요. Let's go, go listening.
1: Go, go listening. 1. Land of romance on the other side of the earth, a trip to South America. Land of romance on the other side of the earth, a trip to South America. 2. This is to go to the Lake Titicaca adjoined to Puno. This is to go to the Lake Titicaca adjoined to Puno.
0: Now let's go over the story line by line. Land of romance. 로맨스의 땅. 근데 이 땅 어디 있어요? On the other side of the earth. 지구 반대편에 있는 그 로맨스의 땅인데 그러면서 쉼표 a trip to South America. 여행인데 어디 여행? 남미 여행. 이렇게 되죠? The trip to Altiplano, Bincan, South America begins in Puno, Peru라고 합니다. Bincan에 들어갈 말, the roof of something. 원래 the roof of something 하면 뭐뭐의 지붕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South America의 지붕인 Altiplano로 가는 여행. 이게 전체, 그러니까 앞에 쉼표 쉼표 사이에 들어간 요것이 이제 삽입절이 되고 the trip to Altiplano begins, 여기 동사 나오죠? 시작됩니다. 시작합니다. In Puno, Peru에서 시작됩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This is to go to the Lake Titicaca, blank to Puno. 이것은요, 가기 위한 것이에요. 어디로? To the Lake Titicaca. Titicaca Lake로 가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 되겠는데 이 Titicaca Lake는요, 어디 있어요? 네, Bincan to Puno 했으니까 adjoined to Puno. Puno에 붙어있는, Puno에 인접해있는 Lake Titicaca.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The land of myth. Myth가 신화인 거 아시죠, 여러분? 신화의 땅. 그런데 이 땅은요, where blank is believed to be born. 태어났다고 믿어지는, 누가 태어났다고 믿어져요? 빈칸. Inca sun god라고 했으니까, 네, Inca 태양신이 태어났다고 믿어지는 신화의 땅. 어디? 쉼표? Lake Titicaca.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모두 이해되셨죠, 여러분? 충분히. 자, 그럼 전체 이야기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점검하면서 들어보세요. Let's listen to today's listening story one final time.
2: Land of romance on the other side of the earth. A trip to South America. The trip to Altiplano, the roof of South America, begins in Puno, Peru. This is to go to the Lake Titicaca, adjoined to Puno. The land of myth where Inca sun god is believed to be born. Lake Titicaca.

네, 새로운 여행지로 출발한 오늘 이 시간의 내용들 모두 캐치하셨다면 다시 한번 또 복습하셔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잘 발음들을 캐치하고 내가 따라 말할 수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디로 가야 될까요? There you go. www.edisedas.kr 오셔서 꼭 반복적으로 듣고 따라 말하는 것까지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올게요. See you later. Bye-bye.

everyone, and welcome to 슬기로운 출근 영어. And I'm Kristen Cho. 네, 안녕하세요. And thank you so much for tuning in today. And of course, we've got another great dialogue at the office. 네, 출근 영어. It's kind of like business English, but to be honest, this, what we're learning, you can use outside of the office. 그래서 굉장히 useful, 실용적이고요. And very practical and realistic, 현실적이에요. All right, I like to keep it real. Okay, let's take a look at our main dialogue. Here we go. 우리 회사의 가장 큰 고객이 다음 주에 사무실을 방문합니다. Our biggest client is visiting the office next week. 어, 그래요? They are? 미리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How do we say this in English? 몇 분 전에 알아냈어요. I just found out a few minutes ago. Okay, so let's take a look at the whole dialogue. Okay, this is great. So, 몰랐어요. And like, oh my, oh, what, huh? So, someone is giving you information and you want to say, oh, thank you for that information. So, let's look at this dialogue line by line. The first one. Our biggest client is visiting the office next week. Our biggest client is visiting the office next week. 우리 회사의 가장 큰 고객이 다음 주에 사무실을 방문합니다. Okay, so client하고 customer, 가끔가다 많은 분들이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데 회사마다 조금 다르기는 해요. 어떤 회사들은 또 customer이라고 하고 또 어떤 회사는 또 client라고 합니다. So it really depends on the business. In this case, it is the clients. Okay, they are, 어, 그래요? 몰랐어요. So, 아, 미리 알려주셔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뭐, thank you for letting me know beforehand, 뭐, letting me know, 이렇게 나올까요? 어떨까요? 아하! So easy, so simple and short. Thanks for the heads up. Thanks for the heads up. Thanks for the heads up. Okay. This is a very, very typical business expression. Heads up. 명사로 쓰이죠. Thanks for the heads up. 자, heads up라는 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제가 머리가 아래로 이렇게 아래로 봤어요. 근데 어떤 정보를 야! 이렇게 띵 해서 머리를 딱 올리는 거예요. You put your head up, right? So, you learn something new. So, information or warning. 어떤 정보를 주던가 아니면은 경고를 주던가 그게 바로 heads up예요. 그러니까 미리 그분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아니면은 뭔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으면은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So, thanks for the heads up. 미리 알려줘서 고마워. 나는 몰랐어. Okay, I just found out a few minutes ago. I just found out a few minutes ago. 그러니까 저도 그동안에 몰랐어요. 몇 분 전에 알아냈어요. 그러니까 I just found out, so I'm telling you.

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세리나의 누나 톡톡. 안녕하세요, 저는 세리나입니다. Welcome back to the program. 네,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영어 단어들의 뉘앙스 차이를 확실하게 구별해드립니다. Let's take a look at today's two confusing words. Stubborn versus determined. Stubborn versus determined. 오늘 단어들 stubborn 그리고 determined입니다. 네, stubborn부터 시작할게요. stubborn, 고집스러운. 이거는 발음은 stubborn, okay? 첫 번째 음절은 stop, 그리고 두 번째 음절은 태우다 할 때 b-u-r-n, burn, 이렇게 발음하시면 돼요. stubborn, stubborn, very good. Oh, she's so stubborn. He's so stubborn. 네, 좋아요. 네, 뉘앙스 차이 한번 볼게요. 첫 번째는요, stubborn, 고분고분하지 않은. So this is referring to somebody who's not flexible, who's very stuck in their ways, 그리고 다루기 힘든. 그래서 어떻게 보면 stubborn라고 할 때는 뭔가 좀 힘든 사람, 그죠? Someone who's very difficult, who's not easygoing, right? 그럴 때 stubborn라는 단어를 많이 쓰죠. Okay, let's take a look at a few sentences. My husband is so stubborn. Why are you being so stubborn? I have a stubborn cold. Stubborn, 고집스러운, stubborn.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네, 우리 남편은 고집이 너무 세. My husband is so stubborn. My husband is so stubborn. 네, 고집이 셀 때는 stubborn. 네, 두 번째. Why are you being so stubborn? Okay. 고집이 센 사람한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너는 왜 그렇게 고집을 부리니? 왜 이렇게 고집이 세니? Why are you being so stubborn? 네, 이런 약간 톤으로 한번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Why are you being so stubborn? 좋아요. 네, 마지막 문장입니다. 오, 여기서는 좀 특이하게 썼습니다. 근데 원어민들이 자주 이런 식으로 써요. I have a stubborn cold. Cold는 감기잖아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거는 지독한 감기예요. 감기가 떨어지지 않은 그런 감기. I have a stubborn cold 이렇게 말합니다. 오케이? 이 문장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I have a stubborn cold. I have a stubborn cold. 좋아요. 다음 단어는 determined. Determined. 뜻은 단단히 결심한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단어가 길지만 발음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일단은 잘 들어보세요. Determined. 네, D-E로 시작하지만 D가 아니고요. D. 약간 D-I처럼 읽으셔야 돼요. Determined. Mind. Mind가 아니에요. Mind. Determined. Determined. 만약에 발음이 어렵다고 하면 지금처럼 음절로 나눠서 처음에는 천천히 따로따로 그 다음에 조금씩 연결해 주시면 훨씬 더 좋아요. Okay, determined. Stubborn하고 어떻게 다를까요? 네, stubborn 같은 경우는 고집이 세다고 하면 사실 되게 부정적인 말이잖아요. 네, 근데 determined는 되게 긍정적인 단어예요. 그래서 뭔가 목표를 확고히 지키는 사람을 determined라고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것도 stubborn인데 좋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단호한. So determined is somebody who's really firm in their beliefs, firm in their set decisions or a particular goal that they have. They're just really, you know, really adamant about getting to their goal, okay? 그래서 좋게 말하면 determined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네, 문장도 한번 볼게요.
My husband is determined. I'm determined to finish it today. We're determined to find out. Determined, 단단히 결심한. Determined. Okay, very good. 네, 첫 번째 문장 볼게요. Okay, stubborn 했었을 때 My husband is so stubborn. 이 문장 기억하시죠? 네, 여기서는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게 우리 남편은 단호해. 갑자기 좋게 얘기하네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determined. 이거는 뭔가 어떤 결심에 되게 단단한 사람. 그죠? My husband is determined. My husband is determined. 좋아요. 두 번째 문장입니다. Stubborn하고 다르게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어요. 나는 오늘 그것을 끝내기로 결심했어. 뭐를 결심했을 때 I'm determined to finish it today. Okay? 여기 같은 경우는 stubborn이라는 단어를 쓸 수는 없어요. I'm determined to finish it today. 나는 결심했어. 이런 문장들 만들 거면 I'm determined to 뭐뭐뭐 이렇게 만들어도 돼요. 네, 마지막 문장입니다. We're determined to find out. 여기도 똑같아요. 우리는 결심했어. We're determined. 알아내기로. We're determined to find out. 그래서 쉽게 포기하지 않고 나는 할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결심할 때. We're determined to find out. 마지막 문장 큰 목소리로 해볼게요. We're determined to find out. We're determined to find out. 네, 정리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stubborn. 이거는 고집스러운 사람에게 stubborn이라고 할 수 있죠. 부정적인 의미고요. determined 같은 경우는 단단히 결심할 때 determined라는 단어를 쓰고요. 뭔가 좀 더 긍정적인 단어죠. stubborn보다는. 이렇게 앞으로 혼동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사용하세요. My husband is so stubborn. My husband is so stubborn. My husband is so stubborn. My husband is so stubborn. My husband is so stubborn. My husband is determined. My husband is determined. My husband is determined. My husband is determined. My husband is determined. 네, 여러분 어떠셨어요? 네, 댓글에 많이 읽어달라는 그런 댓글을 봤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반복으로 좀 많이 넣어봤는데 Let me know your feedback. Okay, hope you guys enjoy today's lesson. Don't forget you can review all of our previous episodes on our website here at ebse.co.kr. Have yourselves a fabulous day. Stay happy, stay healthy, and I'll see you soon. Bye!

0: 네, 반갑습니다. 매일 10분 영어 정면 돌파 스피킹 저는 이현석입니다. 자, 이번 주에는요, 온라인 수업을 집중적으로 다뤄보는 한 주입니다. 지난 시간과 지난 시간에는 우리 이제 원격 화상 수업과 같은 그런 온라인 수업들에 대한 준비와 진행 이야기를 해봤다면, 오늘과 내일은요, 장점과 단점을 구분을 좀 해서 쓸 수 있는 영어 표현들을 한번 찾아볼게요. 장점도 상당히 많습니다. 뭐 단점이란 건 뭐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보완해야 될 요소도 좀 많죠. 일단 뭐 집에서 하니까 아무래도 집중이 좀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약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영어로 표현을 해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장점도 정말 해보신 분들도 뭐 수업을 받아보신 분, 하신 분, 뭐 여러 가지 연구된 자료들 보면 장점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런 말들을 어떻게 영어로 표현할 수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장점이 잘만 활용하면 엄청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자, 막대하다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장점 앞에 쓰면 상당히 큰 장점을 부각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significant. 상당히 중요도가 높은 약간 이런 어감이거든요. 이건 참 심오한 단어입니다. 이거 꼭 연습할게요. significant. significant. 뭔가 깊이도 있고 뭔가 아주 큰 이런 거 할 때 significant benefits. significant benefits. 정말 무시할 수 없을 정도의 여러 장점이 있다. 이럴 때. 자, 들어보세요.
1: significant benefits. significant benefits.
0: 좋습니다. There are significant benefits. benefits. 자, 장점 중에 일단은 제일 좋은 것 중에 하나가 학교에 일단 가지 않아도 되니까 등하교 시간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죠? 집에서 좀 편하게 수업을 들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이런 것부터 해볼게요. 자, from the comfort of one's own home. 자, 갑자기 좀 긴 문구가 나오니까 어디서부터 봐야 될지 이러면 순간 당황하실 수 있는데 이 comfort이 뭐냐면 편안함, 안락함이란 뜻이에요. comfortable의 명사형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집에서의 어떤 편안함 속에서 수업을 들을 수 있다. 편안하게 옷 입고 들어도 되잖아요. 그죠? From the comfort of one's home. From the comfort of one's home. 그죠? 여기다가 own을 붙이면 강조라는 거거든요. From the comfort of one's own home. One's own home. 여기는 소유격이 들어가면 됩니다. 본인 집에서 편안하게 라는 뜻입니다. 자, 들어보세요.
1: From the comfort of one's own home. From the comfort of one's own home.
0: Okay. 시간 활용이 아무래도 더 잘 됩니다. 등하교 시간 없고 막 이러다 보니까 막 학교 갈 준비 뭐 이런 거 다 안 해도 되죠? 그러니까 better use of one's time. 그 시간을 복습하고 예습하고 뭐 이런 시간을 써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better use, 명사입니다 이건. 더 좋은 활용, of one's time. 학생들이 본인 시간을 아무래도 더 잘 활용할 수 있을 그런 장점도 있죠. better use of one's time. 들어보세요.
1: Better use of one's time. Better use of one's time.
0: 이건 분명히 장점입니다. 자, 온라인 수업은 막대한 장점을 제공할 수 있다. 잘 활용이 되고 그러기만 한다면요. Online classes can offer significant benefits. Significant benefits. 온라인 수업은 offer, 제공한다. 정말 막대한 장점들을 제공할 수 있다가 되겠죠? 가능성이. Online classes can offer significant benefits. 들어보세요.
1: Online classes can offer significant benefits. Online classes can offer significant benefits.
0: 면대면으로 소통하는 것도 좋죠. 물론 얼굴 보고 이제 매일 이렇게 소통하는 게 제일 좋겠지만 소통 방식도 뭐 채팅방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실시간 소통도 하고 1대1로 막 개인 채팅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소통도 얼마든지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쉽게 학생들한테 다가가는 방법도 여러 가지죠. 화상으로 이렇게 1대1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수업 자료 공유하는 것도 뭐 일단 물리적으로 프린트아웃을 안 한다 하더라도 PDF 버전이나 뭐 어떤 파일 형태로 공유하기도 되게 쉽고 영상이나 이런 거 링크 공유해주기도 쉽고 왜냐하면 온라인 플랫폼에서 자꾸 소통을 하는 거니까. 첫째, communicate more efficiently. Communicate. 들어보세요. Communicate.

0: more efficiently. Communicate more efficiently. Efficiently. 자, 이게 효율적으로란 얘기죠. 자, 들어보세요.
1: Communicate more efficiently. Communicate more efficiently.
0: 학교에서 이제 다 같이 얼굴 보고 이제 소통을 하다가 집에 가면 소통하기 힘들 수 있잖아요. 근데 온라인은 거의 24시간 계속 소통할 수 있는 플랫폼이 뭔가 마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채팅방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래서 뭔가 좀 더 효율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뭔가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본 거고요. 그 다음에 쉽게 아이들한테 다가가다. 요 다가가다라는 말이 참 이 교육계에서 많이 쓰이는 표현 중에 하나거든요. Reach out. 요거야. Reach out. Reach가 뭐냐면 이렇게 손을 뻗는 거예요. Reach out. 이렇게. Reach out. To students easily. 선생님들이 학생들한테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다. 그죠? Reach out to students easily. 자, 요것도 들어볼게요.
1: Reach out to students easily. Reach out to students easily.
0: 자, 그 다음에요. 수업 자료를 공유하기도 되게 용이한 플랫폼들이 많죠. 화상회의 프로그램 자체가 수업 공유, 뭐, 자료 공유하기가 되게 좋고요. 뭐, 단체 채팅방 프로그램에서도 자료 공유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실시간으로다가. 그래서 공유하다는 share죠. class material 하면 수업 자료겠네요. 이건 간단하죠. 들어볼게요.
1: Share class material. Share class material.
0: Share class material. Share class material. 자, 요거 넣어서 영작해 봅시다. 선생님들은 학생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고 수업 자료를 공유할 수 있다. 그죠? 쉽게 다가가다. 아까 reach out to students easily. 그 다음에 share class material. 이렇게 갑시다. Teachers can reach out to students easily. And share class material. 자, 수업 자료 공유도 공유고, 그 다음에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것도 있는 거다. 자, 다시 한번. Teachers can reach out to students easily and share class material. 강세 잘 주세요. 들어볼게요.
1: Teachers can reach out to students easily and share class material. Teachers can reach out to students easily and share class material.
0: 학생들마다 본인만의 속도로 배울 수 있죠. 뭐, 다 아는 부분이면 건너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모르는 부분이면 두 번, 세 번 봐서라도 복습을 또 할 수도 있거든요. 그죠? 녹화된 영상이 그 제공된다는 전제라면 두 번, 세 번이도 그 부분을 계속 이해갈 때까지 보는 겁니다. 아는 부분은 건너뛰고 1.2배속으로 그냥 쭉쭉쭉 그냥 빠르게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은 내용을 기억할 수 있죠. 왜? 막 빠르게 넘어가지 않았거든요. 모르는 부분 여러 번 보면서 음미했거든요. 아는 부분 빨리 넘어가서 효율화 시켰거든요. 그래서 본인만의 속도를 배움으로써 더 많은 내용을 기억하다. 여기서부터 할까요? 기억은 remember라는 단어가 있는데, 뭐, 잊어버렸던 걸 기억하다가 이제 remember 같은 거고, 뭐, 머릿속에 넣은 걸 꾸준하게 이어가다라는 어떤 장기 기억 속에 들어갈 때 쓰는 단어가 retain입니다. retain. retain more material. retain more material. 이 단어 기억할게요. 들어보세요.
1: retain more material. retain more material.
0: 머릿속에 저장해서 꾸준히 들고 가다. 그게 retain이에요. 그 다음에, 본인만의 속도, 속도가 뭐 스피드란 말도 있는데 이럴 때는 약간 페이스라는 단어를 더 많이 씁니다. 페이스 조절할 때. 본인만의 페이스로 배운다. Learn at one's own pace. Learn at one's own pace. 자신만의 속도로 배우다. 들어보세요.
1: Learn at one's own pace. Learn at one's own pace.
0: 다음에 복습과 건너뛰다는 그렇게 어렵지 않죠? 복습은 review 할 수 있고 skip. 건너뛰는 거죠. Skip. They can skip parts they already know. 아는 부분 건너뛰고 They can review parts they don't understand well. 잘 이해 안 가면 두 번, 세 번 보는 거예요. 들어볼게요.
1: Review. Review. Skip. Skip.
0: 좋습니다. 학생들은 자료를 복습하거나 건너뛰면서 자신만의 속도로 배울 수 있다. Learn at their own pace. 여기 들어가고 Review, Skip 들어가면 되겠죠? Students can learn at their own pace. Their 소유격이죠? 복수형 소유격. Students can learn at their own pace. 뭐 함으로써? By reviewing or skipping material. Reviewing or skipping material. 자, 복습을 하거나 건너뛰므로써 자신만의 속도로 학습할 수 있다. 이게 최고 장점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Students can learn at their own pace by reviewing or skipping material. 자, 들어볼게요.
1: Students can learn at their own pace by reviewing or skipping material. Students can learn at their own pace by reviewing or skipping material.
0: 좋습니다. 정리 한번 해볼게요. 온라인 수업의 장점을 부각시키는 겁니다. 막대한 장점이 있다. Significant benefits. 오늘 중요한 단어죠. 들어볼게요.
1: Significant benefits. Significant benefits.

0: benefits.
1: 쉽게 학생들한테 다가가다. 그쵸? Reach out to students easily. 들어볼게요.
0: Reach out to students easily. Reach out to students easily.
1: 손을 뻗는 거예요. Reach out. 본인만의 속도로 배우다. Learn at one's own pace. 들어볼게요.
0: Learn at one's own pace. Learn at one's own pace.
1: 자, 오늘은 온라인 수업의 장점에 쓸 때, 장점이란 말을 할 때 여러분이 쓸 수 있는 영어 표현들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방송 다시 보고 싶으시거나 옛날 방송 다시 이렇게 복습하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다시 보기 서비스 여러분이 우리 홈페이지에서 언제든지 이용하시고요. 저랑 실시간 소통하고 싶으신 분들은 오픈 단톡방에서 매일 10분 영어 치시면 단톡방 나옵니다. 들어오실 때 참여 코드 EBS1004 누르시면 됩니다. 제가 직접 여러분들 질문 답변 드립니다. Okay, that's all the time we have for today, everyone.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me. I'll see you again next time. Bye, everyone.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패턴으로 영어를 쉽고 간단하게 배우는 레이슨의 패턴 잉글리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여러분, 어떤 것이 정말 괜찮았어요? 정말 좋았어요? 라고 그 과거를 되짚어서 아, 그거 괜찮았어 라고 여러분이 의견을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어떻게 영어로 얘기를 하셨나요? 그쵸? 바로 무엇? 하고 나서 really good 이런 것들 얘기를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어떤 것이 정말 괜찮았어요, 정말 좋았어요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패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바로 무엇? was really good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거 정말 좋았어요, 정말 괜찮았어요 라는 표현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오늘의 핵심 표현으로 이거 한번 뽑아봤습니다. 음식이요, 정말 괜찮았어요, 정말 맛있었어요 라고 얘기를 할 때 What was really good? 이라는 패턴을 가지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은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일단 이게 어떻게 나왔는지 문장 구조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여러분, 어떤 것이 좋아요? 라고 얘기를 할 때 어떤 것이 맛있어요? 라고 얘기를 할 때는요. 바로 What is good? 이라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어? 맛있다라는 걸 delicious를 넣지 않고 good이라고 얘기를 해도 되나요? 맞아요. 바로 what is good, what is delicious 다 같은 의미입니다. 그 얘기는 good 가지고 정말 다양한 좋은 표현들을 다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건데요. 여러분이 여기에서 조금 강조를 하고 싶어요. 그거 정말 좋아요 라고 의견을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요. 바로 what is really good 이라고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이 얘기를 한번 해볼 거예요. 그거 정말 좋아요. 그러니까 아니고 그거요. 그거 진짜 괜찮았는데. 그거 정말 좋았는데. 이렇게 해서 과거에 그게 좋았다. 그거 정말 괜찮았다. 라는 의견을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is를 여러분 바꿔서 was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what was really good?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그거 정말 괜찮았어요. 정말 좋았어요.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무엇 자리에 다양한 것들을 넣어서요. 그거 정말 괜찮았어요. 그거 정말 좋았어요.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첫 번째 문장으로요. 날씨요. 진짜 괜찮았어요. 날씨 기가 막혔어요. 라고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씨를 영어로 뭐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바로 weather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the weather was really good.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날씨 정말 괜찮았어요. 날씨 정말 좋았어요. 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갈게요. 시작! The weather was really good. 한 번만 더. 시작! The weather was really good. 이라고 말씀해 주시면 되고 W-H-E-T-H-E-R 이라고 얘기를 하는 뭐뭐인지 아닌지 그거를 얘기를 할 때도 weather이라고 발음하기 때문에 그거 조금만 주의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weather이라고 발음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한 번 더 정리 한번 해봤습니다. 날씨 정말 좋았어요. The weather was really good으로 말씀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두 번째 문장으로는 요거 한번 보죠. 음식 진짜 맛있었어요. 정말 맛있었어요. 정말 좋았어요. 어떻게 표현해 주시면 될까요? 그렇죠. 음식은 바로 food로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the food was really good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렇죠. 음식 진짜 괜찮았어요. 정말 맛있었어요. 라는 표현 The food was really good으로 말씀해 주세요. 연습 한번 해보죠. 갈게요. 시작!

0: 쓸 수 있는 표현 The food was really good으로 표현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세 번째 문장 한번 보죠. 이번에는 영화 가지고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영화 어땠어요? How was the movie? 라고 얘기를 할 때 영화 진짜 괜찮았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영화 movie라는 단어가 있죠. 그래서 the movie was really good. 이렇게 얘기를 하면 영화 진짜 괜찮았어요. 진짜 재밌었어요. 라는 얘기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The movie was really good. 영화 정말 괜찮아요.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갈게요. 시작. The movie was really good. 한 번만 더. 시작. The movie was really good. 영화 정말 재밌었어요. 라는 표현 한번 살펴봤고요. 자, 그럼 우리 마지막 문장으로 이거 한번 볼게요. 발표요. 정말 괜찮았어요. 정말 잘하셨어요. 정말 좋았어요. 자, 발표는요. speech 혹은 presentation 두 가지의 표현이 있을 겁니다. 대개 여러분이 어떤 것을 낭독하는 거는 speech로 얘기를 하고요. 여러분이 흔히 여러분 발표하는 것들 있죠. 그런 거는 presentation이라고 얘기를 하는 걸로 훨씬 더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 그럼 발표하신 거, 미팅에서 발표한 거 정말 괜찮았어요. The presentation was really good 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볼까요? 갈게요. 시작. The presentation was really good. 한 번만 더. 시작. The presentation is really good 이라고 얘기를 하고 상대방의 발표로 얘기를 할 때는 그렇죠. Your presentation 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는 문장도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어떤 것이 괜찮았어요. 어떤 것이 좋았어요. 맛있었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과거에 여러분이 경험했었던 것에 대한 의견을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어떻게요? 그렇죠. 무엇 was really good 이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이것도 올려주시면서 원어민 음성 들어보도록 하죠.
1: The weather was really good. The weather was really good. The food was really good. The food was really good. The movie was really good. The movie was really good. The presentation was really good. The presentation was really good.
0: 자, 그럼 오늘 배운 문장을 변형을 해서 응용을 하거나 혹은 조금 더 길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표현 배웠어요. 음식 정말 맛있었어요. 라고 얘기를 할 때 The food was really good. 이라고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대개 음식은요. 가성비가 좋다 혹은 가성비가 나쁘다 라고 얘기를 해서 가격에 비해서 가격 대비 좋다 나쁘다 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이 가격에 대비해서 가격 대비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때는요. 문장 뒤에 for the price를 넣어주시면은 가격 대비 어떻다 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the food was really good for the price 라고 얘기를 하면 그 음식이 가격 대비해서 정말 괜찮았어요 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갈게요. 시작. The food was really good for the price. 한 번만 더. 시작. The food was really good for the price. 자,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이 어떤 힌트를 또 얻을 수가 있을까요? 그쵸? food 대신에 여러분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것들을 넣어주시면은 그거 가격 대비에 정말 괜찮더라고요 라고 얘기를 할 때 what was really good for the price 라는 응용의 문장도 여러분이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표현 한번 보도록 하죠. 우리가 이것도 배웠었네요. 영화 정말 재밌었어요. 어떻게 표현해줬었죠? 그쵸, 바로 the movie was really good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영화나 혹은 음식이나 이런 것들은 취향 차이가 살짝 있잖아요. 그래서 제 기준에서는요. 좋았어요? 나빴어요? 라고 얘기를 해서 나의 기준으로 얘기를 할 때는 이라고 여러분이 의견을 얘기를 할 때는요. for 대상으로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the movie was really good for me.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제 기준에서는요. 그거 영화 괜찮았어요. 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The movie was really good for me. 한 번만 더. 시작. The movie was really good for me. 라고 얘기를 해서 제 기준에서는 정말 괜찮았어요. 그러면 그렇죠. 무엇 was really good?

for me 라고 얘기를 하면 내 취향에는 그거 괜찮았어요 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오늘은요, 여러분이 경험했었던 거를 그거 괜찮았어요. 정말 괜찮았어요. 정말 좋았어요.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 What was really good?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강의 이쯤에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그럼 또 다음 시간에 봬요. 안녕!

0: Hello everyone, welcome, welcome, welcome back to the show. I'm so happy to have you back here today. 안녕하세요. 매일 10분 동안 여러분과 함께 행복을 찾는 시간이죠. You can build up your confidence at the same time. 자신감도 다시 한번 try again. 도전하시면서 키워보실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물론 딱 한 문장으로요. 자, 그 한 문장의 출발점은 내가 얼마나 알고 있는가 혹은 얼마나 모르고 있는가. 모르고 있다고 여러분 절대로 don't be disappointed. 예, 절대 실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 그러면 더 아는 즐거움이 남아있는 거잖아요. 많이요. 그런 점에서 출발해 볼게요. Today's mission.
1: Today's mission.

0: 3, 2, 1.
1: Did you give it a try? 자, 오늘의 포인트는 뭘까요? 본인 스스로의 기분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나 지금 이럴 기분이 아니야. 이게 포인트죠. 논쟁을 하다는 재료에 해당되는 거고 못말 기분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 요리법인 거죠. 재료에 너무 신경 쓰시다 보면 중요한 요리법을 놓칩니다. 그래서 어떤 기분이다. 물론 이 표현 말고 여기 나온 I'm not in the mood to 이 표현 말고도요. I don't feel like도 있어요. 그런데 무드의 안에 있다. 기분의 안에 있다. I'm not in the mood. 그 다음에 to 동작 쓰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요거를 외우시는 분들은 예, 정말 시간 낭비하시는 거예요. 왜? 예문을 통해서 정리하고 직접 써보는 게 제일 좋으니까 예, 이렇게 쉽게 정리해드리잖아요. 그렇죠? 자 가벼운 마음으로 출발합니다. Let's go and try it out. Step 1. 앞에 나왔던 내용을 가지고 내가 어떤 상황에서 쓸 수 있을까 궁금증을 갖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거 숙제라고 생각하는 순간 기억이 전혀 안 나거든요. 논쟁을 할 기분이 아니야. 다 무슨 기분이에요? 논쟁, 요리, 축하, 말. 그러면 앞에는 나왔잖아요. 나 그런 기분이 아니야. 이렇게 연기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I'm not in the mood. 그 다음에 뒤에 동작을 쓰시면 돼요. 논쟁하다는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argue. 그래서 I'm not in the mood to argue. 그러면 질문이 나오실 거예요. 쌤, 여기 있는 to를 안 쓰면 안 되나요? 그럼 안 쓰면 어떤 현상이 있는지 말씀드릴게요. 나는 기분이 아니야. 그런 기분에 있지 않아. 논쟁하다. 얘하고 얘를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말에도 논쟁을 할, 뭐뭐 할의 느낌이 to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얘가 굳이 to 부정사다라는 말로 외우실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요리할 기분이 아니다? 뭐 정말 쉽죠. Not in the mood to cook. 됐습니다. I'm은 잘 들리지도 않아요. 난만 크게 하시면 되고요. 축하할 기분이 아니라니까. 그러면 celebrate잖아요. Celebrate. 그렇죠? Not in the mood to celebrate. 됐죠? C-E-L-E-B-R-A-T-E. Celebrate. 빨리 하면 celebrate. 자, 말을 할 기분이 아니야. 야, 말 시키지 마. Not in the mood for talking 해도 되고요. Not in the mood for 대신에 to를 쓰셔서 당연히 to talk 괜찮습니다. 아시겠죠? for를 쓰시려면 ing를 쓰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네 가지니까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 ready? Okay, speak it out loud. The first one. 나 논쟁할 시간이, 논쟁할 기분이 아니라니까. Okay, your turn.

네, your turn. 바로 했습니다. I'm not in the mood to argue. argue 하는 거죠. 자, 두 번째는요, 그렇죠. 바로 내가 요리할 그런 기분이 아니라고, 오늘 밤은. 자, 그래서, your turn. 네, not in the mood to cook. 됐죠? 자, 그다음에 나는 그렇게 뭐 축하하고 이럴 기분이 아니야. 네, 이런 얘기죠. 자, your turn. 네, I'm not in the mood to celebrate. I'm not in the mood to celebrate. 리듬은 not밖에 안 들려요. I'm은 먹고 들어가는 거죠. Not in the mood. I'm not in the mood to celebrate. 야, 지금 이야기할 기분이 아니야. Okay, maybe next time, alright? 그럴 때는요, your turn. 네, I'm not in the mood to talk.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걸 조금 더 한번 확장시켜 볼게요. Let's stretch them a little bit more. Step 2. 지금은 너랑 말싸움을 할 기분이 아니야. 자, 말싸움이 앞에 나왔던 argue잖아요. 논쟁하다. 그렇죠? 말로 서로 쟁, 전쟁을 하는 거니까 그게 논쟁이죠. 자, 그래서 I'm not in the mood to, 예, 그래서 뒤에 to argue with you. 그다음에 지금은, 그러면 now, 아니면 Right now. 다 좋습니다. 그래서, I'm not in the mood to argue with you now. 그쵸? 이거 예전에 비슷한 표현, 예를 들면은, 나만 빼면, I'm in the mood for dancing. 이거 한번 노래 불러드린 적이 있고요. 이걸 연결하면, not in the mood to argue with you now.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리듬이 잘안 맞아도 여러분 알아서 잘 기억이 나실 거라 믿고요. 자, 그 다음 거는 요리할 기분이 아니야. 그러니까 오늘은 외식을 하자고. 그렇죠. 어떻게 매일 요리를 해요. 예, 그러니까 이때는 I'm not in the mood to cook. 됐죠? I'm not in the mood. 뭐 하는 거예요? To cook. 그러니까, so, 바깥에 나가서 먹자. 먹다는 뭐예요? Eat이죠. 그러니까 바깥에 나가서 먹는 건 뭐예요? 바깥이니까 out. 그래서 so, let's eat out. 되게 쉽죠. 요거 eat 대신에 조금 더 조금 높은 수준의 단어를 쓰고 싶으시면은 dinner의 동사형을 쓰시면 돼요. dine, D-I-N-E를 쓰시면 됩니다. dine, 아시겠죠? Let's dine out, let's eat out, 아시겠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이걸 하실 때는 분명히 장면 떠올리시면서 not in the mood to cook, so let's dine out, let's eat out. 자, 맨 마지막 거 합니다. 내 생일을 축하할 기분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생일이지만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었나 봐요. 그죠? 그러면 I'm not in the mood까지는 나오겠죠. 그러면 to celebrate my birthday 해서 뒤에 연결됩니다. To celebrate my birthday. 어렵지 않죠? 자,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어렵지 않고요. 왜 이렇게 많아? 라고 생각하시면 왜 이렇게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심플하게 make it really simple. 네, 그게 아주 심플한 게 행복한 인생의 지름길이니까요. 다시 한번 네. 두 문장 정리하면서 또 한번 행복을 느껴보세요. Try it again.

Alright, why don't you put it in a dialogue like this? 한번 가볼까요? 나 지금 너랑 논쟁할 기분이 아니라고. 그랬더니 이제 있는 사람 뭐라고 합니까? 야, 너 항상 그런 식으로 핑계 대잖아. 너 항상 그러더라, 말을. 자, 그러면 상황은요. I'm not in the mood to argue with you right now. 아니면 그냥 now. 그랬더니, 야, 너 그런 말 항상 하잖아. You always say that. 간단하죠? You always say that. 어쨌든 모든 것은 대화를 통해서 서로 풀어나가면 안 풀릴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멋진 하루 되시고요. If you want to watch this program again, you know where to come, right? ebse.co.kr 다음 시간에 뵐 때까지 몸과 마음 모두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Thanks a lot. Okay, see you next time.

0: 이거 진짜야? 에이 설마. AI겠지? 오, AI로 만든 거네.
1: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0: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1: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저희 EBS 잉글리시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잉글리시는 유아부터 성인까지 체계화된 영어 교육 프로그램으로 대한민국 영어 학습을 선도하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평등한 교육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잉글리시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잉글리시는 유아부터 성인까지 체계화된 영어 교육 프로그램으로 대한민국 영어 학습을 선도하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평등한 교육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와, 이거 진짜야? 에이, 설마. AI겠지?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3: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전기사고. 안녕하세요. 전기점검하러 왔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아니, 이러시면 큰일 납니다. 잘못된 전기 사용은 화재로 이어질 수 있고 우리 몸에 진료가 흐르게 되면 화상을 입거나 심장마비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고요.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하지만 때로는 목숨을 위협하는 전기. 안전하게 잘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기 코드는 전선이 아닌 플러그를 잡고 뽑아주세요. 낡거나 손상된 전기선은 새 걸로 교체하거나 손상된 부분에 절연 테이프를 감아서 사용합니다. 전기장판처럼 열선이나 전기선이 포함된 제품은 원통형으로 돌돌 말아서 압력을 받지 않게 보관해주세요. 코드 하나에 많은 기기를 꽂아서 사용하지 마세요. 소비 전력이 높은 가전제품은 멀티탭이 아닌 벽체 콘센트에 꽂아서 사용해주세요. 콘센트에 먼지가 쌓여있다면 사용하기 전 청소기와 면봉으로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콘센트 안전덮개나 구멍마개를 꼭 사용해서 아이들을 보호해주세요. 당신이 매일 쓰는 전기, 당신을 위협하는 후기가 되기 전에 미리미리 대비하기!

0: everybody. Welcome back to 美式英语. It's Jenna Kim. Go, go. Listen. There you go. Good to see you all. I'm your good buddy, Jenna Kim. 여러분, 반갑습니다. Jenna Kim이에요. 자, 이번 시간의 이야기는요. 이 땅의 주인들은 어디에 있다고 하는지 이야기 도입 부분에 들리게 될 겁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래요. 좀 길거든요. 끝까지 이야기 캐치해보세요. Listen carefully.
1: The owners of this land is above the largest lake in South America, located on the north of Altiplano. I'm going now to meet them. One of the courses of the travelers heading to the island is to prepare gifts for the island people.
0: 네, 여러분 잘 캐치 하셨겠죠? 남미에서 가장 큰 강 위에 있다고 합니다. 잘 캐치 하셨겠죠? Alright, then here comes today's listening point. First one is above the largest lake in South America. 남미에서 가장 큰 호수 위, 여기입니다. 여기 캐치 하셨어야죠. 두 번째 listening point, which is to prepare gifts for the island people. 섬 사람들을 위한 선물을 준비하는 것. 요겁니다. 자, 두 가지 리스팅 포인트 문장 속에서 어떻게 들리는지 You know what to do now. Take a listen.
2: Today's listening point. 1. The owners of this land is above the largest lake in South America, located on the north of the Altiplano. The owners of this land is above the largest lake in South America, located on the north of the Altiplano.
3: 2.
2: One of the courses of the travelers heading to the island is to prepare gifts for the island people. One of the courses of the travelers heading to the island is to prepare gifts for the island people.
0: Did you get that? All right. 자, 그럼 이제 의미 파악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 listening sentence, take a look at this. The owners of this land is above the largest lake in South America, located on the north of Altiplano. 이 땅의 소유자들은요, 알티플라노 북쪽에 위치한 남미에서 가장 큰 호수 위에, above라고 했으니까 있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장도 보여주세요.
4: One of the courses of the travelers heading to the island is to prepare gifts for the island people.
0: 섬으로 가는 여행자들의 코스 중에 한 가지는요. 섬 사람들을 위한 선물을 준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화면에 선물을 막 구입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자, 이렇게 두 가지 리스팅 포인트 각각의 문장 속에 이렇게 들렸고요. 이런 의미로 사용이 됐습니다. 자, 전체 이야기 이번에 자막 보면서 네, 좀 길었으니까 놓친 부분 분명히 있을 텐데 여러분 확인하면서 한 번 더 들어보세요. Listen one more time.
1: The owners of this land is above the largest lake in South America, located on the north of Altiplano. I'm going now to meet them. One of the courses of the travelers heading to the island is to prepare gifts for the island people.
0: You know what to do now? That's right. It's time for us to enjoy our pronunciation practicing time. Let's get started with the first listening point. That is, above the largest tail lake in South America. Above. 이 발음이 사실 아주 쉬운 것 같지만 또 쉽지만은 않습니다. B 하고 V 한꺼번에 다 나오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 above 강세를 이 부분에 주시고요. above 하시면 되고 the largest lake in South 하고 America 연결되면 South America 이렇게 들리게 되죠. Above the largest lake in South America 이렇게 흉내내 보세요. Google listening 1 Above the largest lake in South America Okay, Google listening 2, above the largest lake in South America. Okay, Google listening 3, above the largest lake in South America.
5: 잘하셨어요.
0: Give a shot in the sentence as well. The owner

0: Acres of this land is above the largest lake in South America, located on the north of Altiplano. 한 번 더. The owners of this land is above the largest lake in South America, located on the north of Altiplano. Excellent. Now try the second listing point, that is, to prepare gifts for the island people. To, for, the. 모두 다 기능어들이죠. 약하고 빠르게. Prepare, 빨리 발음되면 prepare. 이렇게 들릴 수도 있어요. Prepare. Gifts가 아니라 gifts. Gifts. P-t-s. 무성음 자음의 연속이죠. 세 개의 자음이 쭈르륵 연결될 땐 중간에 t 사운드 거의 안 들리게 발음하시면 됩니다. Gifts. Gifts. 긁어주시고요. For the island. Island, I. 모음이니까 정관사 더는 D로 발음하시면 되겠죠. People. 갑니다. Go go listening. One. To prepare gifts for the island people. 그렇죠. Go go listening. Two. To prepare gifts for the island people. 잘하시네요. Go go listening. Three. To prepare gifts for the island people. Well done. Give a shout in that sentence as well. One of the courses of the travelers heading to the island is to prepare gifts for the island people. 한 번 더. One of the courses of the travelers heading to the island is to prepare gifts for the island people. Excellent. 자, 그럼 영국식 발음도 들어보세요. Let's go, go, listening.
1: Go, go, listening. 1.
2: The owners of this land is above the largest lake in South America, located on the north of the Altiplano. The owners of this land is above the largest lake in South America, located on the north of the Altiplano.
1: 2.
2: One of the courses of the travelers heading to the island is to prepare gifts for the island people. One of the courses of the travelers heading to the island is to prepare gifts for the island people.
0: Now, let's go over the story line by line. The owners of this land, 자, 이 땅의 주인들, is above the largest lake in South America 라고 했습니다. 남미에서 가장 큰 뭐 위에 있다 라는 말이 되겠는데 빈칸 on the north of Altiplano 라고 했어요. 빈칸에 들어갈 말이 located, 위치한. 자, Altiplano의 북쪽에 위치한 남미에서 가장 큰 호수 위에 그 이 땅의 주인들이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문장이 길지만 이렇게 잘 구분해서 보시면 해석하기가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직독직해, 직청직해. 아시죠? I'm going now to meet them. 저는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들을 만나기 위해서요. Blank of the travelers heading to the island. 자, 빈칸에 들어갈 말들은 바로 요거였죠. One of the courses. One of, 그다음에 복수명사. 복수명사들 중에 하나니까 주어는 하나예요. 그래서 뒤에 나오는 동사가 단수가 쓰이게 되죠. One of the courses. 코스들 중에 하나입니다. 뭐의 코스 중 하나냐면 of the travelers. 자, 여행객들의 코스들 중에 하나인데 근데 어떤 여행객들이에요? Heading to the island, 섬으로 가고 있는, 향하고 있는 그런 여행객들인데 코스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Is to prepare gifts. 선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한? For the island people. 섬 사람들을 위한. 이런 의미가 되겠죠. 지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들어보실 때 직청직해가 가능하지 한번 try 해보시기 바래요. Let's listen one by time.
3: The owners of this land is above the largest lake in South America, located on the north of Altiplano. I'm going now to meet them. One of the courses of the travelers heading to the island is to prepare gifts for the island people.
0: I'm sure you guys did a good job today. Don't forget to review, please. Practice as much as possible.

Welcome everyone to 슬기로운 출근 영어, and I'm Kristen Cho.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me. Yes, we are going to learn some English that we can use at the office. But as you can see, there are many expressions that we can use outside of the office. 자, 오늘은, today, what kind of expressions are we going to learn? Well, the situation today is 누가 이제 뭐를 설명을 하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So like, I don't understand. 이런 표현을 쓸까요? Well, of course not, because this is 출근 영어. Okay, so we're going to learn some new expressions. Let's look at our main dialogue for today. Let's take a look. 이제 알겠어요? Do you get it now? 이해를 못 하겠어요. How do we say this in English?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I have no idea what you're saying. 괜찮아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게요. That's okay. I'll start from the beginning. Let's look at that entire dialogue. 네, so 아무리 설명을 했는데 무슨 말인지 몰라요. I don't know what's going on. 네, 이럴 때 어떻게 표현을 할까요? So, do you get it now? Do you get it now? 이제 알겠어요? 네, do you understand? 보다는 아니죠. 사실 이 get it을 원어민들이 굉장히 많이 씁니다. I got it. Okay, got it. 너무너무 많이 써요. 저도 개인적으로 뭐, 아,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해주세요. 네, got it. Okay, I understand. I got it. 네, do you get it now? 자, 이제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So, I don't understand.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You've lost me. You've lost me. 자, you've lost me. 그 다음에, I have no idea what you're saying. 자,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Okay, I have no idea. 이런 표현은 많이 들어봤죠? 우리도 한번 cover 했죠? I have no idea means I don't know at all. 자, you've lost me. 자세히 보세요. Lost는 뭐를 잃으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본인 그쪽이 저를 잃었어요. 직역으로 말하면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헤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길을 갔는데 if you get lost, what happens? You don't know where you're going. So, 비슷한 것처럼 if you're lost or you've lost me means I don't know what's going on. 완전히 전혀 모르는 거예요. 자,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전혀 모르는 거예요. You've lost me. I have no idea what you're saying. All right, that's okay. That's okay. 자, 괜찮아요. I'll start from the beginning. I'll start from the beginning.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게요. 네, 이 상대방이 너무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쵸? 뭐 짜증낼 수도 있는데, 아, 왜 이것도 이해를 못해? 이럴 수 있는데, 아, 다시 할게. All right. So, you've lost me. I don't know what you're saying. 자, start from the beginning. Do you get it now? You've lost me. I have no idea what you're saying. That's okay. I'll start from the beginning. Okay, let's look at some few key points. Okay, get it. Get it. Now, of course, this means, you know, to get something. But 이 표현, get it는 알겠다. 그런 뜻입니다. I understand. I see. 그런 뜻도 있습니다. I see. Okay, 이런 거예요. So, I got it. I'll do it right away. I got it. I'll do it right away. 자, 알겠어요. 지금 바로 할게요. 그래서 누가 뭐 부탁을 할 때 뭐 이렇게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면은 sure 할 수도 있겠지만 거기에서 got it. 이렇게만 할 수도 있어요.

everyone. Welcome back to 세리나의 누구나 톡톡. 안녕하세요. 저는 세리나입니다. Welcome back to the program. On our program, we teach you the nuanced differences between two very similar words in English. Let's take a look at today's two confusing words. Beautiful versus lovely. Beautiful versus lovely. 네, 원어민들이 정말 많이 쓰는 단어들이죠. beautiful 그리고 lovely 차이점이 있을까요? 네, 일단 첫 번째 단어 beautiful 뜻은 아름다운, 오케이? 발음해 볼게요. beautiful 아닙니다. 네, 발음 F 발음을 명확히 해주세요. 자, beau 여기서는 T 발음을 그렇게 강하게 하는 것보다는 조금 약하게 레, 그 다음에 full. 입술이 붙으면 안 되죠. beautiful. beautiful.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단어 정말 많이 쓰는데, 의외로 발음하기 어려워요. 네. beautiful. 그 다음에 연결해서 beautiful. 그리고 강세는 앞에 주시면 좋아요. beautiful. 와우. beautiful. 좋아요. 네. 뜻은요. 보고 듣고 생각하기에 뭔가 즐거울 때 beautiful 이런 식으로 표현하죠. 그리고 뭔가 아름다움으로 가득 찬 것을 beautiful라고 합니다. 그래서 pretty 예쁜보다 훨씬 더 강하고 더 좋은 칭찬이 되겠죠. Okay, let's take a look at a few sentences. That's a beautiful dress. Just look at that beautiful sunrise. These hanoks are beautiful. Beautiful. 아름다운. Beautiful. 첫 번째 문장 볼게요. That's a beautiful dress. 그건 정말 아름다운 드레스네. That's a beautiful dress. 네, beautiful을 조금 더 강조하고 싶으면 원어민들은 이렇게 말해요. That's a beautiful dress. 이렇게 be를 좀 강하게 길게. That's a beautiful dress. 두 번째는요. Wow, just look at that beautiful sunrise. 저 아름다운 일출을 봐. Sunrise, 일출. Just look at that beautiful sunrise. Very good. 마지막 문장입니다. These hanoks are beautiful. 이 한옥 집들은 정말 아름다워. These hanoks are beautiful. Okay? 그래서 beautiful 같은 경우는 뭔가 이렇게 눈으로 혹은 뭔가 좀 경험할 때 이런 거를 beautiful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마지막 문장 큰 목소리로 해볼게요. These hanoks are beautiful. These hanoks are beautiful. Next is lovely. 네, lovely도 원어민들이 정말 많이 쓰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lovely라는 단어 정말 많이 씁니다. 네, 뜻은요. 일단 아주 좋은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조금 충격받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많은 한국 사람들은 되게 사랑스러운 이런 뜻으로 알고 계시더라고요. 네, 일단은 자세하게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발음 연습해 볼게요. 여기서는 V가 나왔네요. 그래서 V는 입술이 붙으면 안 되겠죠? Lovely. 이음절입니다. Lovely. Lovely. Oh, lovely. Okay, very good. Okay, lovely. 위안이 되고 뭔가 평화롭게 아름다울 때 lovely라고 합니다. 뭐 사람한테 oh my gosh, you're so lovely. 뭔가 좀 따뜻하고 이렇게 평화롭고 좀 아름다운 사람한테 lovely. 그리고 또 뭔가 그냥 아주

좋은, 아주 기쁜이라고 할 때도 lovely라고 합니다. 되게 흔하게 have a good day 대신 have a lovely day. 이것도 좋은 하루, 기쁜 하루 보내세요. 이런 말이거든요. 자, 문장들 한번 볼게요. Your house is so lovely. What lovely weather. I had a lovely weekend. Lovely, 아주 좋은. Lovely. 네,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Your house is so lovely. 너의 집은 정말 아름다워. 네, 여기 같은 경우는 lovely 대신 beautiful 쓸수 있겠죠? 그래서 beautiful만큼 lovely도 뭔가 아름답고 평화를 주고 좀 이렇게 예쁜 것도 lovely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love라는 단어가 들어 있으니까 뭔가 좀 따뜻한 느낌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랑스러운 이런 것도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하겠죠? Your house is so lovely. 두 번째는요. What lovely weather! What lovely weather! 이거는 무슨 말일까요? 네, 정말 화창한 날씨네. 정말 좋은 날씨네. 이런 말입니다. 사랑스러운 날씨? 이상하잖아요? What lovely weather! What lovely weather! 그리고 특히나 영국에서는 이 lovely라는 단어를 아주 흔하게, 아주 좋은, 이 뜻으로 정말 많이 사용합니다. 참고하세요. 네, 마지막 문장입니다. I had a lovely weekend. 그래서 월요일 날에, 오, 주말 잘 보냈어? 이런 질문하면, I had a lovely weekend. 이거는 난 즐거운 주말을 보냈어. 네, lovely. 아주 좋은, 즐거운, 기쁘게 해주는 I had a lovely weekend.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게요. I had a lovely weekend. I had a lovely weekend. 네, 정리해 드릴게요. Okay, beautiful. 이거는 뭔가 아름다울 때. 그래서 특히나 뭔가 사람의 외모 아니면 좀 겉으로 뭐를 볼 때, 눈으로 볼 때, 오, 너무 예쁘다, 아름답다 이럴 때 beautiful. Lovely도 비슷하게 쓸 수는 있어요. 뭔가 아름다울 때도 that's lovely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데 그냥 뭐가 아주 좋은. 뭔가 기쁨을 줄 때, 평화를 줄 때, 이런 것도 lovely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네, 앞으로 혼동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사용해 보세요. That's a beautiful dress. That's a beautiful dress. That's a beautiful dress. That's a beautiful dress. That's a beautiful dress. Your house is so lovely. Your house is so lovely. Your house is so lovely. Your house is so lovely. Your house is so lovely. Well done, everyone.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Don't forget, you can review all of our previous episodes. You can find them on our website here at www.evse.co.kr. Have yourselves a lovely day. I will see you guys next time. Bye!

0: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10년 넘게 배웠지만 아직도 왕초보.
1: I'm fine. Thank you.
0: 영어 공부 이제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2: 시작했습니다. EBS English. EBS English에서는 난이도별 영어 콘텐츠만 약 200여 개, 총 1000여 개가 넘는 강의 영상이 전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머머, 이건 꼭 봐야 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0: 네, 반갑습니다. 매일 10분 영어 정면 돌파 스피킹. 저는 이현석입니다. 자, 이번 주는 이제 온라인 수업의 전반적인 이야기들을 정리를 하나하나씩 해가고 있는 그런 주입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온라인 수업 준비와 진행, 지난 시간에 했던 여러 가지 장점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다면, 자, 오늘은 좀 단점 관련된 얘기들도 한번 영어로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해보겠습니다. 가장 크게는 일단 학교에 못 가니까 아이들이 친구들을 못 만난다는 거. 그게 좀 단점인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이게 학교라는 공간이 학습의 공간만은 아니잖아요. 사회성도 기르고 친구도 만나고 이런 건데 그런 것도 나름대로 학생들 입장에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자, 그거 외에도 이제 학습 관점에서 이제 좀 산만해진다든가 이런 것들이 좀 단점이 될 수는 있겠죠? 자,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참여하는데 어려움을 느낄 수도 있죠. 네. 그러니까 이게 좀 익숙치 않으니까 일단 좀 낯설잖아요. 선생님하고 화상회의를 통해서 수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집중이 흐트러질 수도 있고 공부를 하는 학생들은 더 열심히 할 수도 있는데 아예 안 하는 학생들도 나온다고 합니다. 자, 하나씩 보죠. 참여는 영어로 participate. 그런데 어려움을 느끼다에 해당하는 영어 동사가 struggle이라는 동사가 있어요. 이번 기회에 같이 좀 알아둘게요. struggle to participate. 그러면 참여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다. struggle이 무슨 뜻이라고요? 요 뜻이라고요. struggle to participate. struggle to participate. 자, 여기다 강세주고 푸스 약간 약화시키세요. participate. participate. 자, 원어민 발음 들어보세요.
1: struggle to participate. struggle to participate.
0: 좋습니다. 자, 오늘 가장 중요한 나옵니다. 집중이 흐트러지다. 자, focus가 집중하는 거거든요. 근데 lose focus. 이거 되게 좋은 단어예요. 되게 쉽지만 되게 유용한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뭐 1교시, 2교시까지 집중하다가 아 3교시째서 약간 좀 집중력이 떨어지죠. 그럼 뭐라고 그래요? lose focus. lose focus. 간단하면서도 유용하죠? 들어보세요.
1: lose focus. lose focus.
0: Students can lose focus after a while. 처음엔 잘 듣다가 중간 정도 가면 집중력이 떨어질 수도 있고 전혀 공부를 안 하는 학생들도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자, 공부하다가 study 있죠? study. 그건 다 아시니까 표현 하나 새로 배워볼까요? hit the books. 책을 때리다가 아니라 공부하다예요. hit the books. 근데 not 공부 안 하는 거예요. not hit the books at all. 이건 언제 쓴 말이에요? 전혀죠? 전혀 공부를 안 하는 학생들도 나올 수도 있다. 가능성이 있죠? 네, 학생들이 집에서 이제 혼자 하니까 잘 안 할 수도 있다. Not hit the books at all. Not hit the books at all. 자, 요런 단점이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알려드리는 거죠. 들어볼게요.
1: Not hit the books at all. Not hit the books at all.
0: 문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학생들은 집중을 하지 못하고 참여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집중력이 좀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참여하는데 어려움을 겪다. 자, some students lose focus. lose focus. 처음엔 잘하다가 집중을 못해. 집중을 떨어질 수도 있죠. 그 다음에 struggle to participate. struggle to participate. 뭔가 좀 숙기가 없어서 그럴 수도 있고 뭔가 좀 참여도 하고 말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참여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다. Some students lose focus and struggle to participate. 자, 강세 다섯 군데 들어보세요.
1: Some students lose focus and struggle to participate. Some students lose focus and struggle to participate.
0: 선생님이 직접 옆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영상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전화기 있으면 뭐 이게 문자가 온다든가 뭐 집에도 뭐 배달이 온다든가 강아지가 옆에 온다든가 수업 듣다 강아지 만져야 되잖아요. 그죠? 산만해지죠. 고양이가 막 와. 애기 수업 듣는데 고양이가 막 무릎에 와요. 산만해지죠. 고양이 만져야 되는데 선생님 수업 안 들리고. 자, 주의가 산만해지다. 영어로 distracted. distracted. 자, 요게 산만해지는이라는 형용사고요. get 하면 그 상태가 되는 겁니다. get distracted. get distracted. 이건 산만해지다. 즉, 주의가 산만해지다. 오늘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들어보세요.
1: get distracted. get distracted.
0: 오케이. 자, 학생들 중에는 아무래도 집중력이 좋은 학생들도 있고, 아닌 학생들도 있겠죠. 그래서 조금 더 쉽게 산만해지는 그런 학생들도 있을 수 있겠죠. 요거는 be more easily distracted. be more easily distracted. 조금 더 쉽게 산만해지다. 즉, 산만해지는 경우가 더 많다. 나이가 어릴수록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중학생, 고등학생은 이제 공부를 그래도 이제 집에서 막 이제 이미 이런 걸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근데 중학생이로 초등학생, 초등학교 저학년들 이제 아무래도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3시간, 4시간 막 영상 보면서 수업 듣는 게 힘드니까 아무래도 나이대에 따라서 조금 더 쉽게 산만해질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단점이 있을 수 있겠죠. Be more easily distracted. 들어보세요.
1: Be more easily distracted. Be more easily distracted.
0: 자, 그럼 보세요. 수업을 듣다가 자꾸 자기가 참여에 어려움을 느껴가지고 이제 수업이 한 3-4시간, 뭐 3-4교시 가는데 오늘 뭐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때요? 소외감을 느낄 수도 있겠죠. 결국에는. 그래서 feel left out. 이런 표현은 아주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Feel left out. 나만 좀 약간 소외된 느낌? 그런 느낌도 올 수 있습니다. Feel left out. Left out. 강세히 받아주시고 소외감 느끼다는 표현이에요. 들어보세요.
1: Feel left out. Feel left out.
0: 문장 읽어볼까요? 어떤 학생들은 주의가 산만해지고 소외감을 느낀다. 두 가지 표현 다 나왔네요. Some students get distracted and feel left out. Left out. 힘 잘 주세요. 네 군데 강세. Some students get distracted and feel left out. 들어보세요.
1: Some students get distracted and feel left out. Some students get distracted and feel left out.
0: 이렇게 이제 온라인 수업이라든가 아니면 원격 화상을 하다 보면 그래서 장점이 또 있기 때문에 학업 성취도가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떨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하나의 단점이라고 본다면 학업 성취도 올라가고 내려가는 얘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단어는 같이 알아두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건 딱 쓰는 단어가 있습니다. Academic performance. 이건 약간 공연에서 보신 단어죠. 맞습니다. 이 performance가 공연이라는 뜻인데 이게 약간 성적이나 성과 이럴 때 되게 많이 써요. 그래서 academic 하면 학업에 있어서의라는 형용사고 performance 하면 이게 성과라는 뜻입니다. 우리말에 학업 성취도를 영어에서 그대로 이렇게 받는다는 얘기죠. Academic performance. 강세 여기다 주시고 academic performance. 들어보세요.
1: Academic performance. Academic performance.
0: 좋습니다. 자, 이게 이제 올라가는 학생들도 있겠죠. 그렇지만 떨어지는 학생들도 있을 겁니다. 면대면 수업이나 등교 수업 할 때에 비해서는 떨어지다에 해당하는 영어 표현은 참 많습니다. 몇 가지만 연습할게요, 오늘. 자, drop, fall. 다 아시는 단어예요. 이건 표현으로 하나만 배울까요? Take a dip. Take a dip. Dip이 약간 dipping 소스 아시죠? 이게 뭐 새우 같은 거 튀긴 거, 뭐 이렇게 찍어 먹는 할 때 dipping 소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dip은 주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take a dip 하면 내려가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건 동사고 이건 하나의 구입니다. 자, 하나씩 들어보세요.
1: Drop, drop, fall, fall, take a dip, take a dip.
0: 다는 아니지만 일부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가 떨어질 수도 있다. 떨어진다.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올라간 학생도 있지만 떨어진 학생도 있다. 그러면 학업 성취도는 아까 academic performance, 이게 drop 한다든가 fall 한다든가 아까 배웠던 take a dip 이것도 써볼 수 있겠네요. The academic performance of some students, 일부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는 take a dip, take a dip, 그죠? 떨어질 수도 있죠. Take a dip, 이렇게. The academic, 너가 아니라 니로 읽어야겠죠? 모음 발음 앞이니까. The academic performance of some students, take a dip, 이렇게 읽을 수 있겠네요. 자, 문장 잘 보시고 한번 들어볼까요?
1: The academic performance of some students, take a dip. The academic performance of some students, take a dip.
0: 좋습니다. 자, 오늘 내용 정리 한번 할게요. 자, 온라인 수업의 어떤 단점이라면 또 단점일 수 있는 부분들을 영어로 정리해봤습니다. 첫째, 참여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그런 학생들도 있을 수 있죠. Struggle, 어려움을 느끼다라는 얘기고 participate, 참여하다라는 뜻. To를 연결해서 struggle to participate. Struggle to participate. 강세 잘 주시고 들어보세요.
1: Struggle to participate. Struggle to participate.
0: 주의가 산만해지다. Get distracted. 중요한 단어. Get distracted. 들어보세요.
1: Get distracted. Get distracted.
0: 그 다음에 학업 성취도 할까? Academic performance. 들어볼게요.
1: Academic performance. Academic performance.
0: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내용도 유용한 그 내용들이 좀 되셨길 바라고요. 저희 방송 다시 보고 싶으시거나 복습 앞에 방송들 다시 하고 싶으신 경우는 언제든지 저희 홈페이지에 오셔서 다시 보기 무료로 이용하시고 저랑 실시간 소통하고 영어 질문하고 싶으신 분들은 오픈 단톡방에 매일 10분 영어 치셔서 단톡방 확인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참여 코드 EBS 1004 넣고 들어오시면 돼요. Okay, that's all the time we have for today, everyone.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me. I'll see you again next time. Bye, everyone.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패턴으로 영어를 쉽고 간단하게 배우는 메이슨의 Pattern English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여러분 어떤 것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다, 어떤 것이 정말 기대돼요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이 정말 어떤 것이 기대된다, 설렌다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패턴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어떤 것이 정말 기대돼요 라고 얘기를 할 때는요, I can't wait for 기대하는 일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표 문장으로 이거 한번 뽑아봤어요. 아, 빨리 월급날이 왔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할 때 I can't wait for 기대하는 일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이것처럼 얘기를 해서 기대하는 일에다가 여러분이 정말 설레는 일들을 넣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표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I can't wait for 기대하는 일이라는 표현이 어떻게 나왔는지 문장 구조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를 그쵸 바로 can이라는 조동사로 얘기를 하죠. 그래서 I can't 동사로 얘기를 하면요, 아, 저 그 동사를 못해요 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못 기다려요 라고 얘기를 하고 싶으면은 그쵸 I can't wait이라고 말씀해 주시면 되죠. 그러면 여러분이 그 일이 있을 때까지 아우 너무 설레서 못 기다리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제 어떤 것을 못 기다린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떤 것을 기다리는 걸요 바로 wait for 무엇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 나 그게 이제 너무 설레가지고 못 기다리겠어, 못 참겠어 라고 얘기를 할 때는요, I can't wait for 기대하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대표 문장처럼 아, 내일이 월급날인데 정말 기대돼서 정말 못 참겠다, 빨리 월급날이 왔으면 좋겠다, 빨리 주말이 왔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기대하는 일에다가 여러분이 빨리 왔으면 좋겠는 거, 기대하는 일들을 넣어서 I can't wait for 기대하는 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그쵸, 그게 정말 너무 설렐 때 쓸 수 있는 표현들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은 이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첫 번째 문장으로요, 아, 빨리 주말이 왔으면 좋겠어요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월요일부터 이러면 안 되는데 빨리 주말이 왔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주말을 바로 weekend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주말까지 못 참겠어요, 못 기다리겠어요 라고 얘기를 해서 I can't wait for the weekend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 주말까지 못 참겠어요, 주말이 너무 설레요, 너무 기다려져요 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볼까요? 갈게요. 시작! I can't wait for the weekend. 한 번만 더. 시작! I can't wait for the weekend. 라고 얘기를 하면 어우, 주말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I can't wait for the weekend 라고 말씀해 주세요. 자, 그럼 두 번째 문장 한번 보죠. 이번에는 빨리 봄방학이 왔으면 좋겠어요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봄방학은요, 바로 spring break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빨리 봄방학이 왔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요, I can wait for spring break 라고 여러분이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이 휴가로 얘기를 할 때는 break 대신에 vacation을 넣어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연습 한번 해볼게요. 빨리 봄방학이 왔으면 좋겠다, I can wait for spring break입니다.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갈게요. 시작! I can't wait for spring break. 한 번만 더. 시작! I can't wait for spring break. 라고 얘기를 해서 봄방학이 정말 기다려져요, 봄방학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라는 표현 한번 살펴봤고요. 세 번째 문장으로 이거 한번 볼게요. 빨리 월급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라고 연습 한번 해보죠. 월급날이라는 거는요, 바로 payday라고 얘기를 합니다.

0: 그래서 빨리 월급날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표현, 바로 I can wait for my payday라고 말씀해 주시면 좋아요. 연습 한번 해보죠. 갈게요. 시작. I can't wait for my payday. 한 번만 더. 시작. I can't wait for my payday.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빨리 월급날이 왔으면 좋겠다 라는 희망을 여러분이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고요. 자, 그럼 우리 마지막 문장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 휴가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가 스프링 브레이크를 넣어서 빨리 봄방학이 왔으면 좋겠습니다를, 그렇죠? I can't wait for a spring break이라고 얘기를 했고, 휴가는 바로 vacation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I can wait for my vacation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빨리 휴가가 왔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되게 휴가는 summer vacation 혹은 winter vacation을 넣어서 여러분 계절까지 응용을 할 수가 있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휴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 I can wait for my vacation으로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I can wait for my vacation. 한 번만 더. 시작. I can wait for my vacation. 이렇게 얘기를 해서 빨리 휴가가 왔으면 좋겠어요. 라는 표현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요. 빨리 어떤 것이 왔으면 좋겠다. 그것까지 못 기다리겠다. 라고 얘기를 해서 기대하는 일, 기다리는 일을 얘기하는 표현으로 바로 I can't wait for 기다리는 일, 기대하는 일로 연습을 한번 해봤습니다. 요것도 올려주시면서 원음 음성 들어보도록 하죠.
1: I can't wait for the weekend. I can't wait for the weekend. I can't wait for spring break. I can't wait for spring break. I can't wait for my payday. I can't wait for my payday. I can't wait for my vacation. I can't wait for my vacation.
0: 자, 그럼 오늘 배운 문장을요, 조금 변형을 해서 응용을 한번 해보거나 혹은 조금 더 길게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오늘 우리가 이 문장 배웠습니다. 빨리 주말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쵸? 바로 I can wait for the weekend 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꼭 나의 기준으로만 얘기를 할까요? 그쵸? 아, 우리는요, 빨리 주말이 왔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를 해서 여러분, 우리로도 얘기를 할수 있게 됩니다. 그럼 I 대신에 뭐를 넣을 수가 있을까요? 그쵸? We can wait for the weekend 라고 얘기를 해서 여러분이 다양하게 주어를 바꿔서 얘기를 할 수도 있게 됩니다. 되게 나의 기준으로 얘기를 하거나 혹은 그룹 집단으로 얘기를 해서 우리로 얘기를 하는 경우로 많이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We can't wait for the weekend. 한 번만 더. 시작. We can't wait for the weekend. 라고 얘기를 하고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과 제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면은요. 그냥 I can't wait. We can't wait. 이렇게만 여러분이 얘기를 해 주셔도 좋아요. 자, 그러면은 두 번째 또 응용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문장 한번 보도록 할게요. 빨리 봄방학이 왔으면 좋겠어요. 라는 표현을, 그쵸? I can't wait for spring break 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는 그냥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라고도 여러분이 또 구체적으로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는요, 뒤에 to 동사를 붙여주시면 되는데, 끝나다, 마치다라는 to, end를 넣어주시면은요, 그것이 빨리 끝나기를 바랍니다. 라는 희망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아, 우리 애들 빨리 봄방학이 끝나서 내가 자유가 됐으면 좋겠어. 이런 표현을 여러분이 하고 싶으실 때는요, I can wait for a spring break to end. 그럼 아이들의 입장에서 빨리 시작됐으면 좋겠어요? 그쵸? To

end라고 얘기를 해서 to end를 넣어서 끝나기를 빨리 기대하고 있다라는 문장도 연습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앞으로 일어날 일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못 기다리겠다라는 설렘을 얘기하는 표현 I can't wait for 기대하는 일이라는 문장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강의 마치면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그럼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봬요. 안녕!

0: Hello everyone, welcome, welcome, welcome back to the show. Thanks for joining the program. 여러분, 매일 한 문장으로 10분 동안 행복해지는 시간이죠. Your 10-minute happiness and confidence. 바로 try again의 이근철입니다. 여러분, 무엇이든 다시 해본다고 하는 것은 나한테 그만큼 많이 기회가 주어진다고 하는 거니까 본인 스스로 부담만 안 가지시면은 정말 즐거운 행복입니다. 예, 그래서 맨날 왜 행복 얘기 이렇게 많이 하지? 모두 다 행복하자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숙제를 생각하시면 괴롭거든요. 그러니까 마음가짐 하나로 많은 결과 차이가 나올 수 있다는 거 한번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today's mission도 역시 도전이지만 이것도 즐겁게 내가 다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설렘으로 출발합니다. Okay, let's hit the road with today's mission.
1: Today's mission.

0: 3, 2, 1.
1: So, did you give it a try? 다들 한번 해보셨나요? Did you give it a go? 네. 실제로 한번 해볼 때 뭐가 드러났는지는 알고 계시죠? 네. You'll be able to find out what you know and what you don't know. 뭘 아는지 뭘 모르는지 알아야 해결책이 생기는 거죠. 이건 마치 병을 모르는데 설사가 났는지 변비가 있는지 모르면서 그냥 약을 먹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짓은 하지 마시라란 의미입니다. 자, 어떻게 그렇게 본인의 잘못에 대해서 무지할 수 있어, 못 볼 수 있어 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어떻게 뭐뭐 일 수 있어. 자, 요거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그렇죠? How could you be입니다. Be. Be가 나오면 어떤 상태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런 얘기겠죠? 여기까지 그냥 달랑 외우시려고 하면 보기에는 좋지만 기억은 전혀 나지 않습니다. 이거 한 시간만 지나도. 그래서 예를 직접 보시고 느껴서 함께 연습해보는 시간. 그러면 you can write it down on your hard drive, your brain. 여기 그냥 바로 쓰시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갑니다. Let's go and try it out. Step 1. 첫 번째 거는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네 가지를 보여드립니다. 왜? 우리말을 보면서 글자를 떠올리시는 분은 없거든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무지할 수 있어? 그러니까 모를 수 있어? 이기적일 수 있어? 순진할 수 있어? 사람이 그렇게 무정할 수 있어? 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정이 없다는 얘기니까 굉장히 아주 뭐랄까요? 남에 대한 동정이나 배려 같은 게 없다는 얘기겠죠. 네 가지의 시작은 전부 다 How could you be? 이미 나왔잖아요. 그러면 무지하다라고 하는 단어 뭘까요? How could you be so? So가 강조예요. So ignorant. 쉬운 단어라면은 blind죠. 그래서 How could you be so blind? B-L-I-N-D가 안 보이는 이란 뜻이니까 어떻게 이렇게 못 볼 수가 있어? 근데 제가 금방 했던 ignorant라는 단어를 쓰셔도 되는데 구어체에서는 이 단어가 훨씬 더 빈도가 높습니다. How could you be so blind? 자, 그 다음에 어떻게 그리도 이기적일 수 있어? 보면은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 자신 이외에는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 측은지심 뭐 이런 거 아무것도 없고 그걸 위해서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스스럼 없이 스스로를 속일

정도로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바로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어요. Hey, how could you be so selfish? 그래서 이거 예, shellfish가 아니에요. 예, 이거는 셀입니다. Sell, selfish, selfish 하면은 바로 예, 이기적인 이란 뜻이겠죠. 순진할 수 있어? Naive, N-A-I-V-E, 예, naive예요. 발음이 E 액센트 있습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브와 뭐 아담이 있었다면 나 이브야, 나 이브 그렇게 기억하셔도 될것 같아요. N-A-I-V-E 알고 계시다면 괜찮고요. 자, 어떻게 그리도 무정할 수 있어? 예,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죠. 예, 마음에 따뜻함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LESS가 붙습니다. How could you be so heartless? 무정하다가 영어로 heartless예요. 아주 어떻게 보면은 잔인한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HEART, LESS까지 네 가지 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여기 보고 읽으시면 안 되겠어요. 갑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못볼 수가 있어? Your turn. 맞습니다. How could you be so blind? 됐죠? 자, 두 번째는요. 네, 어떻게 그렇게 사람이 이기적일 수가 있어? Okay, your turn. 네, how could you be so selfish? Selfish, 됐죠? 자, 그다음에 세 번째 거는요. 어떻게 그렇게 사람이 순진할 수 있어? 자, your turn. 몰라요. 이거잖아요, 그죠? How could you be so naive? Naive. 자, 맨 마지막으로 알고 계시죠? 네,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무정할 수 있어? 다른 말로 더 마음에 와닿는 단어 우리말로 한다면 매정하다란 단어도 있잖아요, 그죠? How could you be so? 네, heartless, heartless 쓰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발음이 heartless라고 안 들리고요, heart 하고 옆구리를 누가 살짝 쓰겠지만 아프니까 heartless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Step 2, 어떻게 그리도 자기 자신의 잘못을 못볼 수가 있어? 앞에 나왔죠? How could you be so blind? 까지는 되게 쉽습니다. 어디에? To your own fault예요. 그래서 own은 스스로의 fault가 잘못 들이니까 s가 붙는 거죠. 그래서 남의 티끌은 잘 집어내면서 자기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는 못 보는 그렇죠? 그런 경우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How could you be so blind to your own faults? 됐고요. 어떻게 그렇게 이기적일 수가 있어? 아까 나왔죠? How could you be so selfish? 되게 쉽습니다. 그런데 그처럼 하는 것이 like that. 이렇게만 쓰시면 되겠네요. How could you be so selfish like that? 사실은 이기적인 것도요, 이게 연습의 결과입니다.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 아이를, 아이만을 위해서 모든 걸다 희생하면 그 애가 커서 모든 걸다 희생시키면서 자기의, 그렇죠? 스스로의 이익만을 추구할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배워야 되겠죠? 남한테 배려하고 희생해서 얻는 기쁨을. 그죠? 자, 어떻게 그걸 믿을 정도로 순진할 수가 있어? How could you be so naive? How could you be so naive? 뭐할 정도로요? To believe that. 에서 to 연결된다는 것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부담되시면 바로 나오는 이한 문장만 두번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Try it again.

Let me put it in a dialogue like this. 아니, 본인의 잘못을 어쩌면 그렇게 못볼 수가 있어? 라고 누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듣던 사람이,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사돈 낱말하고 앉았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럴 때는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뭐예요? How could you be so blind to your own faults?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한번 보시지. 누가 얘기를 하고 있는지. Look who's talking. 옛날에 이게 브루스 빌리스가 나왔던 영화 제목이기도 한데요. 아주 오래전에. 포인트는 사돈 낱말한다. 자기가 자기 말을 하고 앉았네. Look who's talking.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it's time to say goodbye, but not forever. So that means if you want to watch this program again, then visit our website just right there. 저는 다음 시간에 뵐 테고요. 네,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항상 행복, 좋은 기운 가득 채우시기 바랍니다. I'll see you next time. Okay? Thanks a lot.

Grammar Inside의 김승규입니다. 아주 고전 영화죠. 유명한 영화입니다. 오지의 마법사라는 영화를 보면요. 주인공 도로시가 본인이 원래 살던 캔자스로 돌아가기 위해서 되뇌이는 그런 마법의 주문이 있어요. 오늘 우리 그 문장에 집중해 볼 거거든요. 자, 그 문장 바로 이겁니다. There is no place like home. There is no place like home. 길지 않은 문장이죠. 근데 이 문장이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왜 이것이 도로시가 집으로 돌아갈 때 되뇌였어야만 했던 그런 마법의 문장인지를 파악할 수가 있어요. 공부할 것이 많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우리가 집중해 보고 싶은 부분은요. 가장 앞에 있는 부분이죠. There is no.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여기 있는 apostrophe의 S는 비동사 is를 축약해 놓은 거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근데 그 전에 먼저 요 뒤에 있는 like home 전치사 like에 대해서 간단히 복습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사실 이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내용이거든요. 좋아하다 라는 의미로서 동사로도 like 그래요 많이 씁니다. 하지만 뭐뭐와 같은 뭐뭐처럼이라는 의미로서 전치사로서도 많이 사용이 된다는 거죠. 이런 예문들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복습하는 의미로 가벼운 마음으로 간단하게 읽어볼게요. 같이 가요. 시작. I'll never find another friend like Julie. I'll never find another friend like Julie. I'll never find. 나는 절대 못 찾을 거라는 거죠. Another friend. 또 다른 친구를요. 근데 어떤 또 다른 친구예요? Like Julie. 줄리 같은 나는 그런 친구 아, 못 찾을 것 같아 앞으로 정도의 맥락이 되는 거 볼 수가 있고요. 이런 문장도 우리가 살펴봤었어요. She became a lawyer just like her father. She became a lawyer just like her father. 그녀는 변호사가 됐다는 거죠. 누구처럼요? Like her father. 그녀의 아빠처럼요. 근데 그냥 그녀의 아빠처럼이 아니에요. Just like her father. 요거 조금 강조해 주시자면은 그녀는 그녀의 아빠처럼 똑같이 꼭 닮아가지고는 그렇게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라는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like가 전치사로도 활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요걸 먼저 이해해 주시고 오늘의 핵심 부분이죠. 이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there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비동사가 나와줘요. 그 다음에 no. 여기서 no는 이제 없다란 뜻이거든요. no 그리고 명사가 나와주면요. 그냥 이 명사가 없다란 뜻이 됩니다. there, 비동사, no, 명사. 사실 요렇게 기억하면 이게 머릿속에 잘 안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예문을 우리가 살펴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이 문장 짧죠?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가요, 시작! There is no reason to be upset. There is no reason to be upset. There is no reason. Reason은 이유란 뜻이니까 그냥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뭐 할 이유가 없습니까? To be upset. Upset 하면 형용사로 속상한이라는 뜻이거든요. 속상해할 필요가, 그럴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아유, 속상해할 이유가 없어요. 괜찮아, 속상해하지 마. 정도의 의미가 된다는 거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문장 자체를 기억하셔도 좋고요. 그냥 there is no reason. There is no reason. 이렇게 먼저 외워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문장 또 보도록 할게요. There is nothing left in my bank account. There is nothing left in my bank account. 자, 조금 활용이 되어 있는 겁니다. There is no 명사가 아니라 there is nothing, nothing이라고 쓰여 있는 거 볼 수가 있죠. 이건요, 그냥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There is no reason. 그럼 이유가 없는 거였잖아요. There is nothing 하면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같은 맥락으로 함께 공부해 주시면 활용하기 굉장히 좋겠죠. 자, there is nothing. 아무것도 없어요. 어디에요? In my bank account. 내 계좌예요.
내 통장에 there is nothing left. 남겨져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텅텅 비었어요 라고 전문용어 써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무언가가 없다라고 할 때 there 비동사 no 명사 쓸 수도 있고 정말 그냥 아무것도 없다라고 강조하고 싶으면 there 비동사 nothing 이렇게 활용해 주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문장으로 돌아와 보면요. There is no place like home. There is no place. Place는 장소라는 뜻이니까 장소가 없다는 거예요. 장소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뭐 같은 장소가 없는 거예요? Like home. 집과 같은 그런 장소가 없다라는 거죠. 즉, 뭐예요? 이 넓고 넓은 어떤 그런 곳에서 집만한 곳이 없어요. 집이 정말 가장 좋습니다. 집이 제일 편해요. 요런 생각이 담겨 있는 그런 문장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도로시가 이 문장을 이제 되뇌이다 보니까 이렇게 이렇게 마법의 힘이 발동이 돼서 집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던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참고해 주시고요. 문장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쯤 차가 막힐 것이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이 시간에 당연히 차가 막히지 정도의 뜻이겠죠? 사실 이게 되게 어려워 보입니다. 왜냐면 의심의 여지가 없다. 여지는 또 뭐라고 표현하지? 이런 생각이 막 들거든요. 이렇게 시작해 주시면 돼요. There is no doubt. There is no doubt. Doubt가 의심이라는 뜻이고 의심이 없다가 우리나라 말로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떤 의심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That 하고 적어주시면 돼요. 차가 막힐 거라는데 차가 막히는 건 또 어떻게 표현하지? 차가 막히는 건요. Traffic이 그냥 bad, 나쁜 거예요. That traffic will be bad. That traffic will be bad. Traffic이 나빠할 거라는 것에 차가 막힐 거라는 것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거죠. 근데 언제 차가 막히는 겁니까? 지금 이 시간쯤에 at this time of day. At this time of day. 조금 길어서 그렇지 차근차근 살펴보면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았다는 거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가요 시작. There is no doubt that traffic will be bad at this time of day. 한 번 더 시작. There is no doubt that traffic will be bad at this time of day. 좋아요. 이 문장은 어때요? 조금 짧아졌나요? 자, 나는 당신을 위해 무엇이든 하겠어요. 근데 이제 이건 우리나라 말적인 표현이고요. 이걸 약간 영어스럽게 바꾸면 내가 당신을 위해 하지 않을 것은 없습니다. 정도로서 생각을 하고 영작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조금 더 영어스러운 어떤 그런 우리나라 말 표현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핵심은 자, 없다는 거죠. 내가 당신을 위해서 못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어떻게 말하면 돼요? There is nothing. There is nothing.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하지 않을. I wouldn't do. There is nothing I wouldn't do. 내가 하지 않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누구를 위해? 당신을 위해. For you. For you. 이렇게 붙여주면 결국 이제 의역해서 나는 당신을 위해서 무엇이든 할 거예요. 라는 뜻이 완성이 돼요. 자, 읽어볼게요. 갑니다. 시작. There is nothing I wouldn't do for you. 한 번 더 시작. There is nothing I wouldn't do for you.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모든 내용 살펴봤고요. There is nothing, there is no place like home. 바로 이것이 오늘의 문장이었죠. 잊지 마시고요. 저는 지금까지 김승규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See you soon.

Yay! Legs up the wall. That was so easy, right? Good job. 네, 다리에, 아니 벽에 다리 기대기였어요. 너무 쉬웠죠? 다리 부종 빼는데도 도움 많이 되니까요. 잠들기 전에 하면 깊은 숙면도 취하고 다리 부종도 빼고 아주 좋으실 거예요. 우리 영어 표현은 dead silent 같이 해봤습니다. 쥐죽은 듯이 좋아. 정말 완벽한 침묵이 흐르는 dead silent.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잘 활용해 주셔야 돼요. 꼭 알겠죠? 그럼 우리 내일 만나도록 할게요.

0: 중학교 2학년 때 좀 많이 흔들리고 힘들었던 때가 있었는데 선생님이 항상 저희를 딸들이라고 부르셨거든요. 수능 전날에 응원해주셔서 그런 게 너무 기억에 남고 감동을 받았어요.
1: 모의고사를 일반 학생들처럼 많이 볼 수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선생님께서 직접 만드신 문제지로 여러 번 더 봤던 적이 있었는데 나를 정말 생각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2: AI나 뭐 그런 정보 전달은 쉬워지고 있잖아요. 아이가 어떻게 하면 더 나아가고 발전할 수 있는지 그거를 함께 고민해주는 그런 사람이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3: 어렵고 힘든 직업이라는 시선이 있지만 주변의 인식보다는 학생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선생님을 보며 생각했던 거는 멋있고 우러러보게 되고 전문적이라는 그런 직업의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제 경험을 똑같이 느끼게 해주고 싶다.
4: 학생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은 교사 누구나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교사를 이해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교사가 더 제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2: 혹시 여기 카네이션 같은 것 좀 넣어줄 수 있나요? 지금도 문득문득 떠오르고 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생각이 좀 흔들릴 때 선생님을 다시금 떠올리고 하거든요.
0: 제가 대학에 와서 강의를 듣다 보니까 선생님이 어려움도 얼마나 있으셨을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1: 선생님 덕분에 고민이 많을 때나 힘들 때 답을 찾을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0: 선생님 만날 때까지 열심히 임용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0: 여기에도 반어적으로
1: ironically.
0: 네, 이런 단어가 쓰이고 있고요. ironically라고 하는 이유, 역설적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이유는 너무 뭐가 많아서 지금 계획을 뭐부터 짜야 될지 모르겠는 상황에는 해결책이 바로 계획을 짜는 거다라고 해서 이제 ironically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1: Yeah.
0: But then ironically, 그런데 역설적으로도 역설적이에도 역설적으로 the one thing that kind of fixes that feeling, 그런 기분을 고쳐줄 수 있는 한 가지가 뭐냐면 is actually sitting down and planning everything out. 딱 앉아서 자리 잡고 앉아가지고 계획을 세우는 걸 말해요.
1: Yeah.
0: 물론 sitting down이라는 것은 앉지 않을 때도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sit down and talk 뭐 이렇게 쓸 수 있지만
1: right.
0: 여기서는 그냥 앉는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한 자리에
1: sure.
0: 네, 앉아서 계획 짜보는 거예요.
1: Could be. All right. Perfect. Let's take a look at the next part.
2: I feel like it's a very universal feeling to kind of get in that state of mind and just get overwhelmed and want to shut down.
1: I feel like it's a very universal feeling to kind of get in that state of mind.
0: I feel like 저는 이런 것 같습니다. It's a very
1: universal feeling. Universal.
0: 네, universal feeling. 보편적인 기분인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universal이라는 것은 it's a common feeling.
1: It's common,
0: feeling.
1: right? Many people probably 네. feel that way.
0: 나만 그런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겪게 되는 감정인 것 같다라는 뜻으로 한 말이고요.
1: Yeah.
0: To kind of은 빼도 상관없겠죠, 의미상. Get in that state of mind. State of mind는 말 그대로 mind, 정신, state, 상태, state of mind인데 이렇게 영어에서 짧은 단어들로 뭐뭐 of 뭐뭐 이렇게 이어진 것들이 꽤 많아요. State of mind도 있고 point of view도 있고 좀 이렇게 무슨 of 뭐뭐뭐 이렇게 된 것들이 좀 있습니다.
1: True that.
0: 이런 것들은 그때그때 뜯어서 그냥 기억하기보다는 한 덩어리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You have to memorize them all as one for sure.
0: 네, state of mind.
1: Yeah, because there's no real other way to use those words 네. in a different way. It's state of mind.
0: 네, 그러니까 그 상태를 가리키는 다른 단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1: Yeah.
0: 그렇지만 그런 다른 단어들보다는 그냥 state가 쓰이는 거죠.
1: State of mind.
0: State
1: yeah.
0: of mind. All right.
1: And what is this state of mind? She says to get in that state of mind, I guess, you know, overwhelming. And just get overwhelmed and want to shut down.
0: 이 내용까지 쭉 이어져서 그런 기분, 그런 정신 상태가 되어서 지금 밑에 보여드리는 이 내용을 느끼는 것이 universal feeling인 것 같다.
1: Yeah.
0: 보편적인 것 같다.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것 같다. 그런데 내용이 뭐냐면 just get overwhelmed, 감당이 안 되는 기분, 못하겠어, 나에게 너무 어려워. Yeah. 이런 기분을 느끼는 거, want to shut down.
1: Shut down.
0: 보통 shut down 하면 기계가 저는 생각이 나요.
1: Machines. You know, you shut down your computer, right?
0: Exactly.
1: But you could also shut down as well, where you just stop and you do nothing.
0: 맞아요.
1: Yeah.
0: 그래서 원래 이제 기계를 가리키는 말에서 이게 온 것 같은데, 뭐 사람도 지금 작동 약간 정지.
1: Yeah.
0: 다 그만두고 싶고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은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 보편적인 것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 Perfect. How about we take a look at the next part of our clip?
2: But when things like that happen, I believe it's good to just kind of take a deep breath and plan things out one step at a time. Because sometimes when you look at a project, it's very big on the outside.
1: But when things like that happen...
0: 그런데 그런 일이 생기면이라는 표현이고요. 여기서 한 가지만 바꿔보고 넘어갈게요. Things like that이라고 하는 경우가 있고 something like that이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둘 다 똑같이 쓰는 말인데 근데 뒤에 happen의 형태가 바뀌겠죠.
1: Yeah.
0: When things like that 한 다음에는 things가 복수니까 happen 그리고 something
1: happens.
0: Happens. 그래서 이거는 그냥 약간 덩어리로 when things like that happen, when something like that happens. 이거를 바꿨는데 그때 가서 something이니까 단수니까 s를 붙여야지 이걸 생각하고 있을 시간은 없어요. 그냥 입에 익어서 나오는 노래 가사처럼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연습 많이 해놔야죠. 그래서 when things like that happen,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1: I believe it's good to just kind of take a deep breath and plan things out one step at a time.
0: 네,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런 기분이 들 때는 mm-hmm.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It's good to just kind of take a deep breath.

0: 심호흡을 하고 and plan things out.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One step at a time. 한 단계씩 계획을 세워보는 게 I think it's good. I believe it's good. 좋다고 mm-hmm. 생각합니다.
1: And she says why, you know, taking one step at a time is good. Because sometimes when you look at a project, it's very big on the outside.
0: 네, right? 왜냐하면 because sometimes when you look at a project, mm-hmm. 백원 선생님은 이 단어를 어떻게 읽으세요?
1: Project.
0: Project.
1: Project.
0: 네, 사라 씨는 project라고 했어요. 이 발음 둘 다 맞아요. 어떤 사람들은 project.
1: Project.
0: 어떤 사람들은 project라고 합니다.
1: Project.
0: 네. 네, 그래서 두 가지 발음 둘 다 들을 수 있었고 mm-hmm. 어떤 프로젝트를 봤을 때 it's very big on the outside.
1: Right.
0: 겉으로 봤을 때는 아주 커 보여요.
1: Yeah, it's like there's a lot to do, so 네. many parts, but she gives us a good tip in the next part.
2: Mm-hmm. But if you break it down into steps and plan it out that way, it's much more manageable if you take it piece by piece.
1: But if you break it down into steps and plan it out that way.
0: 네, 그래서 앞에 겉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커 보인다고 mm-hmm. 말을 했잖아요. On the outside, 지금 반대로 들여다보고 쪼개는 걸 말하고 있는데 on the outside를 반대로 바꾸면 on the inside라고 합니다. 그래서 안쪽도 on을 쓰는 거 기억해 주시고 뭐 in the inside인가? 그 앞에 전치사가 헷갈릴 수 있거든요. on the outside, on the inside. side가 어떤 면을 가리키는 거니까
1: right.
0: on과 붙여서 생각하시기 좋을 것 같고요. But if you break it down into steps, 여러 단계, 여기서는 steps라고 그냥 했지만 into many steps. 여러 단계로 나눠서 보면은 plan it out, 나눠서 보고 계획을 그런 형태로 짜게 되면이라고 했는데요. Break something down 하면 보통 when something breaks down,
1: it's bad.
0: 고장난 거잖아요.
1: Yeah, it's broke. It's broken.
0: What kind of things break down?
1: Oh, cars for sure. My car broke down.
0: Elevators.
1: Elevators break down.
0: 큰 기계들이 보통
1: things
0: break down.
1: Things that you like ride or something. 네. Like airplanes, trains, those
0: 것.
1: kind of things.
0: Yeah. 그래서
1: big, 네. big things.
0: 그런데 break something down 하면 이건 작게 큰 규모에서 작은 규모로 아래 단계로 내려가기 때문에 다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쪼개는 걸 말해요. 그래서 어떤 큰 아니면 어려운 단어가 많이 쓰여 있는 복잡해 보이는 영어 문장이 있는데 그거를 저희가 또 해드리고 있는 이 것 자체가 breaking things down for you.
1: Yeah, we break it down for you. We go over everything piece by piece.
0: 네, 쉽게 설명해 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걸 breakdown이라고 하고요. 마지막 이렇게 하면 어떤 결과가 있다고요?
1: She says, it's much more manageable if you take it piece by piece.
0: 네, piece by piece, step by step, little by little,
1: little by little,
0: bit by bit,
1: part by part, bit by bit.
0: 얼마든지 바꿀 수 있겠고, 조금씩 처리하면, it's much more
1: manageable. Manageable.
0: 네, manage. Manage가 이제 매니저가 하는 일처럼 관리하고 이런 것도 manage지만, 그거 혼자서 하실 수 있겠어요? Can you manage?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1: Yeah. Can you manage it?
0: Yeah, 할 수 있습니다.
1: Okay.
0: 네, I can do it by myself 할 때 I can manage to do it by myself. I can manage this. 그래서 그쪽 의미로 manageable 있고요.
1: Right.
0: 여기 if you take it이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조금씩 처리한다고 번역을 했지만 여기서 말하는 take이라는 것은 take the work,
1: right.
0: to process it.
1: Right. So if you take something step by step, that means you're doing it step by step.
0: 두랑
1: right?
0: 비슷한 의미로 쓰였습니다.
1: Perfect. Let's review her clip once again.
2: Do you ever feel so overwhelmed by life that you can't even commit to anything, you can't make plans, it all just seems too much? But then ironically, the one thing that kind of fixes that feeling is actually sitting down and planning everything out. I feel like it's a very universal feeling to kind of get in that state of mind and just get overwhelmed and want to shut down. But when things like that happen, I believe it's good to just kind of take a deep breath and plan things out one step at a time. Because sometimes when you look at a project, it's very big on the outside, but if you break it down into steps and plan it out that way, it's much more manageable if you take it piece by piece.
0: 오늘의 핵심 패턴으로 복습해 볼까요? 먼저, 뭐뭐한 기분이 들 때가 있나요? 라는 뜻으로 Do you ever feel like 어떤 네, 상대방이 공감할 수 있는 아니면 할 수 없을 수도 있겠지만 질문을 할 때 Do you ever feel like 이런 기분 들 때 있나요?

두 번째 패턴은 one 뭐뭐뭐 at a time 하면은 한 번에 하나씩이란 뜻으로 오늘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함께 이 패턴을 이용해서 문장을 만들어 볼 건데요. 영어 문장의 우리말 번역 보고 오실까요?

0: 네, 오늘은 In the Social World 코너에서 계획이 어렵지만 필요한 존재라는 내용의 소셜미디어 포스팅을 두개 보겠습니다.
1: Let's take a look. Business plans are a hard but necessary thing. Meal planning has been so stressful, yet takes such a huge weight off my shoulders.
0: 다시 한번 볼까요?
1: Micah says,
0: Business plans, 사업 계획이죠. Are a hard but necessary thing. They are a hard thing, but they are also a necessary thing. Business plans 전체를 그냥 하나의 thing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a thing이 가능해졌고요. 그래서 어렵지만 필요한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 Samantha says,
0: Meal planning, 식단을 짜는 거. 어떤 식사를 어떻게 할지, 점심 때, 아침에, 뭐, 저녁에 뭐 먹을지, 이거죠. Meal planning. 이걸 보통 meal prep, 뭐, 이렇게 같이도 연결하는데.
1: Oh, yeah. Meal prep and meal
0: 네.
1: planning.
0: Meal planning has been so stressful. 그, 식단을 짜는 것이, 뭐, 그동안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줬나 봐요.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 yet, but takes such a huge weight off my shoulders. Take a weight, such a huge weight, I mean, take some weight off your shoulders means it makes it less stressful for you.
1: It makes it less stressful or takes away some of the burden.
0: 네.
1: Like think about like burdens, they kind of weigh on you,
0: 네.
1: weigh on your shoulders. But since you planned it out, it's kind of taking away some of that
0: 그렇죠.
1: burden.
0: 네.
1: Right?
0: 어깨에 있던 부담을 덜어준다라는 의미로 쓰였고요. Meal planning 보통 이제 또 다이어트 할 때도 많이 쓰다 보니까 약간의 펀 아닌 펀처럼 된 것 같아요. 농담처럼도 약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 True that.
0: Yeah.
1: I like that.
0: All right.
1: All right. Perfect. So those are definitely some great social media posts that we had for today. But unfortunately, it's the end of our show. But just for today, right?
0: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1: We plan to see you again.
0: 감사합니다.

0: Welcome to 영어 Story Time. I'm Kristen Cho. 친구들, thank you for joining me. 자, 오늘 책은 어떤 책일까요? 와우! 아이스크림! 제목입니다. 네, 아이스크림. 친구들, who likes ice cream? 자, 아이스크림 좋아하시는 분들 손 드세요. 오케이, 네. 아이스크림 누가 안 좋을까요? Maybe, I don't know. 있기도 하겠죠? 그렇지만, everybody loves ice cream, right? 자, 우리 아이스크림 역사,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이걸 만들었는지, 언제부터 생겼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참 재밌을 거예요. Alright, we have three words for the day. 알죠? So, let's check them out. The first word is flavor. Flavor. 맛. 그래서 우리 아이스크림 flavor. 아이스크림도 종류가 많잖아요. 어떤 맛을 좋아해요? Flavor. What ice cream flavor do you like? Okay. Ingredient is our second word. Ingredient. 재료. 재료. And the last word is merchant. Merchant. 무역상. Okay. So we're going to learn these three words today. Let's begin reading. So, let's find out how, 언제부터 아이스크림을 먹게 됐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Questions, questions. Well, what is ice cream made from?
1: When did people first eat it? How is ice cream made? Where is it sold and where is it eaten?
2: Who eats ice cream? Why do people eat ice cream?
0: The last question is easy to answer. We eat ice cream because we like it.
3: Too much ice cream is bad for you. Keep it for a treat.
0: Okay. 친구들, 질문들이 많죠? So many questions. 뭐, 어디에서 만들었어요? 처음으로? 아니면은 뭐, 어떻게 만들어요? 아니면은 어디에서 팔아요? 뭐, 질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자, 너무 많이 먹으면 too much ice cream is bad for you.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되죠. 그냥 가끔가다. 네, 그렇게 먹어야 되는데 ice cream 다들 좋아하죠? All right, let's find out more. What is ice cream made from? Ice cream is made from milk products. Milk, cream, yogurt, or custard, and sugar. Then flavors like strawberry, chocolate, or vanilla are mixed in. Special ingredients are added to keep the ice cream fresh and easy to serve. Then it is frozen. Other ices like ice pops and sorbets do not use milk products. They are made from water, sugar, and flavorings. Okay, 자, 아이스크림은 어떤 재료로 갖고 만드는 건가요? 자, 한번 알아볼까요? Okay, first of all, they're made from 뭐 우유, 뭐 크림, 요구르트, 카스터드, 뭐 그리고 중요한 거 설탕, 설탕이 들어가야 좀 달달해야 맛있죠? 자, then flavors like strawberry, chocolate, or vanilla are mixed in. This is our first word of the day. Flavor는 맛이죠? 그런 맛들을 섞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딸기 아이스크림이 있고 초콜릿 아이스크림도 있고 그렇죠? Alright, 자, flavor, 맛이에요. Continuing, special ingredients are added. 이렇게 말이 나오는데 ingredient는 our second word, 재료죠. 그래서 이제 아이스크림이 신선하고 그리고 이제 쉽게 이렇게 이제 서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ingredients가 더 추가되는 거예요. 자, other ice like ice pops and sorbet. Sorbet는 한국에서는 셔버트라고 하죠. 네, 그게 이제 그거는 유제품이 없는 그냥 이제 아이스하고 얼음하고 이제 뭐 sugar하고 flavors들이 있는 거예요. 네, let's move on to the first ice cream. The first ice cream in China. The first ice cream was made in China more than 3,000 years ago. It was made by mixing ice with milk and sugar. Making ice cream was a good way to keep milk fresh. Oh, it's freezing! Okay. 자, the first 아주 최초

0: 아이스크림이 어디에서 만들었냐고요? 중국. 3,000 years ago. 와, 정말 옛날 옛날에. 그때는 자, ice. It was made by mixing ice with milk and sugar. 자, 뭐 간단하네요. 뭐 얼음하고 우유하고 설탕 이렇게 해서 이제 아이스크림을 만들었지만 그때는 이제 그 milk 우유를 신선하게 이제 보관을 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이스크림을 만든 거예요. 아하! So, I did not know that. 몰랐어요. 이제 지금은 알아요. Let's move on to the next page. In Roman times. Then, 1500 years later, the Romans made water ices. People say that the Roman Emperor Nero sent servants to run up the mountains to get snow and ice. These were mixed with fruit juices and honey to make water ices. Thank Jupiter for this water ice. 아,
1: 자, 로마 시대로 한번 가볼까요? 자,
0: then 1500 years later, the Romans made water ices. 자, 1500년 후에 로마에서는 로만 사람들이 they made water ices. 자, water ices를 즐겨 먹었다고 하는데 이 water ice는 그냥 얼음하고 이제 뭐 주스나 fruit, 과일 주스나 아니면 꿀이나 이렇게 같이 섞어서 이렇게 먹은 거죠. 네, 그거를 되게 좋아했다고 그러네요. Okay, let's read on. Marco Polo's ice cream secret. Marco Polo was a merchant from Venice in Italy. He traveled across China for 4 years between 1271 and 1275. And some say he discovered the secret of ice cream. He then took this secret back to Italy.
1: Oh, fantastico! Gelato!
0: 네, 친구들, Marco Polo 아시죠? 네, he was a merchant. 네, from Italy. 자, merchant is our third word for today. 자, 무역상인데요. 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마르코 폴로가 아이스크림을 발견을 했다, 만들었다 이렇게 말이 나오는데 그거는 확실하지 않아요. Okay? We don't know for sure. 자, 그래서 친구들 한국에서도 젤라토라는 아이스크림이 있는데 친구들 그 아이스크림은 이탈리안식 아이스크림이에요. 정말 맛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걸 보면은 젤라토. 엄마, 젤라토. 나 저거 한번 먹고 싶어. 네, 그렇게 말을 하세요. Alright, 자, 오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We are going to stop reading here. We started our discussion about ice cream. Alright, very good. We are going to continue to learn more about ice cream. Join me next time. Take care. See you soon. Bye!
2: Oh, 이거 실화야?
3: 에이, AI 같은데.
2: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4: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What's with all these puddles of water?

Thank you.

0: 반갑습니다. 따라만 오면 영어가 쉬워지는 따라만 오세요. 펀리딩 스텝 업의 효린파파 성기용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책을 펼쳐서 영어를 한번 느끼고 즐겨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도 공부가 필요하지만 상당한 시간을 이렇게 영어를 느끼고 즐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우리 친구들도 영어가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그 재미를 느껴보러 바로 시작해볼까요? 짜잔! 오늘 읽어볼 책은 The Unicorn and the Wild Horses의 바로 그 네 번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제가 미리 한번 읽어보니까요. 이 루나가 이제 큰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친구들, 과거에 있었던 그 야생의 말들을 도와주는 그런 일이 생길 것 같은데요. 뭔가 해피엔딩으로 좀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오늘요. 자, 그리고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우리 친구들, LY, 단어에 LY가 붙으면 무조건 부사가 되나요? 를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게 아닌 경우도 있으니 저와 함께 정리를 해볼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책에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 음원을 통해서 미리 한번 들어보고 글을 쭉 한번 훑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책을 본격적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음원 들으러 출발해 볼까요?
1: Now lift this fallen tree with your horn. Luna placed her horn just under the tree, and as she stood up, the tree moved too.
2: Can I live here? Luna asked. She felt very happy. You can come here each night, but during the day, you must protect your herd, said the friendly unicorn.
3: But they are unkind to me, said Luna sadly.
4: They need your help right now, Luna. They are trapped by heavy snow.
1: Luna didn't want to go, but she couldn't leave her herd in danger.
3: I will help them, she said.
4: Close your eyes, say, wake up, and you'll be back at home, said her new friend.
1: Luna did as she was asked and woke up back on the plains surrounded by snow.
0: The Unicorn and the Wild Horses의 바로 그 네 번째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지금 루나가 자신과 동일하게 생긴, 자신과 비슷하게 생긴 그 유니콘 무리와 함께 하게 되었죠. 그리고 나서 무엇을 알아차리게 되었어요? 나는 유니콘이구나. 나는 말이 아니구나. 그래서 다른 친구들이 유니콘이 어떻게 다른지, 어떤 능력이 있는지 추가로 알려주고 있는 그 과정입니다. Now, lift this fallen tree with your horn 이라고 친구가 이야기해 주네요. 그래서 이제 lift, lift라는 것은 이렇게 들어 올리는 것이죠. 이렇게 뭔가를 들어 올리다. Lift this fallen tree, 쓰러진, 넘어진 나무를 들어 올려봐라. With your horn, 너의 뿔로 한번 들어 올려봐. 루나 placed her horn just under the tree. 루나는 place, place라는 것은 장소도 되지만 동사로서 쓰였을 때 두다, 어딘가에 놓다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두었습니다. 그녀의 뿔을 just under the tree, 그 나무 바로 아래에다가 뿔을 넣었습니다. And she, as she stood up, the tree moved too. 그리고 그녀가 일어설 때 the tree moved too. 그 나무가, 나무 또한 움직였습니다. 와, 이 쓰러진 나무라고 하면은 전혀 가볍지 않을 텐데 그것을 아주 쉽게 뿔로 들어 올려버리는, 그 움직이게 하는 그런 엄청난 힘이 있나 봅니다. 그래서 확실히 루나는 유니콘, 좀 다른 종류의 말이네요. 확실하죠? 넘어가 볼까요? Can I live here? Luna asked. 근데 이 루나가 사실은 마음이 너무나 외로웠잖아요. 과거에 친구들이 괴롭히기도 했었고 놀리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Can I live here? Luna asked. 루나가 물었습니다. 나 여기, 저 여기서 살아도 돼요? She felt very happy. 그녀는 너무나 행복감을 느꼈습니다.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You can come here each night. 너는 여기에, 이제 이 친구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른 무리, 다른 유니콘 무리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You can come here each night. 너는 여기에 매일 밤에 와도 괜찮아. 올 수 있어. But, 그러나, 밤에는 올 수 있는데요. But during the day, 그러나 낮 동안은, 여기서 day라는 게 하루, 날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낮이라는 의미도 있거든요. 그래서 낮 동안에는 you must protect your herd, said the friendly unicorn.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But during the day, 낮 동안에는 you must, 너는 뭔가를 해야만 해. Protect, protect라는 것은 보호.

0: 보호하다가 되겠죠. 그래서 너는 보호를 해야만 해. 너의 무리, 때를 보호해야만 해. 여기서 너의 무리라는 거 기억하시죠? 바로 과거에 그 먼저 먹이를 찾으러 떠났던 야생 말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의 무리를, 너의 때를 낮 동안에는 보호를 하고 밤에는 여기에 놀러 와도 돼라고 이야기를 해주네요. said 말했습니다. The friendly unicorn, 친절한 유니콘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제가 여기에 friendly에 밑줄을 쳐두었습니다. 왜 쳐두었을까요? 우리 fun reading grammar에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어떤 단어에 ly를 붙이면 무조건 부사가 되나요? 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드리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봤을 때 어떤 단어에 ly를 붙이면 무조건 부사가 될까요? 예를 들어서 easy, 쉬운 형용사죠. 그런데 거기에 ly를 붙이면 쉽게가 될 거예요. 부사가 맞는데요. 자, 그런데 그게 아닌 경우도 있답니다. 오늘 이 ly가 붙는가에 대한 총정리를 한번 해본다. 이런 생각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처음에 한번 보도록 할까요? 명사에다가 ly를 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 전에 나왔었죠. friend, 친구인데, 친구에다가 ly를 붙이면은 바로 이렇게 됩니다. friend에 ly를 붙였다. 그러면 friendly, 친절한, 상냥한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무엇이냐 하면 ly를 붙는다고 모두 다 부사가 되는 게 아닙니다. 바로 그 앞에 ly 앞에 어떤 단어가 있었는지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떤 단어가 되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friend는 명사죠. 그런데 거기에 ly가 붙으면 친절한이 됩니다. 그러면 친절한 유니콘, 즉 친절한이라는 것은 형용사가 되겠죠. 아, 명사에 ly가 붙으면 바로 형용사가 되는구나.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 한번 볼까요? month라고 하면 달입니다. 달. 한 달, 두달할때그 달이 되겠죠. 그러면 이 month라는 것도 명사죠. 그런데 ly가 붙으면 아, 매월의. 가 되겠죠. 매월 열리는 행사 할 때, 그래서 매월의 한 달에 한번 하는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명사에 ly가 붙는다면은 형용사가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 한번 보도록 할까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형용사에 ly가 붙으면은 무엇이 될까요? 바로 부사가 됩니다. 자, quiet. Be quiet. 조용히 해. 그래서 quiet 하면은 조용히 하고 있는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런데 거기에 ly가 붙으면 quietly. Can you speak quietly? 너좀 조용하게 말을 해줄 수가 있겠어? Can you talk quietly? 맞죠? 조용하게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형용사 quiet라는 것은 형용사이고 거기에 ly가 붙으면은 부사가 된다. 뭐뭐 하게라는 의미를 가지는 부사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개더 보여드릴게요. easy, 쉬운이 있습니다. 그럼 it was an easy test. 쉬운 테스트. 그래서 쉬운이 되겠죠. 그런데 거기에 ly가 붙으면은 easily, 쉽게가 되는데 여기서 특이한 점한 가지는 무엇이냐 하면 형용사가 y로 끝나잖아요. 그러면 easy, y로 끝나죠. 그러면 그게 ly가 붙으면은 easily 할때그 형용사에 있었던 y가 i로 바뀐다는 점. 제가 붉은색으로 표시를 해 두었죠.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추가적으로 알려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부사인데 부사에 또 ly가 붙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뭘까요? 비교를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hard, hardly, high, highly, late, lately. 한번 보도록 할까요? hard는 열심히 하는, 열심히, 어려운, 뭐 이런 의미가 있는데요. 그런데 열심히라는 의미가 있죠. 자, 그런데 hardly는 거의 뭐뭐 하지 않는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완전히 다른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글을 읽으면서 익숙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high, highly, ly가 붙는다고 그 앞에 있었던 어떤 단어의 의미를 활용하는 게 아니라 전혀 다른 의미가 되니까 조금 더 다르게 암기를 할 필요가 있겠죠. 여기서 암기라는 건 그냥 막 외워도 되긴 하지만 글에 나왔을 때그 문맥과 함께 이해를 하면 훨씬 더 좋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high는 높게라는 의미인데 high, 높게에 ly가 붙으면 매우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그다음 late는 늦게가 되겠죠. 그런데 거기에 lately, ly가 붙으면 최근에라는 의미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 어떤 규칙이 있는 게 아니라 조금 예외적인 것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면서 조금 더 우리가 좀더 다르게 봐야 되겠죠. 그냥 어떤 규칙을 통한 게 아니니까요. 자, 여기까지 한번 보고 우리가 음원을 한번 들어보고요. 다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고 그다음에 조금 더 읽어 보도록 할까요?
1: Now lift this fallen tree with your horn. Luna placed her horn just under the tree, and as she stood up, the tree moved too. Can I live here? Luna asked. She felt very happy.

0: You can come here each night, but during the day, you must protect your herd, said the friendly unicorn.
1: 자,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But they are unkind to me, said Luna sadly. 그런데 이 자신의 무리로 돌아가라고 하니까 낮에는 거기 있어야 된다. 밤에는 이 유니콘 무리에게 와도 된다라고 하니까 But, 이제 루나는 좀 불만인 거예요. But they are unkind to me, said Luna sadly.

0: 네, 그들이 저에게 너무나 불친절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unkind, un은 아니다라는 의미고요. kind는 친절한이죠. 그래서 친절하지 않은, 불친절한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They need your help right now, Luna. 그런데 그 유니콘이 이야기를 합니다. They need your help right now, Luna. 루나야, 지금 즉시 그들이 너의 도움을 필요로 해. They are trapped by heavy snow. 그들은 trap은 뭐냐면 가둬다, 가두다가 되겠죠. 그런데 그들은 가두어졌다. 그들은 갇혔다가 됩니다. 어디에, 무엇에 의해서 갇혔냐면, by heavy snow. 아주 무거운 눈. 이 폭설. 아주 엄청난 이 눈에 의해서 갇혔다. 아, 큰 눈에 갇혔다. 이런 폭설에 갇혀버렸다가 되겠죠. 그러니까, 누나야, 네가 지금 가서 너는 보통의 말과 다르잖아. 거기로 가서 좀 도와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Luna didn't want to go, but she couldn't leave her herd in danger. 누나도 그렇잖아요. 맨날 나를 놀리고 하면은, 아, 안 가고 싶은데. 그런데 위험에 처해 있다고 하니까, 아, 참 불친절하고, 또 가면 또 놀릴 것 같은데. 아, 그런데 이 위험에 처해 있으니까 또안 도와줄 수도 없고, 이런 애매한 그런 느낌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나가 안 가고 싶었는데요. But she couldn't leave her herd in danger. 그러나 그녀는 할 수가 없었어요. Leave her herd. 그녀의 무리를 그대로 놔둘 수가 없었습니다. 어디에요? In danger. Danger이라는 것은 위험. 위험에 빠진 그녀의 무리를 그대로 놔둘 수가 없었습니다. 가서 도와줘야 되겠죠. I will help them, she said. 그녀가 말했습니다. 내가 가서 도와줄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Close your eyes and say, wake up. And you'll be back at home, said her new friend. 그녀의 새로운 친구. 그녀의 새로운 친구는 야생의 말이 아니죠. 이 유니콘이죠. 항상 이 흐름을 딱 느끼면서 가고 있으면은 said her new friend. 아, 누구겠거니? 이렇게 바로바로 떠오른답니다. 그녀의 새로운 친구인 유니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close your eyes. 눈을 감고 say 말해라. wake up이라고 말해라. And you'll be back at home. 그리고 너는 다시 집으로 돌아가 있을 거야. 즉 장소 이동을 할수 있다 그랬잖아요. 상상만 하면. Luna did as she was asked and woke up back on the plains, surrounded by snow. Luna did, Luna는 했습니다. As she was asked, 그녀가 말한 대로, 요청한 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and woke up, 그리고 일어났고요. Back on the plains, 어디에서 일어났냐면 그눈 덮인 평원에서 다시 일어났습니다. Surrounded by snow, 눈에 의해서 둘러싸인. 자, 우리 친구들 기억하시나요? 지금 이게 꿈속이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탁 일어나고 지금 장소 이동을 탁한 것이랍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고요. 아, 더 읽고 싶네요. 맞죠?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읽어보고 음원을 들어보고요. 단어 복습하고 그리고 다음 강의에서 이 책을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음원 한번 들어볼까요?
1: But they are unkind to me, said Luna sadly. They need your help right now, Luna. They are trapped by heavy snow. Luna didn't want to go, but she couldn't leave her herd in danger. I will help them, she said. Close your eyes, say, wake up, and you'll be back at home, said her new friend. Luna did as she was asked and woke up back on the plains surrounded by snow.
0: 자, 오늘도 여러 가지 새로운 표현들을 만나보았죠. 그 표현들을 모아서 단어와 의미 그리고 예문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2: Lift. Lift. Now lift this fallen tree with your horn. Place. Place. Luna placed her horn just under the tree. And as she stood up, the tree moved too. Protect. Protect. You can come here each night, but during the day, you must protect your herd, said the friendly unicorn. Trap. Trap. They need your help right now, Luna. They are trapped by heavy snow. Danger. Danger. Luna didn't want to go, but she couldn't leave her herd in danger.
0: 오늘의 Fun Reading Tips에서는 어휘 확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본문에서 제가 살짝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오늘은 on이 붙는 그런 단어들을 볼까요?

언니라는 것은 단어 앞에 붙어서, 그래서 접두사, 머리 두자, 접은 붙인다는 거죠. 단어의 머리에다가 붙인다. 그래서 앞에 붙여서 어떤 추가적인 의미를 가르쳐 주죠. 말해 줍니다. 그러면 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뭐뭐가 아닌 부정의 의미를 가집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unfriendly. friendly는 친절 아닌데, unfriendly. 그러면 unfriendly는 어떤 의미가 될까요? 우리 친구들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한꺼번에 촥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unimportant. important라고 하면은 중요한이 되겠죠. 그런데, 뭐뭐가 아닌을 붙였습니다. unimportant가 되겠죠. 그래서 아래에 이런 단어가 됐는데요. 그러면은 어떤 의미가 될까요? 그 다음, 마지막, unfair 있죠. fair이라고 하면은 it's not fair이라고 할때 공정한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앞에 un을 붙이면은 뭐뭐가 아닌이라는 의미가 붙게 되겠죠. 그러면 unfair이 됩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어떤 의미가 될까요? 자, 이렇게 됩니다. 친절한에 un이 붙었으니까 친절하지 않은이 될 것이고요. important가 중요한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un을 붙였으니까 중요하지 않은이 될 것이고요. fair은 공정한, 공평한인데 거기에 un이 붙었으니까 unfair이 되겠죠. 그래서 불공평한이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이랍니다. 자, 이렇게 영어는 un이 붙고 어떨 때는 in이 붙기도 하고요. 또 다른 여러 접두사나 접미사가 있겠죠. 영어 단어를 외울 때 이런 모든 단어들을 이렇게 접두사나 접미사, 뒤에 붙이는 걸 접미사라 하거든요. 이런 접두사나 접미사, 이걸 활용해서 모든 단어를 외우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건 불가능해요. 저도 그렇게 모든 단어들을 그런 방식으로 외우진 않았지만, 그러나 이렇게 두드러지게, 아, on 같은 경우는 참 많이 나온다는 거죠. in 같은 것도 참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그래도 일상에서 많이 나오는 그런 단어들을 좀 외워두면,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면 이해를 통해서 외우는 것이기 때문에 훨씬 더 영어 단어를 효율적으로 적은 시간을 들이고도요. 좀더잘 외울 수가 있답니다. 그리고 기억력도 아주 오래 가게 됩니다. 꼭 기억하시고 흔히 나오는 단어들은 이런 방식을 꼭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놓치셨다면 www.ebse.co.kr에서 다시 보기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EBSE 홈페이지에 가시면은 1학습 자료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시면은 매일매일 배웠던 이 자료들을, 이 내용들을 그대로 영영풀이, 그 다음에 문법 활용해서 쓰기, 그 다음에 가이드가 있는 그런 말 바꿔 쓰기까지 할 수 있거든요. 꼭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만 오세요. 영어가 쉬워지고 재밌어집니다. 오늘도 효린 파파였습니다. 바이바이.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1: 왕초보 영어.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guys. Today is Thursday.
1: 네.
0: 오늘입니다.
1: 그쵸?
0: 자, 오늘 관계 영어 해볼 텐데요. 베프가 왜 그랬을까라는 제목으로 part 1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가만히 있어봐. 베프는 왜 그렇지 않은데요. 아. 예, 이 두 가지의 말이 공존하는 게 조금 의미심장한데요.
0: 그렇죠. 그러니까 베프인데 어떤 좀 섭섭한 행동을 했을 수도 있잖아요.
1: 그런가 봐요.
0: 그러면 이 친구가 이럴 친구가 아닌데
1: 그쵸.
0: 라고 하면서 뭐 오해가 벌어질 수도 있고 친구끼리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좀, 좀 자연스러운
1: 네.
0: 인간관계라고 볼 수 있는데 그거 관련해서 오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보여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